자, 4번이죠. 가에서 여름에는 겨울보다 서고동저형 고기압이 어디 있어? 서쪽에 있어.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네. 그치? 그러면은 가에는 나보다 남고북저형이다라고 하면은 좋겠죠. 남고북저형.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치? 이게 더 맞는 설명이지. 가에는요, 라보다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 습도 하면 그냥 우리는 습도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름에 습도가 높아, 봄에 습도가 높아, 이러면은 우리가 체감하기엔 당연히 여름에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엔 어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죠. 기온은 높고 습도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상대 습도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봄철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한 쪽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만 비가 많이 오잖아. 그래서 가을에도 건조하고, 겨울에도 건조하고, 봄에도 건조하다라고 한다면 봄철에 가장 건조하겠죠. 기온도 높아지는데.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두 지역의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역시 또 축제 문제예요. 앞에서 문제와 크게 다를 건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가나의 기후 특징으로 오른 것을 고르면 된대요. 단, 가, 나는 각각의 겨울과 여름 딱두 개만 주어졌네요. 바로 정답 나오죠. 보령, 머드 축제, 여름입니다. 대관령, 평창에 눈 축제가 열려요. 그치, 평창. 그래서 평창, 대관령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은 사실 문제 낼게 굉장히 좀 많아. 뭐 동계올림픽도 열렸었고, 그치, 대관령도 위치하고. 겨울입니다. 위치까지 좀 같이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1번입니다. 가에는요, 여름에는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이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래서 기출이 중요한가 봐. 근데 뭐 기출 내용이 아니더라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서쪽의 고기압은 무슨 고기압이에요? 요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야.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니까 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돼? 나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지, 그치? 나. 겨울에는요, 장마와 열대저기압, 가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마하고 저기압성 강수는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자연재해할 때더 중요하긴 하죠, 그치? 장마에 의해 가지고 보통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열대저기압, 태풍에 의한 피해 이러면서 집중호우가 먼저 발생해요, 태풍이 먼저 발생해요라고 한다면은 장마가 더 일찍 오니까 앞에 부분, 여름 같은 여름철이라도 좀 앞부분에 위치한 자연재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 집중호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고요. 뭐 뒷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태풍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봤어요. 3번입니다. 가는 여름은요, 나, 겨울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상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습도입니다. 습도. 그치? 기단만 봐도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고온 다습하죠. 4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평균 풍속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풍속은 겨울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느리다라고 해야 되겠지? 특히 이 풍속 같은 경우는, 풍속 같은 경우는요. 풍속이 빠르다라는 거는요. 결국 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니까.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 더큰 고기압과 더 작은 고기압이 있으면은 작은 고기압과 이제 상대적으로 좀큰 저기압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돼? 우리 전자가 훨씬 더 바람의 세기가 세겠죠. 큰 고기압, 작은 저기압, 공기가 더 많이 이동을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압 차이에 따라서 풍속이 발생하는데 이 기압 차이는요, 결국 온도 차이에요, 온도 차이.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눌러주거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려는 성질 때문에 더 눌러줘. 그러니까 되게 밀도 있는 고기압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더 빠르게 공기를 이동시키겠죠. 그런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겨울철에 풍속이 센 거야.

북태평양 고기압과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고기압이라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더센 거지, 바람, 풍속에는. 그치? 어쨌든 아니고요. 5번입니다. 나는 겨울은요, 가, 여름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작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남북 간의 기온 차이든, 동서 간의 기온 차이든, 어디가 더 컸어? 결이 더 컸지. 그러니까 크다라고 해야지. 그치?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좀 알아갈 게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뒤, 이 단원에 있는 앞뒤 단원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기출은 풀고 끝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할수 있어야지, 그리고 해야지 그 기출을 분석하는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않니? 자, 3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뭐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치? 또 여름과 겨울을 비교했던 문제입니다. 자, 35번입니다.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의 모레, 겨울, 장마철, 한여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비교했었는데, 여기는 또 장마철이 나왔네요. 그치? 보통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겨울과 장마철과 한여름이 주어지면은 약간 기압 배치도를 좀 줄만도 하거든요. 이 기압 배치도가 옛날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어쨌든 또 글로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압 배치도 여러분들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압 배치 읽는 방법도 되게 쉽습니다. 장마 때는요, 못 찾으면 돼. 그냥 장마 전선 찾으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고기압의 위치만 찾으면 돼. 바다 쪽의 고기압이야?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대륙 쪽의 고기압이야?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그럼 그게 겨울인 거야.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절별 냉 난방기 사용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잦은 봄, 가을에는요, 공기청정 기능을 이용해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황사 되게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선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자, 잦은 비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뭐예요? 잦은 비로 습기가 많아요. 가가 한여름이거나 장마철이거나 뭐둘중 하나가 될수 있겠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송뽀송한 실내를 만들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잦은 비니까 한여름보다는 좀 장마철에 가깝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 봐요. 무더운 모에는 초강력 냉방기능. 아, 나가 한여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시가 되죠. 그럼 이제 그때 체크를 하는 거야. 나는요, 한여름이고. 나는 한여름이고. 한여름. 가 같은 경우가 장마철이구나. 사실 뭐 앞부분은 또 장마철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밑에까지 읽어보는 거지. 한파가 이어지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딱세개 중에는 겨울밖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난방 기능을 하래. 추우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치?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요, 서고 동저연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는데요. 서고. 고기압. 서쪽에 있대요. 남고북저형을 안 물어보고 항상 계속 서고동저형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그치? 어쨌든 시베리아 고기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요,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시베리아 고기압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근데 장마철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가가 아닌 거야. 다라고 해야지, 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장마철에는 대체 어떤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기압 배치를 이렇게 한글로써 배우진 않습니다. 다만 장마 전선이 나타나지. 그치? 양쪽, 위, 아래쪽, 남북쪽으로 두 고기압이 부딪히니까. 그쵸? 그래서 장마 전선을 물어봤으면은 이 장마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치? 2번입니다. 나의 무더위. 한여름의 무더위에 대비한 전동 가혹 시설에는요, 정주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좀 기본적인 내용이죠. 정주간이 아니라 대청마루구나, 대청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청. 정주간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통 가혹 시설이 되겠죠. 관북형입니다, 관북형. 3번, 다해는요, 겨울에는 강한 일사이한 대륙성 강수? 아니죠. 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나라고 해야지, 다. 대륙성 강수는 강한 일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한여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대륙성 강수.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이, 아유, 추울 때 나타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설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땅이 어는 거예요. 땅이 어는 거. 그럼 땅이 얼려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 0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 365일 중에서. 그래서 설의 일수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막 몇십일이 나타나, 몇십일이. 그치? 그런 것들.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자연재해에서 막 결빙 일수, 설의 일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빙 일수는 물이 어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일수가 작아. 적어요. 근데 설의 일수는 대체적으로 좀 많단 말이야. 일수가 되게. 그치? 그렇게, 아, 설의 일수는 되게 그래서 0도 밑으로 떨어져서 땅이 어는 거니까 땅은 또 쉽게 얼잖아. 그치? 대륙의 영향. 우리 이거 수력분포 때 배웠잖아요. 땅은 쉽게 얼고, 물은 좀 쉽게 잘안 오니까 결빙 일수는 당연히 좀 적을 거고, 설의 일수는 되게 많을 거구나. 약간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단순히 겨울, 이게 아니야. 그쵸? 좀 정확하게 할 때. 어쨌든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무상일수가 있었어요. 365일 중에서 설의 일수를 뺀 값이 바로 무상일수인 거야. 그렇지? 설이가 내리거나 설이가 내리지 않거나 하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 나는요. 각각의 모레,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래요. 또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쉽게 비교하니까 그러지. 가끔 뭐 봄철이 나오기도 하고 장마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더위와 추위에 대비하여서 대청마루와 온돌과 같은 대청마루는 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 온돌 같은 경우는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통 가옥 시설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대청마루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서 모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치했을까? 너무 대놓고 문제가 나오지, 사실은. 그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가. 여름입니다, 여름.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겨울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 시간 얼마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치? 온돌은 아궁의 열을 방으로 전달하여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청마루는 중부와 남부 지역에 주로 발달했겠지.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는 우리 북한 지역이라고 했잖아. 근데 중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얘들아. 그냥 중부 중간에 있구나. 남부 남쪽에 있구나. 이게 아니야. 정확히 하세요. 정확하게. 이건 공부 항상 정확하게 해야 돼. 그치? 중부 하면은, 뭐야, 이거. 중부 하면은, 어디? 수도권. 그리고 강원권, 충청권 이렇게 가지고 남부 하면은 호남권, 영남권 그리고 제주권까지구나. 북부는 북한이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알겠지? 애매하게 하면은 항상 애매하게 문제 틀려요, 여러분들 결국에. 할때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은 북한에 비해서 따뜻하다 보니까 남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대청마루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반면 온돌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지역에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단, 여기 대부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언급하긴 하겠지만요. 어디에서 좀 발달이 잘안돼 있냐면은 제주는요. 제주는 좀 발달이 안 됐어, 잘. 제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주는 위도가 가장 낮고 해안 그 자체다 보니까 남해안 그 자체잖아. 어떻게 보면은 남해안에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온돌 문화가 굳이 발달할 필요가 없었어. 이 온돌이 아예 발달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온돌이 이제 거의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되게 소규모로 발달하거나.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의 상대적 특성을 찾는 거니까요. 겨울의 상대적 특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1번,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럴 리가 없지. 습도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북태평양 고기압인 여름철에 상대 습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여름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습도, 체감하는 그 습도가 상대 습도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정오. 가장 태양이 높이 뜰 때에 태양 고도가 높다. 각도가 높다. 여름철에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이 떠 있다라는 거니까. 겨울은 좀 낮게 떠 있어. 뉘엿뉘엿 떠 있어. 그치? 그래서 각도가 좀 낮죠. 고도가 낮습니다. 3번. 한파의 발생 일수가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정답 3번이죠. 정답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류성 강수는 여름철에 강한 일사이에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공기 상승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대류성 강수라고 합니다. 자, 열대 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태풍이죠.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니까 태풍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적도 기단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언제 통과해요? 주로 여름철에. 그치? 늦여름에서 초가을. 이때 좀 많이 통과하죠. 우리나라에. 되게 뭐 엄청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과연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냐라는 거야. 그치?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시험에도 기출에도 되게 몇 번씩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면은 점수도 대충 된다라고 했어. 알겠지? 자, 정답 3번이었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네요.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리탐구 보고서 일부라고 합니다. 나 계절과 비교한 가 계절의 상대적 특성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동그라미? 가에다 동그라미. 가 나는요, 각각에 또 뭐래요? 또울과 또름이네. 그치? 겨울과 여름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고전 문학이 나왔다고 하길래 이거 읽고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다행히 국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지 말고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가, 하늘과 땅이 추위에 얼어붙어. 그치? 흰 눈으로 온통 덮여 있다. 아, 너무 뻔한 내용이죠.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푸른 잎, 우거진 숲, 풀, 땅이 무성. 여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가는요, 겨울이고요. 나는 여름이 됩니다. 막 크게 어렵진 않았어. 그치?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앞에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문제인데요. 낮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겨울의 상대적 특성을 찾는 거니까 낮의 길이가 짧다라고 해야지. 낮의 길이를 묻는 거하고 태양의 고도를 묻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름일수록 해가 많이 떠 있고, 오랫동안 떠 있고, 해가 높이 떠 있어요. 그래서 고도도 높은 거야. 각도도 높은 겁니다. 어쨌든 아니고요.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 이것도 여름과 관련한 특성이 되겠죠. 그치?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한랭 건조한 그런 기단의 영향을 받잖아. 3번. 한파의 발생 일수가 많다. 이거는 이제 겨울과 관련한 내용이죠.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과 관련된 거, 뭐 한파, 결빙, 서리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다 같은 문제를 내는 겁니다. 물론 자연재해 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요. 그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는 거니까. 열대야 발생 일수가 많다. 열대야도 최근에 진짜 많이 나오지. 그치? 열대야. 여름철에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름철에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 두 가지로 정리했었잖아. 열대야면은. 어떻게 정리했었어?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합시다. 또 6월 학력평가니까. 열대야는요, 주로, 여러분들이 주로 했을 때,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밤에도 25도 이상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려면 일단 습도가 높아야 돼. 여름철이어야 돼. 자, 여름철에 습도가 높은 지역은 위도가 낮으면서 저위도이면서 해안가인 지역이지. 그치? 그래서 위도가 낮으면서 해안과 관련한 지역이야. 그래야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제주도에 열대야가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주도 쪽에. 위도가 제일 낮고 해안 그 자체니까. 근데 최근에는 또 촐락하고 도시를 이렇게 비교하게 됐었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열섬 현상의 영향 때문에. 그치?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아, 여름에도 여러분들 막 밤에 에어컨 계속해서 가동하니까 그 열이 어디도, 인공 열이 어디도 배출되겠어.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잖아. 도시가 뜨거워지는 거지,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대도시 지역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은근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울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물어봤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치? 폭염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단순히 여름 이게 아니라. 북서풍에 비해서 남서풍이 주로 분다. 자, 북풍, 남풍 중에서 어떤 풍이 불어야 돼? 겨울철에는 북풍이 불어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가, 나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름, 겨울이 주어지든 여기는 뭐가 주어졌어? 1월과 8월이 주어졌네요. 그치? 뭐 1월과 7월이 주어지든 1월과 8월이 주어지든 여름과 겨울이 주어지든 다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볼까요? 끝없이 펼쳐진 설, 경이 아름다운. 모자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하는 겨울과 관련된 거지. 겨울이니까. 아, 저기 나온 대로 합시다. 겨울이라고 하지 말고 1월이라고 하자. 정확하게 1월. 1월.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얘기죠. 8월. 그치? 뭐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을 추위에 대비한 전통 가옥 시설에는 온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돌 맞는 설명이죠. 겨울과 관련된 설명. 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리얼입니다. 나에는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고북저형 맞는 설명이죠. 남쪽의 고기압 오랜만에 나왔네요. 북태평양 고기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디귿입니다.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낮의 길이는 여름철에 더 길어야지. 그래서 낮의 길이 또 태양의 고도 같은 걸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어요. 디귿도 당연히 이제 아닌 설명이 되겠지. 그렇지? 자, 리을입니다. 나는 가보다 결빙 일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8월 여름이죠. 1월 겨울이죠. 당연히 겨울에 결빙 일수가 더 많아야지. 이 결빙이라는 게요. 물이 여는 거야. 물이 여는 거. 그치? 그래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은 뭐 서리 일수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어. 서리 일수, 결빙 일수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잘 생각해봐. 서리는 땅이 여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냥 맷 땅이 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근데 결빙 일수는 물이 얼어야 돼. 한강의 결빙,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강이 여는 것처럼 물이 얼어야 돼요. 물이 여는 게더 쉽겠어? 땅이 여는 게더 쉽겠어? 당연히 땅이 여는 게더 쉽잖아. 그럼 서리 일수가 당연히 많겠어? 결빙 일수가 많겠어? 당연히 서리 일수가 많겠죠. 그치. 서리 일수가 은근 많다라는 거는요, 이 뒤에 가서 자연재해에 은근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요. 그치. 막 몇십 일이 넘어가거든. 근데 황사는 막 몇십 일이 넘어가지도 않아. 막 10일 다 미만이야, 웬만하면은. 뭐 그런 걸 비교하면은 황사, 뭐 서리일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서리일수가 통이 더 많으니까 서리시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치? 뭐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결빙일수, 서리일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당연히 결빙일수가 당연히 더 적겠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그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자,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었고요. 그래서 나, 뭐, 한번더 언급하면은, 바닷길 열리는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에서 나타납니다. 진도. 진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되겠네요. 자, 다음 자료에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되는 문제네요. 그럼 우리 어디다 동그라미? 나에다 동그라미. 그치? 그럼 우리는 나의 특성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알겠지?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는요.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돌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온돌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온돌 문화라는 게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열이 이방 밑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서 굴뚝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굴뚝도 잘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온돌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화덕이 아예 방의 반대편에 있어. 아예 방과 멀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지 좀덜 뜨거우니까 그런 거겠죠. 덜 뜨거우니까. 얼마나 더우면 그럴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형이야. 제주형. 쉽게 말하면은 제주형. 그래서 원래는 제주형이 좀잘 나오진 않는데요. 이렇게 좀 언급이 됐네요. 그래서 제주가 전통 가옥으로 언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 온돌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나입니다. 여기는요 부엌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직접 활용한대요. 그렇지? 심지어 붓도막을 길게 연장해서 만든 거실과 같은 생활 공간인 정주간이 발달했대. 원래는 부엌은 밖에 나가서 부엌으로 가야 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예 방과 부엌이 연결이 된 거야. 현대처럼 쉽게 말하면은. 그렇지? 밖에 추우니까 못 나가는 거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관북형이 되겠습니다. 관북형. 관북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

0: 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복형은 진짜 많이 나오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관복형, 울릉도형, 남부형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비교하잖아. 제주형은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상대적 특성, 우리는 나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됩니다. 관복형. 추운 지방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요. 단풍의 절정시기야. 단풍이 절정시기라고 한다면요. 이르다, 늦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단풍이 빨리 오려면 추워야 돼, 더워야 돼, 지역이. 추워야지. 겨울이 빨리 찾아와야지. 그치? 그럼 위도가 높아야지. 관북형이 위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르다라고 해야 되겠지. D하고 E는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연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요. 연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북형이 더 낮겠죠. 그러니까 C하고 B도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하나 남았네. A가 정답이 됐다. 그치? 그래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서리 일수. 어디가 더 많아야 돼? 관북형이 당연히 서리 일수가 많아야지. 그치? 서리 일수가 많다라는 거는 춥다라는 거고요. 겨울이 길다라는 거예요. 위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리 일수, 관북형.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정답 A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좀 기억을 하면 제주형 같은 경우는 남방, 온돌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왜냐면 기온이 겨울철에도 이미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따뜻하기 때문에. 발달 아예 안 했다. 이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덜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비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죠? 그러면서 관북형도 정주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울릉도가 좀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우대기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리고 남부형 나오면 대청마루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아니,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자세, 뭐예요? 그냥 단순히 쉽다고, 에이, 뭐야, 나 정답 맞췄네.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나온 내용 중에서 다른 것과 연계할 만한 내용도 있네. 아, 이 내용은 기출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건데, 다른 파트에서. 그치?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속해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후 파트에서는 절대 절대 암기를 기반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암기를 하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기후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문화 변동 파트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초반부에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출엔 플러스에서 나오는 문제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개념 먼저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념들을 직접 적어보는 걸로 연습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OX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문제를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재의 113쪽으로 와주시고요. 43번부터 간단하게 몇 문항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확인하고 풀면서 꽤나 생각보다 되게 쉬운 파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회문화 처음 시작한 친구들.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많이 좀 틀리거나 내가 생각했었던 거랑 다르게 정답이 나오거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 더욱더 이러한 개념들을 잘 연습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43번입니다. 자, 발명은 기술이나 물질적인 것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발명은요, 비물질적인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 문화 같은 것들이 발명되어지는 사례가 있고요. 44번에 발명과 발견이 항상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발명과 발견이 돼도 그것이 그 사회에서 수용되어지고 정착되어지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45번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외래 종교가 전래된 것은 직접 전파의 사례이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외국인 선교사,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었을 때뭐 식민지배, 뭐 침략, 뭐 이주, 뭐 귀화, 요런 식의 어떤 워딩들의 맥락이 대표적인 직접 전파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워딩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46번에 문화 동화, 문화 융합과 달리 문화 병존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 맞는데요. 뭘 놓치면 안 돼? 두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 융합에 같은 경우도, 문화 융합도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각각의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녹아있다, 유지되어져 있다라고 개념을 정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융합과 달리가 아니라 문화 융합도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46번은 X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문화 병존, 문화 동화와 달리 문화 융합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 요게 키워드죠.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아마 수능 개념이나 특강에서 정리했을 텐데요. 따라 47번, 옳은 내용이고요. 48번에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이주해온 유럽인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한 것은 문화 동화의 사례이다. 그렇죠. 고유한 문화와 외래 문화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를 흡수하면서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 소멸되어지는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48번도 옳은 내용이다라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서요. 멕시코 지역 토착 원주민의 전통과 에스파냐의 종복 문화가 결합해서, 즉,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자극 전파의 사례다가 아니라 얘는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죠. 문화 융합. 따라서 X입니다. 자극 전파는 이따가 문제에서도 많이 보겠지만은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착안해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 발명해내는 거. 이게 정확한 자극 전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50번에 우리 사회 내부의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종교 문화, 이러한 종교 문화가 함께 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다. 이 내용도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엔 플러스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봤고요.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요. 2024학년도 수능 14번 문항, 107쪽입니다. 꼭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맞춰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항도 굉장히 좋은 문항인데요.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개의 모둠이 등장하고 있고요. 각각의 모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동그라미국의 음식 문화 변동 양상에 대한 모둠 과제 우수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모둠 먼저 보겠습니다. 1모둠은요, 동그라미국 내에
각국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나볼수 있었던 각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특히 동그라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극적인 맛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국 내에서 각국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요 각국의 전통 음식 A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요게 거기에서나 볼수 있었던 각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다라는 거야. 특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극적인 맛으로 A가 인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서 문화적변의 결과 중에서 동화병존 융합 중에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뭘까요? 그렇죠. 문화병존입니다. 문화병존. 문화 공존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회에서, 한 사회에서 특히 요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나 볼수 있었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동그라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젊은이들이 누리는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문화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병존, 공존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모드 볼게요. 동그라미국 음료 회사는 다이어트 열풍으로 을국의 무설탕 음료 비해 제조법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무열량 음료를 개발했다. 젊은 층의 선호로 동그라미국에서 전통 음료와 비해 판매량을 추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동그라미국 음료 회사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을국의 무설탕 음료 비해 제조법. 지금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가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을국의 무설탕 음료 비해 제조법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얘 뭔데? 자극전파인 거지. 자극전파. 그리고요, 젊은 층의 선호로 인해서 동그라미국에서 전통 음료와 비해 판매량을 추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무열량 음료가요. 추월했으니까는 기존 게싹 없어지고 무열량 음료만 남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착각인 거지. 아니지. 추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가 더 많다. 많고 그냥 전체 사회에서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거 이런 어떤 크기의 차이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추월했으니까 다른 게 싸그리 다 없어졌어. 소멸됐어. 이런 개념으로 동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병존, 문화 공존의 개념으로서 요 무열량 음료가 개발되어져서 전통 음료와 비음료, 비, 요것과 함께 한 사회에서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되게 직접적인 디렉션을 주는 워딩이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읽어서 판단해야 돼요. 읽어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삽모듬 볼게요. 삽모듬. 삽모듬은 동그라미국 제과회사가 만든 과자 씨는 병국의 과자에 동그라미국의 식재료인 황태가루를 넣은 새로운 과자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접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새로운 과자가 병국의 유명 연예인이 씨가 병국의 과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맛있다고 하자 동그라미 국보다 병국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적변의 양상은 뭘까요? 자발적일까요? 강제적일까요? 확실한 건 강제적은 아니지. 문화 수용자의 의지와 반대해서 제공자가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맛있다, 되게 괜찮다라고 말하니까는 그것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필요로 함에 따라서 확산되고 많이 판매되어지는 이 맥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모듬 가볼게요. 사모듬은 자, 막대기에 과일 사탕을 꽂은 전국의 디저트가 자, SNS를 통해 동그라미 국이 알려졌다. 전국의 디저트가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 동그라미 국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럼 요거 뭔데요? 간접 전파인 거죠. 간접 전파.
간접전파.

이후 동그라미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조리법대로 딜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며 젊은 세대의 문화로 스며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맥락에서도 문화재편의 양상, 자발적 문화재편과 강제적 문화재편 둘 중에 뭐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도 확실하게 강제적 문화재편은 아니겠지. 문화 제공자의 강제적인 강요와 이식, 이 개념은 아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문화 접변인 거지. SNS를 통해서 동그라미국에 알려진 요 하나의 막대기에 과일 사탕 꽂은 요 디저트 음식 문화가 동그라미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조리법대로 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해보고 싶고 그렇게 뭐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으니까 그런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어져서 더욱더 확산되게 되어지는 이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모둠과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도 문화 병존 공존, 여기에서도 문화 병존 혹은 공존이 나타난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모둠과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지금 3모둠에서 여기 새로운 과자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만은 4모둠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그쵸? 따라서 4모둠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3번에 1모둠이 작성한 내용의 발명이 2모둠이 작성한 내용의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자, 1모둠에 지금 발명이 있나요? 없죠. 발명 없고요. 내재적 요인 발명 없고요. 이모듐이 작성한 내용에 직접 전파가 아니라 뭐예요? 자극 전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에요. 4번에 3모듐이 작성한 내용의 문화 동화가 문화 동화 아니죠? 문화 융합이죠. 4모듐이 작성한 내용의 간접 전파, 예, 간접 전파. 4모듐 요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콤마 이전의 앞부분 내용이 틀려서 4번 오답이다. 5번에 1모둠과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극전파가, 아니죠. 모두 자극전파 아니죠. 지금 2모둠만 자극전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모둠과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발적 문화접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내용은 옳은 내용이지만 앞에 내용이 틀린 내용이어서 5번이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90번 좋은 문항, 이거 좀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91번.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A국 영화인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및 특수 효과 기술을 배워왔다. A국 영화인들이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및 특수 효과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워오고 있는 것이죠. 배워왔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뭔데요? 직접 전파지, 직접 전파. 직접 전파. 누구에 해당하는, A국에 해당하는, 네, 직접 전파인 거고요. 배워온 내용은 뭡니까? 제작 기법 및 특수 효과 기술을 배워왔다고 하죠? 기법과 기술. 얘는 물질 문화의 비물질 문화야. 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 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전파 이렇게 해서 배워온 것을 알수 있고요. 그후 A국에서 자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B국의 특수효과 기술이 섞인,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 요소가 섞여져서 새로운 영화 장르가 탄생했다.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요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B국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 중 C국 어업인이 끓여줄 라면을 직접적으로 먹게 되면서, 라면을 먹게 되면서 B국의 C국 라면이 처음 전해졌다라고 하는 요 내용도 뭐예요? 직접 전파지. 라면을 직접적으로 끓여준 걸 먹게 되면서 전해지게 된 거죠? 어디에서? 지금 B국의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인 걸알 수가 있고요. 이후 B국 요리사가 C국 라면에 자국의 전통 소스를 가미해, 접목해, 국물이 없는 비빔 라면이라는 새로운 라면을 개발했지. 서로 다른 문화 요소에 잘 접목시켜서. 그럼 요 내용도 뭘 말하는 거예요? 가미해서 새로운 걸 개발한 요것도 문화 융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국의 비빔라면 조리 방식은요, 인터넷을 통해 시국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확산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간접전파, 네, 시국에 해당하는 간접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번 선택지.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여기 문화 융합.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문화 융합. 그쵸?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그쵸? 둘다 외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문화 접변 나타나고 있어서 오답이고요. 3번에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B국에서 읽어봤을 때 문화 공존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A국에서 직접 전파, B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A국에서 직접 전파, B국에서 직접 전파인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인 걸알수 있고 오히려 간접 전파는 C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A에서 C국에서는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우리 지금 A국만 제가 여기 제작 기법 및 특수효과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해서 물질로 먼저 잡고 넘어갔는데요. 다른 부분들로 봤더니만은 뭐가? 바로 라면이라고 하는 물질 문화가.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비빔라면 조리 방식이라고 하는 요 물질 문화가. 그래서 세개 모두 물질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91번 5번이었고요. 92번 가겠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변동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A국을 대표하는 동그라미 음악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멜로디와 악기에서 출발하였어요. 이후 이민자에 의해 들어온 다양한 음악과 악기를 받아들여 고유한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고유한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으로 재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자에 의해 들어온 다양한 음악과 악기를 받아들여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맥락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직접 전파의 맥락에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요 동그라미 음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네모네모족은 비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거주지가 재배치되었고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 직접 전파적인 맥락이죠. 지배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거주지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재배치되었고, 심지어 아이들은 비국 사람들의 가정에 원치 않게 입양이 되어서 비국의 언어와 복식을 따라야만 했다라고 하는 강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전파적인 맥락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모네모족의 고유한 문화는 결국에 소멸되었다라고 말하니까는 문화 접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교사가 문화변동 사례를 읽고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보래요. 지금 맨 마지막에 교사 먼저 볼게요. 세 사람 중두 사람만 옳게 발표했다.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갑부터 볼게요. 가와나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변동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도요, 지금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융합. 지금 나도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동화이기 때문에 외재적 맞죠? 따라서 모두 요 갑은 옳은 내용이고요. 요 모두 을은요 나에서는 가와 달리 기존의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요게 뭘 말하는 거야? 요게 문화 융합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읽어봤더니만은 나에서는 문화 융합이 아니라 동화를 말하고 있고 오히려 문화 융합은 어디에 있었어? 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에서는이 아니라
틀린 거죠, 그렇죠? 오히려 가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연결되어져야 돼서 결국에 두 사람만 옳게 발표했을 때 잘못 발표한 친구는 요 을이라고 하는 거에서 틀리게 발표한 친구는 을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과 누가 병이죠? 병에 옳은 내용이 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가의 문화 변동 요인은 자극 전파이다. 가는요, 직접 전파입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가에서는 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가에서는 융합이잖아. 융합은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죠. 오히려 동화가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요거 5번 오답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가 아니라 나랑 연결시켜야 되는 선택지고요. 3번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문화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여러분 나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잖아요.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 증대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나에서는 가와 달리 다양성이 증대됐다. 틀린 선택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그렇죠. 나에서는 여기 요 내용을 통해서 강제적 문화 접변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기억에 옳은 내용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기억에는 나의 문화 변동 요인은 간접 전파입니다가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가 없죠. 왜요? 나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직접 전파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이다. 자, 93번으로 가겠습니다.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3번 문항인데요. 자, 갑국, 을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제시문 볼게요. 자, 갑국 사람들은 얇은 빵에 볶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인 A를 즐겼는데 이것이 을국의 대표 음식인 B의 유래이다. 갑국을 정복한 을국은, 자, 정복이라는 맥락도 우리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떤 전파의 맥락이냐? 직접 전파의 맥락. 직접 전파. 네. 라고 하는 거 챙겨두시고요. 정복한 을국은요, 갑국의 을국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였으나, 강제적 문화 접변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실패했대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히려, 을국 사람들이 갑국에서 살게 되면서 갑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을국 사람들이 갑국 사람들로부터 A의 조리법을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온 후, 을국 음식 문화에 적용함으로써 을국의 B가 등장한 것이 그 예래요. 조리법을 직접적으로 배워서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어떤 맥락이야? 직접 전파인 거고, 그래서 을국 음식 문화에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배워온 음식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뭔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기억 선택지. 갑국에서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가라고 했는데, 갑국에서 A라고 하는 거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뭔가 찾아내는 것, 사람들이 몰랐다가 찾아내는 개념인가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발견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존재했던 건데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기술이 부족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내고 하는 거를 발견이라고 하는 건데, 요 A라고 하는 것은 갑국 사람들이 얇은 빵에 볶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인 A, 이걸 즐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부터 원래부터 이 A라고 하는 음식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은의 을국에서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을국에서 문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죠. 융합.
다음에 리그레 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달리 강제적 문화적별이 나타났다. 이식하려고 하였으나 정복한 후에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적 변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니은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입니다. 자, 94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3월학력 평가 8번 문항이에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화적 변화 양상 A에서 C를 구분한 것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동화, 병존, 융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표는 여기 보시면은 질문 첫 번째 거. A는 B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가? 답변이 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상실되는 거 뭔데요? 동화잖아요, 동화. 그러면 A가 뭔데? 문화, 동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요 내용에 대해서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융합이죠. 융합. 그런데, 그러면 답변이 만약에 예였으면은 B를 융합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될것 같아. 근데 답변이 지금 아니오라고 말하잖아. 그럼 결국에 B가 융합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융합이라는 거야? 오히려 C가 융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고려하셔서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B는 뭐가 되고? B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A는 문화 병존이다. A는 문화 동화이고요. 이번에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체되는 현상이다. 이거 문화 동화, 문화 대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B는 문화 병존이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C는 B와 달리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지금 A, B, C 모두 다 문화 접변, 즉 외재적 요인, 문화 접변의 결과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가에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가? 요거를 yes라고 말했을 때 얘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잖아. 그쵸? 근데 가에 넣었을 때 응답이 지금 예란 말이야. B는 문화 병존이고 C는 융합인데 병존은 융합과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가? 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인 걸알 수가 있고요. 5번에 가에 C는 B와 달리 C는 융합이죠. B는 병존이고요. 융합은 병존과 달리 기존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가? 기존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것. 병존도 기존에 없었던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다가 한 사회에서 기존에 없었던 문화가 함께 나란히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문화도 생겼네?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문화가, 두개 이상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니까. 원래 즐겼던 문화뿐만 아니라 교류하면 새롭게 접하게 된 문화도 함께 한 사회에 공존하니까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문화 융합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그 사회에서 만들어지니까 기존에 거기에서 기존 걸 문화를 누리던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해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4번이다. 95번 가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4번 문항을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시문 보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대중교통 요금 지불 시 현금만 이용하던 갑국은 을국이 개발한 전자교통카드 시스템을 배우고자 을국의 기술자들을 초빙했대요. 원래 현금만 이용했었는데요. 전자교통카드 시스템을 배우려고 을국의 기술자들을 직접 초빙했습니다. 이러한 갑국은 이들을 통해, 이들은 기술자죠? 기술자들을 통해 을국의 시스템을 결국에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맥락이에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전자교통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렇게 전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후 갑국에서는 전자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으로 이렇게 전자교통카드가 이렇게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교통카드 도라고 하는 표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도.

그럼 결국 기존에 활용했었던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기술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진 요 전자교통카드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의 문화가 지금 함께 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나는요, 병국이 전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지배, 대표적인 직접 전파의 맥락이죠. 지배하게 되면서, 전국에서는 병국 언어 대신 전국 언어를 쓰자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병국은요, 공권력을 동원하여 관공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병국 언어만 쓰도록 강제하였고, 그 결과 전국에서 전국 사람들은 병국 언어만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파 맥락에서 병국 언어만 쓰도록 강제, 강요하고 있죠? 강제적 문화 재편. 그래서 그 문화 재편의 양상에 따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국 언어만 쓰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화 동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분석해 봤고요. 선택지. 1번에서 가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대시문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병존, 문화 병존 나타났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번에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 재편에 따른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강제적 문화 재편은 맞죠? 하지만 문화 융합이 아니라 문화 동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3번에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가에서도 지금 직접 전파에 따른 문화 병존, 나에서도 직접 전파 강제적 문화 재편 문화 동화이기 때문에 외재적인.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4번에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먼저 가부터 보시면은 병존을 통해서 기존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함께 들어오면서 나란히 존재하게 되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된 것이고, 또 동화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결국 새롭게, 이 새로운 외래 문화가 기존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기존 거는 사라졌죠.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됐다라고 하고는 공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외래 문화가 고유한 문화를 흡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병존과 동화 모두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특히 동화로 치는데 병존은 당연히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동화 같은 경우가 외래 문화가 흡수됨, 외래 문화가 고유한 문화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고유한 문화는 소멸하지만 외래 문화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동화도 여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에 가와 나에서는 모두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됐다라고 말하는데요. 나에서는 그렇죠. 동화니까. 하지만 가에서는 병존이어서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6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문화 변동의 요인을 분류한 건데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서 조항 ASD는 발명, 그다음에 발견,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이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라고 말하면은 요 B와 D는 아직 뭐가 B고 뭐가 D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에는 발명과 발견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었는가라는 질문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A와 D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 A와 D를 보기에 앞서서 요 질문 자체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서 조항의 발명과 자극 전파입니다. 근데 알파벳이 겹쳐요. 뭐가 겹칩니까? D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럼 결국에
A, B, C, D 중에서 D가 뭐다? 발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B는 발명을 제외한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D가 발명이니까 A, 존재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A는 뭐가 된다? 자극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나머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전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난민으로부터 유입된 타국 사람들의 고유한 놀이를 자국 국민들이 직접 배워서 즐기게 된 사례는 A에 해당한다. 자극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에 해당합니다. 자, 오답이고요. 이번에 자국의 전통 음료에 전통 식재료를 가미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든 거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되어서 결합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죠. 따라서 B는 발견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2번은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이고요. 3번에 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 인터넷을 통해 매개체를 통해서 자국으로 확산된 사례, 간접 전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C는 직접 전파이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D로 나타난 문화 요소가 C로 인해 타국에서 B를 발생시키면 E는 A에 해당한다. 갑자기 막 알파벳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알파벳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 발명이죠. 발명으로 나타난 문화 요소가 C, 직접 전파로 인해 타국에서 B, 발견을 발생시키면 이는 자극 전파에 해당하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극 전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사회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즉 다른 사회에 있는 문화 요소에서 자극을 받고 거기에서 뭔가 착안해서 우리 사회에 없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자극 전파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5번에 A에서 D 모두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극 전파되어져서, 발견되어져서, 직접 전파되어져서, 발명되어져서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될 수가 있죠. 그쵸?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으로 가볼게요. 자, 97번으로 가면은요. 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문화동화, 문화병조, 문화융합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의 요 말풍선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BC는 문화재변의 결과입니다. 자,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온 유럽인의 문화로 대체된 것은 A의 사례. 대체된 것, 뭔데?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B는 뭔데요? B는 문화, 병존이에요. 그럼 C는 뭔데요? 문화 융합이에요. 라고 해서 우리가 A, B, C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에 한번 적어볼게요. A는 뭐로? 동화로. B는 뭐고? 병존으로. C는 융합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C의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지내는 것. 이거 한 사회에 두 가지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문화 공존의 사례이기 때문에 C는 융합이어서 오답입니다. 이번 A는 BC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 나타난다. 문화 동화라고 하는 거 강제적 문화 접변 말고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어서 오답입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도 A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도 A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가에는요,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체성 상실 요거 동화에 해당하는 거죠? 동화만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융합도 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번에 나에는요,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인가? 이세 가지 모두 다 외재적 요인,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예. 가 와야 돼서
니은이 예, 아니오가 아니라 여기에도 예가

상황에서 가에 들어갈 교사의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발문 잘 봐야 돼. 않는 걸 물어본다. 교사가요, 문화동화, 문화병조, 문화융합에 해당하는 사례 중에서 각자 두 개씩 조사하여 제시해 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갑이 제시한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제시한 거는요, 전통 복식이 사라지고 서양에서 들어온 복식이 보편화된 경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고 서양에 들어온 게 보편화됐다. 대표적인 문화, 동화의 사례인 거죠? 두 번째, 고유의 가옥 형태가 사라지고 외국에서 유입된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된 경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사례다. 자, 을입니다. 과거 식민 통치 시절에 사용된 외국어를 현재에도 고유한 언어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 유럽에서 넘어온 팝 음악이 유행이지만 전통적인 민속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경우라고 말하면은요, 한 사회에서 팝 음악과 전통적인 음악이 공존하고 있어서요, 여기도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된다. 병은요,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가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다. 요거 병존,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전통 음식 문화와 외국에서 들여온 음식 문화가 접목이 되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이 되어서 제3의 새로운 음식 문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요두 번째 사례는 융합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교사가 마지막에 모두 옳게 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갑은 자문화의 요소가 사라진 사례를 제시했네요 라고 말하는데요. 어때요? 갑은 동화니까는 자문화의 요소가 사라진 사례. 맞죠? 요거는 옳은 내용이에요. 이번에 을은요, 문화 병존과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네요. 을은요, 병존? 병존인걸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병이 제시한 사례에는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한 사례. 그게 뭔데? 그게 문화 융합이잖아, 얘들아. 요게 있군요. 있네요.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옳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갑은 을병과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만을 제시했네요. 갑은요, 지금 을병과 달리 동화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옳은 내용이다. 5번에 여러분이 제시한 사례 중 문화 병존의 사례가 가장 많네요. 봤더니만 동화 두 개죠. 병존은요, 하나, 둘, 세 개, 융합 한 개이기 때문에요, 문화 병존의 사례가 세 개로 가장 많다. 얘도 옳은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갑국, 을국의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시문입니다. 갑국은 A국과 전쟁을 하던 중, A국의 튼튼한 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독특한 축성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갑국과 A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를 전제로 하면서 기존 사회에 없었던 문화 요소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사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무슨 전파? 자극전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후 이 기술은 갑국에서 성을 쌓는데 널리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극전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을국에서는요, 서적이라고 하는 요 매개체를 통해서 비국의 면 제조 기술이 전해진 후, 비국의 면 제조 기술에 을국의 발효 기술이 더해진,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접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면 요리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을국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 수용되어져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적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간접 전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이 되어져서 제3의 문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로 제시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갑국에서는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전쟁이라는 키워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에서 여기 개발하였다까지 봤었을 때,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문화 요소, 다른 사회의 그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사회에 없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발명하는 뭐예요? 자극전파. 자극전파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을국에서는 자극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오히려 을국은요, 서적을 통해, 즉 간접전파를 통해서 문화 융화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번 자극전파가 아니라 간접전파다. 3번입니다.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갑국과 을국 모두 다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을국은 지금 문화 융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갑국에서는 내재적 변동, 을국에서는 외재적인 변동이 나타났다. 을국에서는 문화융합, 외재적인, 간접전파에 따른 문화융합, 외재적 맞죠? 하지만 갑국에서는 내재적이에요? 아니죠, 지금. 자극전파잖아요, 자극전파. 자극전파는 외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서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0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99번에 4번이었고요. 100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17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A국은 전쟁을 필요로 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관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뜨거운 물로 살균한 유리병에 넣은 병조림을 만들었다. 병조림을 만들었다. 전쟁 중에 B국은 A국의 병조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철제 통조림을 또한 개발하였다. 한편, B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C국의 한 발명가가 철제 통조림 뚜껑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마개, 즉, 따개를 개발하였다. 훗날 C국의 기업이 통조림 뚜껑을 쉽게 열수 있는 원터치 캔을 개발하고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후 세 나라 모두 원터치 캔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요 병조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발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A국 한 사회 내부에서. 그다음에 전쟁. 서로 다른 사회와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철제 통조림을 개발한 거. 요거는 자극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훗날 C국의 기업이 통조림 뚜껑을 쉽게 열수 있는 원터치 캔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직접 전파적인 맥락인 거죠. 직접 전파. 개발한 그것을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수용, 정착, 확산되게 되어지는 거잖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면서요. 그쵸? 이러한 맥락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선택지. A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바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개발한 거를 A국,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 생산, 판매, 일상적 사용.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 B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 요 내용 오답이고요. 3번에 C국에서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요것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A국에서는 BC국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A국에서도 발명, 그다음에 C국에서도 원터치 캔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발명이 있기 때문에 C국과 달리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AB국에서는 C국과 달리 자극전파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B국에서 자극전파,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따라서 100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 사람들은 A국의 요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그 요리사가 만든 방법 그대로 A국의 전통 옥수수 빵을 따라 만들어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옥수수빵을 따라 만들어서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전파? 간접 전파의 사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을국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 사람들이 비국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일단 무역이라는 맥락,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냅킨 등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독특한 식사 문화를 갖게 되었다. 요것도 앞에서 봤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뭐 전쟁이나 무역, 교역, 대표적인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맥락이잖아요? 요거 직접 전파를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했더니만은, 그 키워드만 보고 직접 전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쭉 읽어봤더니만,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 사람들이 비국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서로 다른 문화가 무역을 통해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직접 전파가 아닌 자극 전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국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시국 이민자들이 시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호미를 구매하여 정원을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유통망 보고 나서, 아, 쌤, 이거 간접 전파네요. 라고 접근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리게 됩니다. 간접 전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병국의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시국 이민자들이 시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이민자들이 직접 호미를 들여와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야. 보고 난 다음에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호미를 구매한 거지. 즉, 온라인 유통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들어와 있는 문화 요소를 구매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이 사회와 이 사회의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는 아니라는 거야. 이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얘를 사고 싶다. 살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온라인으로 사야지. 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만 보고, 워딩만 보고서는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 평가원 교수님들이 많이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뭐다? 키워드가 아니라 여러분 개념, 요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 3단원 문화변동 파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전파가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돼? 직접 전파로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갑국에서는 발명으로 인한 문화변동이 발생하였다. 갑국은요, 지금 간접 전파인 거잖아, 간접 전파. 따라서 발명,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간접 전파는 외재적 요인이잖아. 이번에 을국에서는 매개체를 통해 타문화의 문화 요소가 전파됐다. 매개체를 통해 타문화의 요소가 전파되는 건 뭔데요? 간접 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이잖아. 근데 을국은 뭐였어? 을국은 지금 자극 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리했죠? 오히려 간접 전파는요, 갑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여기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병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 간의 접촉을 통해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 간의 접촉을 통해 요소가 전파되는 거, 이거 뭔데요? 직접 전파에 해당되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3번은 뭐였어요? 3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간접 전파라고 요 온라인 유통망만 보고서는 딱 세팅했다면은요, 이거 직접 전파 아니네 하고서는 틀렸다고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정답을 못 고르고. 그쵸? 그만큼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근데 공부해서 알잖아. 얘는 간접 전파가 아니라 뭐다? 직접 전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변곡에서는 요 직접 전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갑국에서는 내재적 요인, 을국과 병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내재적 요인은

발견과 발명이잖아. 사실 이게 1번 선택지랑 연결되는 부분인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는 지금 간접전파. 간접전파는 직접전파, 간접전파, 자극전파와 더불어서 외재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거지. 따라서 내재적 요인 여기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에 갑곡에서는 직접전파, 을곡에서는 자극전파, 병곡에서는 간접전파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갑곡에서는요. 간접전파. 영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기 때문에 여기 간접전파가 되는 거고요. 을곡에서는 자극전파. 을곡은요, 지금 자극전파. 맞죠? 그다음에 병곡에서는요, 간접전파. 병곡에서는 간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접전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직접전파. 그래서 5번도 여기 갑곡과 여기 병곡에 해당하는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화 변동에 해당하는 내용 두 번째 파트까지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어요.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기출보다는 그래도 조금 살짝, 조금 예전 기출로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쉬운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었던 단순한 키워드가 아닌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풀어봤었던 문제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들 마저 다음 시간에 풀고 4단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죠? 오늘 풀어봤던 거 다시 풀어서 누구 걸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럭키보키.

사회와 문화의 주인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3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한 사회의 불평등 현상, 또 사회의 이동, 그리고 사회 계층 구조 관련된 우리 교재에 수록된 문항들을 꼼꼼하게 풀어보고 또 내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 안 풀어오셨다라고 하면은요, 한번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01번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38쪽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 콤마,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자, 기억에 사회적 희소가치는?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으므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이처럼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되어져 있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이나 구성원들이 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희소가치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또 갈망하고 열망하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과거의 조선시대 뭐 성리학 유교사상이 바탕이 됐었던 사회에서는요. 뭐 부도 물론 중요했지만 부보다는 뭔가 좀 다른 또 사회적인 가치가 또 중요하게 또 고려되어지기도 했잖아요. 출신 배경이나 가문이나 학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교 사상 바탕으로 했었을 때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상황과 시대적인 맥락과 사회에 따라서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니은은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는 없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거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모두 존재했었죠.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했었죠. 디귿에 니은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특히 뭐 기능론, 갈등론 정리했었을 때도 둘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했잖아요. 리을의 기억 중 권력의 소유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니은은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정치적 불평등에 해당했었죠. 경제적 불평등은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불평등이었고요. 정치적 불평등, 권력의 소유 정도나 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정치적 불평등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고요. 2번 문항 가볼게요. 2번 문항 여러분 발문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옳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답을 보겠습니다. 사회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 결과이므로 무엇에 따라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됐대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했던 거 기능론적. 기능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을은요, 사회불평등 현상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배 구조, 여기에 적용되는 가치 배분 기준, 권력, 재산, 가정 배경 등이 있었죠. 그래서 피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 갈등론에서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갑의 관점은 사회불평등 현상이 직업별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의 결과라고 본다. 직업별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 옳은 선택지죠. 2번의 을의 관점은 사회불평등 현상이 개인이 갖는 귀속 지위에 기인하는 정도가 높다라고 본다. 귀속 지위, 가정 배경, 재산 권력적인 측면들 모두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옳은 선택지고요. 3번의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사회불평등 현상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을의 관점이 아니라 기능론인 갑의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재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원활하게 한다고 본다. 인재들의 적재적소 배치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우리 옳지 않는 거 찾는 거고요. 5번의 갑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둘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라고 봤었죠? 이것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특히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의 공통점으로 시험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는 잘 챙겨두시고요. 보편적이긴 하지만 기능론은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봤던 반면에 갈등론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변혁하고 개혁하고 타파해야 된다 라고 봤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봤던 건 갈등론이었어요. 거기까지 개념을 잘 잡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A, B는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분화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는가? 사회 불평등이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말했을 때, 니은 기역,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능론은 아마 예고, 갈등론은 아니오라고 말하겠죠? 두 번째,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가? 둘 다, 기능론, 갈등론,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강조하는 무슨 관점? 그렇죠. 거시적 관점이죠.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는 니은, 니은이 결국에 모두 예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예가 되니까 기억은 아니오가 돼서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말하는 A가

기능론이고, 아니야라고 말하는 아니야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말하는 비가 갈등론이죠. 그렇죠? 아니야, 아니요. 그 다음에 가에는요, 여기는 아니요라고 말하고요, 여기는 예라고 말하는 그 질문을 적절하게 확인해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역은 아니요고요, 니은이 예고요. 2번에 가에, 여기 들어갈 질문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매는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 라고 봤던 거 기능론에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기능론 지금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는 들어갈 수 있다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마찬가지로 가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 지배 집단의 합의 말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로 기능론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능론이 아니오라고 말해서 들어갈 수 없다. 4번에 A와 달리 B는,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 직업 간의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기여도와 중요도에 따른 차등 분배 강조하는 거, 자, 이거 기능론이 예라고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5번의 B와 달리 A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바로 이런 선택지를 잘 조심하셔야 돼요. 5번 선택지.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내신 공부할 때 한계점, 비판점,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친다고 했었잖아요. 문제를 풀면서도 정답이네, 아니네,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신에 출제될 수 있는, 재활용될 수 있는, 그쵸?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선택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5번 선택지 같은 경우가 분명히 여러분의 시험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쓰일 수 있어요.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기능론이 성취 동기를 강조한다 그랬죠? 성취 동기와 경쟁의 원리를 자극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정리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경쟁 원리에 따라서 거기에다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불평등 현상이 모든 개인이 다 성취 동기를 증가시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즉,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기능론에서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의 원리에 도태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능론에 해당하는 비판점으로, 기능론에 해당하는 비판점으로 여러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B는 계급론, 계층론 중에 하나다. 첫 번째, 현대사회의 다양한 계층 분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다양한 계층 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본다는 걸 말하는 거죠? A, 이 질문에 대한 A의 응답은 아니래요.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계급론이 되는 거고, 나머지 B가, 그쵸? 다원론이었던, 네, 계층론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A와 달리 B의 응답은 아니오다. 즉, 계급론과 달리 계층론의 응답은 아니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선지. 가에는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가 들어갈 수 없겠네요. 왜요? 지위 불일치 현상은 계층론에서 방조했었던, 계층론에서 봤었던 특징이었잖아. 여기 지금 계층론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얘는 계층론이 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은의 가에는요,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보는가? 자, 이거는 계급론이 예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계층론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여기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의 A와 달리 B는 동일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거 계급론에서 봤었던 특징이죠. B가 아니라 A와 연결시켜야 되고요. 계급론과. 리을의 B와 달리 A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 이분법적 관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으로 계급론이었죠?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제 질문 읽어볼게요. 갑은 도시빈민 근로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했으나 갑은 대기업에 취직하여 사원이 되었고요. 대기업에서 실력을 쌓은 갑은 창업을 하여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매 부진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요. 갑은 노숙 생활을 하였다라고 디귿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갑은 여러 노력 끝에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역에 기역으로 보아서 갑의 부모는 수직 이동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의 부모만 놓고 봤었을 때 갑의 부모가 가난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제시문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역선지 오답이고요. 니은으로 보아. 갑은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갑은 가난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걸쳐서 나까지 오게 되면서 부모 세대 영향을 받아서 낮은 계층이었지만은 본인의 세대에서 높은 계층으로 사업가가 되어서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이동,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귿에 디귿으로 보아 갑은 구조적 이동을 경험했다. 구조적 이동 해당하지 않죠. 판매 부진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 갑은 노숙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판매 부진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리을에 리을로 보아 갑은 개인적 이동을 경험하였다. 각고의 노력을 끝에 사업을 번창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개인적 이동을 경험하였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고요.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요.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의 계층 구성 비율이 많은 무슨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고요. 나는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네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까지만 쓰겠습니다. 기역에 가에 비해 나는 사회 통합 및 안정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 왜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회 통합 및 안정의 실현 가능성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가와 달리 나는요, 사회 이동이 나타나는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근대 이후 산업 사회에서 부각되어지는 계층 구조라고 했었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봉건 사회에서 부각이 되고 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이퀄 폐쇄적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퀄 개방적 계층 구조 이렇게 넣을 수 있냐? 없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적어드린 거는 피라미드형 이퀄 폐쇄적 계층 구조 단정할 수 없다만 적어드렸지만은 개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퀄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발레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폐쇄와 개방적 계층 구조 구분하는 기준은요. 계층 이동 가능성, 수직 이동 가능성이었잖아요.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로 나오고 있는 요거는요. 계층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그 다음에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제일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이 얘들아 다르잖아. 기준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다르고 또 반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할 수가 없다. 요것도 그렇고 거꾸로 말해서 피라미드형 이퀄 폐쇄적 계층 구조다. 또 마찬가지 단정할 수가 없다. 자, 2번 선택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내신에서 항상 물어봅니다. 디귿에 나와 달리 가는 근대 이후의 고도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죠. 리을의 나에 비해 가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배분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불평등한 배분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로서의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여기서 부각되어진 특징이에요. 오히려 지금 중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 정도가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불평등한 배분 정도가 이거에 비해서는 덜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이나 안정의 실현 가능성, 기억선지, 실현 가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형태로서 높다. 요런 식으로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 정도가 심한 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소수의 상층이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는 형태로서.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요것과도 연결돼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통합 및 안정의 실현 가능성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낮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에 많아서 높다. 요런 식으로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많이 물어본다, 얘들아. 꼭 메모해 두시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야, 요 6번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번의 정답은 기역과 리을. 네, 2번입니다. 2번. 자, 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굽과 을굽은 모두 계층이 상중하로만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상, 중, 하, 그다음에 갑굽, 을굽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굽의 상층 비율은 20% 돼요. 20%. 을굽의 하층 비율은 20% 이렇게. 그다음에 을국의 하층 비율은 갑국의 하층 비율의 5분의 2다. 여기가 20이니까 여긴 얼마예요? 50이어야지 5분의 2가 되겠죠. 그다음에 갑국의 중층 비율은 을국의 중층 비율의 2분의 1이다라 그랬는데, 그럼 비율로 했을 때 전체가 100이 기준이죠. 그러면 중이 얼마가 와야 돼? 갑은요, 갑국에서 30%가 와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30이라고 주어졌을 때, 갑국의 중층 비율 30%는 을국의 중층 비율의 2분의 1, 절반이다라고 말하니까 여기는 60이 와야 되겠네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20이 오겠네요. 됐죠? 비율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갑국의 인구는 을국의 인구의 2배이다라고 말하니까 갑국의 인구가 200명이고, 을국의 인구는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100%든 100명이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적어주면 좋겠죠. 200명이 20%니까 40명, 여기 60명, 여기 100명,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기억에. 갑국의 상층 비율과 을국의 상층 비율은 같다. 20, 20으로 비율이 같죠. 그다음에 니은의 갑국의 중층 인구는, 인구 물어보죠? 요거 60. 을국의 하층 인구 얼마예요? 20. 이것의 3배이다. 20의 3배가 60이죠. 그렇죠? 따라서 옳은 선택지. 디귿에 을국의 중층 인구는요, 60. 60은 갑국의 상층 인구 40. 그것의 3배입니까? 아니죠.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을의 갑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볼까요? 20, 30, 50.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가. 그쵸? 계층 구성 비율이 더 많네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고요. 을국은요, 중위 가장 많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갑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옳은 선택지가 돼서 정답은 기역, 리을이어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볼게요.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발문 잘 읽어야 되죠?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7번, 방금 봤었던 7번 문항처럼요. 7번, 그 다음에 지금 보는 8번, 이런 것들이 또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 문제 풀려고요. 일단은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자녀 세대 계층별, 자녀 세대 기준이에요. 세대 간 이동 비율이고요. 상중 하 나와 있고 상승 이동, 하강 이동 나와 있어요. 그럼 둘 다 불일치에 해당하는 비율인 거죠. 상승과 하강은 불일치에 해당하는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불일치가 나와 있으면은 전체에서 불일치 값을 빼주면은 뭘 할 수 있어? 일치에 해당하는 거. 일치. 일치에 해당하는 값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전체 100이라 그랬을 때 불일치가 60이니까 일치는 얼마예요? 40%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층의 불일치는 두 개 더해서 75니까는 일치는 얼마예요? 25. 100에서 75 빼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층은요. 두 개 더해서 불일치가 15니까는요. 일치가 얼마다? 8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시는 안 되어져 있지만은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서조항 보니까는 갑국에 자녀 세대 중층 비율은 하층 비율의 3배이다. 그 다음에 하층 비율은 상층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도 있고요. 또 부모가 하층인 상층 자녀와 부모가 상층인 하층 자녀는 모두 없다. 모두 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정리했었던 기본표. 요 기본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요거를 그리는 연습을 이제 충분히 시험 앞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상, 중, 하, 합계. 그 다음에 부모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자녀는 가로로 읽는 형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100이 기준이고요. 자, 지금 자녀 세대 지금 보시면은 각국의 자녀 세대 중층 비율은 하층 비율의 3배이고 하층과 상층 비율이 같다. 이렇게 나오려면은요. 자녀의 상중하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요? 20, 60, 20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의 중층 비율 60은요. 하층 비율 20에 3배인 거죠. 그다음에 상과 하가 비율이 같잖아요. 이해되시죠? 요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하층인 상층 자녀, 부모가 하층인 상층 자녀, 여기가 없다, 0이에요. 부모가 상층인 하층 자녀, 부모가 상인 하층 자녀, 여기가 없다. 여기 둘을 0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를 구하잖아요, 일치를. 이걸 잘 활용해 줘야 되겠지. 자녀 세대 기준이야? 기준이니까 자녀 상 중에, 자녀 20 중에서 40만큼 일치한대. 그러면 20에 0.4 해서 여기가 8이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가 0이니까 여기 얼마가 오는 거야? 12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중은요. 25만큼 일치한대요. 60 중에서 25, 4분의 1만큼 일치한대. 60에 0.25든 곱하든 60에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오는 거예요? 15가 여기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층은요. 일치가 85래요. 20에서 0.85 곱해주면은 여기 하하 해당하는 부분 들어갈 수 있겠죠. 얼마 들어가냐면은 17이 들어갑니다. 0과 17이니까는 3이 있으면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을 볼까요? 중에서 상승이동 65래요. 65%. 요 두 칸 비어있죠? 여기 칸은 뭘까요? 상에서 중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하강이동이네요. 여기는 뭐예요? 하에서 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상승이동이네요. 그 말은 60에다가 0.65를 곱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값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39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 하강이동은요. 60에 0.1 곱한 값 6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 더해주면 여기 다 더해주면 14고요. 여기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30이고요. 여기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56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계층구조 확인해 볼까요? 상보다 중이,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중이 제일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충분히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문항이에요. 8번 문항.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1번에 자녀 중

중, 자녀 중,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자녀는 50% 미만이다 라고 말했어요.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자녀, 어디예요? 17, 17 요거잖아요, 그쵸? 요기를 말하는 거죠, 그쵸? 요게 50% 미만이다. 네, 맞네요. 50% 미만이네요. 그쵸? 하하, 하하.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일치하는 거 상상 중중 하하. 대각선이라 그랬어요, 그쵸? 상상 중중 하하. 요거 다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40이죠, 40. 40. 그다음 일치하지 않는 자녀는요? 일치하는 거 40이니까 100에서 40 빼면은 60이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일치하는 자녀가 일치하지 않는 자녀보다 적다라고 한 2번 선택지도 맞고요. 3번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상승 이동한 거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여기 있을 때 요쪽 위쪽의 영역이 상승 이동이다 라고 했었죠. 상승 이동. 그래서 12, 0, 39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요. 하강 이동인 거죠? 하강 이동. 하강 이동. 구체적으로 더하지 않아도 6, 0, 3이랑 12, 0, 39. 당연히 하강 이동적이 적은 걸알수 있어요. 반대로 상승 이동한 자녀가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더하지 않아도 눈으로 확인해봐도 확연하게 상승 이동이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4번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자녀 세대는 중층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그렇죠. 맞죠? 요게 중층이 많아서 사회 통합 안정에 더욱더 유리하고 얘는 또 불리하다가 개념에서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중층이 가장 높다.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자녀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녀 기준으로 상이라고 하는 거 일치하는 거 물어보니까는 자녀 상20 중에서 8만큼 일치하네. 그쵸? 자녀 중60 중에서 일치하는 거 15. 자녀 하20 중에서 일치하는 거 17이 되겠네요. 대소관계 비교해 보시면은요, 중층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택지 5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1번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을 각각 쓰고, 각 관점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편성과 불가피성을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합니다. 자, 가분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한다. 자,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을은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평등한 계층 구조로 고착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바로 갈등론에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시 답안에, 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둘다 공통점. 보편적인 현상이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기능론이죠. 반면에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기능론처럼 어느 시대나 사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하진 않냐. 불가피하진 않다. 불가피하진 않고 오히려 타파하고 변혁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봤던 게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보편적 불가피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계급론, 계층론 물어보는 내용이죠. 우리 자료탐구에서 그림으로도 봤었던 부분입니다. 왼쪽에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불연속적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는 1번에 가는 계급론이 되는 거고요. 나는 상류층, 중류층, 하층, 하류층, 지위 권력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거 계층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었던 내용이었죠. 자, 2번 예시 답안 채워볼게요. 자, 계급론은, 여기 계급론이라고 요거 앞에 생략해 주시고요. 계급론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계급론은 사회 계층

상승 현상의 요인을 경제적 요인, 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본다. 이론론, 경제의 결정론 쪽 관점이라고 했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 계층론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계급, 사회적인 지위,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봤던 게 계층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사회 이동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분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 적혀져 있죠? 그럼 이 둘의 기준, 요 A는요, 이동 범위, 세대 범위가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한 세대 내에서 나타나는 세대 내 이동이냐, 그 다음에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인 거죠. 첫 번째, 갑의 부모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으나 갑은 현재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에서 본인까지 이어지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으로서 상승 이동인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대기업 회장이었던 을은요, 극심한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나 현재는 경비원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립적인 산생애 내에서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시간이 경과해서 지금 경비원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세대 내 이동이면서 회장에서 경비원으로 지금 떨어진 하강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동 범위, 세대 범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가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례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 세대 간 이동이면서 하강 이동인 거죠. 병의 부모는 대기업 사장이었으나 병은 부모의 재산을 마다하고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부모의 처음에 지위에 영향을 개인이 받지만은 그 다음에 개인의 생애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가난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어서 대기업 사장에서 가난한 농부로 이렇게 세대 간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사장에서 농부로 하강 이동한 케이스를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요, 정은 지금 세대 내 이동의 상승 이동이니까 대기업의 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정의 아이디어로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자 정은 임원으로 승진하였다. 얘는 독립적인 생애 내에서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임원으로 승진한 세대 내 이동의 상승 이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표는 갑골과 을곡의 시기별 계층 구조를 파악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지금 1번에서는 갑골과 을곡의 계층 구성 비율과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를 쓰래요. 2번에서는 계층 구조의 특징을 비교해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지금 중대 상위, 여러분 상중하라 그랬을 때, 상중하라 그랬을 때 중분의 상위 요렇게네요, 그쵸? 그 다음에 상분의 하가 어때요? 2분의 5라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요걸 100으로 맞춰주면은 20, 30, 50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맞춰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수 있고요. 을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중하가 중분의 상위, 지금, 요렇게고요. 그 다음에 상분의 하가 요렇게가 되는 거죠. 그쵸? 요걸 100으로 맞춰주면은 20, 60, 20, 요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 60, 20으로 맞춰져가지고, 중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중층의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 구조 특징은요, 바로 갑국의 계층 구조인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인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왜 이렇게 썼을까? 바로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도 발문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경우에 시험 유의사항 같은 부분에 읽었을 때 부분 점수로 1점이 감점된다. 이런 식으로 감점 요인이 적용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비교해서 쓰지 않고 그냥 써버렸을 경우에 감점될 수 있으니까는 발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비교해서 쓰라고 하면 비교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층의 비율이 낮아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성 및 사회 통합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거꾸로 정리하자면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에 비유.

비율이 많아서 사회 안정,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서술형은 반드시 발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살려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점이 되지가 않아요. 자, 1등급 도전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표는 학생 갑, 콤마, 을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특징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갑은 세 개 중 두 개의 특징에 대해서만 옳게 구분하였다. 갑, 을은 각각 세 개 중 두 개의 특징에 대해서만. 자, 요게 조건이고요. 요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A가 기능론, B를 갈등론으로 놓고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요, 불평등 현상이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자, 이거 기능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A를 기능론으로 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둘 다 잘못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옳게 말하고 여기는 틀리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보세요. 을이 벌써 지금 세 개 중에 2개 틀렸어요. 갑을이 각각 3개 중에 2개의 특징에 대해서만 옳게 구분해야 되는 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반대로 A가 갈등론, B를 기능론으로 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기능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B를 기능론으로 놔서 둘 다 동그라미 옳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기능론이 yes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갈등론이라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여기 옳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둘 다 세 개 중 두 개의 특징에 대해서 옳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맞아야 되고 얘는 틀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능론이 yes라고 하고 갈등론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가에 와야 됩니다. 됐죠? 조건에 충족하죠? 기억선지입니다. 자, 기억에 가에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 기능론이 yes라고 할 수 있고 갈등론은 yes라고 안 하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선지 옳은 선택지고요. 니은에 가예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이거는 별표죠? 왜요?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해당하는 공통점이잖아요. 공통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니은 선지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 디귿에 A는요. 갈등론인데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갈등론 B가 되겠죠. A가 아니라 B고요. 리을의 B와 달리 A는 갈등론인데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기능론, 갈등론 모두 다 거시적 관점. 구조와 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을 선택지 오답이어서 정답은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여러분 출제됐을 때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문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풀기 위해서 기본표를 먼저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를 채우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요 표를 보시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 중, 하, 합계. 상, 중, 하, 합계 적어주시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부모를 읽어주고요. 옆에서 가로로 자녀를 읽어줍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갑구군요. 상, 중, 하로만 구성되며 A에서 C는 상, 중, 하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녀 세대 계층 C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하당, 하강 이동의 결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계층이다. 자녀 세대 계층 C는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의 결과로는 안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은 상을 보세요, 상. 자녀의 상. 그럼 상 같은 경우는 부모 상에서 자녀 상. 일치죠? 그쵸? 부모 중에서 자녀 상. 올라가는 거예요.

것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 세대 계층 B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하강이동이 불가능하네요. 왜요? 올라가 올라가고 일치만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B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 찾은 거예요. 여기 C고요. 얘가 B니까 중위 A가 되는 거네. 그쵸? 여기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 세대 계층 B의 비율과 B는 여러분 하였죠? 하의 비율과 부모 세대 계층 A 중의 비율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모 세대에서 B의 비율, 즉 하의 비율, 그다음에 C 상의 비율은 이퀄 중의 비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세대에서 무조건 여기가 50이어야 돼요. 부모 중 50이라고 하는 게 하와 상에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 세대 B의 비율은, 부모 세대 하의 비율은요. C가 여러분 상의 비율이죠? 상의 비율의 1.5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 하의 비율이 상의 비율의 1.5배라고 하는 것은 상이 20이면 하는 30이다. 요렇게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자녀 세대 하의 비율과 부모 세대 중의 비율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연결돼서 여기도 5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B의 비율, 부모 세대 하의 비율은요, 자녀 세대 C, 자녀 세대 상의 비율의 두 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30이야.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두 배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와야 되겠네. 그쵸? 그럼 15, 50이니까는 여기가 얼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35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맛이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지금 단서 조항을 잘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상층 자녀 중, 부모 세대 상층 자녀 중, 계층이 대물림된, 일치된 자녀의 비율은 60%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20 중에서 60만큼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20에 0.6 곱한 얼마? 12가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 다음 부모 세대 중층 자녀 중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은 비율은 50이다. 부모 세대 중층 여기 중에서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건 어디야? 중에서 하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가 50에서 52%, 즉 50에 0.52 곱한 값이라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6이 여기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녀 세대 하층 중 부모가 상층인 자녀는 없다. 부모 자녀 세대 하층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자녀 세대 하층 중 부모가 상층인 자녀, 부모가 상층인 거 여기지? 여기가 없대요. 0. 오케이? 여기가 0이니까는 여기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24가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하층의 자녀 중, 부모 세대 하층의 자녀 중 상층으로 이동한 자녀?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거기가 없대요. 여기가 0이에요, 0. 그러면은 12, 15니까는 여기 얼마 오는 거예요? 3이 오는 것을 알수 있다. 12, 0, 22예요. 얼마가 더 필요해요? 8이 더 필요해요. 3, 26, 50이에요. 얼마가 더 필요해요? 21이 더 필요해요. 8, 21, 35예요.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6이 있어야 되겠네요.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하지만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또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선지. 자녀 세대 중층 중 부모가 중층인 비율. 자녀 세대 중층 요35 중에서 부모가 중층. 그럼 중중을 말하는 거네. 35 중에 21요 차지하는 거. 35분의 21 곱하기 100 하면은요. 60%가 나옵니다. 옳은 선택지. 니은혜. 부모 세대 하층 자녀 중, 부모 세대 하층 자녀 중,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 30 중에 24잖아요. 30 중에 24이기 때문에 50%를 넘지 않는 게 아니라 50%를 넘는 것을 알수 있어요. 30분의 24 곱하기 100 하는 거잖아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80%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전체 자녀 중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거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여기 얼마예요? 9.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거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얼마예요?

0: 34. 그쵸? 따라 디귿선지도 옳은 선택지인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 부모 세대 중충 자녀 중. 부모 세대 중충 자녀 중. 여기. 50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거 아니에요? 중에서 상. 여기죠, 여기. 3. 세대 간 하강 이동한 데 어디예요? 중에서 하. 여기죠, 여기. 얼마예요? 26이잖아요.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하강 이동한 자녀가 많다. 리을도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채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선택지는 채우고 나면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이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결국에 기말고사에서는 얘가 여러분의 등급을 가르는 핵심 킥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연습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 또 사회 이동, 사회 계층 구조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로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문제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개념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내신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문화는 럭키버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특히나 더 나에게 의미 있는 소중한 사진 중 하나야. 지난주가 벌써 수능이었잖아. 근데 난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능 시즌이 오면 긴장되기 시작해. 아, 이제 또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수능날에는 감독이 나가니까. 그래서 1학년, 2학년 애들은 이제 수능 전날에 오전까지만 수업을 하고 집에 가잖아. 고3인 수험생 친구들은 이제 수험표 받아가지고 시험 볼그 학교로 가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날은 일찍 퇴근해서 이렇게 내가 감독 나갈 학교에 가서 연수를 듣는다? 근데 늘 이렇게 연수를 듣고 마지막 PPT는 어디를 가든 요 장면이 나와. 감사합니다. 수능 무탈. 진짜 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 무탈하게 잘 끝나기를. 너무 애들이 힘들지 않기를. 나도 감독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그래서 이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근데 이제 1교시가 가장 긴장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1교시에는 샤프도 나눠주고 컴싸도 나눠주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 그 컴싸하고 샤프를 나눠주는 내 손도 떨리고 그걸 받는 애들 손도 막 떨려. 그래서 눈도 막 올망올망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짠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런 하루를 보내고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열심히 감독하고 봉투 하나 받아서 핸드폰 받고 이렇게 집에 터덜터덜 걸어가. 근데 이때 이제 어느덧 가을이라서 이렇게 단풍이 은행잎이 막 바닥에 깔려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사진 하나를 찍었어. 그리고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이상한 게그 교문 앞에 시험 끝나고 서 계시는 부모님들을 보지? 그러면 아, 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막또 그런 생각이 들어. 하루 온종일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까? 그리고 애들도

학생들도.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3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기에 겪는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태어나서부터 그긴 시간을 차곡차곡차곡 준비를 해온 시험이잖아. 그래서 더 무탈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요거야. 달리기라는 시인데, 100m 달리기를 했다고 하면 기록을 묻고, 42.195를 뛰었다고 하면 완주 여부를 묻는다. 우린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신경 써야 한다. 인생은 속도보다 완주가 중요한 마라톤이니까. 그래서 그날만을 위해서 걔들이 열심히 달려왔을 텐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물론 중요한 시험이지.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들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 좀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어려운 문제들 푼다 그랬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고 풀기야. 그래서 우리 X값의 범위를 좀 봤더니 0부터 2파이까지였어. 완전 기본 범위지? 그리고 부등식이 하나 나오는데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야. 우리 저 부등식에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였대. 근데 이제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뭐가 조금 이상해? 각이 좀 이상해. 우리가 원하는 각은 X만 예쁘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럴 때에는 각도 치환해 보기로 했지. 그래서 나 T라는 문자로 한번 저 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누구를 T라고 바꿀 거냐면 2분의 X를 지금 T라고 바꿀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문자의 주인공을 바꿨으니까 범위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우리 원래 X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였어. 근데 이제는 T라는 문자로 주인공을 바꿀 거고 그 T라는 애는 2분의 X였어. 그러니까 저 범위를 가지고 2로 나누면서 가지고 오자. 나 2로 나눴으니까 그대로 0,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x, 2로 나눴으니까 파이가 됐어. 우리 양변을 2로 나눴는데 양수니까 분모 방향 그대로인 거야. 그럼 이제 t에 관한 범위로 쓰자면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t라는 애는 0부터 파이까지야. 그러니까 그림을 한 토막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치, 절반까지만 그리겠지. 그럼 이제 문자 주인공 한번 좀 바꿔보자. 결국 우리가 푸는 부등식이 뭘로 바뀌었냐면, 코사인 t가 누구보다냐면,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우리 그때의 t는 0부터 파이까지인 거지. 그럼 이제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풀 거야. 우리 그럴 때에는, 그치, 그림 그려주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는 코사인 그림을 그릴 건데 조심할 게 있어. 만약에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면 완전체를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웠어도 괜찮아. 우리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0,1에서 시작을 하지? 그래서 아무리 커봐야 1,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고,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 한 커브였어. 근데 지금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야 되거든? 즉, 절반만 그려야 돼. 원래대로라면 메롱하게 하나를 그리겠지만, 지금 절반만 그려야 되는 거야. 요만큼. 그래서 0,1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냥 작아지는 걸로 끝나지. 요렇게. 나요 지점까지가 지금 파이인 거야. 그러면 그 절반인 부분은 그치,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근데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범위 봤더니 0일 때는 지금 색칠해야 돼. 등호 있어. 파이인 순간에서는 구멍 뻥 뚫려 있어야 된다. 정의 안 돼.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2야. 그래서 2분의 루트 2라는 값 만들어주고 그리고 역시나 2분의 루트 2한테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요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이 y는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나 y는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해당되는 영역은 아래쪽인 거지. 이만큼.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끝까지 다 이어지잖아. 그럼 어디가 필요하냐면 시작 지점만 있어주면 되겠다. 나 우리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45도지? 지금 누구냐면 4분의 파이인 거지. 나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파이까지겠다. 그거 한번 써볼게.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주인공 문자는 X가 아니라 코사인 T였어. T. 그래서 T에 관한 범위 만들어 보면 4분의 파이부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 써주고 나 어디까지냐면 2파이까지가 아니고 파이까지지. 이렇게. 근데 우리 그 부분에서는 구멍 뻥 뚫려 있다. 나 내가 지금 T까지의 범위는 만들었는데 T는 내 마음대로 만든 문자야. 우리 T라는 게 애초에 누구였어? T가. 그치, 2분의 x였어.
그럼 나 지금 2분의 x의 범위를 구한 거니까 양변에다가 2 곱해보자.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됐고 2 곱했으니까 x, 2 곱했으니까 2파인 거지. 이게 진짜 x 값의 범위. 우리 그랬을 때 왼쪽을 알파, 오른쪽 값을 베타라고 부를 거고 그 알파고 베타를 뭐 해달라 그랬냐면 더해달라 그랬어. 나 2파이하고 2분의 파이를 더했으니까 2분의 5파이가 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분의 5파이였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좀더 낯선 이유는 각 때문이야. 나 그냥 x라고 예쁘게 써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2분의 x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각을 하나로 고치기 위해서 t로 치환했고 대신에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범위도 따라와 줘야 되지. 그래서 x에 관한 범위를 t에 관한 범위로 바꿔서 풀어줄 문제고 이렇게 문자 주인공을 바꿨을 때에는 반드시 마지막도 애들이 많이 실수해. 특히 서술형 문제 시험 볼 때. 나 열심히 구해서 답이 나왔어. 그럼 되게 반갑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나온 답은 지금 t에 관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에도 x에 관한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얘가 36번 문제였고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들 풀어보자.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써있지. 우리 서술형 문제하고 고난이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 나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었어. 근데 그두 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이 어때? 역까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풀어 못 풀어? 그지 못 풀지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나풀수 없는 방정식을 주면서 두 근의 모양을 잡아줘. 풀수 없는 방정식을 주면서 근에 대한 모양을 잡아준다? 이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 그치, 무조건 근계수야. 그래서 우리 이럴 때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렸어야 되지. 우리 그 근계수식 한 번만 더 복습을 좀 해보자. 나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등장을 했어. 나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었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였대. 그럼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굳이 내가 근을 구하지 않고도 계수만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었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은 공식이 a분의 c였어. 그래서 요 내용이 문제 안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런 표현을 안 주잖아.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느껴야 돼. 내가 풀기 어려운 방정식인데 이렇게 해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줘. 근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줄 때는 무조건 근계수 아닌지 꼭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이 근이라면 우리 그 근을 이용해서 합하고 곱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로 사인하고 코사인에 더했어. 두 근의 합인 거지. 뭐가 될까? 마이너스 a분의 b. 즉 뭐인 거야? 3분의 1인 거지. 똑같이 한번더 읽어내 볼까? 나 이번에는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좀 구해 볼까? 결국 이거 두 근의 곱인 거지. 공식이 뭐였냐면 그치, a분의 c, 즉 3분의 k였어. 나 우리 지금 합하고 곱을 좀 읽어낸 거야. 얘는 3분의 1, 얘는 3분의 k. 근데 그 근이 사인하고 코사인이야. 나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 둘이 만나서 만들어주는 관계식 하나 있지. 무조건 성립하는 거. 누구였냐면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각도가 같다면. 우리 요 내용 한번 써보자. 나 우리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거든? 그리고 나는 합하고 곱을 알고 있어. 그럼 이런 애들이 같이 등장하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 누구냐면, 그치,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의 전체 제곱 한번 좀 떠올려 보자. 나이 둘에 대한 전체 제곱은 각각에 대한 제곱이니까 1, 거기다가 2, 앞에 거, 뒤에 거, 요식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였냐면 요거 3분의 1이었거든? 그럼 3분의 1을 가지고 제곱하니까 뭐가 되냐면 9분의 1인 거지. 나요 관계식만 마저 갖고 오자. 나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인데 사인 코사인의 곱은 3분의 k라고 쓸수 있고 그 전체 값이 지금 뭐가 되냐면 9분의 1인 거네. 좀더 예쁘게 쓰면 3분의 2k에다가 나 우리 1 넘어갔으니까 빼서 마이너스 9분의 8인 거지. 약분시키자. 나 양변에다가 2 나눠서 없애버렸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k값. 그럼 양변에다가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즉 마이너스 3분의 4였겠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k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였겠다.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식을 써준 거야. 더 중요했던 건
어디냐면 요첫 번째 단계야. 합하고 곡을 읽어내는 단계.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어렵지. 그래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내가 풀수 없는 방정식을 주면서 근의 모양을 잡아줘. 이럴 때는 근계수 아닌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근이 사인하고 코사인이야. 내가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을 알고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을 알아. 그러니까 저두 개가 같이 등장할 수 있는 완전제곱식을 떠올려 보는 거야. 왜냐면 각각에 대한 제곱합은 내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서술형 연습장 문제였고, 이번에는 서술형 연습 1번 문제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부채꼴 나왔어. 나 우리 부채꼴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생각나는 공식이 있어야지. 몇 가지? 그치, 두 가지. 우리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 부채꼴에서의 넓이, 요두 가지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냐면 알세타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개 있었지. 2분의 1 알제곱 세타, 아니면 2분의 1 RL. 그래서 문제마다 쓰는 공식이 다르니까 반드시 두개다 기억을 좀 해놓자. 이제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 나 중심이 5였어. 반지름이 2인 그런 부채꼴이 있었는데 뭘 알려주냐면 둘레야. 나 우리 둘러싸고 있는 길이가 둘레지. 그 둘레의 길이가 지금 6이었대. 그때 넓이를 구해달래. 한 번에 식 세우기 힘들면 우리 그림 그려보자. 일단 뭐가 하나 존재했냐면 부채꼴이 하나 나왔어. 요렇게. 그럼 우리 부채꼴의 둘레라는 건 둘러싸고 있는 영역 전부 다잖아. 그럼 뭐가 지금 나오는 거냐면 양쪽으로 반지름이 두개 등장을 하고 우리 요 끝에 둥근 부분 얘 이름이 뭐였어? 그치, 저게 호였잖아. 그래서 호의 길이까지 같이 등장을 하겠지. 이게 지금 부채꼴에 대한 표현. 그럼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수식으로 고치자면 둘레니까 저 길이 다 더했어. 2r 더하기 l인데 그 둘레가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6이 된대.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을 줬거든. 나요 반지름이 지금 2라 그랬잖아. 그럼 2라는 값에 대입해 봤더니 2r이니까 2 대입해서 4인 거지. 4에다가 l을 더했을 때 6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l은 2였겠다. 그럼 이제 그 정보들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 구해야 돼. 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나 어떤 공식을 쓰든지 간에 R은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각을 알려줘. 그럼 이 공식을 쓸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L을 알려줘. 그럼 이 공식을 쓰겠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방금 전에 L을 구했어. 그러니까 두개 공식 중에서 요 마지막 공식을 좀 써야겠다. 2분의 1 RL. 그럼 이제 그 공식 써서 넓이까지 정리해보자. 나 넓이는 공식이 2분의 1 R L이었거든. 즉 2분의 1에다가 우리 반지름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고 방금 전에 호의 길이 2라는 거 구했고 식 약분시켜주고 나면 남는 거 2밖에는 없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넓이는 정답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 기본 문제였지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를 지금 구했어야 되냐면 L 그리고 S에 대해서 나요두 가지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문제였지. 그래서 서술형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2번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씨앗톡톡 하나 가져왔어. 우리 씨앗톡톡 뭐였더라? 그지? 옛날 개념 복습하는 부분. 나 우리 여기서는 원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원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보자. 원. 우리 원 처음으로 어디에서 등장했어? 원에 대한 방정식을 배운 게? 그지? 1학년 때지. 그래서 우리 원이라는 건 함수가 아니었어. 함수 조건 만족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원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래서 우리 하나의 고정된 점이 있었고 그 고정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도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A, B라는 그런 좌표로 잡았어. 우리 그랬을 때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들을 다 가지고 왔더니 저런 동그라미 미가 됐고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불렀지. 우리 이랬을 때 원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 뭐였었냐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형태.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간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중심하고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중심하고 반지름을 읽어낼 줄도 알아야 돼. 나 각각 0 만들어주는 점 그게 a, b인 거고 오른쪽이 반지름의 제곱자리야. 얘가 기본 내용.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을 했냐면 접선이 등장을 했지. 접선. 나 우리 접선은 무슨 도형?
그치, 직선이지? 접하는 직선이 접선이었지? 나 원에 대해서 접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1학년 때 풀었었어. 그래서 원이 하나 존재했는데, 저 원이 좀 특별했다? 뭐가 특별했을까? 어디에 존재했어? 그치, 중심이 원점에 대해서 배웠어. 나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R이었대. 우리 그런 원의 방정식 만들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지. 우리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데 형태가 크게 두 가지였어. 문제에서 뭘 주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졌었지. 그래서 접선식을 내가 그릴 거야. 나 요 점을 접점 P였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접점의 좌표는 X1, Y1으로 내가 요렇게 잡았어. X1, Y1. 그래서 문제에서 접점의 좌표를 줄 때가 있어. 접점의 좌표가 x1, y1이었었대. 우리 그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외워야 돼.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접점이 아니라 뭘 알려줄 때가 있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었지.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에 그어.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이었대. 우리 그 순간에는 식을 어떻게 세웠을까? y는? 그치.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공식이었지. 나 여기서 내가 풀마를 썼다는 얘기는 직선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나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지. 어디에 또 하나 그려질까? 접선. 그치.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니까 이렇게 반대편에서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주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형태가 하나 더 있었냐면 지금 요 두 가지 공식이 엄청나게 편리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 나 이런 원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중심이 모인 원. 그치, 원점인 원. 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원칙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정의대로. 나 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접선이 있었어. 나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우리 접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한 개 생긴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 저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식을 하나 만들어보자면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식하고 나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 0이어야 되지. 나 이런 기본 개념을 쓰는 거야. 판별식이 0 나온다는 거. 아니면 이제 모두 쓸 수 있냐면 우리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접하게 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D하고 뭐하고 같았어? 그치, 반지름하고 같았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D하고 R하고 같다. 요 개념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수학적인 개념을 써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너희들이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중심이 원점일 때가 많아.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이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지. 같이 한번 볼게. 서수령 2번이야. 원이 있었고 원 위에 점이 있었어.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을 긋나 봐. 그러니까 저 P는 무슨 점이야? 그 접점이지. 접점. 나 지금 저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을 그었고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25였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를 텐데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나 우리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지금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정의부터 한번 써보자. 우리 코사인에 대한 정의 뭐였어? 어떻게 구해? 그치, 우리 코사인이 x였지? 나 이거 r분의 x였는데. 그럼 내가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반지름하고 지금 p라는 저 점의 좌표거든? 근데 반지름은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 반지름을 제곱한 게 25니까 반지름은 5인 거지. 제곱해서 25가 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x만 구해주면 돼. x만. 그럼 저 x라는 값이 결국에는 p라는 점의 좌표잖아. x좌표. 그래서 우리 p라는 점의 좌표를 나 잠깐 a, b라고 잡아볼게. 자, 첫 번째 나 문자부터 만들었어. p라는 그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은 거야.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까? 맨 처음에 어떤 원이 있었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그런 원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즉 P에서 뭐 한 거냐면 지금 접선 그려준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접선에 대해서 뭘 알려줬어?
X절편. 우리 X절편이란 얘기는 그 선이 누구하고 만나는 거야? 그치? X축하고 만나서 생기는 지점을 얘기해 주는 거지? 즉,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5에서 만난대. 마이너스 3분의 25. 나이 장면을 가지고 지금 식 한번 만들자. 나 P라는 점의 좌표가 A,B고, P라는 애는 지금 접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방정식 만들면 어떻게 돼? 접선의 방정식은? 그치?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나 AB라고 잡았으니까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니까 지금 누구냐면 25야. 근데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려줬어. 너희들한테 절편을 알려줬잖아. 나 우리 지나는 점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지. 즉, 요 접선식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5,0 대입해주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좌표 대입했어. 마이너스 3분의 25. 나 마이너스 3분의 25a. y에다가 0 넣었으니까 없어졌고, 얘가 지금 25가 돼야 되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 값이 바로 나온다. 마이너스 3이었겠다. 근데 우리 a 값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 a라는 게 p에서의 x좌표였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세타였거든. 우리 코사인 세타는 공식이 r분의 x였거든. 그 반지름은 지금 몇이냐면 5인 거고, x라는 건 x좌표인데 그 x좌표 지금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첫 번째 일단 뭐? 정의지. 내가 정의를 알아야지 거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치, 접선에 대한 내용. 나 접선에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만 요 기본식 관계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요 문제가 서술형 2번이었고, 이번에는 서술형 3번 한번 보자. 우리 저렇게 함수에서 주기, 최댓값 이런 내용들 또 오랜만에 나왔지. 같이 한번 기억나는지 보자. 나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코사인 함수였고, 주기가 2, 최댓값이 4,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2였대. 그때 f2분의 1을 구해달래. 즉 함수식 완성시켜서 거기다 2분의 1좀 넣어달란 얘기지. 모양 봐야 돼. 나 코사인 bx라는 애가 있었거든. 거기다가 a를 곱했고, 그리고 c만큼 들어 올렸어. 그럼 첫 번째로 나 문제에서 뭘 줬냐면 최댓값이야. 나 우리 최댓값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A하고 C였지. 얘네들이 뭘 결정하냐면 최댓값, 최소값. 우리 원래 코사인의 기본 최댓값은 누구? 1. 근데 거기다 뭐 했어? A 곱했어. 물론 저 A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A가 양수였대. 그 원래는 1이었는데, 거기다 양수 곱했어. 나 쭉쭉 늘어났어. 물론 2분의 1 같은 값이어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어. 그럼 그 값을 가지고 또뭐 했냐면, C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최댓값은 뭐가 돼야 돼? 원래 공식으로 치자면, 절댓값 A였을 거고, 거기다가 C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같이 올라갔겠지. 근데 a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네. 즉 a 더하기 c인데 그 최댓값이 지금 4였대. 나 관계식 하나 찾았고, 이제 두 번째 주기에 대한 얘기해 보자. 나 우리 주기라는 거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어. 우리 주기를 결정해 주는 건 x 앞에 곱해진 숫자였지. 그래서 저 bx라는 애가 언제 코사인의 기본 주기인 2파이가 될수 있니? 얘가 주기였고, 그런 x는 절댓값 b분의 2파이였지. 왜 절댓값 해야 돼? 그치, 우리 주기라는 거 최소의 양수였잖아. 그래서 양수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했어. 근데 b도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수래. 그냥 나와주면 되겠다. 즉 b분의 2파이야. 그게 주기인데 그 주기가 지금 2가 된다는데, 그럼 나 2하고 2하고 없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b값이 바로 나오겠다. b는 파이네. 그럼 이제 B값 구했고 AC는 모르고 마지막으로 함수값까지 한번더 써보자. 나 F에다가 1 넣을 거야. 1. 그 얘기는 A는 누군지 모르고 거기다가 코사인, B는 지금 파이 나왔는데 파이 X에다 1 넣었으니까 파이. 그리고 뒤에 뭐 있냐면 C. 지금 이 상태지. 그럼 코사인 파이 값만 알면 되는데, 나 우리 바로 안 되면 그림 그려서 읽어내도 돼. 우리 코사인은 메롱하게 생겼어. 이게 기본 주기인데 2파이. 그럼 파이라는 건 그거의 절반인데, 우리 파이 때 함수값 뭐가 되냐면 가장 작은 순간, 즉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래쪽에 쓸게.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되는데 그 값이 지금 2라 그랬어. 나 우리 ac에 대한 관계식 두개 나왔으니까 두식 한번 갖고 와서 연립해 보자. 지금 a 더하기 c는 4가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2가 됐어. 나두 개의 식 가지고 위아래 통째로 더해 봤더니 a들은 전부 다 없어졌고 누구만 남았냐면 그지 c만 두개 남았어. 그게 지금 6이었네. 따라서 만족시켜주는 C는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돼주면 되지. C는 3. 그래서 이제 뭐 남았는지 보자. 우리 C가 3이었어. 그럼 3에다가 A 더했더니 4가 됐대. A는 1이었겠다. 나 이제 A 구했고, C 구했고, B 다 구했네. FX 완성. 따라서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 bx인데 1이니까 안 쓸게. 이제 코사인. b는 파이였으니까 파이 x. 거기다가 플러스 c인데 그 c가 지금 3이었던 거야.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까? f 2분의 1을 구하는 게 내 목표였어.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거기다가 플러스 3. 근데 우리 아까 코사인 그래프 살짝 그려놨는데 2분의 파이 였지. 가운데 지점. 그럼 우리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은 뭐 나왔어? 그치, 0인 거지. 의미 없지? 따라서 누구만 나오냐면 3이었겠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댓값, 최소값, 주기에 대한 특징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서술형 3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고난도 문항 한번 해보자. 이 1번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여기서는 가조건이 중요했지. 저 가조건을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나 자연수 n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지금 하나 주어져 있어. 근데 그 fx라는 함수가 이런 조건에 만족한대.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뜻이지? 무조건 x에다가 뭘 넣던지 간에 나 fx 더하기 12파이하고 fx하고 같대. 내가 12파이만큼 움직여봐야 그 값이 동일하게 나온대. 나 지금 12파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 조건 봤더니 f파이는 정수가 아니었대. 그때 ft는 n을 만족시켜주는 양수 t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가조건에 대한 해석인데 이해가 되는지 한번 예제로 보자. 나 우리가 배운 만만히 사인 함수 하나 갖고 와볼게. 나 사인은 2파이 더하기 x 했어. 이거 몇이야? 사인은 기본 주기가 몇이지? 그치, 2파이지. 그럼 나 2파이만큼 움직인 게 위치에 영향을 안 주지. 이거 그대로 뭐 나와? 그냥 사인 x야. 근데 2파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인 4파이 더하기 x도 어때? 우리 4파이란 얘기는 2파이 몇 번 돌았다는 얘기야? 두 번 돌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사인 x다? 그럼 내가 사인 뭐 해볼까? 12파이도 한번 해볼까? 12파이 더하기 x. 얘는 뭐 나와? 그치, 얘는 2파이가 몇 번? 6번. 나 빙글빙글 6바퀴 돈 거야. 그러니까 위치에 영향 안 줘. 그대로 사인 x야.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 2파이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그 2파이를 기점으로 하는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 12파이 이런 애들 전부 다 뭐야? 내 위치 다시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자마자 아 이거 주기가 12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주기가 지금 4파이가 아니거든? 주기 2파이거든? 그래도 이 식이 성립한단 말이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12파이만큼 움직인 게 내 위치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저 12파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12파이가? 내가 주기가 2파이면 2파이도 괜찮고 4파이도 괜찮고 12파이들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 12파이는 주기에 대해서 무슨 형태? 배수 형태지. 나 얘가 지금 주기의 배수란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주기가 12파이에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주기가 12파이의 약수의 형태겠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나 요 내용들 때문인 거야. 그럼 이번에는 주기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주기를 알려주는 모양을 한번 봐야 되지. 나 사인 n분의 x였어. 우리 이럴 때 주기를 찾는 방법은 이 값이 언제 사인의 기본 주기인 2파이가 되니? 이 식이었지. 그럼 내가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자면 n분의 x가 2파이래. 그 얘기는 x가 지금 뭐란 얘기냐면 그치 2n파이란 얘기지. 얘가 뭐야? 주기야. 이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주기야. 근데 그 주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주기가? 그치, 12파이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 2n파이라는 애가 주기였는데 그 주기가 12파이의 약수가 된대. 그럼 n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텐데 그 n이라는 거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라 그랬어. 자연수. 그럼 이제 가능한 n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 이 2n파이라는 애가 뭐의 약수가 돼야 되냐면 12파이의 약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가능한 n은 누구?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직접 한번 넣어봐. 나 만약에 n에다가 1 넣어. 그럼 누구야? 2파이. 12의 약수인 거?
맞지. 그러니까 1 괜찮네. 나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 2였더니 4파이. 3 곱하면 12파이 되니까 2였을 때도 성립하는 거고. 나 n에다가 이번에는 3 한번 넣어볼까? 나3 넣었더니 뭐가 됐어? 6이니까 약수인 거? 맞지. 나 이번엔 n에다가 4 한번 넣어봤어. 8파인데. 나 우리 8이라는 애는 10의 약수? 아니잖아. 나 5대입 하면 10인데. 10의 약수? 아니지. 그럼 또뭐 나왔냐면 이번에는 n 대신에 6 한번 넣어볼까? 6 넣었더니 10이 돼서 10의 약수 성립하지. 그 다음 거부터는 의미 없지. 12보다 커지니까. 이제 가능한 n은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 n의 값이 결정되면 그때마다 fx가 결정돼. 즉 fx로 가능한 게 지금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진짜 fx를 골라내는 건요 나조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한번 해보자. 나 n의 값에 따라서 지금 함수식이 달라져. 나그 n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fx가 결정돼. 근데 n으로 가능한 게 지금 1 괜찮고, 2 괜찮고, 3 괜찮고, 마지막으로 6 괜찮았어. 그럼 n이라는 값이 1이 되는 순간에서는 대입해 보면 이거 sin x고, 2 대입해 보면 2 sin 2분의 x고, 3 대입했을 때는 3 sin 3분의 x고, 6 대입하면 6 sin 6분의 x지. 나 이렇게 함수식이 지금 4개 나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나 조건에서 f에다가 파이를 집어넣는다는데 f에다가 파이 근데 그랬을 때 뭐가 아니래? 그치, 정수가 아니래. 나요 조건 만족하는지 한번 골라내자. 나 파이를 대입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사인 파이지. 사인 파이. 근데 우리 사인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 한 번에 잘안 되면 그림 그려도 되고. 사인은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이 사인이었어. 우리 거기까지가 기본 주기 2파이지. 그럼 파이란 얘기는 결국 절반인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0인 거지. 괜찮아. 나 파이 값 쓰는 거야. 나 이번에는 2 사인 2분의 x거든? 나 얘만 먼저 계산하자. 사인 2분의 파이. 나 우리 사인 2분의 파이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1이지. 그럼 거기다가 2 곱했으니까 2가 되겠지. 한번 더. 나 요만큼만 먼저 계산해주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누구야? 사인 60도. 그거 누구인 거야? 2분의 루트 3. 그럼 거기다가 지금 3 곱했으니까 2분의 3 루트 3이겠지. 마지막. 나 여기서 얘만 먼저 계산. 사인에다가 6분의 파이였어. 우리 6분의 파이라는 건 30도. 그러니까 2분의 1. 거기다가 6 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3. 나 이렇게 f파이 값을 계산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정수가 아니래. 정수 탈락, 정수 탈락, 정수 탈락. 따라서 가능한 거 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정수가 아닌 값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n은 누구였냐면 3이었겠다. 1에서 n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n까지는 구했어. n이 3이었네. 그럼 n이 3이었으니까 fx도 확정이 됐지. 우리 그 fx는 3 sin 3분의 x였던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방정식 풀자. 나 우리 마지막 방정식은 뭐냐면 ft가 n을 만족시켜준대. 즉 ft가 3이 된대. 나요 방정식의 값이 3이 된대.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 나 t였으니까 문자만 바꾸면 3 sin 3분의 t. 그게 누가 됐으면 좋겠냐면 3.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sin 3분의 t가 뭐가 되냐면 1. 나 우리 sin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1이 됐으면 좋겠대. 나 우리 사인 값이 1이 됐으면 좋겠대. 사인 값이 1이 되는 그런 순간이야. 근데 사실 그림을 내가 한 커브만 그렸지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이 되는 그런 순간들은 수없이 많거든? 근데 우리 문제 한번 다시 읽으러 가보자. 우리 그걸 만족시켜주는 뭘 구하냐면 양수 t의 최소값이야. 가장 작은 순간이야. 양수이면서 가장 작은 순간이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순간이고 가장 처음으로 1이 되는 그 순간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인 거지. 이제 마저 한번 풀어보자. 결국 나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 누군지 알았네. 3분의 t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2분의 파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만족하는 t값은 양변에 3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t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분의 3파이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n의 값에 따라서 fx식이 달라져. 그래서 만족시켜주는 n의 값 찾아주고 그걸로 fx 구해서 내가 원하는 건 정수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파이 대입해서 정수가 아닌 값으로 n을 확정짓는 문제야. 근데 이런 수식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주기에 대한 이해지. 가조건. 나 지금 이 수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무조건 주기가 12파이인 게 아니야. 왜냐면 2파이일 때도 이식은 성립하고 4파이여도 이식은 성립해. 주기가. 그래서 주기라는 애가 이 12파이의 약수가 된다는 거. 그래야지 애가 주기의 배수가 돼서 이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얘가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번 한번 보자. 지금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함수가 2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이 7 나왔으면 좋겠대. 우리 그 식을 만족시켜주는 1보다 큰 세 자연수 abc의 순서상 abc에 대해서 그 세 개를 곱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지금 abc가 무슨 조건 갖고 있어? 1보다 큰 세 자연수야. 1보다 큰 세 개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쟤네 셋 다 양수지. 우리 양수 세 개를 곱한 게 가장 작기 위해서는 ABC 자체가 다 작아야 되지. 전부 다 양수니까. 나 지금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 그럼 첫 번째로 최대값을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 그 식부터 좀 만들자. 우리 최대값을 결정해주는 건 함수에 곱해진 거랑 Y축으로의 평행이동. 근데 AC가 다 양수니까 굳이 절대값 필요 없지. 그럼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A 더하기 C인데 그 두 개를 가지고 더한 게 뭐가 되냐면 지금 7이 된다 그랬어. 그럼 이제 그 AC가 딱 확정이 된다? 왜 확정이 되냐면 자연수라 그랬잖아. 나 우리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7 만들 거야. 특히나 이 ABC는 다 1보다 커. 그러니까 첫 시작이 누구냐면 2지. 나 2에다가 5 더해야 7 되는 거고 3에다가 4 더해야 7 되는 거고 물론 자리 바꾸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차피 몽땅 곱한 거에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의미 없지. 그럼 나 이때 곱 먼저 구해보자. 나 A가 2고 C가 5였어. 또는 A가 5고 C가 2였어. 어차피 곱은 같지. 나 이거 곱하면 뭐 나오냐면 10인 거고. 나 이거 곱했을 때 뭐가 되냐면 12인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냐면 A하고 C의 최소값이 나오네. 두 개의 곱의 최소값. 나 가장 작은 순간은 뭐야? 10이겠다. 그럼 이제 AC 곱의 최소값은 구했어. 나는 B가 제일 작은 순간만 구해주면 돼. 근데 그거 한번 좀 해석해보자. B. 나 B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나 봤더니 X 앞에 있어. 나 우리 저렇게 X 앞에 있는 애는 뭘 결정해주냐면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소였지. 근데 어디에서 최대를 갔냐면 2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갔는데 일단 주기 먼저 한번 찾아볼까? 주기. 우리 주기를 찾는 방법은 BX가 언제 2파이가 되니? 따라서 x는 b분의 2파이. 원래는 양수라서 절대값 해야 되지만 지금은 b가 양수기 때문에 의미 없지. 나 일단 주기는 찾았어. 근데 우리 사인에 대해서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를 한번 고려해볼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인 함수인데 사인은 한번 꾸물하게 생긴 게 사인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 주기인 뭐였었냐면 2파이였어. 우리 그랬을 때 언제 최대값을 갖냐면 요 부분이잖아. 근데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뭐였냐면 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석구석 대칭이었다? 즉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이 전부 다 구석구석 대칭이었지. 그럼 어디에서 최대를 갔냐면 이 지점에서 최대인데 만약에 사인 그래프가 쭉 늘어나. 나 주기가 길어져서 이렇게 생겼어. 나 그렇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만큼이 주기인데 최대값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에서. 즉 주기의 어느 부분에서 등장하냐면 4분의 1 지점에서 등장을 한다. 4분의 1 지점. 기본형 그래프라면 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여기야. 즉 그래프에서 주기를 기점으로 4분의 1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와. 근데 지금 주기가 누구였냐면 b분의 2파이였단 말이지. 그럼 그 b분의 2파이의 어디? 4분의 1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림이 얼만큼 그려질지 모르잖아. 왜냐면 주기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그림을 좀 더 연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최대값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지? 계속 계속 나와. 어떨 때마다 계속 나와? 첫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씩 넘어갈 때마다 주기만큼씩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최대값은 여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점을 기준으로 주기만큼 반복될 때마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원래 주기만큼 반복될 때는 EM파이를 붙여버렸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주기가
달라졌어. 비분의 2파이야. 그러니까 그 비분의 2파이가 반복될 때마다 사실 최댓값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그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냐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그 순간이 지금 궁금한 거야. 나 여기까지 식 세웠어. 그랬더니 파이하고 파이하고 파이 먼저 지우자. 그리고 또 약분시킬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양변에다가 4b 곱할까? 4b? 나 4b 곱하는 순간

순간 분자에 2만 남았고, 4b를 곱했으니까 b는 없어지고, 8n 남았고, 나 4b를 곱했으니까 지금 2b 남은 거지. 그럼 얘를 가지고 b에 대한 표현으로 쓰자면, 1 더하기 4n이네. 나 우리 여기서 n이라는 거 뭐였어? 그치, 주기만큼 이동하는 거. 근데 우리 B라는 애 조건이 뭐였냐면 자연수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더라도 조건은 만족해. 근데 뭘 만족 안 해? B는 1보다 크다며. 그럼 B는 1보다 커야 돼. 그 중에서도 제일 작아야 돼. 왜냐면 내가 A, B, C 세개 곱한 게 작아야 되거든. 그럼 일단 1은 탈락.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치, 얘가 1인 그 순간.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그치,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B가 5가 됐네. 우리 마지막 마무리해보자. 우리 A하고 B하고 C 곱한 거에 최소값을 물어봐. 우리 A, C 둘 곱한 거 가장 작은 순간 10. B는 지금 제일 작은 순간 5. 얘네들 다 곱해주면 50인 거지. 따라서 곱에 대한 최소값은 50이었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갖는 그 부분이 있지. 최대값을 갖는 그 부분이 2분의 파이였다는 거. 그 조건을 쓰는 게좀 까다로웠을 거야.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한 커브를 기준으로 그 커브에서 4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와 모양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막 대칭되거나 그런 거 없이 기본 사인 그래프일 때는 그런 규칙을 만족한다. 얘가 2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3번 한번 보자. 요 3번은 되게 생긴 게좀 그렇게 생겼지. 생긴 게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풀면 또 괜찮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2번 문제를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이 3번 문제 보면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주고 있고, 그때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 근데 그 방정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 사인, 코사인, 사인 5분의 파이, 탄젠트 이런 값들이 나와. 근데 여기서 사인 5분의 파이 같은 건 사실 고정된 상수값이야. 뭐 3, 5 이런 숫자가 곱해진 거고, 지금 내가 실제로 x가 들어있는 애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이란 말이지. 우리 그식을 만족하는 x값에 대해서 최대 최소값을 찾아서 둘을 더해달라 그랬어. 그럼 일단 식부터 좀 정리하자. 나 우리 차수는 낮을수록 문자는 적을수록 좋지. 나 여기서 탄젠트라도 좀 없애볼까? 탄젠트. 우리 탄젠트 뭐라고 쓸수 있어?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요거 괜찮아. 나 사인 x 사인이라고 쓸 거고, s 코사인 x는 c라고 쓰고, 나 여기서 탄젠트는 이제 c분의 s라고 쓴다. 그럼 어떤 관계식이 되냐면 s 마이너스 c는, 얘는 그대로 쓸게. 사인 5분의 파이에다가 누굴 곱하냐면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상황이야. 나 문자만 지금 정리한 거야.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나는 분수인 거 싫어서 저 c 없애고 싶어. 양변에다가 쭉 c를 좀 곱해볼게. 나 c 곱했더니 sc 마이너스 c제곱. 나 c 곱했는데 사인 5분의 파이는 그대로, c 곱했으니까 s 마이너스 c 됐어. 나 요만큼 정리하고 났더니 요 좌변 모양 한번 좀 볼까? 나 공통인수인 c를 꺼냈더니 뭐 생기냐면 s 마이너스 c 생긴다. 즉 왼쪽에서도 s 마이너스 c, 오른쪽에서도 s 마이너스 c. 그러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묶어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저쪽으로 넘길게. 결국 뭐가 되냐면 s 마이너스 c로 묶여 있고, 왼쪽에서 남아있던 거 c, 나얘 넘어오면서 보호 바뀌니까 c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 지금 그 값이 전체 값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내가 원하는 건 둘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그두 개의 순간으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볼게, 오른쪽에서. 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지금 0이라는데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원래 모습으로 돌리면 사인하고 지금 코사인이 만났단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코사인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 같이 한번 그려볼까? 나 우리 사인 먼저 한번 그려볼게. 우리 사인도 코사인도 둘다 아무리 커봐야 1,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 사인은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무라는 게 사인. 그래서 끝지점 2파이, 가운데는 파이, 다시 가운데 2분의 파이, 다시 가운데 2분의 3파이였어. 나 이제 여기다가 뭐 하냐면 코사인 같이 그릴 거야. 나 우리 코사인은 0,1에서 시작해.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면 포인트들 찍어봐. 나 0,1을 지나고 마지막에도 다시 1쪽으로 와야 되고, 가운데에서는 맨 밑에 내려와 있을 거야. 나쭉 내려오다가 밑에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 나요 초록색이 코사인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찾는 건두 값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 나 교점이 지금 몇번 생기냐면 탕탕 두번 생겨.

생겨. 그래서 첫 번째 교점 있을 거고 두 번째 교점 등장을 하겠지. 첫 번째 교점은 90도보다 작아.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그 순간 45도, 즉 4분의 파이였겠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점 정도는 지금 찾아줄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사인하고 코사인을 뺀게 0인 거 이용했거든. 다음 시간에는 요두 값을 뺀게 0인 것까지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게. 그래서 오늘 뭐 했는지 정리 한번 좀 해보자. 근각에서의 관계 너무 중요해. 모양으로 눈치채야 돼. 내가 풀수 없는 어려운 방정식을 주는데 그 근에 대한 모양을 잡아주잖아? 그럴 때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의 방정식. 이런 옛날 개념 나왔을 때 까먹으면 안 돼. 우리 원이라는 거, 한 고정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원이었고, 그럼 원에 대한 방정식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치, 접선 너무 중요해. 우리 접선에 대한 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 그래서 기울기를 줄때 쓰는 공식, 접점을 줄때 쓰는 공식 두 가지 다잘 외워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이제 도함수의 활용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판단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자주 접하게 될 거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그려본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래프들을 생각하고 그려낼 수 있겠죠. 나중에 종이에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떤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ynfx라는 함수식이 주어지면 이 함수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일들을 해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fx를 인수분해를 한다면 그러면 x축과 fx가 언제 만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함수 f'x의 부호로부터 무엇을? fx의 증가와 감소를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f'x 도함수를 구하고 이 도함수를 인수분해해서 부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겠죠. 이제는 f'x를 도함수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낸다면 첫 번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이 방정식의 실근 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일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등식의 활용과 이것을 활용한 증명과정까지 해낼 수 있으면 도함수의 활용에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함께 다루는 함수들은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높이 있는 점과 가장 아래 있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긴 할 텐데,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되는 걸까? 아무나 이런 어중간한 부분에 있는 애들이 최대 최소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누구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경계의 양 끝에서 함수값과 구간 내의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구간 내의 특이점들. 보통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게 다항함수기 때문에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는 극값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극대와 극소. 혹은 얘가 불연속인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연속이 되는 점들,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 이런 점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연속인 점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3차 함수, 4차 함수들을 다루게 되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은 경계 양 끝에서의 함수 값과 구간 내에서의 극값을 비교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야. 다른 어중간한 포인트에서 최대 최소가 될 리는 없습니다. 경계 양 끝과 구간 내의 극값을 확인해 보자. 이 이야기를 특수한 2차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에서 우리 최대 최소 기억나요? 경계 양 끝에서의 함수값, 꼭지점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꼭지점이 하나의 극값이었던 거죠, 그냥.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유형 6으로 가요. 닫힌 구간 1,4에서 함수 f(x)가 있어요. 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야. 반드시 최대 최소 값을 갖겠죠? f 프라임 x는 불러보세요.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다. 3배를 묶어내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fx는 말이야. x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야. 되게 특수한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얘랑 같은 거야. 이 왼쪽과 같이 가면 이거 극값이 언제 생긴지를 알수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인수분해를 하면 x축과 언제 만났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과 같이 가면 뭐야? 얘는, 아, 왼쪽 x는 1에서 극대값을, 오른쪽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런 3차 함수구나를 찾는 게 왼쪽의 방법이고요. 자, 오른쪽의 방법은 x축과 언제 만나느냐. 0에서 뚫고 가, 3에서 접해. 0에서 뚫고 가, 3에서 접해.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 근데 오른쪽과 같이 오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비율관계를 알아요. 1대 2대 1. 그럼 여기 똑같은 데까지 딱 이런 애들까지 바로 찾아주는 거야. 1대 2대 1. 3차 함수의 비율관계가 있으니. 짜자잔, 됐죠?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닫힌 구간 1,4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4일 때까지 요렇게 보라는 거니까. 보나마나 최대값은, 어우, 1일 때랑 4일 때가 같습니다. 최소값은 3일 때예요. 이런 센스. 비율관계를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근데 비율관계를 몰라. 그래도 당연히 풀수 있겠지. 비율관계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1부터 4까지인데, 문제는 1일 때가 큰가, 4일 때가 큰가, 얘들을 모르니까. 이건 최대값의 후보라는 거죠. 최소값은 바로 보입니다. 얘는 최소값이야. 그러니 최대값은 바로 구할 수가 없다면, F1, F4, 얘를 둘다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을 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9, 4고요. 4를 넣으면 64 빼기 96 플러스 36 하면 얘도 4니까, 아, 그냥 최대값이 4구나. 높이 와갔구나. 이런 거라고. 최소값은 F3. 3 넣으면 얘는 그냥 0이죠. 따라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계산 정답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조차 이제 비율관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뭐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 경계 양끝과 구간 내의 극값을 비교하면서 함수값을 찾아나가는 것이 스텝 2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 유제 6으로 가서 이 4차 함수도 한번 볼까요? 4차 함수. fx 4차 함수입니다. fx는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x제곱 묶어냈더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8. 지금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fx를 인수분해해, 도함수를 인수분해해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러면 f'x로 가야 되겠죠? f'x는. 자, 도함수 불러보세요. 시작.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세제곱. 플러스 36x 됐습니다. 누구 묶어낼까? 4x 묶어냈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4x의 x-3의 전체 제곱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도함수를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했어요. 4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갈 텐데 도함수의 그래프부터 시작 x축이 있고요. 우리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찾는 것도 그래프에서부터 식을 찾는 것도 했었어요. 그치? x축과 언제 만나? 0에서 만나. 여기는 교점이에요. x축과는 또 언제 만나? 3에서 만나. x가 3일 때는 접점이죠.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 접합니다. 오케이. 얘가 바로 y는 f'x 되겠습니다. 나는 도함수의 부호만 필요해요. x는 0을 경계로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아, f'3은 0이지만 왼쪽, 오른쪽 도함수의 보호가 똑같습니다.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 x는 0과 x는 3을 경계로 4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위에 도함수까지 구하는 것이 스텝 1이고요. 이제 fx를 그리는 것이 스텝 2가 되겠죠. 자, fx 부호 생각해봐. 다시 f'x의 부호를 보고 fx 증가 감소 생각해봐. 처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스톱! 계속 증가합니다. 내려옵니다.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스톱! 올라갑니다.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스톱!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 4차 함수 fx는 그 값이 오직 하나 존재하네요. 그치? f'x가 0이 되는 순간은 두번 있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fx는 극속값만 갖는 4차 함수이고요. 내가 찾고 싶은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 어디 있을까? 한 이쯤에 x는 마이너스 1이 있을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내려와 올라가다가 스톱! 여기까지네. 선생님, 누가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교해야지. 최댓값은 말이야. f-1, f3입니다. 제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가르쳤지만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냥 얘들을 대입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여기에 넣는 게 낫겠다. 그러면 1 곱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8 이렇게 되나요? 27이네요. 자,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 9 곱하기 9 빼기 24 더하기 18 되니까 얘도 27네요. 아, 높이가 똑같다는 거지. 뭐 우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성질까지는 지금 전혀 집중 이런 거까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최댓값이 27인 건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값 F0. 얘는 깔끔하죠? 0 넣으면 0 이렇게 했어. 자, 최댓값, 최소값. 아, 최댓값만 구하는 거네요. 정답이 27 되겠습니다. 자, 4차 함수의 그래프였고요. 4차 함수 중에서도 그 값을 하나만 갖는, 극소값만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이제 유형 확인으로 갑니다. 22부터 유형 확인 쭉 풀어볼 건데요. 뒤에서는 활용, 도형에서의 활용, 도형 문제들도 있어요. 앞쪽에서는 어렵지 않아. 그냥 그래프 쭉쭉쭉쭉 그리면서 나가면 돼요. 시작해보자. fx가 3차 함수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문제들 여러분들이 멈춰두고 혼자 푸세요. 혼자 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풀수 있을 겁니다. 앞에 우리가 함께 했던 유형, 유제, 다를 게 전혀 없으니까. f'x는 미분해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시작.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에요. 이제는 도함수의 그래프 필요해? 아니, 이제 그러지 말자.
최고차항 계수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잖아요. 자, 왼쪽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을 갖고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로 넘어올 수 있어야 돼. 이게 한 단계야, 이제. 3차 함수는 말이야. 도함수를 인수분해 하는 순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최고차항의 부호만 보면 이 정도는 바로 그릴 수 있다고,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4까지예요. x는 1 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x는 4까지. 뭐둘 중에 누가 최대일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구하라고 나한테 물어본 건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제 스텝 2. 최소값은 f 얼마? 3입니다. 9 빼기 9 빼기 9 더하기 a 되고요. 결국에는 9 마이너스 a가 얼마야? 2야. 이때 a의 값은 정답 11 되겠습니다. 자, 유형 확인 22번이었고요. 23번으로 가시죠. 자, fx는 어? 얘는 1차항이 없는 3차 함수잖아. 많이 나오지? 스텝 1.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까? fx는 x제곱 묶어내고 x-3 더하기 4야. 얘가 없었으면 x축과 0에서 접해요. 그리고 3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겠지. 근데 얘가 플러스 4니까, 아, 얘가 X축이 아니라 그냥 Y는 4이 기르면 이렇게만 고쳐주면 돼. 그럼 X는 0에서 접합니다. 3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얘가 바로 Y는 FX인데, 비율관계 생각. X는 2에서 극소값 같네요. 이렇게. 되나요? 자, 0부터 여기까지입니다. 0부터 a까지 갔는데 최대값이 20이래. 어? 0일 때는 4잖아. 그럼 a가 한 이쯤에 있어야 되겠네. 우선 그래프는 그렸으니까 스텝 2.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난다면 당연히 20일 때는 a가 저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f0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f a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f0은 얼마? 얘는 4잖아. 그러니까 20보다 작고요. 그럼 a를 넣었을 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4는 20. 이렇게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양수의 값 구하는 거예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야. 당연히 3보다는 클 테니까 1, 2 이런 애 넣어볼 필요가 없지. 3도 당연히 넣어볼 필요가 없지. 4, 5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4를 넣으면 64 빼기 48 빼기 16. 오케이, A는 4네요. 그 답은 A가 4인 거야. 선생님, 4밖에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해봐야죠, 원래는. 3차 항의 계수, 2차 항의 계수, 1차 항 0, 상수항. 당연히 문제는 유일하게 A의 값이 나오니까 걔만 구하세요 가 되겠지만 우리가 서술형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데 스스로에게 납득을 하려고 하면 조립제법을 가지고 직접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a-4로 나누었더니 몫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a는 4 하나 나왔습니다. 역시. 근데 뒤에 있는 2차식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리는 없지. a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2. 얘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판별식을 써봐도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0과 작으니,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a는 4, 오직 하나 유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자, 24번으로 가시죠. 닫힌 구간에서 3차 함수의 최대값이 10이야, 최소값이 1이야. 얘는 지금 2차항이 없는 구조예요. 선생님, 2차항이 없는 구조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 fx는 x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2a제곱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b야.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얘는 x, 얘 x,

제곱해서 12a 제곱. 그럼 여기 2루트 3a. x 마이너스 2루트 3a. 아, 요런 모양이 되긴 하네. y는 b에. 세 점에서 만납니다. 짜자잔. 얘가 y네, fx인데. 대칭성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a. 그리고 0. 플러스 2루트 3a. 이렇게 되겠지. 물론 제가 짧게 지나가면서 비율관계 설명하긴 했어요. 얘가 점질층의 중심이니까 1대 루트 3 되면, 아, 2a에서, 마이너스 2a에서. 이렇게 얘가 극대극소 생기는 상황들까지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거 나는 몰라. 괜찮아요. 미분해 봅시다. f'x는 얼마 안 걸리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이니. 3을 묶어내면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a. 아, 플러스 마이너스 2a에서 그 값을 갖는구나. 그 이런 모양이에요. 잘 위에 있는 상황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언제 그 값을 갖는지 압니다. 마이너스 2a에서 갖고요. 극대값을. 그리고 플러스 2a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양수의 이런 표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의라는 표현이 없으면, 아, 플러스 2a가 큰지, 마이너스 2a가 큰지, 얘들에 대해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과정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양수라고 했으니까 왼쪽이 극소, 오른쪽이 극대 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0부터 a까지야. 0에서 끊어요. 0. a에서 끊어요. 뭐야?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이잖아. 아, 그러면 이제 스텝 2. 스텝 2.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고, 근데 0부터 A까지 구하고 나니까 감소하는 구간에서만 나오는 거잖아. 사이에 극값이 없지. 계속 감소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경계 양끝에서만 최대 최소가 생기고요. 최대 값은 누구야? F0. 최소값은 누구야? FA. 왜? 닫힌 구간 0,A에서. FX가 무슨 함수니까? 감소 함수니까. 경계 양 끝에서의 함수값만 체크하면 끝이죠. 최대값은 B예요. 얘가 얼마야? 12야. 최소값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의 세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1이에요. 끝났네요. 11a의 세제곱이. 간단합니다. 11이고요. 따라서 양수 a는 1 되겠습니다. 자, a, b 전부 다 구했어요. a 플러스 b의 값은 정답 13 되겠습니다. 자, 유형 확인 24 함께 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가 사이에 극값이 없으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감소하는 구간에서의 이야기는 경계 양끝만 보면 돼.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그냥 양끝만 보면 돼. 사이에 있는 극값과 같은 특이점이 없다면 땡큐. 너무 간단하죠? 자, 유형 확인 25로 갑니다. 이제는 조금 어려워져요. 지금부터는 연습이, 복습이 필요한 문항들입니다. 25번부터 시작. 스텝 1. fx가 있어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2차 함수니까 뭐 고민할 것 없어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이렇게. 얘가 y나 fx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점피가 있어요. 점피는 0부터 3분의 5까지니까 0부터 3분의 5까지. 만 이쯤에 3분의 5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사이에 있는 점피야. 곡선 위에 있긴 한데 한 이쯤에 점피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점피를 지나고 OP 여기에 수직인 이런 애겠죠.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가 X좌표. 이게 궁금한데. 이 점P라는 것이 X좌표가 T잖아요.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저거 달라지겠네요.

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교점의 x좌표라는 게 t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t에 대한 함수구나.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어. 이런 큰 그림, 스케치. 얘가 스텝 1이죠. 됐죠? 지금 얘가 점피가 변하면, 그럼 점피가 변하면 당연히 여기 상황들이 변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점피가 있어. 그럼 꼭그 면, 뭐 이쯤에 탁 떨어지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 x절편. x절편을 gt라고 하자. t에 대한 함수야.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t에 대한 식을 구하면 끝나겠네요. 이제 스텝 2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얘를 직선 L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직선 OP와 직선 L이 서로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써먹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직선 OP의 기울기부터 가자. 직선 OP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1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t 더하기 2예요. 그러니 직선 L의 기울기는 말이야.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일 거고요. 뭐 이걸 이렇게 쓸까요? t 빼기 2분의 1이라고. 얘가 직선 L의 기울기입니다. 괜찮지? 그러니 직선 L은 말이야. Y는 기울기 t 빼기 2분의 1 x-t 더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되겠습니다. 나는 뭘 구하고 싶어요? x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y에 0을 넣었을 때 그때 x좌표를 알고 싶어요. y에 0을 넣었을 때 그때의 x좌표를 알고 싶어요. 그게 뭐야? 얘가 gt인 거야. 맞아? 그럼 x좌표를 구하러 갑니다. y에 0 넣고 생각. 스텝 3예요. y에 0을 넣으면 넘겨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2t는 얘는 t 빼기 2분의 1 곱하기 gt 빼기 t야.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인공은 gt지, gt.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주어진 t의 범위 0보다는 크고 3분의 5보다는 작아. 이 범위 안에서 gt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죠. 자, 조금씩 찾아갑니다. gt 빼기 t는 말이야. t-1을 곱해주는 순간 얘가 t 곱하기 t-2였잖아? 그럼 t 곱하기 t-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gt는 t 곱하기 t-2의 전체 제곱 플러스 t고요. 전개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5t 되겠습니다.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나갈 거지요. 마지막 스텝4입니다. G'T는 불러보세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되니까 인수분해 보여? 얘는 3T 빼기 1. 빼기 5죠? 그 다음 T 빼기 1.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이렇게 되네. 아,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그 값. T는 1일 때 또. t는 3분의 5일 때, 오케이. 얘가 바로 y는 gt 되겠습니다. 0부터 3분의 5까지. 0부터 3분의 5까지. 아, 극소가 되는 이 순간까지 끄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최대가 되는 순간은 극대이자 최대 t가 1일 때. g를 찾으라는 거죠. g는 넣으면 정답 2 되겠습니다. 자, 25번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원점이랑 이어 직선 OP, 얘랑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그 순간 X절편. 얘가 T에 대한 함수예요. 최대값을 구하는 것, 이게 문제죠. 우선은 직선 OP와 직선 L이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OP의 기울기는 얼마야? 그러면 나는 직선 L의 기울기를 알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X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GT를 찾아야 돼. GT를 쭉쭉쭉쭉 찾아갑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최대채소에서 활용 문제로 넘어오니까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변별력이 꽤 높은 유형이고요.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서술형에서 나올 때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은 찾는데 범위를 놓쳐요. 범위 항상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26번으로 갑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에도 있죠. 그림 가치 한 면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네 기퉁이에서 얘를 뿅, 뿅, 뿅, 뿅 잘라냈어요.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냥 네 개를 양쪽을 접어 올리면 뚜껑이 없는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되는 거야. 중학교 때도 이런 모양들 본 적은 있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부피에 대한 이야기니까 3차로 가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활용 문제니까 누구를 미지수 x로 설정을 할 건가? 그리고 x에 관한 식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라고요. 시작.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네 기퉁이를 정사각형으로 잘라내니까 여길 x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x, 당연히 이런 데들이 전부 다 x니까 이 밑면의 넓이 얘가 얼마야? 거꾸로 올리면 높이는 x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를 알려고 하면 아, 여기 얘가 6-2x가 되는 것 생각을 하면 스텝 1. 결국에 부피라는 건 말이야. x에 대한 함수야. vx라고 써볼까요? 밑면에서 한 면의 길이가 6-2x니까 얘를 제곱하고요. 높이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x의 범위. x는 당연히 양수여야 하고요. 어디까지? 6보다는 작지. 에이, 3보다 작아야지. xx 양쪽에 있으니까. 3보다 작죠. 이렇게 왔어요. 스텝 2. 당연히 학교 시험이라면, 서술형이라면 v'x를 구해야 될 겁니다. 얘를 구해야 될 거야. 어렵진 않잖아.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곱해미분법을 쓰든 아니면 다 전개하고 미분하든 할수 있잖아. 근데 내가 객관식, 단답형을 풀어내는 상황이라면, x가 3일 대접해요. x가 0에서 뚫고 지나가요. 빙고! 0에서 뚫고 가 3에서 접해. 얘가 바로 y는 vx야. 근데 0부터 3까지 경계, 경계, 양끝 쫙 지우고 이만큼 보는 거지. 언제 최대야? x는 1일 때요. 비율관계 1대 2. v 1이 정답 되겠습니다. 4의 제곱 곱하기 1 해서 정답 16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식 세웠어요. 답 찾는 것까지 30초면 풉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내가 서술형을 적어 나가야 돼 라고 하면 이거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것, 이런 것도 나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치? 물론 여러분들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를 다 전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에 여기 x를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36이 되죠. 그래서 11을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니까 1이랑 3에서 극값 갖는 3차 함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일 때 그리고 객관식일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26번은 쉬웠습니다. 27번으로 갈까요? 이런 문제도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잘못 풉니다. 앞선 문제보다는 훨씬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4야. 그리고 높이가 6인 이런 원뿔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만들어서 원기둥의 부피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가니까 그럼 밑넓이가 파이 R제곱의 높이 H, 여기 밑면의 반지름 그리고 높이 이렇게 R과 H에 대한 함수예요. 우선 이 상황은 이해를 하죠. 근데 R과 H 저렇게 변수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둘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잘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절단면을 생각을 하고요. 절단면 안에는 닮음인 도형이 숨어 있어요. 얘를 뚝
자르라는 거죠. 자르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툭 떼와 봅니다. 꼭지점을 지나고 바닥의 수직으로 쫙 자르면 당연히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겠지만 한쪽만 떼왔어요. 높이가 4, 6이고 여기 가로. 이렇게 4랑 6 이렇게 주어졌잖아.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밑변의 길이 알죠? 높이 알죠? 근데 여기 안에 이건 절단면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생긴 거야. 직사각형. 이렇게. 여기에 이제 R이 있고 H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비율 관계가 있잖아요. 3대2. 얘가 여기에서 3대2고요. 여기에서 3대2인 거야. 아,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어때? 3대2야? 얘 2x라고 해. 그럼 여기 3x 되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6-3x네. H 얘는 6-3x. 자, 2대3입니다. 2랑 3. 이거 분수 나오면 귀찮아지니까. 2x, 3x, 6-3x. 아하! 이제는 vx 알아요. vx 뭐야? 파이. r이 뭔데? 2x의 제곱. 높이가 뭔데? 6-3x. 얘야! 그럼 x의 범위는?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지. 스텝 1. 해끔 지나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야. 식 찾았어요. 스텝 1은 이제 절단면에서 닮음 찾자는 거고요. 스텝 2에서 식을 찾았으니 스텝 3. 방금이랑 이제는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돼요. 서술형이라면 V 프라임 X를 직접 전개해서 짜잔 2분해서 구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얘가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면 돼요? VX를 그려요. 그럼 X는 0에서 접하고 X는 2에서 뚫고 지나가는데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0에서 접해 2에서 뚫고 가 이렇게. 여기 사이만 보라는 거죠? 언제야? 3분의 4일 때야. 아, V 3분의 4. 얘가 최대네. 3분의 4를 넣으면 파이 곱하기 3분의 8의 제곱 곱하기 3분의 4가 들어가면 얘는 2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128 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절단면을 생각하고 부피를 구하고 서술형이라면 V'X를 직접 구해야겠지만 아니면 3차 함수에서 우리 비율 관계 알죠? 0에서 접해요. 2에서 뚫고 갑니다. 2대 1. 짜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활용 문항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정리할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몇차 함수 했죠? 3차 함수 그래프 했죠? 자, 이번 시간 4차 함수의 그래프 정리하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 fx는 말이야.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a가 양수일 때. 4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한번 미분하면 f'x 도함수가 나올 거고요. 도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근데 f'x 도함수의 부호가 몇번 바뀌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f'x는 0. 다시 이야기하여 y는 f'x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몇번 만나는지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가 되고요. 첫 번째 케이스 1. 교점이 한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케이스가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1-1. 삼중근인 상황이 있고요. 1-2. 얘는 실근은 한 개인데 허근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삼중근인 경우 가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얘가 알파에서 이렇게 짠짠. 얘가 y는 f'x예요. 그럼 y는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도함수의 부호가 딱한번 바뀌니까 x는 알파를 경계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얘가 바로 y는 fx야. 마치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네. 얘는 극소값 하나만 있네요. 왼쪽 오른쪽 좌우대칭입니다. 얘는 x는 알파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이제는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고요. 그럼 x축과 한번 만나는데 얘는 대칭 형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가 y는 f'x야. 그럼 x는 알파를 경계로 y는 fx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면서 얘가 약간 이런 휘어지는 정도들이 있어요. 구부러지는 정도들. 얘가 y는 fx야. 괜찮죠? 자, 이제 케이스 2로 갑니다. 교점이 이제는 두개 있어요. 근데 교점이 두개 있다는 건 3차 함수가 x축이랑 두번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한 번은 접한다는 거지. 얘도 극대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y는 f'x. 그리고 이번에는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y는 f'x. 이것도 케이스가 다르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2-1, 2-2. 그렇지만 이건 굳이 나누진 않을게요. 자, 도함수의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으니까, 얘는 왼쪽을 알파, 오른쪽을 베타라고 하면, 얘는 알파에서만 극값을 갖습니다. 아니네요. 베타에서만 극값을 갖겠네요. 그러면 얘가 감소하다가 스톱!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얘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 만약에 X축이 짜자잔 여기에 땅 걸쳐 있다고 하면 절대값을 치게 꺾어 올려. 그럼 왼쪽은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만, 오른쪽만 미분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X는 알파랑 베타 놓고 보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 또 증가,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제 삼중근을 갖는 경우, 혹은 실근이 하나, 허근이 두개 생기는 경우, 혹은 중근과 또 다른 실근, 그러니까 접점과 교점이 생기는 이러한 경우들은 전부 다 보더라도, 얘는 극소값이 하나만 있습니다. 극값이 한 개만 존재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얘는 극소값만 존재합니다. 만약에 4차 함수가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극소값만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들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근데 이제 케이스 3. 이제는 교점이 3개가 생기는 경우. 이건 자연스럽죠. X축과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는 얘가 Y는 F'X라고 하면 교점 알파, 베타, 감마를 경계로 FX는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이런 W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당연히 극값이 몇 개? 3개 있고요. 그중에서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극대값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아, f'x가 x축과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독특 이 일반적인 이 경우가 이제 뭐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또 케이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럼 이 케이스 3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는 이런 관찰들을 해야 돼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데, F'X가, 교점과 교점 사이의 간격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L1, 그리고 L2, 얘들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져요. 만약에 첫 번째 모양 L1이 L2보다 더 길다. 두 번째는 L1과 L2가 같다. 세 번째는 L1보다 L2가 더 길다라고 한다면 얘가 W자 모양의 이런 극값을 세번 갖는 4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잖아요. 근데 L1이 만약에 더 길어라고 하면 여기 사이가 길어지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내려오다가 스톱 많이 증가하다가 조금 내려왔다 올라가는 왼쪽이 많이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L1과 L2가 같아요. 그럼 이거 3차 함수에서 점대칭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4차 함수는 선대칭이 있는 이런 완벽한 W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느낌 오죠? 만약에 오른쪽이 더 길어라고 하면 얘는 올라간 구간보다 내려온 구간이 더 길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증명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정적분의 활용으로 가면 이 넓이만큼 증가하고 넓이만큼 감소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왼쪽은 조금 올라가 오른쪽에서 많이 내려가 이렇게. 그래서 같은 4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그 값이 3개 존재하더라도 왼쪽이 많이 내려갔는지 오른쪽이 많이 내려갔는지는 누구를 보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순간들 이 간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그려낼 수 있다면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진다. 자, 지난 시간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4차 함수에서는 보다시피 4차 항,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까지 미정계수를 많이 넣고 계산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 2차에 비해서 3차가 복잡해진 것보다 3차에서 4차가 복잡해지는 게 훨씬 더 커요. 차수가 1 증가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식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대칭성이 있는 4차 함수들이 나와요. 그래프에 있어서 특이성, 어떤 교점이나 접점이 주어지거나 혹은 대칭성이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지금과 같이 2025 학년도 7월 학력 평가 수학 19번입니다. 3점짜리 문항이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xn의 제곱하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그래프 y는 fx가 x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y축이 있고 왼쪽 오른쪽 대칭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처럼 이쁘게 극소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W자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근데 뭐라고 했어?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런 거야.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얘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럼 대칭성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서도 언제? X는 마이너스 2에서도 무슨 값이? 극소값이 있다는 거지. 아, 이렇게 생긴 거네. 그럼 X는 2에서 극소만 알려줬지만 X는 마이너스 2에서도 극소가 되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 왼쪽 내려오다가 오케이 올라가서 통 치고 아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대칭의 함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괜찮죠? 근데 그 대값을 구하래. 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거 식을 어떻게 잡을 거야? 선생님 2일 때 극소 마이너스 2일 때 극소 아 F 프라임 2도 F 프라임 마이너스 2도 얘도 0인 걸 알고요. F2랑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인 것도 압니다. 나는 4차항을 아니까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4개 모르는데 조건 4개 있으니까 풀수 있겠지. 그런데 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와야 돼? 그려야죠. Y는 마이너스 6. 그러면 접하는 상황을 보고 식을 찾아야죠. fx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요. x는 플러스 2에서 접합니다. 어디에? 마이너스 6에. 굳이 미분 안 해봐도 0에서 극대가 된다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f 0을 구하세요. 가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6 되니까 16에서 6을 빼면 정답 10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4차 함수는 미정계수를 놓고 계산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물론 이 상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프를 보았을 때 교점이나 접점을 보고 식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대칭성이 있느냐. 얘는 대칭성과 그래프 보고 찾는 거 전부 다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의 함수가 왼쪽, 오른쪽 같이 극값을 갖고 있으면, 아, y축 위에서도 극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대칭성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래프의 모양을 보았을 때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0에서 극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번 시간에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었던 3차, 4차에 대해서 이제는
꽤나 잘 압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방정식과 부등식 하면서 이제 활용 이야기들을 점점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즐겁게 공부를 잘 해나가고 있죠. 벌써 여러분들 그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20강이 더 훌쩍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 뭔가 있잖아. 이렇게 뚜껑 덮어놓고 시간을 기다리면 그 옆에서 절대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와야지 시간이 잘 가는 그런 느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좌가 긴 호흡의 강좌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몇 강까지 했는지를 저는 잘 안 봐요. 그냥 나는 그날에 할 일을 해나갈 뿐이고 그것을 해나가다 보니까 오 20강이 넘었네, 오 30강이 넘었네 하다 보면은 되게 금방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라면을 끓이거나 아니면 삶은 달걀을 만들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사실 그 타이머를 재놓고 하거든요. 감으로 요 라면을 못 끓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계량컵 들고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계량컵을 들고 타이머를 켜서 라면을 끓입니다. 근데도 맛이 없는 건 정말 신기하죠? 어쨌든 간에 계량컵으로 그 조절해갖고 타이머로 딱 해놓으면 그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끓고 나서 1분 30초 뭐 1분 50초 정도를 더 끓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그 타이머로 이제 딱 기다리거든. 근데 그 옆에 서서 그걸 라면 그 향을 맡으면서 1분 50초든 2분 30초든 그 나와 있는 시간이 라면마다 달라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간 진짜 안 가. 진짜 안 가,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해요. 아, 1분이 이렇게 길었구나? 아직도 10초밖에 안 지났다고? 아, 이렇게 길었나? 전자레인지 앞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을 때도, 배고플 때 여러분 뭘 데우고 있을 때도,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아, 아직도 안 가나? 아직 1분 30초인데? 막 중간중간 끊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고 있으면 무언가 잘 끝나지 않는 것 같아. 항상, 그쵸?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몇 교시 이런 거할 때, 한 7교시 이렇게까지 가면 여러분, 보통 한 2교시까지 가는 거, 3교시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지, 어쩌다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벌써 6교시야? 이런 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든지 있잖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이것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확률을 그저 해나가고 있고요. 유형을 열심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짝 소개하면서 종속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죠. 그렇죠? 얘기 한 번은 하고 갈게. 문제 옆에다가 갑시다. 종속에 대한 이야기. 아니지, 그냥 그 여기다가 쓸까 봐요. 원래 있거든.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소개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왜 종속은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느냐? A와 B가 종속 관계에 있는 건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A와 B가 독립이 아니잖아? 그럼 다종속이야. 그러니까 종속 관계에 있는 게 더 많겠죠. 그렇죠? 종속을 판별하는 방법은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게 될 확률이 좀 적어진 거죠. 독립, 독립, 독립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독립이 아닌 게다 종속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이 얘기만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살짝 해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온 김에, 여기 페이지로 온 김에 여기까지 갈게요. 여사건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 얘까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유형들에 대한 풀이를 하기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여사건의 독립이 뭐냐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야.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필요 충분이에요. 양쪽으로 다 된다는 거야.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B와 A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다 필요 충분이에요. 왜 그럴까? 자, 증명이랄 게 딱히 없는 요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해볼게요. 자, 독립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지? PA 교집합, 그러니까 PA 교B는 PA 곱하기 PB입니다 하는 독립 판별하는 방법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여러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이다. 이걸 제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인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정의에 의한 거. 그치? 그러다 보니까 A의 확률은 뭐라 그랬지? B가 일어나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더 보여드렸어요. 일어나지 않든지. 일어나건 말건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어? 그럼 바꿔서 생각하자. 비여사건이 일어나건 비여사건이 일어나지 말건 A한테 관심이 없다. A의 확률은 영향이 없다. 이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여사건과 A가 그 독립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보장을 받아. 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요? B의 확률은 A가 일어나건 말건 영향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A 여사건, 이거 요게 이거였고, 그치? 요것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A 여사건이 일어나건, A 여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건, B한테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의만 생각을 해도 하나의 여사건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거는 정의만으로 설명을 하기가 조금 그래. 그치?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보여보도록 할게요. A 여사건과 B 여사건이 왜 독립이 되는가에 대하여. 자, 독립임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야. 독립임을 보이시오. 목표는 A 여사건 교집합 B 여사건이의 확률이 여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돼요. 각각의 여사건의 확률의 곱. 이게 목표야, 목표. 보여줄 거야. 물음표. 그죠? 이걸 보여주면 얘가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여주러 가봐야 되겠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요 부분을 가지고 난 좌변에서 챙겨서 우변으로 빠질게요. 좌변을 한번 보자. 뭐부터 쓸까요? C가 너무 많아. 드모르간 법칙부터 써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사건이잖아. 그치? 그치? 여사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A 합집합 B, A 또는 B라는 확률에,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 빼기로 바꾸면 되죠. 이게 1단계. 여사건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이걸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단계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할게요. 그러면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의 확률인데 독립이니까 A와 B는 이미 독립이라고 보장을 받아놓은 상태니까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PA 곱하기 PB 어때? 괜찮아? 그죠? 여기서 여러분 잘 봐요. 나는 빼기를 다 이제 나눠줄게. 그럼 여기 빼기, 여기 빼기, 여긴 더하기로 바뀌어. 이 상태에서 잘 봐요. 1 빼기 PA와 1 빼기 PB를 곱하고 있다. 로 인수분해합니다. 맞지? 전개해봐. 맞지? 자, 얘가 뭐예요? A 여사건의 확률이요. 이게 뭐예요? B 여사건의 확률이요. 그러므로 성립해요? 네, 성립해요. 끝.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사건이 독립이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증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증명하시오로 나오는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찬찬히 찬찬히 풀면서 아, 여사건끼리도 독립이구나를 잘 이용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종속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그리고 여사건의 독립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독립에 대한 이야기 한 거에 약간 추가를 좀더 해봤습니다. 괜찮? 괜찮? 그렇다면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독립까지 이제 왔잖아. 그러면 드디어 확률끼리끼리의 문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소스들이 확률끼리 지지고 복고라는 그 확률끼리라는 유형의 문제가 사용하는 것들의 소스가 다 나왔어요. 자, 집합에 대한 것들, 드모르간 법칙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대로 묶어놓을게요. 뭐 여집합이 됐건 차집합이 됐건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드모르간 그 뭐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그게 가장 기본. 생각보다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거 진짜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합사건이 등장을 하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형태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었어? 지금 방금 하는 독립.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이렇게.
쓰이는 소스들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독립은 일단 무조건 한글로 먼저 나타내져 있어야 돼. 독립이야! 라고 하는 순간, 오케이, 독립.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다.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겠죠, 그쵸? 자, 그걸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보이시나요? 흰색이 없어. 보이시나요? 자, 좌변은 PA가 그대로인데 우변은 어때요? 교집합의 확률이야. 어마? 근데 독립이래. 그럼 어떻게 돼? PA 곱하기 PB겠죠. 그럼 양변 어떻게? PA로 나눌 수 있겠죠.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공집합이 아니니까 조건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흐름들도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요. 문제 자체의 말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들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멘트들은 일일이 잘 찾아는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PB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됐어. 자, 두 번째로 여기로 와야지. 얘는 어떻게 해요? 조건부잖아. B가 일어났을 때 교집합의 확률이. 확률끼리의 유형이니까 당연히 확률을 구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B의 확률분에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여기 옆에는 뭐예요? B가 아닌 확률이니까 B의 확률이 3분의 1이야. B가 아님이면 1에서 뺄까요? 3분의 2 이렇게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얼마예요? 9분의 2. 예스. 다 됐지. A의 확률은요? A의 확률은요? 나 어디서 구해야 돼? A의 확률 왜 구해야 돼? 아니 이거 덧셈 정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A의 확률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봐요? 있잖아. 그치? 여기서 내가 PA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구하고요.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그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재밌는 풀이가 또 있어요. 물론 그거 하나 더 소스 있는데 잠깐 기다려. 그건 내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 자, 어찌됐건 일단 끝까지 마무리는 할게요. 열심히 열심히 사용을 해서 왔던 내용으로. 자, 그럼 여기다가 9분의 1을 집어넣겠습니다. 두둥. 그러면 PA는 얼마예요? PA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열심히 열심히 모든 소스를 다 구해놨습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이. 자, 합사건 A 또는 B면 어떻게 해요?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9분의 7이 되어주겠죠. 괜찮아.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는 PA와 PB의 합이 선생님 정확히 1이 나왔어요. 그거 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는 뭐 A와 B가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정확히 그 표본 공간을 완성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PA와 PB의 합이 그냥 1이었을 뿐 새로운 거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자 독립하는 소스를 계속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한 게 아니니까. 독립이라는 말이 뜨면 당연하지만 교집합의 확률이 보이지

할게요. 조건부를 보면은 설레가지고 식을 쓰는 우리는 잠깐 기다려 봐봐요. 요 부분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냥 뭐야? PA야. 그럼 PA가 얼마야? 3분의 2야. 이미 알려줬네. 그냥 알았네. 그치? 그런 다음 생각해봐요. 독립이라며. 교집합의 확률을 왜 따로 구해요? 독립이면 나는 PA랑 PB만 있으면 돼. 보세요. PA 더하기 PB 빼기 둘이 곱해 9분의 2. 끝. 아까 제가 풀었던 풀이보다 분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덕분에 이런 것들. 얘를 굳이 내가 조건부 확률에 PA교B로 나타낼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냥 쓱 봤더니 독립이야? B가 일어나건 말건 뭔 상관이야? A의 확률이지. 라고 외칠 수 있으면 바로 A의 확률 구할 수 있고, 덧셈 정리 이용할 때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뺄 건데, 얘네들 각각의 확률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이 있을 때에는 이두 가지 소스를 꼭다 생각하세요. 당연하지만 교집합의 확률은 서로의 곱과 같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빨강색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제일 많이 쓰이니까 좀 까먹지 않거든요. 오히려 얘를 잘 까먹어요. 정의 그 자체. A의 확률은 B가 일어나든 말든 똑같습니다. PA는 B가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든 조건부든 아니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리든 똑같은 확률을 갖는다라는 요거 되게 많이 쓰이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먹어요. 까먹는다고 큰일이 나지 않는데 뭔가 되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수학 문제는 빠르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자, 16번도 가볼게요. 독립이래요. 이제는 딱 마음에 써놔. 독립. 오케이. 독립. 근데 독립. PA를 줬어요. 그리고 이런 걸 줬고 교집합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자, 당연하지만 별로 주어진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확실하게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의 확률입니다. 이게 4분의 3이야. 그리고 나의 목표가 이것이기는 해. 이것이기는 한데 한 방에 얘로 가는 것보다 자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무엇으로 바꿔요? PA 곱하기 PB로 바꿔요. 즉 3분의 1 PB로 쓸까요? 그러면 PB를 구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형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야? 요렇게 둘이 정리하면 3분의 2 PB가 남고요.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겠습니다. 요게 얼마냐면 12분의 9 빼기 4니까 5겠죠. 이렇게 됩니다. 즉, 띵띵띵. PB가 얼마예요? 뒤집어서 곱하세요. 8분의 5. 오예, PB 구했다.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무엇으로 가야? PA 곱하기 PB로 가는 거지. 그치? 계속 약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중간에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한 걸 이쪽에서 사용하고 다시 저쪽에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정신 딱 집중 딱 하고 있으세요. PA랑 PB만 알면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PA랑 PB만 알면 구할 수 있죠. 정답은 24분의 5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어주는 거겠죠. 뭐 엄청 대단히 특별한 풀이랄 게 없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한번 풀어보았어요. 괜찮아. 그치? 요런 식으로 풀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 좀 다르게 가고 싶어요 한다면 독립에 대해서 선생님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는 풀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있어요. 독립이어도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지. 다만 독립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엄청 특별하지는 않고요. 그치? 그냥 A랑 B를 각각 그려주면 돼. A가 3분의 1이고 A 또는 B가 4분의 3이야.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 부분의 확률을 생각하게 된다는 무언가 그런 게 있죠. 어때요? 여기는 4분의 3에서 뭐 3분의 1을 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런 확률 같은 것들을 미리 찾아놓을 수 있죠. 12분의 5라고.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왜냐면 2, 2를 더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4분의 3에서

그래서 A의 확률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빼볼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뭘 찾은 거냐면, 이건 B인데, A는 아닌 확률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사건의 확률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그렇다는 말은 B의 확률과 A 여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A, B가 독립이면 B와 A 여사건도 독립이니까요. 이러려고 제가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느낌이 좀 다르게 가죠. 얘가 얼마야? 3분의 2야. 3분의 1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B의 확률을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분의 5로. 괜찮다. 이것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하니까 24분의 5.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으면 이 A 또는 B 사건의 확률에 대한 걸 보면 무조건 무엇으로 가게 돼? 그냥 식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거의 무조건 덧셈 정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본능이. 근데 그림을 그리면 A 합집합 B랑 A의 관계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합집합에서 A를 제외한 B인 부분, 순수 B, 즉 B인데 A는 아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한다고? 독립을 적용해 볼 생각을 한다는 거지. 니네들도 독립이잖아. 여사건의 독립. 괜찮죠? 이렇게 풀면 왠지 좀 덧셈 정리로 안 가고 잘한 기분을 느껴.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풀이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근데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않아? 어쨌든 간에 그려놓았을 때랑 안 그렸을 때는 그려놓으면 그림에서 판단하고요. 안 그리면 식으로 연결하게 돼. 이건 그냥 무조건이야. 그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이제 18번부터는 다른 느낌으로 가요. 일단 말이 길고요. 말이 길면 우리는 좀 당황하고요. 대체 여기에서 독립을 어떻게 외친다는 것인가 읽어볼게요. 말이 많으니까. 전시회 관람객 중 오전에 입장한 관람객, 오후에 입장한 관람객. 자, 독립과 종속이라는 유형의 말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100% 이런 걸 봤을 때 표해석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주어지는 소스들을 생각하거든요. 오전, 오후. 무료 관람객. 그러면 무료 아닌 사람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 그냥 그랬다고 칩시다. 그첫 단추를 독립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생각보다 표로 가야지 해서 정리를 잘할 수도 있잖아. 자,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었어요. 관람객이. 그리고 무료가 있고, 필요하다면 무료 아닌 사람들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 그치? 자, 읽어보자. 오전에 관람객이 160이면 여기다가 쓰겠지. 오후 관람객이면 240 이렇게 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오전에 입장한 관람객 중 무료가 24명이었어요. 여기까지만 잠깐 끊을게. 그럼 여기가 24가 되는 거지. 필요하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괜찮네. 그치, 그치? 자, 어쨌든, 읽으면서 표로 나타내잖아. 그러면 좀 제대로 읽게 되고요. 내가 또 이실직고를 해야지. 이거 안 읽었었어,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인간이 태어날 수할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험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오전, 오후, 무료! 이렇게 딱 봤어요. 진짜야. 오전에 160명, 오후가 240명, 무료가 24명이구나. 그랬는데, 아! 보니까, 오전 무료가 24명이더라고. 아차, 실수, 이랬지. 자, 아무튼 갑니다. 자, 이 전시회의 관람객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무료 관람객인 사건을 A. 요 사건을 A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오전의 입장이 B래요. 그리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독립이니까 둘이 겹치는 부분의 확률은 PA 곱하기 PB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A 교집합 B는 오전에 무료로 온 사람. 오, 24명이다. 전체가 몇 명이야? 전체가 몇 명이야? 문제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오전에 160, 오후에 240이면 전체 몇 명이야? 전체 400명이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전체 400명 중에서 어때요? 오전에 무료 24명을 공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PA면 무료로 온 사람.

선수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죠? 모르는 거야. 이 PA는 몰라, 대신에. PB는 얼마예요? 240명 중에 오전에 온 사람, 240명, 400명 중에 오전에 온 사람, 160명. 그럼 우리는 PA를 구할 수 있고요. PA는 400분의 무료 관람객 수예요. 이 무료 관람객 수,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럼 너무 쉽지 않아요? 그쵸? 자,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400분의 우리가 구하는 물음표는 어떻게 되느냐? 넘겨가지고 곱해만 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400분의 24한테서 얘를 넘어가게 하면 되는 거겠죠? 160분의 400. 되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울 것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160분의 24인데, 8로만 일단 나누어 볼까? 그치? 8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8로 나누면 20분의 3이 됩니다. 되었어. 그럼 물음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가 20배가 되니까 20배가 되어서 무료 관광 관람객 수는 60명이 되어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 정답은 60. 그죠? 끝!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굳이 내가 여기 계산은 안 했는데,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잖아. 여기까지 채웠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채웠잖아. 이러면 이제 무료 관람객 수를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 그럼 오후에 무료가 몇 명이지?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 오후에 무료가 몇 명인지 해서 X를 채우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굳이 X 더하기 24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요거보다는 그냥 총합 X명을 두는 게더 좋습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큰 차이 없어. 큰 차이 없어. 제가 그냥 물음표로 둔 부분을 X로 놓는 게 계산이 좀더 깔끔하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크게 막 이런 칸들은 안 채웠네요. 맞아요. 이렇게 채울 필요가 사실상 없었거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어쨌든 오전, 오후, 무료 막 이런 거 등장을 하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 표 해석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놨어.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 않죠? 오히려 눈에 잘띌 수는 있을걸요? 무료 관람객 수가 오전만 등장했네, 오후를 모르네. 그럼 전체를 어차피 물어보니까 X명이라고 할까? 그러면 400분의 X가 무료로 등장을 한 거죠. 무료 관람객 이될 확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전의 확률, 그리고 오전 엔드 무료의 확률, 이런 식으로 하면 독립에 대한 그 PA 교집합비는 PA 곱하기 PB다를 잘 활용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표안 써도 되나요? 당연히 안 써도 돼요. 당연히 안 써도 됐지. 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파트였어요. 그죠? 다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항상 이게 뭔가 그 내용이나 그 주어지는 힌트가 너저분하면 난잘 몰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딱딱딱딱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 말이 많고 뭔가 주어지는 정보가 많을 때에는 그 정보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탁탁탁 뽑아서 볼수 있잖아. 그죠? 자, 뒤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19번부터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요 독립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별거 없어. 얘는 사실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도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무조건 봤을 것 같아. 그 짧은 영상들에서 보다 보면은 항상 요즘 등장을 하거든요. 그 명대사처럼 등장하는 네가 해야지. 어딜 봐 네가 해야지라고 엄청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 그 김연경 감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팀플레이를 하고 있어. 팀플레이를 하는 데에서 뭔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공을 건드리지 않으면 점수를 잃었을 때도 내 탓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탓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한발 빼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외친 거예요. 어딜 봐, 네가 해야지. 꼭 내가 올리는 게 맞나? 두리번 두리번 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최고의 그 선수가 아니라서라는 때가 있는데, 그 자기가 해결해야지라는 거가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최근까지 이제 시즌이 끝나서 좀 슬프지만 야구를 열심히 봤는데, 야구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원래 야구는 있잖아, 선수를 독려하기보다는 그냥 질책하면서 보는 그런 스포츠야. 나는 물론 공놀이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거나 평가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방구석에서 여포처럼 여러분 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야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4번 타자, 그러니까 무조건 해결을 해줘야 될 타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꼭 치고 나가서 뭔가 점수를 내든 이래야 되는 상황일 때그 타자들이 약간 주춤주춤 하면서 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볼은 뭐냐면 이 투수가 던져서 사실상 약간의 이제 실수나 아니면 유도를 했는데 거기 실패를 했을 경우 볼만 쭈르륵 얻게 되면은 이 선수가 안타를 치지 않아도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주루, 그러니까 그 출루라는 루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때 이런 화를 낼 때가 저 되게 많아요. 네가 해결해야지. 아니 다음 타자한테 어떻게 하려고? 네 4번인데 네가 해결을 안 한다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쵸? 말로만 방구석에서 여포만 할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것을 우리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여러분이 4번 타자야. 여러분이 해결 안 하고 어떻게든 대충 출루만 하고 넘어가서 5번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옳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공부는 심지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도 없어. 근데 탓을 할 방법은 많아요. 무엇 때문에 안 됐고, 이래서 안 됐고, 내가 안 하고, 다 이렇게 탓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뭐가 문제였고, 문제가 어려웠고, 모두 다 힘들었고, 시간이 부족했고, 진짜 탓하려면 여러분 백만 가지의 탓도 할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해낼 거야. 내가 끝낼 거야.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내가 하래. 뭐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가보도록 하세요. 김연경 선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 그럼 정신 차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찾아봐요. 완전 무서워요, 여러분. 알았죠?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달려야지, 그치? 자, 지금까지 했던 거랑 문제 풀이의 느낌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했던. 자, 제가 여기다 키워드를 달아 놓을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야. 확률의 곱셈 정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고요? 독립이에요. 자, 이 흐름이 결국 그 옆에 있는 유형 독립 시행의 확률로 넘어갈 거예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독립이라는 말이 뭐야? 우리가 곱셈 정리 어떻게 했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PA 곱하기 PB/A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독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 자체를 PB로 놓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겹치는 부분의 확률, 동시에의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게 다예요. 보세요. 자, 주사위를 두번 던져. 나온 주사위의 눈의 합이 홀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내가 대체 곱셈 정리 독립을 사용할 일이 뭐가 있죠? 읽어보면 합이 홀수래. 그럼 어떻게 나오면 돼? 홀 짝이거나 짝 홀이면 됩니다. 그죠?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36가지. 그 중에서 홀수는 3가지, 짝수는 3가지. 순서 바꿔. 짝수 나오고 홀수 나와. 끝. 그러면 2분의 1. 정답은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자. 오, 그죠? 오,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사용했다는 것인가? 자, 그래도 조금 뜯어볼까요? 확률에서 배웠던 덧셈 정리 배반 사건 버전을 적용하면. 아, 완벽한 풀이야, 이거. 배반 사건. 이 적용된 소스를 한번 찾아봐요. 역이용하자. 아, 풀이 좋거든? 역이용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쪼개. 그지? 홀짝이 나왔을 확률. 처음에 홀, 두 번째에 짝이 나왔을 확률과 처음에, 그러니까 주사위가 두개 다르잖아.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1번 주사위가 짝, 2번 주사위가 홀, 1 확률. 그 홀짝이 바뀌었어요. 그두 가지 케이스가 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더했나 보다. 오, 오케이. 한번더 쪼갭시다. 한번더 쪼갭시다.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 독립 버전. 어디에 쓰였어? 역추적해봐.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으니까. 예스. 여기서 봐요. 6분의 3 곱하기

6분의 3이에요. 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셈 정리 어디 쓰였냐고요? 여기 쓰였어요. 뭔 소리야? 자, 처음에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버전으로 갔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근데 얘네들은요, 서로 독립이에요. 어떻게 알아? 우리 독립시생의 확률도 맛보기 했잖아. 두 번째 주사위에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번 던지니까, 두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오건 말건 그게 앞에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데 영향이 없죠.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건 말건 두 번째가 짝수가 나오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것에서 가장 포인트는 고정된 확률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돼. 확률이 고정이 됐잖아. 그럼 어때? 영향력이 없어. 다른 사건이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아니,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룰이 나오는 건 2분의 1이야.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상관없어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니까 얘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독립이네. 그래서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합니다. 마찬가지죠?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리고 더했겠죠. 그렇게 풀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에게 아마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었을걸. 솔직히 말해봐.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라고 했을걸? 36분의로 안 썼을걸? 그죠? 이거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몸에서 알아서 발전이 되어서 오는 거라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19번은 사실 앞에서 나왔어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야. 특별히 다르지 않아. 자, 20번은요? 읽어볼게요. 주머니 A에는 12야의 짝수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 2, 4, 6, 8, 10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혹시나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그리고 B에는 어때? 12야의 홀수가 적혔어. 1. 어때? 좋죠, 좋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타냈어. 그 다음에 주머니 AB에서 임의로 한 장씩 꺼낼 거야. 하나하나 꺼냈을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A도 소수이고 B도 소수야. 1 확률이잖아. A에서도 소수, B에서도 소수. AND로 묶었죠? AND로 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동시에. A도 소수가 나온 동시에 B도 소수가 나와.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고 그두 사건을 다 같이 해서 한 경우로 완성하는 동시에인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내가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뽑는지가 B가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뽑는지에 영향을 주나요? A 주머니에서 4를 뽑는 것이 A에서 4가 나왔어? 그럼 B에서는 4에 가까운 3 또는 5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게 있냐고. 없어요. 여기 각각 고정된 확률로 어떤 걸 뽑든지 5분의 1의 확률을 갖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인지 아닌지를 딱히 특별히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A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 B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얘는 뭐냐면 3, 5, 7이야. 3. 이 둘이 서로가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전혀 안 끼쳐. 끝. 정답은 25분의 3으로 쓰겠죠. 근데 이게 진짜 별게 없는 게 아니, 자, 5장입니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 25가지죠. 그 중에서 2가 뽑혀야 되고 첫 번째 A에서는 B에서는 3 또는 5 또는 7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풀었겠지 앞에서는. 이걸 굳이 굳이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 버전이라고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독립에서 나올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다예요. 진짜야. 독립하면 그래서 기출을 기준으로 할때 가장 많이, 가장 엄청나게 많이야. 그 외에는 거의 안 나올 만큼.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16번, 17번 그 확률끼리 어쩌고저쩌고의 유형이에요. 그 외에는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는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지 않아.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야, 인 독립 버전. 독립인지는 어떻게 한다고? 확률이 고정되었으니까. 확률이 고정된 게뭐 어쩌라고? 라고 한다면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연결되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소수의 확률이면 25분의 3이지 하고 넘어간 데에서 굳이 우리가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해 본 거예요. 넘어갈게요. 21번 한번 보세요. 요거 좀잘 읽어야 되더라고. 밝기가 1300, 1500, 막 이렇게 나옵니다. 세 전구 ABC가 있어요. 켜질 확률이 각각 저렇습니다. 밝기가 2500 이상의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지. 굳이 안 줘도 사실 되거든? 서로가 뭐라고? 독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 주면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줘야 돼. 주사위라든지 동전이라든지 공법기라든지는 우리가 알아. 근데 전구는 있잖아. 그들끼리 연결된 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각각 이렇게 주면서 독립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고정된 확률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전구의 밝기의 합이 2500 이상이라는 건 뭘까? A, B, C가 다 켜지거나 A랑 B가 켜지면은 2300밖에 안 되네. A랑 C가 켜지거나 B는 안 켜지고 또 A랑 C였으니까 B랑 C. B랑 C가 켜지고 A는 안 켜지고. 그죠? 한 개만 켜지는 경우는 없어. 두 개가 켜질 거면 AC 또는 BC여야 돼. AB는 안 돼. 그리고 세 개가 켜지는 경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잘 나누었죠? 그죠?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을 계산해 볼까요? A가 켜지고, AND B도 켜지고, AND C도 켜집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없기 때문에 A도 켜지고, AND B도 켜지고, AND C도 켜지는 것을 어떻게? 그냥 싹다 곱하면 되는 거죠. 한번 더. 여기는요. A는 켜지고, C는 켜지고, B는 안 켜져야 돼. B가 켜질 확률이 3분의 1이면 안 켜질 확률은 3분의 2겠죠. 독립이니까 A가 켜지고, C가 켜지고, B가 안 켜지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없으니까 확률을 곱하는 거겠죠. 마지막입니다. B는 켜지고, C도 켜지고, A는 안 켜져도 2분의 1이네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다? 더하면 끝나죠. 그죠? 이렇게 가요. 더하면 끝납니다. 자, 정리할게요. 분모가 다 2, 4, 3이니까 약분 같은 것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 싹다 곱하겠습니다. 2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아니,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6분의 1. 참으로 간단 명료 단순한 문제입니다. 별게 없구만. 이런 거지, 그치? 그래도 조금 다르게도 풀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각각 다 켜지는 확률을 찾아서 열심히 간 거고, 이번엔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2500 이상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따져봤더니 있잖아. C는 무조건 켜져야 되고, C는 켜지고, 그리고 A나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켜져야 돼. 적어도 하나는 켜져야 돼. 요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C는 켜지고 A, B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켜진다로 할까요? 요런 걸 뽑아낸 사람들은 어떻게 풀면 되느냐? C는 일단 켜져 있어야 되니까 4분의 1을 곱하고 시작해요. 어차피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이 없기 때문에 C는 그냥 켜졌어. 그럼 A, B만 생각을 할게요. 적어도 한 개는 켜져야 되면 A, B에 대한 전체 확률에서 뭐만 생각하면 돼? A, B가 둘다 꺼진 것. A, B 둘다 꺼버린 거. 꺼진 거. 그죠? 그런 경우는 A가 꺼질 확률 2분의 1과 B가 꺼질 확률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럼 얼마예요? 3분의 1. 즉, 적어도 한 개가 켜져 있을 확률은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가 되어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곱해볼래요? 정답 6분의 1이에요. 알고 보니 계산은 이게 더 쉬워. 그죠?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한글로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밝기의 합이 2500 이상이 되려면 가만히 생각했더니 C는 켜져 있어야 되네. 오케이, C는 켜져 있어. 대신에 A나 B 중에 하나는 꺼도 돼. 둘다 끄면 안 되고 적어도 하나는 켜져 있어야 돼. 아, 둘다 끄면 안 된다는 거네. 그러면 전

전체에서 둘다 끄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A, B가 해야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이라고. 거기에 B, C가 해야 되는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독립이니까 그 둘을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그래서 정답 6분의 1로 풀어내는 그런 좀 신기하고 귀여운 내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거라서 제가 연결고리를 하나 가지고 가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확률의 곱셈정리야. 확률끼리 곱해서 계산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어때? 독립. 사건들끼리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독립에 대한 판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고정된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두 사건이 나오는 사건들끼리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고정된 확률이 뜨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와. 그거랑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와랑 사실 어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무조건 없죠. 왜냐하면 고정된 확률이니까. 그게 아닌 경우면 독립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독립 판별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독립판별법.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독립판별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독립판별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고정된 확률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거나, 공을 뽑거나, 아니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전구가 켜질 확률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문제가 줘가지고 독립인 것을 굳이 판별하지 않아도 된단다라고 알려주거나. 그치, 그치. 요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 자, 고정된 확률이 되어주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떤 같이 일어날 때 확률끼리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방금 전에 했던 형태로. 세 번의 시행을 할 거야. 세 번의 시행을 할 거고요. 내가 농구 골인을 할 확률이 0.8이야. 고정된 확률이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실패할 확률은 0.2인 거예요. 자, 그때 1회 때 성공하고 2회에 성공하고 3회에 실패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물어봤어. 1회에 성공하고 2회에 성공하고 3회에는 실패할 확률이래요. 불안?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이 고정된 확률이니까. 그럼 어떻게? 1회에 성공할 확률, 2회에 성공할 확률, 3회에 실패할 확률을 그저 곱할 뿐입니다. 아, 확률끼리 그냥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1회, 2회, 3회에 각각 성공, 성공, 실패라고 줬습니다.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어떻게? 세번중두번 성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만 있어? 아니지. 이때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이 확률도 어때요? 똑같죠. 이 확률도 어때요? 똑같죠. 맞아? 그럼 이들을 싹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방금 전까지 하던 게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각각 나왔을 때의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를 더했습니다.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확률을 세번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어떻게 써야 돼? 세번 더하는 거면 그냥 3을 곱하면 되지. 같은 확률. 0.8이 두번 일어났고 0.2가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세 번이 왜 나오게 된 거냐? 세번 중에 두번 성공하는 그 횟수를 고르면 돼요. 이게 독립시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로부터 시작해서 독립시행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의 문제랑 사실 다음 시간 내용이 특별히 다른 느낌이 없을 거예요. 요 내용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 다시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복습 좀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을 타고 가거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 22강이고요. 감수분열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 감수분열의 전체 과정을 같이 칠판의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 복습을 통해서 똑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다가 한층 더 쌓아 올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수분열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과정에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풀어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문제들은 훨씬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건데요. 아무리 복잡해도 이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이 기본 원리를 아주 여러 가지를 적용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원리 안에서만 출제되는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 곱셈이나 덧셈 같은 것만 해도 한 자리수의 덧셈, 한 자리수의 곱셈은 너무 쉽지만 뭐 15자리 뭐 이렇게 가면 어려운 것처럼, 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은 아주 심플합니다. 감수분열 실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정을 중심으로 배웠죠.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각각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지금 우리 감수분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정리해서 해볼 건데, 요런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수분열의 4단 그림이다. 그렇죠? 4단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수분열의 4단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단에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세포였는데 얘가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서 세포의 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어때요? 그대로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로만 표현이 돼 있죠. 그럼 세포가 하나라는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갈 때 세포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분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열은 아직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 개의 세포 그림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복제입니다. 복제. DNA가 두 배로 불어나는, 두 배로 합성해내는 복제가 이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포와 두 번째 세포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지만 DNA가 정확히 두 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줄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세포의 상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웠던 세포 주기 중에서 일단 복제라는 것은 세포 주기 중에 간기에 S기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S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는 딱 한 단계밖에 없거든요. 바로 G1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수분열 4단 그림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은 G1기로 우리가 보고 풀어내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림은 S기 이후에, 뭐 G2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열, 감수 1분열 과정일 수도 있어요. 뭐여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문항에서 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세포는 중기의 세포이다. 보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중기의 세포라면 G2기는 아니고

잠수 1분열 들어가서 전기 지나고 중기에 돼 있는 그런 상태. 뭐 그런 상태로 문항에서는 보통 이제 지정해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지정해서 이제 그런 힌트를 주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줄로 갔을 때는 세포수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습니다.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세포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분열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분열이기 때문에 감수 1분열이 요 사이에서 있었고, 자 보세요. 선생님이 두 번째 줄도 감수 1분열 과정 중인 세포라고 했는데 감수 1분열이 맞춰서 두 개의 세포로 완전 분리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감수 1분열이 끝난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두 딸 세포가 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과정에서 감수 1분열이 완료되었다. 근데 감수 1분열 중에 있는 세포는 여기 두 번째 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세 번째 줄에 두 딸 세포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요 세포들의 상태는 감수 2분열 중이겠죠. 2분열 진행 중. 얘도 진행 중인 세포들. 그래서 감수 2분열이 진행 중인 뭐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 세포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보통은 뭐 중기의 세포이다 이런 표현들이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줄이 세포 두 개였는데 네 번째 줄로 가니까 세포가 네 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가 각각이 분열을 한 번씩 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분열이니까 감수 2분열이 요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그림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일단 이 사단 그림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사이를 그냥 촥 잘라주세요. 반절로 이제 잘라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요 선 기준으로 위에 있는 두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2N 상태의 세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N 상태고 얘가 그냥 복제된 거일 뿐이니까 얘도 2N이겠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분열하고 나면 뭐가 분리된다 그랬어? 감수 1분열에서는 옆구리가 붙은 바람에 두 줄석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생이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동염색체 짝꿍이 항상 그 같은 세포에 있어야 우리가 2N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N이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두 세포, 두 줄의 세포는 모두 N입니다. N, N, N, N, N, N 모두가 다 N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N이냐 2N이냐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복제가 되어 있느냐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는 선생님이 옆에다가 염색체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기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한 쌍만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쌍의 상동염색체가 있었다고 칩시다. 둘은 출처가 달라서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한 쌍의 대립유전자만 유전자형을 표시를 해보자면 둘 중에 한 명은 라지 A를 발현하게 하는 라지 A라는 어떤 정보를 준 거고 둘 중에 한 명은 똑같은 형질을 결정하지만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이건 보조개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 이건 보조개를 안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G1기의 유전자형을 라지 스몰A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있었다가 복제를 거쳤다. S계 복제가 지나고 나면 이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각각이 한 가닥씩 더 염색 분체가 생겼겠죠. 요렇게 똑같이 생긴 염색 분체가 생겼을 거고 이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 정보는 원래 라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염색 분체가 갖는 유전 정보는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자, 그다음에 요쪽에는 스몰 A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게 복제됐을 뿐이니까 요렇게 동일하게. 그럼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A 스몰 A로 바뀐 것이냐? 그렇진 않고 우리가 그냥 어떤 유전자형을 읽어줄 때는 복제가 안 됐을 때 지원기 세포가 갖고 있는 조합을 기준으로 그냥 여전히 라지 스몰 A를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형의 사람이다. 어떤 세포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감수 분열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 상동염색체끼리 갑자기 애틋해지면서 옆구리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가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언제?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생겨서 유지는 중기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볼수 있는 이가 염색체라는 그런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두 줄석이 해서 양쪽으로 찢어질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세포에 이렇게 보면 아예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각각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조합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두 개의, 얘가 나눠져서 생긴 딸 세포의 조합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분열 결과로 만들어진 딸 세포는 라지 A와 스몰 A를 골고루 하나씩 받지 못합니다. 라지 A로만 두 개의 복제된 것 같거나 스몰 A로만 두개 복제된 것 같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라지 A만 같거나 스몰 A만 같거나 이렇게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이었을 때는 그둘 중에 한 종류만 갖게 된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리가 다 마무리가 된다면 각각은 그냥 원래 거 중에 한 가닥씩만 갖고 있는 딸 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요렇게. 네 개의 딸 세포가 처음에 그이두 번째 줄에서 갖고 있던 이 염색 분체 한 가닥씩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엔 얘네 하나하나가 나눠질 건데 그게 한 번에 네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가운데서 일단 한번 분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지 A만 하나씩 갖거나 스몰 A만 하나씩 갖게 되는 그런 딸 세포 네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 봐둬야 될건이 마지막 줄에 있는 감수 분열을 모두 마친 요 상태의 세포 있잖아요. 얘는 절대, 절대 그 종류의 유전자를 두개 이상은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자, 라지 A라는 유전자 두개 이상 가진 거 없잖아요. 최대 한 개. 아니면 라지 A가 없거나. 스몰 A라는 유전자 최대 한 개씩 갖죠? 그 다음에 아예 없거나.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전자를 안 갖거나 아니면 최대치로 한 개만 갖거나. 그게 마지막 줄에 있는 세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포가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개수는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2 이상의 숫자는 가질 수가 없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단 그림을 우리가 공부했던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 여기랑도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G1기에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S기에, 복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S기 동안 두 배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G2기 거쳐서 첫 번째 분열하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분열 이어서 연달아 두번 연속 분열. 그래서 이 감수 분열 과정의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가 요건데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위에는 EN이고 밑에는 N입니다. 저 선에 해당하는 게이 그래프의 어딜까요? 어딜까? 바로 여기죠, 여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그래프에서 선생님은 첫 번째 절벽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그 구간. 그래서 감수 1분열 딱 끝났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EN이었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세포들은 죄다 N입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도 요거를 기준으로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 선을 기준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랑 쟤랑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 각각의 줄을 우리가 얘를 기역, 얘를 니은, 이둘 중에 하나를 디귿, 요넷 중에 하나를 리을이라고 놨을 때이 그래프에서 각각 다 다른 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G1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복제 전. 기역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복제가 다된 이후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가 니은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한번 분열한 다음이 디귿이죠? 그래서 여기 어디가 디귿이 존재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분열한 결과가 리을이니까 리을은 요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 기역과 디귿은 DNA 상대량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만 다르냐? 기역은 EN일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N이겠죠. 그냥 DNA라는 물질의 양 자체만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런데 핵상이 지금 다른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그거의 이제 두 배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두번 연속 분열한 결과이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의 DNA 상대량은 4분의 1이다. 아니면 4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DNA 상대량의 차이는 4분의 1 또는 4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염색체 수는 2배입니다. 뭐에 비해서? 디귿이나 리을 얘네들에 비해서 기역니은이 갖고 있는 염색체 수는 2배다. 기역니은은 같은 수의 염색체 수를 가져요. 이 구간 전체에서 염색체 수의 증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고요. 감소 딱 한 군데 여기 요 절벽에서 딱 한 번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빼고는 염색체 수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기역이랑 니은은 같은 염색체 수, 그 다음에 디귿이랑 리을도 같은 염색체 수, 대신에 디귿 리을이 기역 니은이 갖는 것의 절반을 갖는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던 예시, 만약에 유전자형을 라지 스몰 A로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도 이 첫 번째 요 화살표는 세포 수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복제를 의미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한 거고, 그럼 만약에 복제 이후에는 라지 A도 스몰 A도 각각 한 가닥씩 염색 분차가 달리게 되면서 각각 두 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도 뭐 처음 시작점은 똑같겠죠.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염색 분체가 복제가 되면서 이쪽에 라지 A가 두 개, 이쪽에 각각 스몰 A가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염색 분체라는 복제본이 분리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지 A 두 가닥, 복제본이잖아요. 그거를 한 가닥씩 예쁘게 찢어서 예쁘게 이렇게 찢어서 양쪽에 이렇게 준다.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 A 복제한 것도 찢어서 하나씩 하나씩 사이좋게 싸우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조합을 이 두 개의 딸세포가 똑같이 그 유전자 조합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 그런데 감수 분열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염색체 그려가지고 설명했었죠. 라지 스몰 A 하나씩 있었는데 복제됐고 그때 그 다음 단계가 달랐습니다. 감수 분열에서는 요거 하나씩 찢어준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통째로 분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A로만 두 개 갖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스몰 A로만 두 개 갖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냥 있는 거 중에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눠 가져서 염색 분체 분리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였고 그러고 나면 두 개였던 게 이제 하나씩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다. 요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처음 최초 분열로 만들어진 딸 세포의 유전자형 자체도 달라요. 얘는 지금 그대로 라지 스몰 A를 회복했잖아요. 원래 유전자형 그대로. 하지만 얘네들은 유전자형 자체가 다르다. 핵상도 다르다. 지금 요 세포들은 죄다 EN이거든요. 얘도 EN이고 딸 세포들도 결국에는 상동 염색체 한 쌍을 요 세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죄다 EN입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은 EN으로 시작해서 지금 분리가 되고 나면 첫 번째 분리에서 다 N으로 그 이후에는 계속 N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각각의 세포가 특정 DNA를 특정 대립 유전자의 DNA를 몇 개나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굉장히 표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 선생님이 유전자형 한번 그냥 임의로 가정을 해볼게요. G1기인 세포 기준으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는 이런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한 다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보통 C를 쓰지 않는 이유가 대문자, 소문자를 써놓고 나면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C는 건너뛰고 D로 보통 써요. 자, 근데 얘네들은 뭐 지금 크게 뭐 연관인지 독립인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그냥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두 각각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이동하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번 생각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원의 세포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라는 대립 유전자 각각을 각 한 개씩 갖고 있죠, 지금. 처음 시작점이 원이라는 세포는. 각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개수를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갈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복제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그냥
각각의 대리 유전자가 곱하기 2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형이에요. 그런데 각각이 다두 개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 보자면 2가 됩니다. 2. 두 번째 줄은 각각을 다두 개씩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수분열의 4단 그림을 나타냈을 때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그냥 정확히 두배 해주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수분열을 첫 번째 한 거예요. 감수일분열이 끝났습니다. 감수일분열이 끝났을 때꼭 기억해야 되는 건 대립 유전자가 반드시 헤어져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분열에서 뭐가 분리돼?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잖아요. 상동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니까 배가 분리돼서 가면 그 안에 탄 탑승객도 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여기 만약에 라지 A가 갔다. 그럼 여기로 스몰 A가 가야 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라지 B가 일로 갔다. 그러면 스몰 B는 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라지 D가 일로 갔다. 그러면 스몰 D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라지 D, 스몰 D가 같이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 세포에서 라지 D, 스몰 D가 같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라지 B, 스몰 B가 같이 있어도 잘못된 겁니다. 다 종류별로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유전자형으로 3-1의 세포는 라지 A는 어떻게 된 상태야? 근데 지금 복제된 상태로 그냥 헤어지기만 한 거죠? 복제되어 있는 건 그대로고 헤어지기만 한 겁니다. 지금 다 복제돼 있어. 아직 염색분체 붙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라지 A는 3-1은 두 개, 라지 B 두 개, 라지 D 두개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는 없죠.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2라는 반대쪽으로 간요 세포는 스몰 A 두 개, 스몰 B 두 개, 스몰 D 두 개.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 이한 줄의 세포 둘 있잖아요. 요한 줄에 위치한 두 세포 다. 얘네 합치면 두 번째 줄의 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이거 나와야 되고, 이거 합치면 얘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그냥 얘가 가지고 있던 걸 그냥 나눠 가졌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세포의 모든 유전자 총합을 다 더하면 이두 번째 줄에 있는 애가 가지고 있던 양만큼이 나와야 된다. 거기서 더 줄어들거나 만약에 더 늘어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줄은 그냥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요렇게 염색분체가 나눠지는 거고, B도 D도.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가지고 있던 거, 복제된 거 그냥 양쪽으로 찢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쪽 4-1.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어차피 유전자형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걔는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만 하나씩 갖고, 나머지는 없고. 요쪽에 있는 두 세포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세포를 4-2라고 하면 걔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조성도 그냥 절반이 나눠지는 숫자가 그냥 반이 줄어든다 빼고는 유전자 구성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갈때 유전자의 구성은 그대로 있고 그냥 곱하기 2 되는 거였던 것처럼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갈 때는 그냥 반으로 줄어들기만 해야 된다. 유전자의 어떤 조성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유전자형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최초의 어떤 유전자형은 똑같고, 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지 A는 일로 가고 스몰 A 일로 갔는데 스몰 B가 일로 가고 라지 B가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라지 B, 스몰 B는 분리가 되긴 돼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D 중에서도 스몰 D 일로 가고 라지 D 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줄까지는 무조건 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3-1에 해당하는 유전자형 유전자 상대랑 조합은 라지 A가 두 개, 스몰 B로 두 개, 스몰 D로 두 개, 나머지는 없고. 그다음에 3-2의 조합은 스몰 A로 두 개, 라지 B 두 개, 그다음에 라지 D 두 개, 나머지는 없고. 어떤 유전자형 조합으로 하더라도 이두 세포의 합은 이두 번째 줄이 나와야 된다. 이거 두개 더하면 이거 나와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줄은 그냥 거기에서 한번더 분열할 뿐이죠. 요렇게. 라지 A, 스몰 B, 스몰 D. 그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래서 보시면 4-1에 해당하는 것은 라지 A 한 개.

번째 줄에 있는 세포는 여기 있는 이세 줄이죠. 절대 홀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홀수가. 한 군데도. 0은 가능해요. 근데 홀수, 1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갖고 있던 거에서 복제한 게두 번째 줄이잖아요. 그럼 무언가 갖고 있었는데 곱하기 2 하면 절대 홀수가 남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무조건 짝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그 중에 하나씩 뜯어준 게 아니고 복제돼서 두개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곱하기 2된 상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는 절대 홀수가 등장할 수가 없다. 홀수가 등장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줄이나 최종적으로 모든 분열을 마친 마지막 줄,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를 한번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이 거기 정리를 해놓은 실전 문제 풀이 팁,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은 조금 더뭐 이렇게 문장화 시켜두자면 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뭐한 20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고 쳐요. 그게 도움이 될까? 선생님은 항상 좀 지금 처음 단계에서 문제 풀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일단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하나씩 얻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일단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 우리가 봤던 감수 분열 4단 그림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G1기 세포고, 두 번째 줄로 넘어갈 때 뭐가 일어난다? DNA 복제, 복제. 그러면 이제 S기를 거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S기 이후에 세포들이 두 번째 줄이 됩니다. 첫 번째 줄과 그냥 정확히 유전자가 곱하기 2돼 있는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열 맞춰서 세 번째 줄, 그다음에 마지막 감수 2분열까지 맞춰서 네 번째 줄의 딸 세포가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때 주로 접근해야 되는 어떤 단서들, 포인트들, 그런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표가 있어요. 표가 있고, 거기에 여기를 뭐 1, 2, 3, 4, 그다음에 그 표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 섞어 놓고요. 기역이 1, 2, 3, 4 중에 뭔지, 니은이 1, 2, 3, 4 중에 뭔지 이거를 매치하도록 하는 문제가 거의 대체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일단 어떤 기역이라는 세포가 라지 A라는 유전자를 한개 갖고 있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제시가 됐다고 쳐요. 자, 어떤 기역이라는 세포는 1, 2, 3, 4 중에 하나일 건데, 근데 걔는 라지 A를 한 개만 가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수를 절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홀수를 갖는 어떤 세포가 있다면 걔는 첫 번째 줄이거나 마지막 줄이거나. 벌써 선택지가 절반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빨리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1이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세포에 스몰 B라는 유전자는 두개 있대. 만약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다고 쳐요. 그래서 그 세포에 한개 있는 유전자도 있고 두개 있는 유전자도 있다. 그러면 그 세포는 무조건 첫 번째 줄입니다. G1기 첫 번째 줄. 왜 그런지 봅시다. 일단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홀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탈락입니다. 자동 탈락. 그러면 지금 1, 4, 10두 개만 남았는데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것 중에 마지막 줄에 있는 애들은 어떤 특정 유전자를 두개 갖는 일이 있다고 없다고? 절대 없다고. 마지막 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유전자를 안 갖는 건 가능하지만 가져봤자 최대 한 개라고 했잖아요. 2라는 숫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갖고 난 후의 세포가 마지막 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얘가 두 개를 갖고 있다? 그거는 마지막 줄이 아니지. 그러면 얘 아니고 얘 아니었는데 얘도 아니야? 그러면 첫 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숫자가 발견이 된다면 G1기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그래서 1과 2가 같이 그 줄에 있는지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세포는 중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기는 총세 가지가 있죠. 체세포 분열 중기가 있고, 감수 1분열 중기도 있고요. 감수 2분열 중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중기인지 상관없이 모든 중기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복제되어 있는 상태로 가운데 한줄 서기 하느냐, 두줄 서기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중기는 복제돼서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 수, DNA 상대량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세포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니은이라는 세포를 줬다.

근데 이 세포가 얘랑은 다른 거라고 뭐칠 수도 있고, 스몰비라는 유전자를 4개를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쳐요. 그게 스몰 B가 됐든 라지 D가 됐든 그게 상관없고, 아무튼 어떤 특정 종류, 딱한 종류의 유전자를 4개만큼 갖고 있다는 이런 단서가 표에서 제시가 된다면 이거는 아주 강력한 힌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니은이라는 세포는 두 번째 줄밖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줄.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4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스몰 B, 스몰 B 동형 접합이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쌍둥이 합체체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지원기에 스몰 B가 두 개였어. 이렇게 스몰 B, 스몰 B 동형 접합이라서. 근데 4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제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스몰 B를 4개 가질 수 있죠.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번 분열해서 N 상태의 세포 절대 4개를 가질 수 없고요. 복제 전의 세포 절대 4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류의 대립 유전자로만 4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거는 두 번째 줄에 E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면서 그 유전자형이 이렇게 동형 접합일 때만 가능한 숫자다라고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 세포가 더 상위의 세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1, 2, 3, 4라고 해놓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랑 지금 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얘는 라지 A 한 개, 스몰 B 두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니은이라는 세포는 스몰 B 두 개를 갖고 라지 A는 없다고 돼 있어요. 저거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더 많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 세포가 얘인 거죠. 얘는 라지 A도 갖고 스몰 B도 갖는데, 얘는 라지 A라는 종류가 없잖아요. 종류를 덜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더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더 윗단계. 이 4단 그림에서 더 윗단계. 사실상은 요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이겠지. 얘네 둘이 유전자형이 동일하니까 사실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종류는 동일하잖아요. 양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상위의 세포, EN짜리 세포다. 얘는 왜못 가진 거야?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원래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라지 A가 일로 가고 스몰 A가 일로 간다면 라지 A를 안 갖는 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있었으나. 그래서 감수 분열하느라고 그 과정에서 못 받은 그런 세포는 감수 분열의 밑에 과정에 있는 분열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런 딸 세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개체의 여러 세포 유전자 구성을 조합하면 EN일 때 유전자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라지 D도 있다고 칠까요? 근데 기역에서는 라지 D 스몰 D. 요게 뭐, 물음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라지 D가 두개 있는 걸로 돼 있고, 디귿이라는 세포에서는 다른 거다 물음표인데, 스몰 D에 2라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냥 이런 대강의 자료가 제시가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유전자는 원래 그냥 애초에 있었던 유전자라고 봐야 돼요. 자, 우리 눈에 라지 A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는, 이 개체는 애초에 라지 A가 있던 개체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눈에 스몰 B 있는 세포가 하나 이상이라도 보이면 스몰 B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라지 D 갖고 있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라지 D도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포에서 스몰 D 있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애초에 스몰 D도 있었다. 그냥 이 표에 나와 있는 그 유전자 조합을 그냥 최대한 모아가지고 숫자가 있는 0 말고 다른 1이나 2라는 숫자가 써있는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써주면 점점 EN일 때 유전자형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점점 정확한 유전자형에 가까워진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면 EN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세포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세포가 기역이라는 세포와 니은이라는 세포가 저 1, 2, 3, 4랑 이제 뭐 매치가 될 건데, 기역이라는 세포에 라지 A랑 스몰 A가 각각 한 개씩 있대요. 예를 들어서 표에 이렇게 제시가 됐어. 근데 니은이라는 세포는 스몰 A가 있대요. 이렇게. 자, 이런 조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라지 A와 스몰 A는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잖아요. 얘네들이 함께 존재하려면 상동염색체에 각각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어야만 얘네 둘이 같이 그 세포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의 구성을 보이면 그 세포는 무조건 상동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는 EN짜리 세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대리미전열을 동시에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라지 A 스몰 A여도 좋고 아니면 라지 B 스몰 B나 뭐 라지 D 스몰 D 다 좋아요. 뭐 또는 TT별 이렇게 뭐 별 붙여서 하는 그런 유전자 기호도 있으니까 TT별이든 RR별이든 아무튼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림 유전자로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는 게 그 세포에서 확인이 된다면 무조건 EN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겠죠. 지금 한 개씩 갖고 EN이니까 첫 번째 줄 세포의 주원기이겠다. 자, 그런데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확실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를 안 갖는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든 요거에서 예죠, 예. 분명 지금 이게 같은 개체에서 분열하는 중에 세포인데 기억이라는 세포인 라지 A가 있는 게 확실했는데 니은이라는 세포에는 라지 A가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N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봤던 더 많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더 상위 EN짜리 세포고 더 종류가 적은 게 하위 N짜리 분열 이후의 세포다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얘가 다른 애가 갖고 있는 걸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무조건 감수 분열을 하면서 못 받았기 때문. 적어도 한 번에 분열은 해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열 이후에 N짜리 세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그 유전자 염색체 실전 그 분석할 때 상염색체에 있는 거랑 성염색체에 있는 거 구분하는 걸 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상염색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남자든 여자든 일단 상염색체 있는 건 두 개 한 쌍을 가져요. 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로 이형 접합이든 라지 A 라지 A로 동형 접합이든 아니면 스몰 A 스몰 A로 동형 접합의 유전자형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라지 A와 스몰 A로 만들 수 있는 건 유전자형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근데 뭐든 상관없어. 셋 중에 뭐든 세포의 핵상에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핵상에 관계없다는 거는 핵상이 뭐죠? 염색체 구성 상태 짝 그 어떤 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EN이냐 N이냐의 얘기죠. EN 상태냐 N이냐 그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인데 그런데 그거랑도 상관이 없어. EN이어도 당연히 A라는 유전자는 두 개로 존재해야 될 거고 한 쌍으로. 그리고 만약에 N이라서 하나가 못 받았어도 존재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헤어지긴 하겠지. 헤어지긴 하는데 그 유전자가 아예 없어지는 건 불가능. 지금 여기에서도 헤어졌을 때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유전자는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따지지 말고 아무튼 A라는 이 유전자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세포에서도 있긴 있잖아요.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대문자, 소문자를 따지 말고 A, 그냥 A로 봅시다. A. 뭐 이것도 A고 이것도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성염색체에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세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중심인데 여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Y염색체의 경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워낙 드무니까 그냥 X염색체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대림 유전자를 하나도 안 갖는 세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세포는 무조건 핵상이 N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칩시다. X염색체. 존재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한 쌍을 갖잖아요. 그래서 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남자는 X염색체를 한 개만 갖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가 최대 한 개.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 조금 작게 그려주는 이렇게 Y염색체. 근데 지금 여기에 요 자리에 D라는 유전자의 자리라면 여기에 있는 그 유전자의 대림 유전자가 없어요. Y염색체에는. 그러니까 최대 가져도 한 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라지 D를 가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자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상염색체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얘네 두 개 한 쌍이었으니까 상염색체도 두 개 한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갔더라도 어딘가는 X염색체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에서는 어떤 이 D라는 유전자를 안 갖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원래 X염색체 하나 있고 나머지 Y
그냥 염색체 형태를 간단히

더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긴 막대기 모양으로. 그래서 X형 색채 있는 거랑 Y형 색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X형 색채에 있는 라지디 유전자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줄로 가면 어떻게 돼? 그냥 복제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데, 그냥 곱하기 2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눠질 때, 예를 들어서 X형 색채가 1로 갔다고 칠게요. 라지디가 있는 X형 색채가 있는데, 그게 곱하기 2 돼서 그 염색 분체가 이렇게 한 가닥씩 더 붙은 상황이고, 여기 Y형 색채도 곱하기 2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눠 갖겠습니다. 그러면 X형 색채 각각 하나씩 염색 분체에 떨어질 거고, Y형 색채도 하나씩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세포는 라지 디든 스몰 디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쵸? 그 다음에 이 세포들도 라지 디도 0, 스몰 디도 0이죠. 디라는 유전자 자체가 아예 없어. 이런 일은 어디에 있을 때만? 성염 색체에 그 유전자가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여자 아니라는 거죠. 여자는 어쨌든 X염 색체에 있더라도 두개한 쌍이니까. 남자여서 그 성염 색체 말고 다른 성염 색체만 들어있는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그 특정 유전자를 아예 안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예시 문제를 몇개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감수 분열하다 보면 X염 색체 말고 Y염 색체가 반반의 확률로 들어가잖아요. 그 Y염 색체가 들어갔을 때는 그 특정 유전자를 아예 안 갖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처음 시작점을 찾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예제를 한번 보면서 아주 살짝 적용해 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여기 봤을 때, 자, 우리 교재로는 87페이지고요.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인데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붙었어요. 어떤 동물이 EN일 때 전체 총 10개의 염색체 갖는 그런 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동물의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이렇게 생식 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감수 분열 과정이죠. 그 다음에 나는 세포 저 기역니은 디귿 리을 중 하나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중기의 세포이다라고 단서가 붙었어요. 니은에 해당하는 세포가 G2기부터 굉장히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중기는 감수 1분열 중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의 요 그림은 N인가요? EN인가요? 짝꿍이 있나요?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 다르게 생겼잖아요. 얘는 N입니다.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현재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복제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염색체가 각각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세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선생님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사이에 선을 그으라고 했고, 그 선을 경계로 위에는 EN짜리, 그 다음에 아래는 N짜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요 세포들은 무조건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태다. 홀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N입니다. N이면 셋째 줄 아니면 넷째 줄이겠죠? 근데 복제가 되어 있대. 그러면 셋째 줄이지. 그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디귿입니다. N짜리 세포니까 감수 1분열은 일단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복제가 돼 있으면 한번더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염색 분체 나눠지는 2분열 한번더할수 있는 세포니까 디귿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과정 1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느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첫 단계에서 복습하기 참 좋은 문제인데 자, 과정 1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분리가 된다고? 분열이 일어난다고? 아니었죠. 이 세포 수의 변화가 없이 그냥 복제 일어나는 거예요, 복제. 근데 여기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느냐 물어봤으면 이거는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야? 투죠, 투. 한 개였는데 두개 되는 분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투에서. 그래서 원에서가 아니고 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원에서는 어떤 분리나, 그다음에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게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디귿이다.
그쵸? 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걸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니은이 리을의 두 배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DNA 상대량 변화는 이렇게 되고, 이게 기역, 요게 니은, 요게 디귿, 요게 리을인데, DNA 상대량 변화는 이렇게 되지만 염색체 수는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얘네들의 두 배. 그래서 니은이 리을의 염색체 수두 배다라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디귿 맞고. 자, 그다음에는 예제 2번 볼게요. 요거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의 분열 종류가 다른데 각각 감수 분열이거나 체세포 분열이거나 둘 중에 하나씩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의 그림 한번 봅시다. 가는 무슨 분열일까요? 어때요? 예, 감수 분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감수 1분열입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뭐가 나눠졌으니까. 상동 염색체였던 것이 각각 나눠져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상동 염색체 짝꿍이 그 세포에 같이 있는 EN인, 여기서 그려져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본다면, 뭐 이게 얘 염색체 전부라고 한번 해보면, 그러면 4개의 염색체를 갖는 그런 종이었는데, 근데 여기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체 염색체 수를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요게 나눠지고 나서 지금 짝꿍이 없죠? 다 다른 종류야. N이죠. N이면서 염색체 수 절반인. 요렇게 되는 분열은 체세포 분열은 아니다. 감수 1분열이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은 보면 4개의 염색체. 얘네들이 짝꿍, 얘네들이 짝꿍. EN이었어요. 근데 분열하고 만들어진 얘네들 어때요? 얘네 둘이 짝꿍? 얘네 둘이 짝꿍이죠. EN입니다. 전체 염색체도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얘도 역시 마찬가지. EN에서 EN으로 염색체 수 변하지 않고, 유전자 구성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분열은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보기 기억입니다. A와 C의 핵상은 모두 EN이다. A, EN, C도 EN.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DNA 양분의 염색체 수는 C가 B의 두 배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C랑 B를 봤을 때 염색체 수는 얘가 두 배가 맞아요. 그죠? 염색체 수는 C가 두 배입니다. 근데 요 문장이 맞으려면 DNA 양은 어때야 돼? 둘이 동일해야 분자가 두 배라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DNA 양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DNA라는 거는 그냥 물질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염색 분체의 가닥수를 세주면 돼요. 그럼 요 염색 분체를 이루는 그 물질의 양이니까. 그래서 C는 긴거두 가닥, 짧은 거두 가닥이거든요. B도 긴거두 가닥, 짧은 거두 가닥이에요. 그러면 DNA 양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염색체 수가 C가 두배 많으니까 요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디귿. 가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렇죠. 분리돼서 N이 됐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 기역, 니은,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감수 분열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년이 달린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게 오늘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복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만 할수 있는 문장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나 이거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분명 선생님이 수업했던 것 중에 실마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 이 18문제 푸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좀 키우고, 집착력을 좀 키우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 지금 한번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2강이고요. 우리 별의 광도와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과학을 하고 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분, 세밀한 부분에 지금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념을 완성하게 있어서 뼈대를 세움에 있어서 조금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요한 부분부터 가져가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겠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개념의 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맥 보시면 선생님이 많은 수식과 관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의 물리량에서 묻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수식들과 법칙들, 그 다음에 관계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적어놓고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계속 반복으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요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아셨죠? 그 다음에 T, 기호, 이 T는 표면 온도를 의미합니다.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에너지 E,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쓸 때 E로 쓰는데, 지금 E는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시그마 T의 4제곱. 얘는 표면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 E는 뭐냐면 별의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단위 면적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흑체 복사 곡선, 플랑크 곡선을 생각할 때 그 곡선의 면적, 곡선 아래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총량.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L 나와 있죠? L은 광도를 의미한다. 광도를 의미한다. 4파이 R 제곱의 이 R은 별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시그마는 똑같은 시그마. 상수예요, 상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가 무엇인지, 시그마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냥 시그마는 상수고 얘는 어떤 걸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아셨죠? 이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보시면 되는 거고, T는 표면온도의 4제곱. 그래서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의 비례, 표면온도의 4제곱의 비례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관계식이 있구나 정도. 조금만 더 볼게요. 보면 여기 우리가 보통 라지 M을 기호로 쓰면 라지 M은 절대 등급을 표현할 때, 절대 등급을 표현할 때 라지 M을 씁니다. 즉 2번 별의 절대 등급 빼기 1번 별의 절대 등급은 2번 별의 광도 분의 1번 별의 광도. 얘는 로그고요. 아, 절대 등급의 차이, 등급의 차이는 광도의 배율 관계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아, 등급의 차이와 광도의 배율의 차이가 있구나.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L이 있죠? 소문자 L은 우리가 보통 겉보기 밝기를 의미합니다. 겉보기 밝기. 실제 밝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본 요 위치에서의 그 어떠한 천체의 밝기. 여기서 요 L은 광도라고 했었죠. 광도. 또는 실제 밝기. 광도와 실제 밝기는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D 있죠? D는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밝기가 어떠한데 그 별을 얼마큼의 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겉보기 밝기가 결정이 된다. 아무리 밝은 별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보면 겉보기 밝기가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 자, 밑에 있는 이 스몰 M은요.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 얘는 아까 말씀드린 절대 등급. 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이 D는 이 D와 똑같은 거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네라는 거. 또는 뭐 절대 등급과 거리를 알면 겉보기 등급을 계산해낼 수 있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관계식. 이러한 관계식이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풀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식이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별의 물리량과 관련해서는 수학적으로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수 관계도 알아야 되고.

로그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관계식을 모른다고 하면 이제 하나하나 원리를 따져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쓸수 있다. 그래서 좀 정리해두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으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별은 밝을수록 등급이 작다. 밝을수록 등급이 작다. 이거 고대부터 과학자들이 별이, 어떠한 별은 밝아요, 어떠한 별은 어두워요. 밝은 별과 어두운 별을 구분해내기 시작했어요. 고대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밝은 녀석은 등급이 작게, 어두운 녀석은 등급이 높게 그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별이 0등급이래, 어떠한 별이 1등급이래, 2등급이래, 3등급이래, 4등급이래, 5등급이래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별이야. 어두운 별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별이라고. 그래서 고대부터 우리가 어떠한 별들의 밝기를 등급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과거에 분류해 놨던 이 0등급 별과 5등급 별의 밝기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얘와 얘 사이의 밝기의 배율이 100배가 차이 나더라. 즉, 0등급 별이 5등급 별보다 밝은 게 맞는데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얼마큼 밝더라? 100배 밝더라.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 5등급 관계가 100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0등급과 1등급 사이, 1등급 차이죠. 1등급 차이의 밝기 배율을 X라고 하면 얘와 얘도 X고, 얘와 얘도 X고, 얘와 얘도 X고, 얘와 얘도 X예요. 1등급 차이의 밝기 배율을 X라고 하면 그러면 0등급과 1등급은 X배. 0등급과 2등급은 X배의 X배니까 X의 제곱배. 0등급과 3등급은 X배의 X배의 X의 배니까 X의 세제곱배. 아, 그럼 X의 5제곱이 결국에 100배라는 거 아니야. 이런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X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5배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1등급 차가 나온다고 하면 약 2.5배 밝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되었다. 아셨죠? 1등급 차면 약 2.5배. 그러면 2등급 차면 2.5 곱하기 2.5니까 약 6.25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마이너스 6.2등급과 플러스 3.8등급. 몇배 밝을까? 일단 얘가 더 작은 값이니까, 등급이 작은 값이니까 얘가 더 밝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더 밝은데 얘보다 몇 배나 밝을까? 둘의 등급 차를 계산해 보라는 거지. 둘의 등급 차를 계산하면 얘에서 얘를 빼든 등급 차를 계산하면 등급 차가 10등급이 나와요. 그죠? 그럼 10등급 차면 대체 몇 배야? 5등급 차가 100배라며. 5등급 차가 100배야? 그럼 10등급이면 100배의 100배인 거지. 그러니까 만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6등급 차이가 나면 그럼 대체 몇 배야? 5등급 차이가 100배라며. 근데 1등급 차이가 약 2.5배라며. 그러면 6등급 차이는 약 250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서 본 별의 밝기를 나타낸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보기 등급은 실제 그 별이 얼만큼 밝은지도 중요하지만 나와 그 별까지의 거리도 중요해, 굉장히. 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실제 밝기를 나타낸 등급이에요. 근데 실제 밝기라고 하는 건이 별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얘가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하느냐를 표현한 값이 광도거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우리가 봤을 때 실제 밝은 거야. 그 실제 밝기를 나타낸 등급이 절대 등급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절대 등급을 표현할 때는 특정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등급을 표현한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밝은 별, 실제 요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얼만큼 밝은 거야? 를 표현할 때를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대 등급이 작다? 절대 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실제 밝기가 밝은 거? 실제 밝기가 밝다는 얘기는 방출 에너지가 큰 거? 그래서 광도가 큰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거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를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하는 어떠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리 지수가 크면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우리가 느낄 때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뺍니다. 그런데 이 뺀 값이 자 보자고요. m-m을 우리가 할 건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커. 생각보다 많이 커. 그러면 요 값이 양수가 되겠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생각보다 많이 커. 그럼 요 값이 양수가 될 거야.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값이 얘가 생각보다 크다? 그러면 요 값이 양수다? 양수라고 하는 건 멀리 있다. 생각보다 멀리 있다. 아셨죠? 요 값이 음수래. 즉,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작대.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생각보다 밝게 보인다는 얘기거든. 생각보다 밝게 보인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아셨죠?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생각보다 멀리, 생각보다 가까이, 그 생각보다의 기준이 뭐야? 절대 등급을 정한 요 10파색이 그 생각보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대. 그럼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큰 거고,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거고, 그 생각보다의 기준이 얼마라고? 10파색이라고. 아셨죠?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크면 이 값이, 거리 지수가 0보다 클 거고, 그럼 그 별은 10파색보다 먼 거리. 반대로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작으면 꽤나 가까이 있는 거고, 그 꽤나 가까이 있는 거의 기준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앞서 선생님이 썼던 공식 하나 있죠. m-m은 o log d-5 요거. 즉 얘와 얘를 알면 거리를 실제 계산해 낼 수도 있어요. 파색 단위로. 그래서 요 공식까지도 같이 알아내면 참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어떠한 별이 만약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대 라고 한다면 생각만큼의 밝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생각만큼의 기준이 10파색이라고. 그러니까 10파색이 있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셨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의 관계로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더 작아질 수 있는 값. 즉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밝기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작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크게 나타난다. 아셨죠? 등급으로 얘기하자면 등급이라고,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지면 겉보기 등급이 작아지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면 겉보기 등급이 커지는 거고. 아셨죠? 요걸 요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 요렇게 이게 어떤 관측소가 있고요. 어떠한 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별. 동그란 별. 그리고 요 밑에 또 쭉 거리를 좀 두고 관측소가 있고요. 얘와 똑같은 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별. 똑같은 별. 자, 둘 사이의 거리는 10파색이에요. 10파색. 둘 사이의 거리는 100파색이라고 하겠습니다. 100파색. 됐죠? 이런 상태에서 얘의 광도, 즉 실제 밝기는 L이야. 됐죠? 얘의 이 실제 밝기를 통한, 광도를 통한 얘의 절대 등급은 라지 M이야. 얘를 10파색 떨어져 있는 녀석이 봤을 때 겉보기 밝기를 L이라고 하고요.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지금 10파색에 딱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얘가 봤을 때 얘의 이 겉보기 밝기로 구한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이랑 똑같겠지. 10파색에 딱 놓여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지금 똑같은 별을 보는데 100파색의 거리에 떨어져 있대. 그러면 이 별의 광도나 실제 밝기나 절대 등급은 똑같은 거거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얘는 얼마의 밝기를 보일 것이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얘와 얘의 관계를 따지면 몇 배예요? 10배 멀어졌지? 10배 멀어집니다. 그럼 밝기는 10의 제곱배 어두워진다고. 즉, 아, 얘가 봤을 때 겉보기 밝기는 100분의 1의 L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두워졌잖아요. 더 어둡게 보이니까 등급은 더 커지겠지. 근데 100배 어두워졌대. 100배. 100배. 100배라고 하면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이라고. 아, 얘는 겉보기 등급이 얘보다 5등급 더 커 보일 거야. 이렇게. 이 관계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아니면 수식으로 풀어내든지.
됐죠? 우리가 겉보기 밝기, 그 다음에 절대 밝기, 실제 밝기,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의 관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별의 광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광도. 자, 보겠습니다. 자, 광도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 값을 우리가 광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광도가 별의 실제 밝기를 결정한다. 자, 볼게요.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비례 표시,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아셨죠? 여기다가 비례 상수를 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E는 시그마 t의 4제곱. 아셨죠? 지금 여기 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한 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세기로, 에너지 세기로 그래프를 만들어내면 그게 뭐예요? 플랑크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곡선의 면적이 요 값이라고. 요 곡선의 면적을 다 적분하면 요 값이 나온다고. 아셨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단위 면적이 아니라 전체 표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별이 또는 이 흑체가 전체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나오겠지. 그 에너지의 총량이 누구냐면 광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별은 구형이기 때문에 구의 겉넓이 4πr 제곱이 되는 거고, 요 단위 면적에 4πr 제곱을 곱해주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요 에너지 양에 4πr 제곱을 곱해주면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나오는 거고, 요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요 에너지 양이 광도를 의미하는 거고, 요 광도로 표현되는 밝기가 실제 밝기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광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런데 여기 잘 보자고요. 여기 보면 광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나옵니다. 즉, L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보면 이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별을 관찰을 해서 또는 관측을 해서 우리가 이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람다맥스를 관찰할 수 있도록 관측. 람다맥스를 우리가 알아낸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t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관측을 통해서 t를 알아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만약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요?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겉보기 밝기를 관측한다라고 하면 겉보기 밝기와 거리를 이용해서 광도를 또 알아낼 수가 있어. 관측을 통해서. 그럼 결국에 우리는 t도 관측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 l도 관측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 그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R을, 반지름을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어떠한 별을, 이러한 흑체 복사 곡선 또는 별이 방출하는 광도 곡선을 이용해서 또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요 T를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밝기를 이용해서 L을 알아내고요. 그걸 가지고 R을 계산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아셨죠? 그요 관계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요 관계를 묻는 문항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요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광도, 단위 시간당 여기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광도를 의미하는 거고,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그다음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곱하기 됐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은 얘는 아까 요거였죠? 시그마 t의 4제곱, 얘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요 관계를 우리가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겁니다. 별의 물리량 문제 연습해 볼게요. 자, 요런 연습을 할수 있어요. 자, 교재에 연습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 두 가지만 해볼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숙제로 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광도는 비가 A의 몇 배인가? 배를 물어봅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R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배율로, 상대적인 배율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광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등식으로. 배율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지금 광도를 물어보고 있죠?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면 온도가 3000K, 표면 온도가 6000K. 그럼 배율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얘가 1일 때 얘가 2야. 3000과 6000이니까 1대 2라고. 아셨죠? 그러면 자, 광도 B를 따져 볼 건데,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1의 제곱, 1의 4제곱. 1. 이렇게. 즉 A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이제 B의 광도가 나오는 겁니다. B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 그러면 2의 6제곱. 됐죠? 즉, A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B의 광도는 2의 6제곱. 이렇게 배율로 표현할 수 있다. 등식으로 설명을 해서. 아셨죠? 이런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3. 자, 연습이는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연습 3. X와 Y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X는 지금 A의 광도, 그 다음에 Y는 B의 표면 온도인데, 이번에는 A와 B의 비율을 따져보라는 게 아니라, 태양에 대한 비율, 태양에 대한 비율로 표현을 하라라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 똑같이 요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X 구해볼게요. X는 지금 A의 광도니까 태양에 대한 비율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역시나 반지름이요 0.01 얘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가요 루트 10 얘의 4제곱 그러면 태양에 대한 광도 B가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 계산을 할때 요렇게 소수점이 나오면 별의 물리량 단원 또는 이 천체의 단원에서 소수점이 나왔을 때는 보통은요 요렇게 분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볼게요. 자, 반지름 제곱하겠습니다. 100분의 1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 루트 10의 4제곱을 하면, 지금 얘는 태양에 대한 광도로 X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보면 얘는 지금 100분의 1의 제곱이고, 루트 10은요, 4제곱을 하면, 제곱을 하면 100인데, 거기 한번더 제곱을 한 꼴이니까, 다시요. 제곱을 하면, 루트 10 제곱하면 10이죠? 거기 한번더 제곱을 하는 거니까 100이 되겠지. 그럼 얘는, 아, 결국에 100분의 1이 있구나. 얘는 100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100이 될 테니까. 그럼 결국에 곱하면 100분의 1. 아,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뭐 100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0.0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Y 해보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표면 온도 이 식에 의하면 T 4제곱은 넘기겠습니다. R 제곱 분의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니다. R 제곱 분의 L인데, 자, 4제곱은 그냥 갈게요. 그러면 R 제곱 분의 1 곱하기 L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R 제곱 분의 1이면 얘를 지금 역수로 바꿔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25분의 10 제곱 곱하기 L이니까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얘는요. Y의 4제곱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볼게요. 25는 5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얘는 10의 제곱. 아, 결국에 요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 5분의 10의 4제곱. 왜냐하면 5의 제곱을 제곱하니까 5의 4제곱이 되는 거고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의 4제곱. 요렇게. 아, 그렇게 했더니 Y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0이구나, 2구나. 5분의 10이구나, 2구나. 이렇게. 됐죠? 요런 연습. 됐죠? 요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됐죠? 그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별의 물리량에서 광도와 표면 온도 반지름의 관계로 이렇게 계산한 문제들을 많이 해봤고요. 요런 문제들이 실제 별의 물리량 문제 한 문제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23강에 HR도가 나오는데요. 이 HR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R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조금 전까지 별의 물리량을 공부했습니다. 별의 물리량은 크게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광도,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표현되는 것들.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에 광도. 그러니까 이세 가지로 표현되는 게 이제 별의 기본적인 물리량인데, 그 별의 물리량을 표현해낸 그림을 우리가 이제 HR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도를 측정을 해서 여기다가 그 위치를 표현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별의 물리량들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그런 그림을 HR도라고 한다. 그래서 HR도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축에 뭐가 있냐면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 주로 분광형과 표면 온도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게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로축엔 뭐가 들어가냐면 절대 등급과 광도가 들어가는데 주로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값으로 광도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부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대 등급으로 표현하는데 절대 등급으로 표현을 하면 절대 등급은 광도랑 반대로 가야 되니까 밝을수록 등급은

작아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등급은 커지는 거. 광도는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 등급은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 표면 온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에 우리가 밤하늘에 관측할 수 있는 그 별들의 물리량을 여기다가 표면 온도와 광도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체크를 해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별의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축에 들어가는 건 주로 누구냐면 표면 온도가 주로 들어가고요. 세로축에 들어가는 건 주로 누구냐면 광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표면 온도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분광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색 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광형을 가지고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고, 색깔을 가지고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고, 색 지수를 가지고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로축에는 주로 광도가 들어가는데, 대신에 절대 등급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등급 가지고 광도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별들을 딱, 점을 딱 찍어봤을 때, 별들의 분포가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더라.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별들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좀 분포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일부 별들이 여기에, 일부 별들이 여기에, 일부 별들이 여기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걸 HR도를 가지고 우린 별의 집단을 어느 정도 물리량으로 봤을 때 조금 구분해 낼 수가 있더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 거고. 이 HR도를 잘 보면 볼게요. 어떠한 별이 여기 이 정도의 물리량으로 이 HR도상에 표현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을 잘 보자고요. 이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는 굉장히 작은데, 표면 온도는 굉장히 작은데 광도는 굉장히 커요.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그죠?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별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다고. 그런데 광도가 굉장히 커.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굉장히 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별은 반지름이 굉장히 크구나. 아, HR도상에서 오른쪽 위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별은 반지름이 굉장히 크구나. 이제 이런 생각 하나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 만약에 찍혀요. 어떤 별이 만약에 HR도상에서 왼쪽 아래에 찍혔대. 표면 온도가 굉장히 큰데 광도가 굉장히 작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이 별은 반지름이 굉장히 작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HR도상에서 오른쪽 위에 놓인다? 반지름이 큰 별. HR도상에서 왼쪽 아래에 놓인다? 반지름이 작은 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아셨죠?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별을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별이 구분이 된다. 자, 별의 집단을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물리량, 분포를 여기다 표시를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별들이 HR도상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이 대각선상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더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의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가 여기에 놓이더라. 그리고 굉장히 일부 별들이 이쪽에 놓이더라. 그리고 일부 별들이 이쪽에 놓이더라. 그리고 일부 별들이 이쪽에 놓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HR도를 이용해서 별의 집단을 분류할 때 크게 4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한다. 아셨죠? 제일 많이 보여요. 그 집단을 우리가 주계열성, 주로 보이는 별, 주계열성이라고 보는 거고, 대부분의 별들이 밤하늘에 보는 별의 한 80에서 90%가 여기에 놓여 있더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별은 보면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작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높아요. 표면 온도를 봤더니 대략적으로 A, 분광형으로 따지면 A, B, 요 정도의 별들이 많이 있다. 대체적으로 백색을 띠는 아주 작은 별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백색 외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좀큰 별들, 거성. 이쪽에 있는 오른쪽 위에 가장 집단으로 봤을 때 오른쪽 위에 놓여 있는 녀석들은 굉장히 큰 녀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단, 초거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별은 주계열성이다. 특징을 보면요. 전체 별의 80에서 90%가 지금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주계열성은 별의 전체 생애 중약90% 정도를 머무르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 밤하늘에 별을 봅니다. 별을 볼때이 보고 있는 별의 웬만한 어떠한 그 상태라고 한다면 HR도상에서 여기에 놓일 수 있는 상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은 10개 중에 9개가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별이 처음 가시광선을 방출해서 마지막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그 순간까지 전체 기간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그 전체 기간의 90%를 여기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HR도상에서의 별의 물리량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이 주기율성을 가지고 보면 왼쪽 위로 갈수록, 왼쪽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요. 왼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커요. 왼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아셨죠? 아, 주기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별은 광도가 크다,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녀석일수록 덩치도 크고 굉장히 뜨겁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굉장히 연쇄 반응에 걸쳐서 만들어내거든요. 연쇄 반응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적인 수명은 오히려 큰 녀석일수록 짧구나. 이렇게. 그래, 주기율성은 광도가 큰 별이 크기도 크고 뜨겁다. 대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많이 만들어낸다.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빛을 낼수 있는 전체 수명은 굉장히 짧다. 이렇게. 이게 주기율성의 특징.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별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성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HR 도상에서 주기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위, 약간 오른쪽 위에 놓여 있는 녀석들. 자, 광도로 따지면 태양과 비교하겠습니다. 태양 광도의 약 10배에서 1000배 정도가 될수 있다. 범위로 따지면 10배에서 1000배 정도. 그다음에 반지름으로 따지면 태양의 약 10배에서 100배 정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다?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다? 그럼 광도가 만 배가 돼야 되는데, 만 배까지 되는 녀석은 거의 없어. 반지름이 큰 거에 비해서 광도가 생각보다는 작은 거야. 그 얘기는 반지름이 큰 거에 비해서 온도가 생각보다 낮은 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붉은색 계열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성들은 대부분 적색 거성.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초고성이라고 하는 건더 위에 있는 별들이야, 더 위에 있는 별. 보면 광도가 태양의 수만에서 수십만 배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태양의 수백에서 대략적으로 한 1000배 이상. 자, 보자고요. 광도가 수만에서 수십만 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광도가 만 배라고 쳐볼게요. 광도가 만 배. 태양보다 광도가 만배 크다. 100배라고 하면, 밝기 100배면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이에요. 그죠? 만 배라고 하면 등급으로 따지면 10등급. 아, 그러니까 초고성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태양보다 등급으로 따지면 적어도 10등급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등급으로 따지면 태양보다 10등급보다 더 작은, 그 이상으로 더 작은 녀석들이 초고성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백색혜성 보도록 할게요. 백색혜성은 이쪽에 놓여있는 녀석들입니다. 온도가 높아요. 사이즈는 작다. 자, 크기. 행성 정도로 굉장히 작다. 아셨죠? 평균 밀도가 굉장히 크다. 평균 밀도가 크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은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작다.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아셨죠?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작다.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색혜성은 크기가 다른 별의 무리들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별의 분류까지, HR도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했고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지구력 플러스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력 플러스. 저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의 상대 값을 줬어. 자, 별이 이렇게 있고요. 별이 요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 자, 얘를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로 표현을 하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기했었죠. 요 그래프의 요 면적, 곡선의 요 면적 계산하면 그게 지금 요, 여기서 방출되고 있는 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요 에너지가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즉, 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얘가 16이고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표면 온도. 16, 1. 표면 온도는 2대 1.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2배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16배가 된다. 대충 이렇게 놓는 거고. 지금 거리가 나왔고 겉보기 등급 나왔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 등급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보자고요. 절대 등급을 계산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거리를 2.5배 뒤로 미룬 거야. 더 멀리 보낸 거라고. 그러면 거리를 2.5배 뒤로 미룬 거니까, 멀리 보냈으니까 밝기는 2.5의 제곱 빼어두어지겠지. 밝기는 2.5의 제곱 빼어두어진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밝기 2.5배가 1등급 차이라고. 밝기 2.5배가 등급으로 얘기하자면 1등급이라고. 그러면 거리를 2.5배 보냈더니 밝기는 2.5의 제곱배 어두워지는 거고, 2.5의 제곱배라고 하는 건 1등급이 2.5배니까 2등급만큼 더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절대 등급은 너 플러스 5.0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셨죠? 그다음에 얘는요, 18색으로 보낼 거야. 18색으로 보내면 원래 거리보다 10분의 1이 된 거야. 10분의 1, 원래 거리보다. 맞죠? 10분의 1이야? 그럼 거리를 10배 당겨온 거니까 밝기는 100배 밝아져야 된다고. 밝기가 100배 봐도 밝아집니다. 등급은 5등급 작아지는 거지. 여기서 5등급 작아지면 0.0이 돼. 됐죠? 이렇게 해서 놓고선 물음에 답을 해보면 A와 B 중 광도가 더큰 별은 누구예요? B가 되겠지. 절대 등급이 작으니까. 그럼 A와 B 중 반지름이 더큰 것은? 봐봐요. 절대 등급이 작은데 표면 온도가 작아. 실제로 더 밝은 녀석인데 표면 온도가 작은 녀석이야. 그럼 얘가 이거 왜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는 거야?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은 B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물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비슷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보시면 그림은 단위 시간 동안 별 기역과 니은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 그래프와 가로축 사이의 면적은 각각 S와 4S이다. 거기 밑줄. 그래프와 가로축 사이의 면적은 S와 4S다. 요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볼 것은 만약에 얘가 플랑크 곡선이라고 한다면 곡선이 겹쳐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곡선이 겹쳐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이 곡선은 절대 플랑크 곡선이 아닌 거야. 아셨죠? 즉, 이 곡선은 어떠한 별이 있을 때이 별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표현한 게 아니라고. 이 곡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이 아니라 이 별의 전체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측정한 거라고. 아셨죠? 그럼 전체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뭔데? 황도지 뭐.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이지 뭐. 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둘의 비로 따지면 얘를 다시 이제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볼게요. 기역별이 있고 니은별이 있는데 광도를 비교하라고 하면 광도는 얘가 기역별이 1일 때 니은별이 4라는 거야. S와 4S. 광도가 얘가 지금 4배 더 크다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300이고,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600이야.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은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니까 지금 얘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라고. 얼만큼? 2배 더.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얘가 더 2배 더큰 거라는 거지. 얘가 1. 비교를 따지면.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R을 비교할 수가 있겠지. 자, R 제곱은 넘기면요. T 4제곱분의 L, 요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T 제곱분의 루트 L,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R을 계산해 보라고 하면 지금 얘는요. T 제곱 4분의 루트 L, 1,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요. T 제곱 1분의 루트 4니까 이렇게, 2. 그러면 R의 비율이 나오겠네요. 4분의 1에 2니까 1대 8. 이렇게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광도는 니은이 기역의 4배이다. 광도는 니은이 기역의 4배이다. 맞네요. 자, 표면 온도는 니은이 기역의 2배이다. 표면 온도는 니은이 기역의 2배. 아니다. 2분의 1이지. 반지름은 니은이 기역의 2배이다. 반지름은 니은과 기역을 비교해보면 니은이 기역보다 큰건 맞는데 2배가 아니네. 8배네.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첫 번째 문제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뭐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계속 보면 표는 별 A와 B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을, 그다음에 그림은 A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아, 얘는 지금

지금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복사 에너지의 세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지금 표현한 거야. 요 에너지를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세기를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A와 B가 각각 기역과 니은과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표면도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L을 관찰, L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 지금 5천과 만이니까요. 표면온도 B를 따지면 1대 2야. 됐죠? 그러면 광도라고 하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A 보면 반지름이 2니까, 아, 예, 2의 제곱 곱하기 표면온도가 1이니까 1. 그러면 너는 광도가 4. 1대 너는 지금 반지름 1 제곱 곱하기 표면온도가 2이니까 2의 4제곱. 그럼 넌 광도가 16. 너의 광도를 4라고 하면 너의 광도는 16이야. 1대 4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A는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볼게요. 얘는 람다 맥스가 여기고요. 얘는 람다 맥스가 여기입니다. 람다 맥스가 더 짧은 녀석이 기역이니까 기역이 표면온도가 더 높아야 돼. 그러니까 너가 B야. 그러면 너가 A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A는 니은에 해당하다. 맞는 얘기고 B는 붉은색 별이다라고 했는데 B가 기역이거든? 근데 B가 기역인데 B가 누구냐면 얘야. 근데 얘가 표면온도가 만도네? 만도네? 만도네? A 제로형 별 흰색 별이네. 이렇게 가는 거지. 틀렸구나. 자, 별의 광도는 A가 B의 4배이다. 자, A와 B 광도를 비교하면요. 4대 16이니까 A가 B의 4배이다가 아니라 4분의 1이 돼야 되겠네. B가 A의 4배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억만 맞는 거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은 별 기역과 리을의 반지름과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밑줄. A는 표면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광도의 관계이다. A는 표면온도가 T, 표면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광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것은, 볼게요. 반지름, 태양에 대한 비율로, 광도, 태양에 대한 비율로. 그럼 여기서 표면온도도 태양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자고요. 1일 때 1이야. 그러면 이 지점에 있는 어떠한 별이 있다고 한다면 태양과 반지름이 똑같고 광도가 태양과 똑같으니까 표면온도도 태양이랑 똑같아야 되겠지. 근데 지금 그 선이 이 선이 지금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네. 아, 그러니까 이 T라고 하는 건 태양이랑 표면온도가 똑같은 별의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선이야.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기억 볼게요, 기억. 기억 보면 반지름이 태양이 10배야. 그러면 태양이 10배라고 하면 우리가 반지름과 그 표면온도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면 반지름이 태양이 10배예요. 그럼 광도가 몇 배? 100배. 광도가 태양의 100배. 10배였더니 100배가 됐어. 그럼 표면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은 거지. 봐봐. 그러니까 아, 맞네. 요 선은 지금 표면온도가 태양이랑 똑같은 별의 물리량을 나타낸 선이네. 이렇게 놓는 거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리을도 태양이랑 표면온도가 똑같은 거고. 니은을 비교해 보면 자, 1, 2, 3, 4, 5니까 2. 자, 이 별은 태양보다 반지름이 2배 큽니다. 태양보다 반지름이 2배 크면 지금 광도가 몇 배? 2배 크면 광도는 4배 될 건데 니은을 보면요. 지금 태양보다 광도가 10배보다도 더 커요. 지금 반지름이 2배 크면, 반지름만 2배 크면 광도가 4배가 돼야 되는데, 10배보다 더 크다고. 아, 니은을 봤더니 이 녀석은 표면온도가 태양보다 더 크구나. 그래야지 광도가 이만큼 큰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요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녀석은 표면온도가 태양보다 큰 녀석. 그럼 디귿은 표면온도가 태양보다 작은 녀석.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문제 보면요. 기역의 절대 등급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은요, 보면 광도가 태양의 100배. 태양의 100배. 그러면 태양보다 등급이 5등급 작아야 되거든. 5등급 작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태양의 절대 등급은 단,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 이렇게 나왔어. 요거보다 5등급 작아야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0.2등급이 나오겠죠? 0보다 작다. 맞는 거. 디귿의 표면 온도는 T보다 높다. 디귿의 표면 온도는 T보다 이 디귿의 표면 온도, 디귿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작다. T보다 높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해야겠죠. 디귿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작다. 여기도. 니은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가 얘니까. 이렇게.

0: 오케이.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의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는 니은이 리을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 칼슘 이온의 흡수선 상대적 세기가 큰 분광형, 어떤 별이냐면 G형과 K형 별에서 이 상대적 세기가 제법 크게 나오죠. 그런데 니은은 보면 태양보다도 뜨거운 별이야. 리을은 태양 같은 G형 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리을이 더잘 나와야 상대적 세기가 세게. 얘는 너무 뜨거운 별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중성 수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 세기는 니은이 리을보다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 리을이 G형 별인 리을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셨죠? 오히려 태양보다 온도가 조금 더 낮은 오히려 좀더 낮은 별에서 더셀 수는 있어요. K형 별이라고 한다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역시나 같은 문제를 지금 계속 부르고 있죠. 물리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광도와 겉보기 등급,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나와 있는데, 요걸 가지고 람다 맥스를 가지고 우리는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1이라고 하면 얘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2분의 1이니까 온도는 2야. 5분의 1이니까 5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T를 알고 있고 광도를 아니까 여기다가 반지름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지름.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해볼까요? 광도는 R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그럼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넘기면 T제곱 분의 루트 L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T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L이니까 10이 되겠지. 그럼 뭐 2.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계산해보면 되겠지. 보겠습니다. 별의 표면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가랑 나를 비교합니다. 표면온도 누가 더 낮아요? 가가 낮다. 맞는 거.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반지름을 비교합니다. 1일 때 2.5니까 나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작다. 나가 더 크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다보다 가깝다 되어 있는데, 바로 비교해보면 됩니다. 겉보기 등급이 같아요. 겉보기 등급이 같은데, 실제 밝기는 얘가 더 크거든? 실제 밝기는 얘가 더 큰데 겉보기 등급이 같아. 그 얘긴 뭐야? 얘가 생각보다 많이 멀리 있다는 얘기지. 얘가 많이 멀리 있어야지 얘랑 똑같은 밝기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거리는 나가 굉장히 먼 거예요. 아셨죠?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다보다 가까운 게 아니라 굉장히 멀다. 이렇게 해서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단원에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자, 지구력 업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밝기와 거리와 등급의 관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물리량 얘기를 이번 시간에 다 마치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했던 HR도 조금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번 시간이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문제들 또 같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면서 마지막 요 시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회의 두 번째 풀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5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이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근수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동그라미, 기형, 니은, 디귿이 있는데, 주로 이런 그림으로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형은 2분의 i 대에 해당하는 부분, 동그라미 니은은 2분의 겹친 부분, 그 다음에 디귿은 온전한 h 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g1, 이쪽은 g2로 해서 이 지선을 두 개를 구분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시점일 때, 동그라미 a를 니은으로 나눈 값과 동그라미 니은을 b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 B 자리에 기역과 디귿이 각각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서가 T1일 때 X의 길이 분의 T2일 때 니은의 길이가 4분의 1. 그러니까 T2일 때 니은의 길이에 비해 이 T1일 때 X가 4배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T1일 때 A 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시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와 x 한마디의 길이를 계산을 해내야만 하겠죠. 그럼 일단은 이 문항에서는 좀 가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a가 기역일 수도 있고 디귿일 수도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a를 디귿으로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b는 그럼 자동으로 기역으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 그다음에 이제 여기 3분의 2의 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최소 공배수로 할 거예요. 6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자. 그럼 지금 니은이 제일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을 6D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6D. 6D로 놓는다면 디귿은 그거의 절반이란 얘기니까 3D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그거의 3분의 2의 비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3분의 2의 비율로 해주면 얘가 4D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는 x의 4분의 1이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d의 4배면 t1일 때 x는 24d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기역과 니은의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10d로 항상 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2일 때 x 한마디의 길이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양쪽에 10d,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 두번 있으니까 10d. 그래서 20d가 총 이제 들어갈 거고, 거기 가운데 3d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전체 합은 23D가 될 것이다. 23D. 그러면 지금 X는 T1에서 T2로 갈때 D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디귿의 H대 전체도 D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원래는 4D였을 것이다. 4D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0.5D씩 2분의 뭐 i 대 2분의 겹친 부분이니까 얘네가 그냥 온전한 d씩 변한다면 얘네들은 0.5씩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5d 감소하는 기역과 0.5d 증가하는 니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5d 감소한 게 4d니까 4.5d에서 출발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0.5d 이제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는 5.5d였겠죠. 이렇게 되면 두개 더한 게 10d로 유지가 되는 것까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때 니은분의 디귿이죠. 니은분의 디귿을 해보면 5분의 4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5.5분의 4가 절대 5분의 4와 같진 않다. 그래서 요 값에서 모순점이 생기므로 뭐가 잘못됐다? 얘를 디귿, 얘를 기역으로 가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만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기역이고요. 동그라미 B가 동그라미 디귿으로, H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다 지우고, 가정이었기 때문에 위에도 다 지워보겠습니다. 대신에 뭐는 살릴 수 있냐? 우리가 니은을 6D로 놓은 것까지는 살려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니은이 계속 비율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얘를 6D로 했을 때, 이젠 누가 절반인 거예요? 기역이 6D의 절반이니까 3D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D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기역과 니은이라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의 합이 9D로 항상 유지가 될 거고, 그랬을 때이 T2일 때 X 한마디의 길이는

양쪽에 9D 해서 18D 존재하고요. 거기 가운데 4D가 들어있는 거니까 22D 되겠네요. 22D. 그리고 요 6D의 4배인 것이 T1일 때 X의 길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는 24D로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겠고,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X 한마디의 길이는 지금 2D만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급도 2D만큼 감소를 할 거고요. 2분의 아이디인 기역은 D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D만큼 증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보자. 얘는 6D였는데 2D만큼 감소해서 4D 됐을 거고, 얘는 4D였는데 D만큼 감소해서 3D, 얘는 5D였는데 D만큼 증가해서 6D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기역과 니은이 역시나 9D의 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분의 기역이, 니은분의 기역이 5분의 4의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길이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A대의 길이가 1.6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A대라는 것은 E 니은 플러스 D긋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E 니은이면 10D, 그 다음에 거기다 6D를 더했을 때 16D인데 그게 1.6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D가 0.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굳이 뭐 다시 적진 않을 거고요. 0.4, 0.5, 0.6, 2.4, 0.3, 0.6, 0.4, 2.2 이런 길이로 우리가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있다. 0.1 요 비율로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T1일 때 X의 길이 2.4였죠. 그렇죠. 24D였으니까 2.4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이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는 T2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보다 짧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0.4네요. 그 다음에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얼마죠? 역시나 0.4죠. 그러면 같죠. 같다. 짧다가 아니고 같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4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니은에 해당이 되느냐. 그럼 여기서부터 0.4마이크로미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기역이냐 니은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T2 시점을 보면은 일단 기역은 0.3마이크로미터까지예요. 0.3마이크로미터까지 기역입니다. 그럼 0.3을 벗어난 이후 0.6까지는 니은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지금 0.4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기역은 벗어나서 니은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래서 요 정도 난도의 근육의 수축 문제는 사실 6월 모평이나 아니면 9월 모평 정도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보기에는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6번은 얘도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풀이의 단계가 조금 있는 편.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가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라는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두 쌍의 대림 유전자 B와 D 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고 여기서 정보를 줬습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한 방에 X염색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X염색체에 있으면서 연관이다. B와 D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 가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 2, 3, 4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PQ가 등장할 건데, PQ는 남자고, 아, P는 남자고 Q는 여자래요. 이렇게 이제 단서를 줬고, 그 사람들의 세포 1, 2, 3, 4가 있다. 그리고 이 1, 2, 3, 4에서 스몰 A와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의 유무를 나타냈고, 라지 A와 스몰 D를 더한 거는 몇 개인지를 여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라지 B, 라지 D 둘 중에 하나.
대문자 B와 D 둘 중에 하나가 저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나가 하나 더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PQ 사이에서, PQ는 부모란 얘기죠. 그래서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2, 3의 그 체세포 한 개당 성별도 나와 있고 그 자녀들의 체세포 한 개당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가의 표에서는 얘가 체세포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2N짜리 세포와 N짜리 세포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체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2N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몇 개를 갖고 있다 하는 정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B와 스몰 D가 몇 개인지를 나타낸 표이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 1, 2, 3, 4 중에요. 두 개는 2N이고 나머지 두 개는 N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개 중에 두 개 2N짜리가 확정되면 나머지 두 개는 N으로 확정. 아니면 뭐 반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상황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가부터 접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더 빨리 푸는 방법은 나부터 접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녀 1, 2, 3이 있는데 일단 이 B와 D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B와 D는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자녀 1은 두 개 한 쌍 갔겠죠. 근데 스몰 B로 두 개 갔는데 그럼 밑에 D가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몰 B 두 개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 부모가 모두 스몰 B를 하나씩 갖는다는 얘기고 아빠는 스몰 B 하나 갖고 스몰 B Y의 조합이란 얘기죠. 지금 이 자녀 1의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빠가 라지 B를 갖지 않는다는 강력한 힌트를 줬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2는 스몰 B, 스몰 D 다 없어요. 그럼 뭘 가질까? 라지 B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X염색체랑 Y염색체 같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자녀 3은 스몰 B 하나 있는 거 알려줬어요. D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Y염색체. 그럼 지금 자녀 2와 자녀 3이 갖는 이 X염색체들을 조합하면 엄마의 조합이 나온다. 그럼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 스몰 B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라지 B 밑에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 여기까지 확인. 그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스몰 B가 있는 거 확인. 나머지는 이제 Y염색체 있겠죠. D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정보는 없고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의 표로 넘어와 봅시다. 세포 1은 스몰 A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X랑 빈칸이니까 우리가 뭘 뽑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를 보면 라지 A랑 스몰 D는 없습니다. 라지 A, 스몰 D는 없다. 그럼 일단 지금 N인지 EN인지도 사실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둘 다 없는 걸 봤을 때 이제 N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라지 A도 없고 스몰 D도 없다까지 여기서 뽑아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기역, 니은이 둘 다 있어요. 그럼 라지 B, 라지 D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라지 B 있고 라지 D 있다. 지금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몰 A는 하나도 없고 근데 옆에를 봤을 때 라지 A와 스몰 D의 합이 6이에요. 두 개의 합이 6일 수 있는 건 2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2인데 그게 복제됐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이 두 개 가진 애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거는 EN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동염색체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2번 세포는 EN입니다. EN일 때부터 스몰 A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고 우리가 이게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스몰 A가 없어요? 그러면 라지 A로 두 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몰 D는 하나 있겠죠.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라지 D도 있어요. 라지 D도 있다. 그리고 라지 B도 있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라지 B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일단 D라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X염색체를 두 개 가져야만 라지 D, 스몰 D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는 누구 거다? 여자인 Q 거다. 그리고 여자인 Q는 EN일 때 애초에 스몰 A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스몰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Q일까요? 아니겠죠. 애초에 없었어.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4는 P 거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P의 세포구나. 그래서 일단 저기 알아낸 거를 좀 올려봅시다. 일단 Q는 라지 A 조합이고 상염색체.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의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몰 D도 있어야 되죠? 그럼 스몰 B 밑에 스몰 D가 있겠네. 그래서 Q에 대한 유전자 양은 다 찾아냈다.
그럼 small b 밑에 small d가 있으니까 여기 small d는 하나 있겠죠? 요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딸도 엄마로부터 스몰 D를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가졌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 네 번째. 피해 세포 봅시다. 피해 세포는 스몰 A가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중에 기역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A와 스몰 D의 합이 한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B와 D는 어디 있는 유전자?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일단 X 염색체가 존재하는 세포란 얘기입니다. X 염색체가 있는데 라지 B와 라지 D가 같이 있진 않대. 그러면 스몰 B 라지 D로 있던가 라지 B 스몰 D로 있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아빠는 뭘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스몰 D가 있다는 거를 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럼 스몰 B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둘 중에 대문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라지 D가 있어줘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4번 세포 보니까 스몰 A 있는 것도 알수 있겠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 염색체가 존재한다면 이 세포에는 스몰 B와 라지 D 조합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 동그라미 돼 있는 게 라지 D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이 라지 B일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지 A랑 스몰 D의 합이 1이에요. 근데 지금 이 P라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X 염색체 하나 있고 더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스몰 D가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스몰 D는 없어요. 없죠? 더 있을 수가 없지. X 염색체 한개 있고 나머지 하나 Y 염색체. 만약 2N이어도 최대치 그게 끝이니까. 그러면 이한 개의 값은 라지 A로 한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포에는 스몰 A도 있잖아요? 라지 A도 있어. 그러면 얘는 2N이란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N짜리 세포들일 것이다. 두 개, 두 개씩 2N, N으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으니까요. 유전자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3거 누구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는 보통 한두 개, 두개 이렇게 많이 나눠지니까 Q 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스몰 A 없고요. 라지 D가 있고 라지 B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스몰 B에 라지 D에 이런 조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스몰 B, 라지 D 조합으로 가져야 라지 B는 없으면서 라지 D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스몰 B, 라지 D의 조합으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저거 누구 거다? 아빠 거다, 아빠 거. 아빠의 N짜리 X 염색체 있는 세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 것만 3개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가 누구 건지 찾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단계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P의 가의 유전자형은 이형적 합성이다. 가에 대해서 라지의 스몰이 이형적 합성 맞고. 그 다음에 니은, 3는 Q의 세포이다. 아니었죠.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Q 거 같아 보여. 왜? 보통 두개두개 해주니까. 근데 아니었다. P 거였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는 1이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스몰 B, 스몰 B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딸은 그 밑에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를 달고 오기 때문에 요 스몰 D 하나 가지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A는 1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17번 문제. 아마 요번 회차에서 가장 좀 복잡한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님은 또 요런 유형은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러면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이 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가나다 중에 이 연관. 1 독립.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는 라지 D, 스몰 D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이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제시가 돼 있습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그래도 1회보단 좀 낫죠. 왜? 1회는 성별도 A, B로 섞어놓고 엄마, 아빠, 자녀 다 섞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성원들과 성별과 가나다 발현 여부를 OX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종류의 DNA의 상대량,
어떤 특정 종류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지금 이 표로 숫자로 제시를 해줬는데 이 ABC가 각각 뭐뭐뭐 중에 하나일 예정이냐면 라지 A,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씩이 ABC에 저기 이제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 문제가 비분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가 만들어졌다. 비분리 결과로. 그 다음에 얘가 정상 난자랑 수정 돼가지고, 그냥 난자라고 쓰겠습니다. 정상 난자랑 수정이 돼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자녀 3이 태어났다. 근데 자녀 3에 대한 정보, 터너 증후군이래요. 터너 증후군은 뭐지? X염색체를 한 개만 갖는. 성염색체 수가 부족한 거죠. 한개 부족한. 그럼 지금 이런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려면 난자는 정상적으로 X염색체를 하나 줬을 텐데 정자가 원래 딸한테 X염색체를 줘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준 겁니다. 그러면 성염색체를 하나 덜 가지고 있는 정자가 비분리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 4도 비분리 결과다.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난자 Q가 만들어졌다. 근데 요게 정상 정자랑 수정이 됐다. 그래서 태어난 게 자녀 3인데 걔는 뭐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XXY. 근데 이런 것도 조건만 우리가 잘 해석하면 많은 스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정자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염색체 하나, 그걸 Y염색체로 줬겠죠. 정자에는 Y염색체가 잘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X염색체 두 개를 엄마로부터 받았단 얘기예요. 그럼 난자는 N 플러스 1 상태일 거고 이 X염색체의 유전자 조성을 봤을 때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아마 가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는 N-1의 상황에서는 얘가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물을 수 없어요. 알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건 그냥 누가 이 결과로 태어났느냐 그걸 이제 알아내는 데쓸 거고 N 플러스 1의 이런 생체포가 만들었을 때는 몇 분열 비분리인지도 문제의 설계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찾아낼 예정.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새 유전자가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돼 있대요. 그 유전 이 염색체들이 다 상염색체이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상염색체에 A, B, D가 있는 거예요. 두개 연관, 한개 독립. 그러면 누가 이 성염색체 수 이상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유전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 그 X염색체 원래는 두개 있어야 되는데 왜얘 하나 있지? 얘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두개 있지? 그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적어도 한 개는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제 봤을 때 얘도 사실은 가계도나 마찬가지죠. 어떤 형질이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일종의 가계도인데 가계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갑툭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갑툭튀 있나요? 했을 때 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줌. 나에 대해서도 안 알려줌. 다는 알려줬는데 갑툭튀가 보여요. 갑툭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 있죠. 이 디귿이라는 남자가 자녀 사여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비분리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분리의 결과일 때도 갑툭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유전자 돌연변이라던가 이런 거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잘못 분리가 돼서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없던 게 만들어지거나 한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달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로서 부모 누군가에서 있었을 거야. 하지만 왜 발현이 안 됐지? 달을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가 우성이니까 두개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정상 표현형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열성 유전자를 갖고는 있었다.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비분리의 결과든 정상으로 태어난 자손이든 아무튼 갑툭튀까지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다는 열성 형질이라는 거를 좀 빠르게 알수 있는 거죠. 갑툭튀를 그렇게 준 거예요. 약간 그래도 친절하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몰 D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찾아보자. 스몰 D를 찾아보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얘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얘를 스몰 D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 D가 하나도 없다면 라지 D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딸이면 뭐 라지

라지디일 수도 있고, 상염 색채 있다면 라지디 라지디일 거고, 그다음에 뭐 X염 색채 있으면 원래는 라지디 라지디인데 뭐 터너 증후군이라서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근데 막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스몰 D가 하나도 없어요. 라지 D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지금 라지 D, 엄마는 정상이니까 라지 D 두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근데 아빠는 지금 여기서 스몰 D로 가정을 해놓은 거니까 스몰 D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엄마가 라지 D, 라지 D로만 가지고 있는데 라지 D를 안 갖는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갑툭튀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해야 되는데 라지 D로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태어나 안 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어도 엄마로부터 두 개를 몰아받는 애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걸 받는 일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C는 스몰 D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 스몰 D 애가 있겠죠. 그럼 이 동그라미 A를 스몰 D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엄마는 스몰 D가 하나 있네요. 근데 엄마는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두개한 쌍이어야 돼. 이게 어떤 염색체 있든 라지 D 스몰 D일 겁니다. 그럼 라지 D 스몰 D일 때 여기에서 이게 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딸이 스몰 D를 두개 갖는다. 그런데 스몰 D를 두개 가지면 표현형이 여기 다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만약에 뭐가 이상이 있더라도 터너 증후군이어야 되는데 두 개를 가지면서 표현형이 다른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몰 D는 동그라미 A도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셋 중에 두 개가 탈락했으면 이 동그라미 B가 스몰 D일 수밖에 없죠. 확정. 그래서 스몰 D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스몰 D 하나 갖고 있고, 엄마는 물음표, 딸은 스몰 D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라지 D만 갖고 있어요. 라지 D만 갖고 있는데 아빠도 같은 표현형이어야 되니까 아빠도 라지 D가 있어야만 하겠죠. 정상 유전자, 우성 유전자. 써놓고 보니까 아빠의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 그죠? 그러면 남자에서 두개한 쌍을 갖고 있다면 요거는 상염 색채에 있는 유전자여야만 할 겁니다. 그럼 상염 색채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해서 갑툭튀의 부모는 이제 이형 접합이어야 저 갑툭튀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엄마 아빠로부터 라지 D만 이렇게 몰아서 받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라지 D, 어쨌든 상염 색채는 거 모두 정상이어야 돼요, 지금. 성염 색채 비불리기 때문에. 요건 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친구는 라지 D 스몰 D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역시나 발현을 안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게 발현됐으니까 스몰 D, 스몰 D, 스몰 D 두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일단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겠다. 한개 이상 갖고 있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까지 찾았어. 이제는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라지 A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B일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정해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로 가정을 해볼 거냐면 동그라미 A를 라지 A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이 줄이랑 가랑 매치해서 보는 거죠.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점은 이게 막 이렇게 뭔가 확인이 될때 나도 모르게 세 번째 줄에 닿는 이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유전자랑 같이 매치해서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니다. 요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스몰 D로 봤어? 그러면 D는 다를 결정한 유전자니까 두 번째 줄이랑 요거 마지막 줄이랑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요거를 A로 봤어? 그러면 가. 첫 번째 줄이랑 같이 매치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라지 A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정이 된 거죠. 엄마는 라지 A가 하나 있어. 그러면 엄마는 정상적으로 두개한쌍 가져야 되니까 스몰 A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유전자를 가질 겁니다. 근데 요 딸이 라지 A가 두 개야. 자, 그럼 어때요? 이 라지 A는 둘 중에 하나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 아빠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똑같이 라지 A가 있는데 얘랑 아빠랑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죠.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라지 A로 가정했더니 거기에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럼 얘가 라지 A가 아니면 누가 라지 A야? 이제 얘밖에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C가 라지 A, 동그라미 A는 스몰 B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 B, D는 다 찾았어. 그럼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좀 찾아보자. 그래서 B 올린 김에 얘를 한번 볼까요? B는 엄마가, B는 요 줄이랑 요 줄을 봐야죠. 스몰 B가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면 두개한 쌍이어야 되니까 라지 B, 스몰 B 조합일 거예요. 그때 라지 B가 있는데 정상 표현형이야? 정상 표현형이 우성이죠. 그래서 우열 관계는 일단 엄마를 통해서 알수 있고, 나, 다가 모두 열성 표현형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스몰 B만 두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 발현되는 열성 표현형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스몰 B가 하나도 없어요. 라지 B 있습니다. 라지 B가 있고, 근데 라지 B가 있는 그런 엄마랑 같은 그 우성 표현형. 그 다음에 지금 D급 친구 같은 경우는 스몰 B가 있네요. 스몰 B가 있는데 지금 어떤 표현형이죠? 우성 표현형이에요. 그럼 라지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지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의 이 딸은 스몰 B가 하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스몰 B가 하나 있는데 이 같은 얘랑 같은 표현형이거든요. 그래서 열성 표현형이 발현이 됐습니다. 이 나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냐면 나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만 해요. 나가 일단 X염색체에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리을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데 리을은 열성 유전자를 몇 개, 단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발현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다면 스몰비 스몰비 동형 접합이어야 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은 다 성염색체 비분리만 일어난 상황이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상염색체 있으면 숫자가 정상이어야 되고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죠. 이 사람이 터너 증후군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녀 3. 자녀 3의 터너 증후군이고 X염색체를 하나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난 엄마로부터 스몰 B를 받은 거고 아빠로부터는 못 받아가지고 한 개 있는데 그게 그냥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X염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라면요. 남자는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녀 디귿, 디귿은 스몰 B도 있는 게 확실한데 표현형을 보니까 라지 B도 있는 게 확실해. 불가능한 상황이죠. 원래대로면. 얘가 뭐기 때문에? 자녀 4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XXY 조성인데 거기에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라지 B, 스몰 B 이 조성을 누구로부터 몰아받았지? 엄마로부터 다 받은 거죠. 근데 엄마가 라지 B, 스몰 B 조합이었는데 종류별로 하나씩 지금 줬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나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1분열 비분리일 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난자 형성 과정에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자녀 4가 태어났다는 것까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마지막 줄이랑 이 가에 해당하는 이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라지 A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라지 A가 있을 때 가가 발현됐으니까 가가 우성형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가 우성형질이구나 아빠를 통해서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엄마는 라지 A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여자는 이게 어딘지 몰라도 두 개 한 쌍으로 적어주면 되니까 스몰 A, 스몰 A입니다. 그리고 가는 발현이 안 됐겠고. 자, 이렇게 됐는데 동그라미 기억도 지금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스몰 A로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A로만 갖고 있다 일단 적어주고 빨간색으로 적어주고 지금 이게 성염색체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는데 일단 우성 표현형이니까 라지 A를 받았겠네요.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자녀 4 같은 경우에도 라지 A가 하나 있습니다. 라지 A가 있으면 일단 그건 발현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야 되느냐. 이거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이 라지 A는 엄마는 줄 수 없어요. 엄마는 스몰 A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아들들이 갖는 X염색체는 출처가 다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뭘 받아도 스몰 A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라지 A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도 유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어야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둘 다 라지 A, 스몰 A 조합일 겁니다. 아빠로부터 라지 A, 엄마로부터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요 가도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라지 A 밑에 누가 붙어 있는 것인가 이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어디 있냐? 리을이 누구냐? 몇 분열 비분리냐? 우리가 이미 다 파악해낸 거 안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보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그럼 거기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는지 찾은 것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두 아들들이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염색체에 있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리을은 자녀 3이다.
맞죠? 터너 증후군인 잔여 3 맞고. 그 다음에 디귿 Q라는 이 비정상적인 난자는 감숙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그렇죠? 아들이 라지비도 스몰비도 골고루 하나씩 받으려면 1분열 비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분리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 요것도 생각보다, 생긴 것보다는 좀 재밌어요. 사람의 유전형지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나는 라지B, 스몰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라지A, 스몰A, 라지B, 스몰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다고 위치 정보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는 사람 PQR 3명의 세포 1, 2, 3, 4. 그럼 사람은 3명인데 세포는 4개니까 뭐 2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겠네요. 자, 그 사람들에서 스몰 A, 라지 B, 동그라미 기형 니은의 유무와 X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동그라미 기형 니은 자리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얘네 빼고 라지 A 또는 스몰 B 중에 하나씩이 여기에 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에는 0, 1, 2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0, 1, 2 매치 유형까지 섞여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이 3명이 있잖아요. PQR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4개 중에 2개는 피의 세포고 나머지는 1개씩만 가는다고 여기서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R은 누구냐? R은 PQ로부터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래서 PQ가 부모인 그런 상태다. 거기가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냐면 P와 R의 성별은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같은 성별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Q만 혼자 성별이 다른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4개 중에 3개의 세포는 같은 성별 거 나머지 하나의 세포만 다른 성별 걸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1로 가르마가 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세포를 보니까 네 종류 중에 세 종류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뭐가 라지 A고 뭐가 스몰 B인지 모르겠지만 라지 A에, 라지 B에 스몰 B는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라지 B, 스몰 B 조합으로 있다면 이거는 2N짜리 세포일 겁니다. 근데 2N일 때 스몰 A는 애초에 없었다. 원래 스몰 A가 없는 그런 유전자형이다. 그런 거고 X염색체는 동그라미 A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세포가 2N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X염색체 수가 0일 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염색체의 한 종류, 그 다음에 성염색체의 한 종류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혹시 이게 두 개여서 라지 A, 라지 A로 이렇게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의 세포 보면 네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명백한 N짜리 세포겠죠. 아예 A라는 종류는 아예 없어. 자, 그러면 A라는 유전자는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게 성염색체에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A가 성염색체에 있고 B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때 X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A가 하나도 없으려면 A를 가지고 있는 X염색체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X염색체 수가 0이고 요 세포에는 Y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0인 거 밝혀졌고 그럼 나머지 A와 C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개고 요게 두 개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X염색체 수가 두 개라는 건 성별이 뭐란 얘기예요? XX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얘가 2N짜리 세포인데 X염색체가 한 개만 있다면 XY 조성의 남자여야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면 남자 둘, 여자 둘, 세포가 3:1이 아니고 2:2로 가르마가 타집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뒤집어 봅시다. 이제는 다 정해진 거죠. C가 1이고요. A가 2입니다. 그러면 A가 2라면 이거는 여자의 세포라고 봐야 되겠고 X염색체가 2개 있는. 그러면
이 X염 색채가 두 개니까 거기 있는 유전자도 두개한 쌍일 텐데 스몰 A 없

취두개한 쌍이니까 라지에이 라지에이 조합이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Y염색체로만 있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포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3번 세포는 일단 라지A와 스몰 B 중에 하나씩만 있고, XM색 체수는 한 개입니다. 얘는 이제 조금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는 네 종류 중에 세 종류가 있어, 또. 그럼 얘도 EN이죠. EN입니다. EN인데 요거랑은 유전자 구성이 다르니까 다른 개체의 세포겠죠. EN입니다. 자, 근데 XM색 체수가 한 개잖아요. 그럼 성별은 XY의 조성이겠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이 X염색체 수가 확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Y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이미 두 개가 보여. 그러면 1대 3으로 요거를 타줘야 될때 Y가 있는 쪽이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X염색체 가진 쪽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이 누구 거? Q 거. 1이 Q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컷들의, 여기 남자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세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EN인 그런 상황에서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 유전자형은 XM 세트 한 개인데 거기 스몰 A가 있고, 그럼 스몰 A, Y에 라지 B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 하나 있는 거는 A일 순 없죠. 더 이상 XM 세트가 없으니까. 그럼 요거는 스몰 B. 얘가 라지 B 되면, 라지 A 되면서, 그러면서 라지 B 스몰 B 조합의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3 세포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수컷의 세포여야만 해요. 3대 1이어야 되니까 수컷이어야 되는데 얘랑은 유전자 조성이 다르죠. 얘는 EN일 때도 라지 A가 없었어. 근데 라지 A를 갖고 있다? 같은 개체일 순 없죠. 그러면 2랑 4는 P 거 하나, R 거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른 개체 세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두 번째 요 세포가 누구 거냐? 얘 거냐, 얘 거냐, 그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럼 얘가, 얘 거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2와 4가 같은 개체의 세포다.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라지 B 하나 갖고, A 중에서는 스몰 A가 원래 있는 XM체에 있는데, 못 받았다.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유전자형이었어. 근데, Y염색체를 받았어. 세포 분열 하다가. 그 다음에, B 중에서는 라지 B 받았어. 그럼 이 조합 가능하죠? 일단 같은 개체의 세포라고 가정하면 가능하다. 2번과 4번이 묶일 수 있다. 그러면 이 2번 세포가 3번의 요 개체 거는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3번 거를 봤더니 3번은 지금 여기에서 스몰 B랑 라지 A 있어요. 그러면 X염색체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 하나 갖는 그런 개체란 얘기죠. 그럼 요게 지금 같은 개체 걸로 가정하고 지금 보는 거니까 2는 라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의 유전자형은 라지 A, Y에 라지 B, 스몰 B의 조합일 텐데, 만약에 2, 3번이 같은 개체의 세포라면. 그러면 같은 개체의 세포가 두개 있다면 그거는 P 거라는 거가 먼저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게 P야. 그러면 요거는 Q인 게 확실하죠? 라지 A만 갖는 부모 밑에서 스몰 A가 태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개체의 세포, P의 세포일 수 없다. 그러면 3번은 혼자 다른 개체의 세포, 누구 거예요? R 거죠. R 거가 되는 거고, 요게 R 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P 세포가 있어야 되니까 P의 세포, 2, 4. 요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E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B니까 라지 A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3는 R의 세포이다. 그래서 이거 누구 건지 찾는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R의 세포로 확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됐고, 이제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 문제 나왔고, 요것도 조금 재미있어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답니다. 연관이래요. 그래서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될까? 우열 관계랑 이게 상염색체 연관인지 X염색체 연관인지.

구간인지 그것만 좀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도가 나왔어요. 가계도는 구성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를 제외한 이 사람은 두 배우자를 뚫어놨기 때문에 성별은 아직 모르겠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구성원 1번부터 7번까지의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B급으로 돼 있는 사람이 가만 발현된 두명 있고요. 와플 모양이 나만 발현된 두 명.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이 가나 모두 발현된

자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둘다 발현 안된 사람 한 명과 간은 발현되고 나는 발현 안된 사람. 이렇게 한 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표는 구성원 2, 3, 5, 6에서 스몰 h랑 동그라미 가라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가여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면 이 H 종류에 될것 같지만 T 중에 하나입니다. 라지 T, 스몰 T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더한 숫자가 몇이냐? 근데 지금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 0, 1, 2가 또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지고 위치랑 우열관계를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 밖에는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2번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죠. 1촌 룰로 혹시나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근데 1촌 룰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와 딸, 부녀,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 모자, 이렇게 성별이 반대인 1촌끼리 표현형이 안 맞는, 표현형이 다른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번이랑 5번이랑 성별이 반대인데 표현형이 완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3번이랑 6번이랑 표현형이 완전 똑같아. 1촌 룰을 적용할 수 없도록 또 정교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냥 이표 가지고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번이 스몰 h랑 뭐 뭔진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더한 값이 2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가능성은 2번의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일 수도 있고 이형 접합일 수도 있죠. 동형 접합이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스몰 h, 스몰 h에 뭐 아직 뭔지 모르니까 라지 t, 라지 t, 또는 스몰 h, 스몰 h에 스몰 t, 스몰 t, 아니면 라지 h를 두개 갖고 둘 중에 뭐 나머지 하나를 갖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동형 접합의 가능성. 근데 만약에 이형 접합으로 요두 개의 숫자를 만족하려면 여자에서 라지 h 하나, 스몰 h 하나,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이렇게 돼 있다면 더했을 때 2라는 값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위에 있는 가능성부터 먼저 탐색을 해봅니다. 만약에 스몰 h, 스몰 h라면, 자, 스몰 h, 스몰 h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를 지금 열성 형질로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뭐이 스몰 h를 5번이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성 형질로 가정했으니까 5번은 라지 h도 하나 가져서 정상 표현형이 돼야만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h만 가질 겁니다. 그죠? 그 열성 표현형이 발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스몰 h 두개한 쌍이라는 게 확실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5번, 6번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잘 보면 3번도 스몰 h가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5번도 스몰 h를 하나 받아야만 해요. 그 다음에 6번도 스몰 h가 있어요. 0이 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를 열성 형질로 가정하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빼고 우성 형질로 가정을 해봅시다. 가를 우성 형질로 가정해가지고 동형 접합일 가능성을 보는 거죠. 라지 h, 라지 h.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라지 h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5번이 열성 표현형이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또. 자, 그러면 요거 두개 기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라지 h, 스몰 h인데 지금 가가 발현됐잖아요.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다. 그 다음에 2번이 라지 t, 스몰 t인데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나는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다. 그래서 2번을 통해서 일단 우열 관계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올려봅시다. 유전자형을. 가가 발현됐으면 라지 h가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고, 그럼 3번도 라지 h 있겠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라지 h가 있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번이랑 5번은 스몰 h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여자인 게 확실하니까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 h, 스몰 h인 게 확실한데 1번은 위치 찾고 정확히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스몰 h로 두 개가 찼습니다. 그러면 이 뒤가 뭐가 됐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동그라미 가라는 거는 이 가를,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 그 우성 유전자가 지금 라지 t잖아요. 그거구나. 그 우성 유전자가 없어서 열성 표현형으로 발현이 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라지 t로 확정.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 5번, 1번으로부터 하나 받았을 거고요. 그럼 1번은 스몰 H와 스몰 T로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2번은 스몰 T가 있어요. 근데 정상 표현형이죠. 그럼 스몰 H, 스몰 T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그렇게 받았는데 정상 표현형이면 라지 T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요런 구성으로 돼 있고, 지금 7번도 라지 T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니까 라지 T도 있다. 이렇게 적어주고, 3번은 스몰 T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라지 H 밑에 스몰 T가 연관된 건 확실하고, 지금 이게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에 따라서 두개한 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4번은 둘다 대해서 정상 표현형인데,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열성 표현형이니까 스몰 H, 스몰 H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형이기 때문에 라지 T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H가 있고, 4번으로부터 스몰 H 하나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라는 열성 표현형이 발현된 여자니까 스몰 T, 스몰 T 조합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 H 있는 거는 엄마는 줄수 없으니까, 라지 H는 엄마가 줄수 없으니까 스몰 H 있는 걸 엄마가 줬겠고, 그럼 4번은 나에 대해서는 2형 접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T 요 조합으로 일단 이렇게 연관된 거 아빠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거 아직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다면,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에 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동형 접합으로 가져야만 하잖아요. 나가 발현됐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 동그라미 기억이 한 개나 아니면 0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6번이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6번은 스몰 H 한 개만 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개였잖아요. 얘는 0개로 그냥 확정되는 거죠. 그럼 지금 3번은 스몰 H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몰 H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이 밑에서 나오는 흐름을 보면 이 개수가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H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면 라지 H는 가능한가? 그럼 여기에서 라지 H를 하나는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 라지 T가 여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 조합으로 받으려면 2번으로부터 이 라지 H를 이 A가 받아야만 하는데, 그럼 양쪽 다 가가 발현된 사람만 태어나야 돼서 요건 안 돼요. 그래서 라지 H 동형 접합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잘못됐다? 상염색체에 있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남자들은 X염색체 하나만 갖고 그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3번은 요 X염색체에 Y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7번은 라지 H에 라지 T가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게 끝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 조부모 세대 중에 라지 H와 라지 T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는 2번밖에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부터 그게 이제 같이 연관돼서 왔다는 얘긴데, 라지 H, 라지 T. 근데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쪽이어야 한다. 그래서 라지 H, 라지 T 받고, 여기 1번인 아빠로부터 이 동그라미 A는 스몰 H, 스몰 T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받고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은 가는 발현되고 나는 발현이 안된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만 발현된 사람. 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동그라미 B는 7번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4번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4번은 뭘 주든 스몰 H만 주니까 가는 발현이 안 됐을 거고, 나도 발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T가 달려있는 요거, 정상 유전자 있는 거를 받았겠죠. 그런 아빠가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0이다. 그죠? 나머지 두 개가 먼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알수 있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라지 H와 스몰 T를 모두 갖는 사람이 몇 명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라지 H와 스몰 T예요. 그러면 일단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은 아니고, 5번 아니고, 동그라미 A도 라지 H랑 스몰 T 있죠. 그 다음에 B 아니고, 6번 라지 H와 스몰 T, 7번 아니고, 그래서 전체 중에 4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7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A와 같을 확률은, 같을, 한 글자 넣어주고, 같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그러면 7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동그라미 A랑 같은 표현형이 나오려면 가만 발현돼야 돼요. 그럼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거 중에서 요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2분의 1의 확률. 근데 그러면 나는 발현이 안 되는 게 자동 만족됩니다. 그래서 그냥 2분의 1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맞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다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생존 곡성 관련된 자료가 나왔는데, 그림은 동물종 A, B, C의 상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Y축이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는 초반 사망률이 굉장히 팍 떨어지죠. 원래 높았어. 그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 어릴 때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3형, 우리가 알고 있는 3형일 거고, 그 다음에 C는 반대로 처음엔 별로 안 죽다가 마지막에 사망률이 높아지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1형,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B는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사망률을 보이니까 이게 2형이 되겠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생물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는 기역과 니은의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저 A, B, C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1, 2, 3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는데, 기역은 거의 정확히 4분의 1씩 남아요. 4분의 3이 줄어들고 4분의 1씩 남습니다.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4분의 1만 남기는 그런 비율로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2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초반에는 거의 줄지 않죠. 그러다 갑자기 상대 연령 60, 80 하니까 훅훅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후반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원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 투 거라면 저기 A, B, C 중에서 골랐을 때는 투 거가 B고 원 거가 C니까 요렇게 이제 매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생존 곡선은 1형에 해당이 된다. 3형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의 생존 곡선은 연령대별 사망률이 일정한 2형의 유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C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3회까지의 모의고사를 무사히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복습해서 이 문항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수 있는 그런 실력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원석 선생님과 함께 4회부터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회 모의고사 12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해수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를 붙인 이유는 작년에도 이러한 심층순환 모형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 심층순환 모형에서 또는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해수의 순환 모형에서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그림은 조금 더 축약해서 이제 그림을 큰 흐름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만들어지는 곳인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층수에서 심층수로 순환이 연결되는 곳이 이쪽이다. 아셨죠?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남극 대륙 주변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화살표 방향을 딱 고려해 봤을 때 얘가 얘로 바뀌는구나,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얘가 표층수, 그 다음에 얘가 심층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요 색깔이 A죠. A 위에 B가 덮고 있는 모습이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위에 덮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B가 표층수, A가 심층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에서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A와 B를 심층수와 표층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표층수가 침강하여 심층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여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A에서 B로 연결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심층수가 표층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침강이 아니라 융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죠. 그렇죠. 넌 틀렸구나. 자, 유속은 A가 B보다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는 누구? A는 심층수. B는 누구? 표층수. 심층순환은 표층순환보다 느리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다. 느리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데는 훨씬 더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유속은 A가 B보다 느린 건 맞다. 아셨죠? 왜냐면 표층순환은 대부분 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표층순환이라고 한다면 심층순환은 밀도 차에 의해서, 수온과 염분의 밀도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수온과 염분의 밀도 차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층순환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된다. 아셨죠? 심층수의 흐름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규모는 커요. 아셨죠? 자, A가 느려지면 B는 빨라질 것이다. 심층순환이 느려지면 표층순환은 더 빨라질 것이냐? 아니죠. 심층순환이 느려지면 표층순환도 느려진다. 얘네들은 전부 다 엄청난 규모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흐름이 느려지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흐름도 느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 니음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죠. 지금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A와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짙은 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짙은 색은 표층순환의 표층소, 그 다음에 하얀색은 심층순환의 심층소, 표층수가 심층수로.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물론 또는 하얀색이 밑에 있고 짙은 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녀석이 표층수야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대서양의 심층수계가 만들어지는지, 북대서양 심층수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여기 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 자료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도 우리가 처음 본 친구들은 좀 낯선 자료예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1월과 7월에 측정한 위도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을 부분은 1월과 7월에 측정한 위도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1월과 7월.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자, 1월이라고 하면 북반구는요, 계절이 뭐냐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서로 반대죠. 그죠? 7월이라고 하면 북반구가 계절이 여름인데요, 남반구는 계절이 겨울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1월이고 하나가 7월일 텐데 자료를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남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도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북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북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월과 7월에 남반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죠? 그런데 북반구는 1월과 7월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산화탄소 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북반구, 남반구와 다른 북반구의 특징은 어떤 것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북반구는요, 남반구보다 대륙이 많아요. 대륙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대륙에 식물도 많아요. 식물이 이산화탄소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계절에 따른 광합성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커요. 광합성 변동성이 크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고 하면 광합성 많이 하고, 겨울철이라고 하면 광합성을 적게 한다고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륙이 많잖아요? 대륙이 많은데, 여기에 인간 활동이 또 많죠. 인간 활동이 많다라고 하는 건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워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직접적으로 열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즉, 인간 활동이 많아요? 예, 화석연료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화석연료 사용의 변동성이 역시나 크다. 변동성이 크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 겨울철이 되면, 북반구 겨울철이 되면, 광합성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또,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철일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겠구나.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시기가 북반구 겨울철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월이죠. 아셨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은 시기가 북반구 여름철이 되는 겁니다. 그게 7월이죠. 북반구 여름철이라고 하면 식물들이 많이 번성을 하면서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많이 식물들이 포집하죠. 포획하죠. 그죠? 그리고 난방을 많이 하지 않죠. 난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죠. 어쨌든 인간 활동에 의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됐나요?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1월, 나는 7월의 자료이다. 반대가 됐죠. 얘가 7월이고요. 얘가 1월입니다. 자, 여름철과 겨울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농도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농도 변화, 남반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북반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반구가 커요. 그 다음에 위도별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는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농도 차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요걸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항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자료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보면 그림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의 열수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평형에다가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복사평형.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어온 복사에너지만큼, 그래서 행성이 흡수한 복사에너지만큼 그만큼 방출한다. 아셨죠? 보면 지금 태양 복사에너지가 100이 유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요만큼 반사됐어요. 그리고 요만큼 또 반사가 됩니다. 맞나요? 요 A는 뭐냐면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양이야. 아셨죠? 그리고 실제 흡수된 건 요만큼이 흡수가 된 거야. 흡수된 게 얼마냐면 70이 흡수됐어요. 지구 안에서. 맞죠? 그러면 100 중에서 70만 흡수했으니까 반사되는 게 30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25라고 하면 얘가 5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지구로 들어온 게 얼마냐면 70입니다. 흡수된 게. 그러면 지구도 얼마를 내보내야 된다? 70을 내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 보니까 70을 내보내고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 70, 나가는 거 70. 그러면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같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평형, 복사 평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신기한 건 들어온 게 70인데 요 안에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큰 단위라는 거죠. 들어온 건 태양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고받는 에너지 단위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요 생각보다 큰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아, 요러한 큰 단위는 온실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대기가 지금 지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방출하고 흡수하고 재방출한 이런 온실 효과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커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요 값은 온실 효과로 설명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좀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얘가 지구 대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구 대기. 그 다음에 여기가 지표면이 있다고 하면, 지표면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우주라고 하겠습니다.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태양빛이 지표면에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흡수된 것만큼 지표면도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표 복사 에너지 또는 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요 내보낸 에너지가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구 대기에 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지구 대기에 잡혀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잡혀요. 잡히면 요 잡힌 에너지가 이 지구 대기를 가열하는 거고, 그럼 지구 대기가 뜨거워진 것만큼 역시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고요. 그때 요만큼을 우주 공간으로 요만큼을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한다. 그러면 지표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또 흡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요 에너지를 지구 대기가 또 잡는다고요. 그러면 잡은 다음에 다시 우주 공간으로 요만큼, 다시 지표면으로 요만큼. 요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요 과정에서 결국에 요렇게 되돌아오는 에너지들, 그래서 다시 재방출되는 에너지들, 요러한 에너지가 전부 다 지구 대기, 이 온실 기체가 만들어낸 온실 효과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결과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완벽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A가 증가하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낮아진다. A가 누군데? 지표 반사인데? 반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 안으로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 테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얘가 많아지면 얘가 줄어들 테니 지구의 온도는 낮아지겠지. 맞죠?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B는 133보다 크다. 자, 보면 지금 지표면은요, 총 45, 그 다음에 88, 지표면은 133을 흡수했고요. 133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은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지구도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지표면도 흡수한 것만큼 방출하는구나. 에너지 평형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133을 방출하는데 이 133 중에서 4만큼이 그냥 우주 공간으로 쭉 빠져나간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B만큼은 지구 대기에 흡수가 된다. 지구 대기에 흡수가 된다. 아셨죠? 그게 얼마예요? 133에서 4를 뺀 거기 때문에 129가 되겠지. 그러면 B는 133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129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면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합니다. 대체하면 온실 가스 배출이 줄어들겠죠. 온실 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겠죠. 온실 효과가 줄어들면 지표면과 대기가 주고받을 때요 관계상에서 에너지 단위가 줄어들겠죠. 온실 효과가 줄어드니까. 맞죠? 그렇다고 하면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고받는 에너지 단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C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기역틱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추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자료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지구 열수지 또는 행성 열수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두 개의 행성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행성이 지구고요. 하나의 행성이 화성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누가 지구고 누가 화성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자,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많은 녀석과 적은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는 녀석,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는 수문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여긴 그게 없네. 수문열이라고 하는 건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지금 에너지,
발생한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물이 있구나. 물의 작용이 있구나. 기상현상이 있겠구나. 그럼 얘가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셨죠? 어쨌든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복사평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340만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큼이 튕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반사. 그러면 실제로 흡수된 건 얼마가 되는 거야? 240이 흡수가 된 건데, 실제로 이 행성이 내보낸 에너지도 얼마? 240. 그러니까 복사평형. 아셨죠? 여기 148만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38만큼이 반사로 튕겨 나갔으니까, 흡수된 건 얼마? 110. 그런데 나간 에너지가 얼마? 110이기 때문에, 여기도 복사평형. 아셨죠? 그래서 행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복사평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고요. 아셨죠? 요 행성 내에서 지표면과 대기, 요 각각의 애들은, 각각의 요 용역들은 다 에너지 평형. 역시나 흡수한 것만큼 방출한다, 에너지를.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된다. 아셨죠? 요 문항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은요.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자,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수온 분포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을 부분은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둘 중에 하나가 평상시고요.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 시기인데. 이 자료에서 볼 것은 지금 여기에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다. 되어 있죠. 자,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태평양에서 대략적으로 경도 160도 W 또는 150도 W 요 부분이 중앙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중앙부. 그러면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가 중앙부가 되는 거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평상시라고 얘기했었죠. 엘니뇨 시기의 정의는 뭐냐면 중앙태평양 부근부터 동태평양 부근에 이르는 요 해역이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수개월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평상시고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 시기인데,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요 영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아야 된다고요?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고요?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아, 얘가 엘니뇨 시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넌 누구야? 평상시. 이렇게. 됐죠? 요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간단한데, 자, 엘니뇨, 평상시 또는 엘니뇨 라니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좋은 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평상시라고 하면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운반이 되고요. 서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이죠. 서태평양 쪽에 이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쪽은요 물이 쭉 빠져나가면 밑에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면 적도 부근 태평양에 해수 단면을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이고요. 동쪽은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여기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강하고요. 비 많이 내리고요. 비 많이 내리고요. 맞죠? 상승기류가 강하다?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됐나요? 그러면 대기는 고에서 저, 여기선 하강기류, 여기는 상승기류. 이러한 순환이 존재하게 되죠. 이걸 워커 순환.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된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엘니뇨 시기가 된다고 하면 무역풍이 약화돼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따뜻한 해수가 잘 운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쪽에 있었던 녀석이 동쪽으로 올수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여기에 평상시보다 더 많이 모이는 꼴이 돼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그러면 해수면은 어떤 시기가 되냐면 해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 자, 해수면 높이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층이 이쪽에도 많고 이쪽에도 많은. 오히려 서태평양 쪽은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두께가 얇아진 거죠. 이쪽이 더 많아진 거지, 평상시보다.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은 용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가열이 잘 되다 보니 여기서 상승기류가 평상시보다 세져요. 그러면 여기서 비를 평상시보다 많이 내리게 되겠죠?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요.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서태평양 쪽에서 상승,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하는 이러한 워커 순환이 존재했었는데, 이때는 워커 순환이

온전한 것이 존재하기 어렵죠. 오커순환의 약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시기가 언제냐면 엘니뇨 시기예요. 그럼 라니냐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화됩니다. 서쪽에 따뜻한 물을 더 집중시키죠. 서쪽에 따뜻한 물을 더 집중시켜요.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서쪽의 해수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동쪽은 찬물의 용승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고기압이, 굉장한 고기압이, 이쪽에는 굉장한 저기압이, 워커순환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 그게 라니냐. 아셨죠? 이 문제는 평상시와 엘니뇨만 구분하면 된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니뇨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게 수개월 이상 유지될 때. 즉,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요.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는 게 엘니뇨구나. 동뜨 에. 아셨죠? 만약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동차라. 네, 동뜨엘, 동차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 아셨죠? 동태평양 뜨거워지면 엘니뇨, 동태평양 차가워지면 라니냐.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표층수온 변화는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서 크다. 동태평양에서 커요.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가 동태평양을 가지고 얘기한다.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을 가지고 얘기한다. 아셨죠? 동태평양에서 큰게 맞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 홍수가 발생하려면 이쪽에 상승 기류가 세야 돼요, 평상시보다. 그럼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 시기는 언제? 엘니뇨.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커야 되겠죠. 틀렸구나.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원래 지금 여기가 평상시죠? 여기는 원래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저기압. 그리고 이쪽은 원래 고기압이라고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평상시보다. 이쪽은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적어지면서 기압이 높아진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그쵸?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 봤습니다. 15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은요. 별의 물리량 문항이죠. 자, 그림은 여러 별들의 위치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HR도라고 했습니다. HR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별의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표현한 도표 또는 그림, 맞죠? 자, 세로축에 뭐가 들어가죠? 절대 등급 또는 광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야 돼. 맞죠? 만약에 세로축에 광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야 돼. 맞죠? 자,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가 들어가죠. 표면 온도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또는 여기에 분광형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갑니다. O형, B형. 이쪽으로 갑니다. K형, M형. 맞죠? 이쪽으로 가면 B형, O형. 이쪽으로 가면 K형, M형. 이렇게. 아셨죠? 요런 게 HR도다.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별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을 딱 점으로 찍어요. 물리량을 점으로 찍으면 대부분의 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분포합니다. 요 라인에.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요 나열된 요 선상에 대부분의 별이 놓인다고요. 우리가 요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 이렇게 부르죠. 주계열이라 부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태양을 점으로 찍어봐라라고 한다면 태양의 위치는 태양은 절대 등급이 대략적으로 플러스 한4.8 정도 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알아두면 좋아요. 플러스 한4.8 정도 되니까 대략적인 위치가 이쯤 될 거예요. 이쯤이 태양의 위치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역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 표면 온도는 작지만 반지름은 큰 별이겠구나. 절대 등급은 작은. 광도는 큰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디귿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그렇지만 절대 등급이 크고 광도가 작은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통요.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어떠한 별의 집단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별은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 외성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 어느 집단이 놓인다고 하면 여기 있는 별들은 이제 거성이 되는 건데 특히나도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 거성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아, 너는 적색 거성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너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겠구나. 됐나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별의 반지름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고요. 얘는 거성입니다. 지금 둘의 절대 등급은 똑같습니다. 또는 광도가 똑같아요. 광도가 똑같은데 얘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이거든?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즉,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얘는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얘만큼은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반지름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 니은이 반지름이 큰 거야. 기역은 반지름이 작은 거야. 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자, 기역을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한번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역을 지나는 등 반지름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니은을 지나는 등 반지름선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기역보다 반지름이 큽니다. 또는 기역이 니은보다 반지름이 작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자, 별의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니은은요, 적색 거성이고요. 디귿은요, 백색 외성입니다.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 작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지. 아셨죠?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굉장히 커요. 아셨죠? 자, 표면 온도는 물리량 A에 해당한다. 지금 가로축에 놓일 수 있는 건 표면 온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광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높다, 여기가 낮다잖아요. 그러면 높다와 낮다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은 뭐다? 표면 온도. 표면 온도가 들어가야지 표면 온도가 높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기역, 디귿 골라줄 수 있다. 됐죠? 16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밑줄,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주기열성이 된 직후와 50억 년 후에 별 내부 구성원소의 비율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별은 주기열성이 된 직후고 어떠한 별은 주기열성이 지금 충분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난 거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럼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보는 거니까 주기열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인 거고 주기열성이 된 직후가 하나인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떠한 별은 주기열성이 된 직후입니다. 그때의 별이라고 하면 아직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딱될 지점이라고 할게. 딱될 지점. 그러면 그때라고 하면 이 안에는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핵 주기열이 딱 되면서 중심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부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헬륨의 농도가 점점 커질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겠지. 자, 원래 별이 만들어집니다. 성감물질에서 별이 만들어질 때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수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헬륨. 맞죠?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다음부터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계속합니다. 천만 개 이상에서. 그러면 헬륨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맞죠? 중심핵에서. 그리고 나서, 얘는 헬륨의 함량이 계속 많아지는 거고, 주변은, 천만 도가 안 되는 영역은 수소와 헬륨이 그냥 그대로 원래 상태의 비율로 유지가 되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본다고 하면, 아, 보니까 지금 여기 구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소와 헬륨이 외곽부나 중심부나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아, 넌 직후구나. 주기열성 직후.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가 직후고 하나가 몇억 년 후죠? 50억 년 후니까 아, 너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해서 지금 헬륨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넌 50억 년 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억 년 후. 됐죠? 지금 여기서 요 구성 비율이
정확하게

어떠한 비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질량빈지 개수빈지 뭐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처음에 태양과 같은 별이 만들어진다. 개수비든 질량비든 수소가 많다. 수소의 함량이 크다. 수소의 비율이 크다. 그리고 헬륨의 비율이 작다. 이것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소가 많은 헬륨이 적은 상태의 비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소정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면 헬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헬륨이 많아지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50억 년 후. 됐죠?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50억 년 후. 지금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소가 헬륨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수소와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너는 지금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 또는 지금 넌 주기활성이기 때문에 주기활성은 중력 수축해야 안 해요? 중력 수축 안 한다고요. 안 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없다. 중력이 있는 것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중력은 모든 별에 다 존재하지만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야지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지금 얘는 주기활성 직후, 그 다음에 얘는 주기활성 이후에 50억 년 후. 자, 주기활성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이 별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계속 유지. 그러다가 주기활성을 떠나는 시점부터 표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맞죠? 그러면서 별의 크기는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면서 광도는 굉장히 커지는 적색 거성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거의 같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같다. 아셨죠?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 물론 선생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기활성일 때 얘가 정력학 표면 상태인데도 광도가 계속 커져요. 그럼 광도가 커지는 건 표면 온도나 반지름이 변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기활성일 때 광도가 조금씩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반지름 때문입니다. 주기활성 상태에서 태양, 주기활성 상태에서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점점 많아져요. 그에 따라서 반지름이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광도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반지름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 평형으로 재조정. 반지름이 조금 커진다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 평형으로 재조정.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정력학 평형이 유지된 상태. 아시죠? 그래서 계속 재조정 과정에서 반지름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커진다. 그 과정이라 하더라도 표면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아셨죠? 주기열을 떠나야지 변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는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보세요. 바로 디귿에 나왔죠.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 자,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고요. 중력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입니다. 요두 힘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는 상태. 우리가 주기열성의 특징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정역학 평형 상태. 정역학 평형 상태. 그래서 주기활성의 특징은 정역학 평형 상태입니다. 요거 얘기했었고요. 또 주기활성의 특징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케 이상입니다.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핵융합 반응의 주요 방식은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귿만 맞는 거.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 자료 관련해서 선생님 추가 자료로 가져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요거죠. 자, 얘는 뭐냐면요. 태양의 나이에 따른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의 변화 자료입니다. 수능특강인 자료고요. A, B, C는 각각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니까 A, B, C 중 하나가 광도고 하나가 반지름이고 하나가 표면 온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자, HR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표면 온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광도는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여기다가 주기열 라인을 그려주고, 태양이 있다고 하면, 태양이 주기열을 떠나서 적색 거성이 되면요, 표면 온도가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맞죠? 주기열일 때는 정력학 평형, 크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니까 A, B, C 중에서 C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 C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C가 여기서 확 줄어들고 있죠. C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줄어들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얘는 온도가 줄어드는 거야. 아, 너 온도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떠나서. 맞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A와 B는 증가? 아, 너 반지름, 광도 둘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고 둘 중에 하나가 광도겠지?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의 비례예요. 표면온도의 4제곱의 비례예요. 자, 반지름이 커질 때 그만큼 광도가 증가하느냐? 반지름이 커진 것보다 광도 증가가 더 커야 되겠지. 값으로 따졌을 때. 맞죠? 그렇다고 하면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광도. 맞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아, 표면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반지름은 주기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커진 하는구나. 커진다 하더라도 큰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정력학평형을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커져도 정력학평형, 커져도 정력학평형.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80억 년 정도를 볼까요? 80억 년 정도를 보면, B가 1.2배 증가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자, A는 1.44배 정도 증가하는구나. 아, B가 1.2배 정도 증가하니까 얘는 1.44배? 맞죠? 그러면 광도와 반지름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죠. 됐죠? 요런 자료까지도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항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을 보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행성 탐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항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문제 풀고요. 체크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요. A도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A와 A', 이 녀석도 돌고 있고요. B와 B'도 돌고 있습니다. A가 여, 요 녀석이 여기에 있을 때, A에 위치할 때, 요 녀석은 B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 녀석이 A'에 놓일 때, 요 녀석은 B'에 놓여 있네요.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통질량 중심은 무게중심이라고 보는 거고, 무게중심과 가까운 녀석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녀석. 별과 행성 중에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녀석은 별. 그러니까 A가 별이고 B는 행성. 맞는 거고요. A와 B는 공통질량 중심을 회전하는 주기가 같다. 같은 주기로 회전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A가 여기 있을 A 행성이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행성은 B.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같은 주기로 중심별이 A 프라임에 있을 때 행성은 B 프라임. 아셨죠?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 A 위치에서는 적색 편이가 지금 A 위치에서는 중심별이 접근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청색 편이가. A' 위치에서는 청색 편이가, A' 위치에서는 지금 중심별이 멀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죠? 적색 편이가. 반대로 됐네요. 틀렸어. 그래서 기역리은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요 자료 관련해서 선생님이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내용, 여기다 한번 체크해볼게요. 공통질량 중심을 여기다 그려놓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돌아요. 이렇게. 아셨죠? 얘가 중심별이야. 중심별. 그리고 또 누가 도냐면 행성도 공통질량 중심을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행성. 행성이 작은 녀석, 중심별이 큰 녀석. 됐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을 함에 따라서 접근, 후퇴, 접근, 후퇴. 맞죠? 청색 편이, 적색 편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양이 다르죠? 시선 속도에 따라서. 맞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중심별이고요. 얘가 행성입니다. 중심별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 공통질량 중심까지의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1. 그 다음에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2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R1, 여긴 R2. 됐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를 선생님이 V0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를 V0.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거 같이 좀 정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M 곱하기 R1은 스몰 M 곱하기 R2. 요거 하나 아셨죠? 중심별의 질량 곱하기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행성 질량 곱하기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아셨죠? 의미하는 바는 행성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중심별에 가까이 있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행성 쪽으로 온다. 요런 의미입니다. 요거 하나.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중심별이 공동 질량 중심을 공전합니다. 이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이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심별 질량과 행성 질량과 둘 사이의 거리. 자, 행성이 중심별을 많이 잡아당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심별이 빨리빨리 공전할 수가 있다. 자, 얘의 공전 속도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빨리 돌아요. 중심별이.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얘의 인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요. 행성 질량이 클수록 빨리빨리 돈다.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빨리빨리 돈다.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둘 사이의 거리, R1 플러스 R2.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리빨리 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의 질량이 크거나 다른 외행성계와 비교해 봤을 때 얘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 얘의 인력이 얘한테 영향을 많이 줘서 얘가 빨리빨리 돌수 있다.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 아셨죠?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은 행성 질량이 상대적으로 클 때, 중심별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둘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울 때.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시선 속도죠.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시선 속도 변화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자, 얘가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요게 시선 방향입니다. 그러면 시선 속도는 요게 시선 속도죠. V 시선 속도. 그때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시선 속도는 요식에 의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전 속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안다고 하면 시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행성계를 탐사할 때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요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흡수선을 보는데 이 흡수선이 얼마큼의 파장 변화를 하고 있니? 이를 측정한다고 하면 그 파장 변화량을 측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광속을 곱해주면 시선 속도가 나온다. 아셨죠? 시선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최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을 수가 있냐면 공전 속도랑 똑같을 수가 있다. 즉 이런 거죠. 아, 지금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완벽하게 나란해요. 0도예요. 그러면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은 거고 시선 속도는 최대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때라고 하면 파장 변화량이 최대 파장 변화량으로 나타나겠지. 아셨죠? 그래서 파장 변화량과 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6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파장 변화량은 최대 파장 변화량의 2분의 1이 되겠지. 아셨죠?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 같이 한번 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은요. 자, 생명가능지대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주기혈성일 때와 적색거성일 때별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기역관 위에는 각각 주기혈성과 적색거성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HR도를 또 하나 그려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HR도를 그리겠습니다. 표면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광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주기혈이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얘가 적색거성이 된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적색거성이 될때 광도가 증가하겠죠? 광도가 증가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생명가능지대가 더먼 곳에 더 넓은 폭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걸 여기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 주기혈성일 때의 별, 여기에 적색거성일 때의 별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혈성일 때 R1, R2의 생명가능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적색거성일 땐 생명가능지대가 R1 프라임, R2 프라임 이렇게 더 넓은 거 아셨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얘가 겹칠 수 있느냐, 겹칠 수 없느냐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어쨌든 더먼 곳에 넓은 폭으로 형성이 된다. 됐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기역일 때 생명가능지대가 별로부터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일 때 생명가능지대가 별로부터 먼 곳이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 너가 주기혈성이구나. 주기혈성일 때구나.

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넓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환원지대의 폭은 이때가 더 넓다고요. 그러니까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좁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역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보자고요. 요 생명가능지대 폭과 요 생명가능지대 폭 중에서 누가 더 넓다고? 얘가 더 넓다고. 맞죠? 광도가 더 크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우리가 R2-R1.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R2'-R1'이에요. 맞죠? 요런 상태에서 얘를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R1'을 넘기고요. R2를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R1'-R1이고요. 이쪽은 R2'-R2예요. R2. 맞죠? 자, 의미하는 반은 여기는 R1' 빼기 R1이니까 안쪽 경계가 얼마큼을 변했니? 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R'이죠? R2' 빼기 R2니까 바깥쪽 경계는 얼마큼 변했니? 를 의미하는 게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폭이 얘가 더 넓기 때문에 바깥쪽 경계의 변화량이 안쪽 경계의 변화량보다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생명가능지대 문제에서는 앞으로 생명가능지대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포인트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폭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19번 문항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기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우주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보면요. 자, 크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다음에 암흑에너지와 물질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줄은 기역, 니은, 디귿은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기에 곱하기 10억 년이 있다. 그러면 얘는 10억 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얘는 95억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138억을 의미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현재가 빅뱅 이후 한 138억 년 정도 지난 시점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 보면 얘가 기역이고요. 얘가 니은이고요. 얘가 디귿입니다. 현재 제일 많이 있는 거 누구? 암흑 에너지. 자, 우리가 현재의 요 비율은 좀 알아두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요 비율을 위해서 요거 얘기했었죠. 우리 반찬 중에 오이지 있죠. 오이지는 물질이다. 오이지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 이지는 물질이다. 아셨죠? 오, 이지는 물질이다. 그 중에서 많은 거, 많은 거. 이지가 많은 거잖아. 요 이지가 많은 거죠. 얘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보통 물질이 되는 거고.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지는 물질이다. 아셨죠? 오이지는 물질이다. 대략적으로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5.5배 정도.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사이. 그거 많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될 것이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물질이 되는 것이고. 보면,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훨씬 더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가속팽창 상태. 그 다음에, 지금 95억, 빅뱅 이후 95억 년 시점은 암흑 에너지가 50%고 물질이 50%입니다. 반반이네요.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반반이네요. 어떤 상태일까요? 자,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가속팽창. 아셨죠? 반반이라 하더라도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 아셨죠? 심지어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비율이 좀 적어요. 얘가 40%, 얘가 6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속팽창. 아셨죠? 대략적으로 물질 비율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한40% 이상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속팽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가속팽창 시기. 일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0억 년으로 갑니다. 10억 년으로 가면 암흑 에너지가 1%고 물질이 지금 99%입니다. 그럼 요런 상태라고 하면 무슨 팽창? 감속팽창이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감속팽창. 그 다음에 너는 가속팽창. 너는 가속팽창. 아셨죠? 요걸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자료를 봐볼게요. 자료를 보면,

자, 우주의 크기 지금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10억 년 부근은 요런 상태에서 기울기에서 요러한 기울기가 좀 바뀌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건 속도죠. 팽창 속도가 컸다가 줄어든 거예요. 컸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감속이라고. 아셨죠? 감속.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였다가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요거였다가 요. 속도가 더 커졌다고요. 속도가 더 커졌어? 그러니까 얘는 가속이라는 거지. 됐죠? 얘는 감속. 얘는 가속. 맞나요? 그러면 얘를 팽창 가속도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 얘는 감속이기 때문에 요 시기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는 가속도라고 얘기한다면 가속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죠. 아셨죠? 이제 요런 부분 그래프로 찾을 수 있는 거. 됐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 간격이죠. 요 간격이 똑같은 간격은 아닙니다. 보면 얘는 10억 년에서 95억 년, 그러니까 85억 년의 시간인 거고, 여기는 95억에서 138억 년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43억 년 정도의 시간. 아셨죠? 그러니까 요 간격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팽창 가속도는 빅뱅 후 1억 년 후보다 현재가 크다. 자, 요거 교재 정오 사항이죠. 정오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속도는 빅뱅 후 1억 년이에요. 1억 년. 1억 년이면 굉장한 촉인데? 지금 얘가 10억 년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촉이야. 그럼 이때는 이것보다도 더 감속이겠지. 기울기가 더 작아졌을 테니까. 더 감속. 그러면 이때는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거야. 현재는 뭔데? 플러스. 그러면 팽창 가속도는 빅뱅 1억 년 후보다 현재가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우주 구성 요소 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 기억은 뭔데?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는 물질이 인력으로 작용을 해서 우주 팽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고 한다면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억력 니가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시간에 따른 지금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그래프로 그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질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합니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합니다. 맞나요? 시간에 따른 비율이에요, 비율. 시간에 따른 비율.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비율이 아니라 밀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밀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밀도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기 똑같죠? 얘는 시간 그대로 두고요. 밀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의 부피가 커지니까, 물질의 밀도는 줄어들어요. 이건 맞죠? 그런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아셨죠? 왜냐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간이 커지면 커진 것만큼 암흑에너지의 양도 증가해서 그만큼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게. 아셨죠? 그래서 밀도의 표현, 여기다가 밀도를 표현했을 때 밀도의 표현과 비율의 표현도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 자료 가지고 온거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기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보면 기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ABC 시기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보면 여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현재가 실제 우주의 나이로는 138억 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팽창 속도가 지금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로 얘기하자면 플러스야. 맞죠? 자, 그런데 요 시기로 볼까요? 요 시기. 요 시기는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는 곳이죠. 그럼 여기는 팽창 가속도가 얼마예요? 요 시기는. 0이 되겠죠. 맞죠? 그럼 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시기는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현재는 팽창 가속도가 플러스야. 요 시기는 0이야. 요 시기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현 시점의 팽창 속도를 갖는 특정한 시기가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0: 자,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138억이면 대략적으로 이때는 언제일까? 대략적으로 이때는 언제일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를 140억 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현재를 140억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딱 절반을 나누면 얼마죠? 70억 년. 여기는 70억 년. 딱 절반을 나누면 얼마죠? 35억 년. 아셨죠?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두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속에 이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의 나이를 140억 년이라고 가정하면요. 자, 팽창 가속도가 0.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한 이 시점은 우주 나이 딱 절반 정도 지난 시점. 과거에 지금과 똑같은 팽창 속도를 가진 시점은 그거의 절반인 35억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정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요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팽창 가속도가 0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때부터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훨씬 더큰 시기라고 얘기했었고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적어도 물질 비율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고, 물질 비율보다 암흑에너지 비율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40% 전체의 40%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암흑에너지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가속 팽창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회 모의고사 20번 문항까지 풀었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4회부터는 이윤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는 어디서 만나죠? 수강후기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친구가 7점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남자 완종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호르몬과 항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몇 문제는 풀어봤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호르몬과 항상성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에 79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티록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음성 피드백 관련된 문제들이 기출문제 꽤 많네요. 자, 간은 사람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이라고 돼 있고, 나는 혈중 니은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이다 그랬고, 기억과 니은은 네, 티록신과 TSH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티록신이고 어떤 게 TSH냐 이거 찾는다는 얘기인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니은 농도가 증감에 따라 물질 대사량이 증가하고 있죠. 자, 물질 대사량이 증가하는 건 티록신에 의한 우리 결과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니은을 티록신이라고 놓고 그럼 나머지 하나 기억이 TS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티록신이 지금 니은 보시면 높죠. 티록신이 높으니까 TSH는 낮겠죠. 역시 이제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티록신 농도가 낮아지면 이제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따라서 TSH 분비량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가보면요. 기억번에 기억은

티록신입니다. 기억은 지금 우리가 TSH고 니은이 티록신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니은 분비, 즉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물질 대사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 중심으로 한번 봐볼까요? T1일 때 보시면은 티록신의 분비가 높죠. T2일 때보다. 그죠? 그럼 물질 대사량이 T1일 때가 높겠죠. 그래서 분자가 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니은번과 디귿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80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항인용으로만 한번 봤었죠. 혈장 삼투압, 혈중 삼투압.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짜게 먹었거나, 땀을 많이 흘렸거나, 체액의 농도가 높아진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하는 항인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항인 호르몬의 표적이 뭐예요? 콩팥입니다. 네, 콩팥에 작용하게 되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가는 걸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많이 나가면 혈중 삼투압이 더 증가하겠죠.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액의 농도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뇌분비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그랬는데,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은이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이제 표적기관이 갑상샘이라면, 항인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네, 콩팥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번.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니은번 ADH라고도 하고 항인 호르몬이라고 하고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그다음 디귿번. TSH와 ADH는 모두 혈액을 통해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해 표적에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니은번과 디귿번은 쉽게 이제 확인했을 텐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제 뇌분비샘 중에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전엽이 있고요. 후엽이 있어요. 후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호르몬 ADH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전엽 호르몬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생장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고요.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갑상샘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얘는 부신 겉질을 자극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얘는 뭐였어요? 얘는 콩팥이 이제 표적기관이었죠. 이런 식으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호르몬. 잠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81번 가겠습니다. 네, 82번도 이제 맞추기인데요. 맞추기인데요. 기억부터 디귿이 나와 있고요. 호르몬에는 세 가지. TSH, 티록신, 항인 호르몬. TSH, 티록신, 앞글자만 써볼게. 항인 호르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이건 다예요. TSH도, 티록신도, 항인호르몬도 당연히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표적기관에 운반된다. 우리 앞서 문제에서도 보기 나왔었죠.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그랬어요. TSH하고요, 항인호르몬은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돼요. 전엽, 후엽 요 차이죠. 티록신은 이제 갑상샘이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하는 건 항인호르몬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A, B, C 중에 뭐가 항인호고, 뭐가 티록신이고, 뭐가 TSH냐, 요거 찾는 건데, 지금 X가 있잖아요. X가 없어야 되죠? 누구는요? 항인 호르몬은 지금 다 있잖아. 다 있으니까 얘가 이제 항인 호르몬이겠고 여기는 다 동그라미여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표적기관에 작용하는 것은 세 가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X가 있는 건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표적기관에 대한 얘기고 B도 다 동그라미라고 하셔야 되겠죠. 됐고. 그다음 이제 뇌하수체 분비되는 건두 개잖아요. 하나 X 있고 두개 동그라미니까. 여기 이제 뇌하수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가 항인호니까 하나가 TS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하나 남는 게 콩팥에서의 수분 제

TS 촉진이고요. 항인요로움만 맞고요. 나머지 두 개인데 TS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를 티록신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하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동그랍니다. 됐고, 니은번 기억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됩니다. 자, 기억은 여기 니은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우리 맞췄으니까 다 퍼즐을. 그리고 A의 분비는 항상 나오죠. 티록신의 분비를 가지고 음성 피드백 조절이다.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티록신의 분비, 음성 피드백 조절.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A가 티록신이냐? 이거 묻는 거죠. 네, 그런 정도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기억, 디귿 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2번 가겠습니다. 자, 티록신과 TSH. 서로 이제 음성 피드백의 원리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죠. 네, 티록신이 높으니까 지금 TSH의 분비량이 낮은 거고요. 티록신이 낮아지면 이제 TSH 분비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티록신에 의한 음성 피드백 조절입니다. 여기 니은번 보기 또 나와 있죠?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조절. 여기 계속 빈출 보기로 우리 소개되고 있어요. T1일 때이 사람에게 TSH 주사하면, TH 투여하면, 자, 우리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TSH의 표적이 어디예요? 갑상샘이에요. 갑상샘한테 TSH가 분비되면 이 이름이 뭐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을 자극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갑상샘으로부터의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겠죠.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촉진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이다. TSH가 갑상샘으로 이제 자극한다. 이렇게 보시기 주세요.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니은 번과 디귿 번을 맞는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3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서 한번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죠. 뭐 맞추기 하시면 되겠는데, A부터 볼까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다. 자,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죠. 시상하부로부터 출발합니다. 시상하부. 이게 내분비샘이에요, 얘도. 네, 호르몬을 합성 분비하는 TRH.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예, TSH, 갑상샘, 티록신. 네, 여기는 이제 표적 기관.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TRH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고요. TSH의 표적 기관은 갑상샘이고요. 티록신의 표적 기관은 예, 표적 기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A부터 다시 볼게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졌다. 자, TSH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어졌어요. 그럼 얘가 적으면 자극을 적게 받겠죠?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럼 얘가 줄고, 얘가 줄고. 줄고, 줄고. 요거네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B.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다.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아. 그럼 음성 피드백에서 얘도 많아지고, 얘도 많아진다. 얘하고 얘가 똑같이 많아진다,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정상보다 많아지면,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아지면, 아, 자,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억제시켜야 되겠죠? 반대죠? 억제하는 방향을 피드백이니까. 자, 티록신이 많아지면 TSH는 감소해야 되겠죠? 티록신이 많아지면 TSH는 감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C 보세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이번엔 적어요. 그럼 역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의 피드백이니까 얘가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야 되겠죠? 티록신은 적고 TSH는 늘어나야 되겠죠? 정리한 걸 써보면, 자, 정리한 걸 써보면, 지금 얘가 A죠. 얘가 A라고 했고, 얘가 B고, 얘가 C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번은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고, 니은번 기억에서 티록신을 투여하면, 자, 기억, 기억 C입니다. C.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도 적다. 적은데

여기다가 투여해준다는 얘기야. 티옥신을. 늘려주는 얘기죠. 투여해주면 투여 전보다 TSH 분비량이 촉진이 아니라 얘가 많아졌으니까, 예, 억제해야 되겠죠, 억제. 억제. 틀렸고. 그 다음, D급번.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TRH의 표적. 뇌하수체 전엽. 그죠?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과 D급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다음 84번 가보겠습니다. 자, 84번은요, 사람 A와 B는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다 그랬어요. 네, 티록신 농도가 낮다. 왜 낮냐? TSH가 분비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얘는 TSH 표적세포가 TSH에 반응하지 못해서. 자,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우리 뇌하수체 전엽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TSH가 분비되어서 갑상샘에서, 그렇죠? 티록신이 분비되는 이러한 순서인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TSH가 분비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얘가 분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A고요. B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 다 바르게 다 바꿔보면, TSH 표적세포가, 얘는 분비가 돼요. 얘는 분비되는데, 얘가 고장난 거야. 갑상샘이. 이게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야. 얘는 분비가 되는데. 요게 이제 B 케이스죠. 조금 A 케이스와 B 케이스가 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사람 기역과 니은의 TSH 투여 전과 후에 혈중 티록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기역과 니은 A와 B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A와 B 중에 여기 기역 니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역부터 볼까요? 정상보다 낮다. TSH 투여 전에 정상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만 보셔도 우리가 알수 있죠. TSH가 분비되지 않는다. 얘는 TSH가 분비돼요. 그죠? 예, 그런 얘기니까. 정상보다 낮다. 그래서 TSH가 투여가 되면 정상이다. 이것만 분비되면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TSH를 투여했어요. 투여했는데도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요. 왜죠?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뭐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갑상샘이 지금 TSH에 반응을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B라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TSH 투여 전에 티록신의 농도가 낮죠. 얘가 분비가 적게 되니까 결국 티록신 농도가 낮다 이런 얘기고, TSH를 투여했더니 얘는 티록신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얘에 해당하는 거죠. 네, 얘는 갑상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얘는 여긴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TSH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록신의 분비가 낮아요. 그 이유는 바로 TSH의 표적세포인 갑상샘이 TSH에 반응을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B가 아니라 기역은 A고요. 니은번에 TSH 투여 후, 여기 보시면 되겠어. TSH 투여 후 A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오케이, 정상. 예, 분비됐다는 얘기고요.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자, 음성 피드백 적용되겠죠? 정상적으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SH, 뭐 TRH는 안 나와 있지만 TRH, TSH 분비가 억제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5번 가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계속 티록신 문제가 나오고 있죠? 뭐 가끔씩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긴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티록신과 관련된 문제들만 지금 쭉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성 문제가 티록신 관련된 음성 피드백만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편집을 좀 보시면 티록신 문제를 좀 모아놨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티록신과 관련된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을 나타냈습니다.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이상 있는 사람, A와 B의 기능 이상은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좀 소개할 거고요. 아, 그래서 사람 A와 B의 혈중 티록신 농도 물질 대사량 증상 나타냈다 그랬어요. 기억과 니은은 정상보다 높다, 뭐 과다, 부족, 뭐 정상보다 낮음, 이런 걸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질 대사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거니까 이제 정상보다 많음이겠죠. 정상보다 많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정상보다 적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티록신 농도가 과다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더위에 약해요. 네. 그 다음에 열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더워요, 더워요. 그죠? 더위를 많이 탄다. 이런 얘기고요. 살이 빠진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신경 과민.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 농도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결핍이 되게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뭐 이렇게도 부르죠. 체중이 증가해요.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요. 왜냐면 우리가 티록신이 많아지면은 티록신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는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온저하 시에 티록신 분비가 늘어나는데 티록신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니까 열이 적게 만들겠죠. 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보기부터 정리해 보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다. 이건 뭐 주는 보기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기억은 정상보다 높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여기 힌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부족하니까 여기에 티록신을 주사하면 투여 전보다 물질 대사량이 증가하겠죠. 이건 뭐 티록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보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이제 티록신 분비가 과다한 거고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 분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대사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물질 대사량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량 증가. 여기는 대사량 감소예요. 대사량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 있어요. 열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땀이 나요. 땀이 나고요. 아, 그리고 체중이 감소해요. 체중 감소. 예, 그 다음에 심박수 증가. 이건 이제 교재 문제도 나와 있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갑상샘 기능 항진증 내용 중에 문제에서는 지금 뭐 체중 감소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박동수 증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성격이 과민하다. 네, 그 다음에 안구 돌출. 이런 것들이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증은 대사량 감소에 동작이 느려진다. 네,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탄다. 요거 문제 나왔죠? 추위를 많이 탐. 열이 덜 만들어지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한다. 에너지를 적게 쓴다. 그리고 심박수가 감소한다. 네, 요게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에요. 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교재들, 뭐 수능 특강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수능 개념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교재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 문제가 관련돼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 자료를 좀 줬습니다. 그림 자료. 요 그림도 선생님이 이제 앞선 문제 풀때 잠깐 안내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간내 시상 하부 쪽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상하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A죠.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어요. 전엽 호르몬 뭐가 있죠? 생장 호르몬 TSH, ACTH 네, 이런 거. TSH 많이 언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엽이에요, 여러분들. 뇌하수체 후엽이요. 네, 뇌하수체 후엽은 문제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ADH, 항인효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 표적은 콩팥이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니은은 갑상샘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티록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여러분들 아, TSH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됐죠? 자, A는 뇌하수 전엽에 대한 그림입니다. 후엽까지도 알아달라는 얘기고요. 니은번에 아, 니은은 TRH가 아니라 아, TRH가 아니라 아, TSH입니다. TSH. TRH는 시상하부에서 이 뇌하수체 전엽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기억. 지금 문제에서 뭐 그림상으로 기억이 되겠죠? 얘가 TRH입니다. 지금 니은을 물어봤으니까 니은은 TSH라고 하셔야 되고요. 디귿번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자, 항상 티록신 나오면 뭘 생각해라? 음성 피드백을 생각해라. 얘가 증가하면 기억의 분비가 억제되겠죠. TRH 감소, TSH 감소.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조절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86번의 정답은 1번. 네, 기억만 맞고 니은 디귿 틀려요. 특별히 이제 요거 그림으로 좀 문제가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죠. 우리가 계속 뭐 시상하부, 뇌하수 전협, 뭐 갑상샘 이렇게 뭐 텍스트로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림으로 조금 이제 또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의 그림, 그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의 모습, 그다음에 갑상샘 이런 것들을 가지고 TRH와 TSH와 티록신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86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87번 갈게요. 네, 87번.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티록신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표는 사람의 호르몬과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이다. 호르몬과 내분비샘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분비샘이 갑상샘이니까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이에요. 이런 건 암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암기죠. 그다음 뇌하수체 후엽 나왔으니까 ADH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ADH 같은 말로 항이뇨 호르몬. 두 가지는 이름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왔죠? 그럼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뇌하수체 전엽. 자, 일단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A는 티록신입니다. 맞죠? 자, B.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 물의 제육수. 네, 이렇게 간단하게 기능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 디귿번에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설명. 정답은 이제 5번인데. 내분비샘과 호르몬 이름 한번 매칭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 자, 일단 뇌하수 전엽, 뇌하수체 전엽부터 한번 해볼게요. 1. 뇌하수 전엽.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 정도. 예. 호르몬 다가 아닙니다. 우리 수능에 필요한 호르몬만 좀 정리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ADH. 근데 요거는 우리말 이름까지도 기억하자.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갑상샘. 갑상샘 하면 티록신.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신 겉질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코코. 이렇게 외워보세요. 당코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증가 호르몬입니다. 혈당량 증가 호르몬. 네, 그 다음에, 우리 부신, 속질. 네, 부신 겉질이 있고, 부신 속질이 있죠. 부신 속질 호르몬에서는 에피네프린, 네. 심장박동도 촉진하고요. 혈압상승, 혈당량 증가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 이자. 이자는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이자 베타세포, 인슐린. 혈당량 감소 호르몬입니다. 세포로의 포유당 흡수를 촉진시킨다거나 아니면 포유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촉진시켜준다거나 그런 호르몬,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 그 다음에 이자 알파세포.
글루카곤. 글루카곤.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간에 작용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 자, 이렇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정리했는데, 요 정도의 호르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정도의 호르몬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가 피드백에서 열심히 언급했던 시상하부. 그렇죠. 네, 우리 TRH는 아시죠? 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우리말로는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TRH, TRH.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할 거고, 지금은 이제 내분비샘과 호르몬의 이름들 정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명과학 1에서 수능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88번 가볼게요. 표는 사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기능입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던 호르몬이죠. 항인효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약자로 ADH라고 쓸게요. 갑상샘에서 트록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네, TSH입니다. 네, 기억번. 기억은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콩팥이 ADH의 표적입니다. 니은, 뇌하체에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분비된다. 얘는 정확히 표현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쨌든 뇌하수체입니다. 됐고,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티록신 농도 얘기 나오면 음성 피드백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직접 음성 피드백을 쓸 수도 있고, 음성 피드백의 작동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증가하면 니은의 분비가 억제되겠죠. TSH의 분비가 억제될 것이다. 정답은 기억, 니은. 쉽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가볼게요. 자, 실험 문제가 오랜만에 하나 나왔죠. 자,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 중 하나다. 이거 앞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번 봤던 유형과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ABC 생지가 있고요. B와 C의 갑상샘을 제거했습니다. 갑상샘을 제거하면 뭐가 안 나오겠죠? 티록신이 분비가 안 되겠죠. 아, 얘가 티록신인가 봐요. 기억. 기억은 티록신 농도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C의 갑상샘을 각각 제거한 후 제거했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AC의 혈중 기억 농도 측정했고요. 답번에 나와보세요. 이제 이쪽 오른쪽. 이게 오른쪽이 나가 아니고 가나는 아니고요. 나번 실험 과정 중에 나 과정 다음이란 얘기죠. 나의 B와 C 중 한 생제만 기억을 주사했어요. B와 C 중 하나만 티록신을 주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티록신을 주사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SH 분비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BC를 주목해 보세요. 자, 어디에 티록신을 넣었을까요? 여기에 넣었겠죠. C에 넣었기 때문에 C의 TSH의 양이 줄어든 거겠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피드백의 원리. 자, 티록신을 C에 주사했다. C에 주사했기 때문에 TSH 분비량이 지금 C처럼 이렇게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본 보시면 나와 다이소 측정 결과는 그림과 같다고 그랬어요. 보기 가겠습니다. 갑상샘은 니은의 표적기관이다. 니은은 TSH.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 맞습니다. 니은.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생지는 B가 아니라 C죠. 설명드렸고. 디귿번. 티록신의 분비는, 이번에는 그냥 아예 이름을 물어봤다.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오케이. 정답은 기억 디귿번 됐습니다. 이게 2021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좀 더 최근에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가 이제 조금씩 동일한 자료인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넣고 빼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구성이 좀 달라진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오래전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냥 딱 줘버려요. 좀 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요거 이제 TRH.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TSH.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예, 티록신.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티록신의 결과는 물질 대사 촉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RH가 분비되면 촉진되는 거고, 얘가 분비되면

그럼 얘가 촉진되는 거고, 얘 그래서 TSH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자극받아가지고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촉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가 이제 많아지면, 얘가 분비가 늘어나면 지금 점선은 음성 피드백에서 억제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억에 혈액을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한다.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뭐가? 호르몬이. 그 얘기고요. 니은은 TRH냐고 이름 물어봤다는 얘기죠. 기역 니은 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틀렸죠? 기역이 TRH다. 그 다음에 대급번 티록신의 분비. 자, 이것도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보기죠. 티록신 분비, 음성 피드백. 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들 91번으로 가시면요.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티록신과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혈당량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다 보시면 되겠어요.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종의 개체 1부터 2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포장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2에서 2에게 T1일 때 탄수화물. 포장이니까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을 넣어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T2에서는 호르몬 X. 호르몬 X. 그 X가 뭔지를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은 정상 개체고요. 이게 정상. 1이 정상이랍니다. 네, 그 다음에 2는 이자의 기역이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정상이죠, 비정상. 2는 어쨌든 비정상이야.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 호르몬 X는 뭐냐?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고, 기역은 알파세포와 베타 중 하나다. 이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 베타 인슐린. 인슐린을 외울 때, 우리 헷갈리지 않게 베타세포 인슐린은 베타 인슐린.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올라가겠죠? 혈중 포장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 같은 경우에는 혈중 포장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면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됩니다. 혈당량을 이제 이자가 직접 감지하기도 하고 시상압으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자를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 베타세포로부터 인슐린이 분비되니까 이렇게 혈중 포장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얘는 잘못 내려가지, 그지? 잘못 내려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비정상이지? 뭐에 문제가 있는 거야?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인슐린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호르몬 X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비정상인 녀석이 지금 혈중 포장 농도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뭐야? 이 호르몬 X가 인슐린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기역번. 기역은 베타세포입니다. 자, 기역이 뭐라 그랬어? 지금 문제상에서 기역이 파괴됐다 그랬잖아. 자, 베타세포. 맞죠? X는 글루카곤이 아니라 인슐린입니다. 왜요? 혈당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죠. 혈중 포장 농도가. 자, 그래서 이는 인슐린이 있을 때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망가진 겁니까? 베타 세포가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인슐린을 합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역이 파괴된 개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기역번만 맞는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2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지금부터는,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어요. 혈당량 조절. 자, 혈당량 조절이면 두 가지 호르몬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 일단은 포도당과 글루카곤, 간에서, 우리 간이라고 하는 표적기관에서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합성입니다. 합성. 자, 포도당은 단당류, 글리코겐은 다당류.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은 합성입니다. 합성, 동화작용.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이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그래서 혈당량을 어떻게 주는 거야?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낮춰주는 호르몬.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입니다. 분해. 분해시켜주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혈당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언제 인슐린이 분비될까요? 혈당량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할 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할 때, 예, 그죠? 예, 그리고 포도당 농도가 감소할 때, 적을 때, 예, 분비가 촉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은 이제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도 있고, 세포로의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식으로 혈액의 포도당 양을 줄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예, 두 가지로 인슐린을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보기에도 아마 그 두 가지가 골고루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적기관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반대를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 뭐라고 했냐면 기랑관계다, 기랑적 관계다, 기랑작용이다, 뭐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랑작용하면은 인슐린, 글루카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종의 개체 A와 B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시간에 따른 혈중포도당도, 인슐린을 투여했더니 지금 혈중포도당도가 떨어졌어요. 정상인 거죠, 그죠? 안 떨어졌네요. 문제가 있는 거야. A와 B 중 한 개체만 호르몬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표적세포가 뭘까요? 주로 이제 간세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네, 그래서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상이 있는 것을 봤었죠. 인슐린의 표적세포에 이상이 있다. 누가? A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기억은 글루카곤이다. 글루카곤이 아니라 뭐다? 예, 인슐린이다. 인슐린. 그 다음에 니은번. 아, A는 A. A. 보시면 되겠어요. 혈중포도당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 A는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하는 개체다 그랬어요. 지금 발문에 나와 있죠? 한 개체 A와 B 중 한 개체만 호르몬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표적세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요? 인슐린이 표적세포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혈중포도당도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죠. 기억번 틀렸고 니언번 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귿번. B에서 B는 정상이죠.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다. 자, 글루카곤은 포당이 낮아야, 혈중 포당도가 낮을 때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구간 1에서와 구간 2. 자, 여기는 포당도가 여기고요. 예, 여기는 포당도가 여기야. 포당도가 낮을 때 글루카곤 농도가 높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죠?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번 가보겠습니다. 93번. 한번 이 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 X라는 호르몬을 집어넣었을 때 혈중 포도당도가 내려갔죠? 네, 혈당량 감소죠? 네, 그러면 인슐린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기억번.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베타인슐린. 항상 외우실 때 베타인슐린 이렇게 외워주세요.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X가 분비된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번. X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촉진. 이렇게 인슐린이라는 것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이 포도당 수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이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될 수 있도록. 네, 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이런 작용도 하고 이런 작용도 한다.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세포로의 전환.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보기니까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디귿번. 혈중 포도당도가 감소하면, 혈중 포도당도가 감소하면 X의 분비가 억제되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포도당 농도가 증가할 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그때 분비가 촉진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농도 그래프는 우리 몸의 혈중 포도당 농도 그래프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글루카곤은 반대의 모양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럴 때 분비가 촉진되는 게 뭘까요? 글루카곤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3번의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니은번 여러분들 좀 주목해주세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데 촉진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세포로 흡수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보기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94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지금 계속 호르몬 X는 지금 인슐린 쪽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인슐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다. 계속 글루카곤 아니면 인슐린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A와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겐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당의 양.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겐으로부터, 자,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가 글리코겐이에요. 얘로부터 이제 포당이 전환이 되고요. 이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이제 혈중 포당 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혈중 포당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떤 게 이제 간에서 글리코겐 포당으로 전환된 양이고 어떤 게 혈중 포당 양인가? 이거 보라는 얘기인데 이게 먼저 그죠? 그죠? 글리코겐이 포당으로 전환돼야 혈중 포당 농도 변화값이 나타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이 문제 풀이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두개 중에 하나가 혈중 포당 농도일 텐데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호르몬 X 때문에. 호르몬 X를 투여했더니 떨어져. 그럼 혈당량을 감소시켜 준다는 얘기잖아. 혈중 포당도를 감소시켜 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인슐린이죠. 인슐린 외울 때는 항상 앞에다가 베타 쓰는 거야.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제 시간차가 있지만 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가니까 A가 뭐예요? 예, 글리코겐으로부터 포당으로 전환한 양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에 의해서 혈당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혈중 포당 농도죠. 혈중 포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혈중 포당 농도는 요거 B예요. 구간 1에서가 네,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구간 3에서보다, 어때요? 뭐,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혈중 포당 농도는 B잖아, B. B 그래프 보시면 어디가 높아요? 예, 1이 우리 3보다 높죠.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됐죠? 그 다음 2번. 혈중 인슐린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지금 뭐, 여기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인슐린을 투여했으니까, 투여 전보다, 투여 후가 높겠죠. 그래서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예, 맞죠. 그 다음 디귿번.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 여러분, 글루카곤의 농도는 뭐 보라 그랬죠? 혈중 포당 농도 보라 그랬죠? 혈중 포당 농도가 낮아야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구간과 3 구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B 그래프 보실까요? 2 구간, 3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2보다 3이 혈중 포당 농도가 낮죠? 그럼 여기에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높다?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네, 니은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94번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올라가는 거, 그다음 나중에 올라가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먼저 올라가는 게 뭐고, 나중에 올라가는 게 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입니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고, A와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겐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당양. 이거 앞서 문제랑 똑같죠? 그리고 혈중 포당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두개 중에 하나가 혈중 포당 농도인데 얘를 넣었더니만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죠?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아까랑 달리 글루카곤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네. 포당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뭐가 먼저 올라갔어요? 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올라간 얘가 이제, 우리, 거기서 보는 A죠? A와 B는 이라 그랬는데,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겐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당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글리코겐으로부터 생성된 포당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1은 지금 여기고요. 그 다음에 2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인슐린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 혈중 포장 농도가 높은 2가 1보다 높다라고 합치면 되겠죠.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도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혈중 포장 농도가 증가하면, 혈중 포장 농도가 증가하면, 여기죠. 액체 분비가 촉진된다? 자, 우리 글루카곤은 혈중 포장 농도가 어떨 때? 낮을 때.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니까, 혈중 포장 농도가 높으면, 글루카곤의 분비는 억제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촉진이 아니라, 억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4번과 95번 문제는 이 X2에 따른 그래프 변화가 반대였어요. 그죠? 자, 아까 인슐린을 분비했을 때는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혈당량이 증가한다. 그 차이를 가지고 X가 인슐린인지 글루카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 포장으로 전환된 다음에 혈중 포장 농도가 반영되는 것이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래프에 어떤 것이 얘고 어떤 것이 얘인지를 확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인슐린 농도는 혈중 포장 농도가 높을 때 증가한다라는 거. 글루카곤의 농도는 혈중 포장 농도가 낮을 때 분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 점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9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96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44강이고요. 우리 44강에서는 남아있는 문제들 한번 싹 풀어볼 겁니다. 자, 지난 강에서 풀었었던 국제관계와 국제법의 마지막 남은 부분, 실전 문제 3번부터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국제문제와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전 문항 한번 풀이하면요. 이제 드디어 우리 문항풀이까지 모두 다 완성됩니다. 아직은 문항풀이 완성까지는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 특히 국제관계와 국제법, 국제문제와 국제기구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기 딱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소홀히 하나 봐. 근데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3번부터 볼게요. 지난 강까지 해서 선생님이 기본 문제 1번에서 4번, 실전 문제 2번까지 국제관계와 국제법 모두 다 풀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국제법의 법원 A, B를 구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B는 각각 조약,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가 라고 되어 있는 A는 네,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니까 단서 조항에 따르면은 국제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닌 거는, 그렇다면 단서 조약에 따르면은 B는 조약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이렇게 체크해 둔 다음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의 사례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들수 있다? 아니, 지금 권리남용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꼭 기억하자 그랬지? 이번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조약의 체결 당사자는 국제기구도 되고 국가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립 시기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명시적 합의인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문서화된 형식으로 되는 명시적인 합의인 케이스는 조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B와 달리 A는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설명은 B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가는 네랑 아니오가 구분되는 질문이어야 돼.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 준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국제관습법도 네, 그리고 조약도 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둘다 네라고 답함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건 국제관습법도 조약도 모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5번 선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5번 선지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

요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수 있는 게 바로 조약과 국제관습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모두 다 네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질문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에 5번이라고 풀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발문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오면은 현실주의랑 자유주의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다라고 보는 A는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국가들이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세력 균형이 뭐였죠? 어느 한쪽에도 힘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걸 막아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 관점에서는 강대국 간의 힘의 차이가 국제질서의 형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래요. 반면에 B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라는 거는 무슨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거겠어? 전체 국제사회에서도 지켜야 될 규범을 준수하면 전체 국제사회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해당되는 설명은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설명, A는 현실주의였죠.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규범과 이성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로크의 인간관에서부터 출발하는 인간과 국가는 이성적이고, 그래서 국제사회 역시 지켜야 될 규범들을 준수하는 공간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비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 옳은 건몇 번이 되는 거겠어요?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바로 세력 균형 전략이었죠. 자, 우리 예를 들면은 한쪽이 군사력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다른 쪽에서도 군사력을 이만큼 갖고 있고, 한쪽에서 동맹을 하게 되면은 다른 한쪽이 힘이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 서로서로 비등비등하게 힘을 만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거 우리는 바로 힘의 균형 전략,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평화 유지 방안이었죠. 따라서 A와 달리 B가 아니라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침략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집단 안보 체제가 있겠죠. 바로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B와 달리 A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범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국제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전체 국제규범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현실주의 관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실전 문제 5번은 기본 문제 4번처럼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이랑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기본 문제 4번은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온 거였고요. 지금 실전 문제 5번에 나와 있는 국제관계 변천 과정은 연도표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입니다. 베스트플랜 조약 체결 이후에 주권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우위를 갖는 국제질서가 형성이 되었죠. 자, 우리 베스트팔렌 조약의 의미가 뭐였어요?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냉전 체제의 형성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저 우리 냉전 체제의 형성은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겠어요? 나 시기가 아니라 바로 트루먼 독트린 이후의 시기니까 라 시기와 연결이 될 겁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맹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제3세계 국가가 부상했다라는 거는 대탕트의 시기, 즉 냉전 완화 시기. 왜냐하면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채택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는 냉전 시기의 완화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 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기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라 시기 이후에, 닉슨 독트린 이후의 시기와 연결될 수 있는 요 시기와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다 시기는 상관없는 내용이겠죠?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 시기에는 냉전 체제가 종식되어서 탈냉전 시기로 전환되었다. 냉전 체제가 종식은 몰타 선언 이후겠죠. 그러니까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는 어느 상황과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나 시기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에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 변천 과정 선생님 오래 강조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지금 나와 있는 연도표가 그냥 단순한 사건들로 나열이 되어 있다면요,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우리께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푸는 연습들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제시문이 굉장히 깁니다. 말풍선이 굉장히 길어요. 말풍선이 길지만 발문 읽어보니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래. 그럼 결국에는 현실주의 관점, 자유주의 관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자, 20세기 국제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20세기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를 겪으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했대요.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추구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했대요. 이후에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초국가적 통합체로 발전했고,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상호 의존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줄이려고 했대. 자, 그 다음에 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똑같은 상황을 전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이념과 체계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양국은 상대방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에 돌입했고,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군사력 확보와 세력 균형 확보를 위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을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갑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갑과 을이 각각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토대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이나 군사력 강화, 이쪽이 군사력을 강화해 우리도 비슷하게 강화시켜, 우리도 더 강화시켜,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은 힘의 균형, 세력 균형 전략과 연결되는 현실주의 관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갑은 자유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집단안보 체제를 통한 평화 실현 방안. 얘들아, 집단안보 체제는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체제 안에 편입시키고, 들어온 국가끼리는 상호 불가침의 약속, 외부의 침략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평화 보장 방안이었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전체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될 국제적인 여론, 국제규범을 지켜야 돼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이 아니라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왜? 서로서로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규범과 선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선, 규범이 있다. 이거를 다들 지켜나간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갑과 을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제관계와 국제법과 관련되어 있는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출 플러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조약, 국제관습법 중에 하나래요. A랑 B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해 기준선 변화로 북극해 연안국들이 A랑 B 가운데 무엇을 확정해서 적용해서 대륙 분경계를 확정할 것인지 갈등하고 있대. 얘들아, 선생님이 늘 말하는 건데 제시문에서 모르는 내용이 나올 거야. 나올 수 있고. 근데 막 대륙 분경계, 막 영해 기준선 변화, 선생님 저 이거 뭔지 몰라요라고 하는데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봐봐. A를 우선시하는 국가들은 1982년에 채택된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해저의 지질,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대. A를 주장하는 사람들 뭘 따라야 된대? 국제해양법 협약. 그럼 둘 중에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A는 조약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B를 우선시하는 국가들은 연안국의 영유권의 장기간의 반복적인 관행이 역사적으로 승인된 거다. 그래서 법규범으로 확신을 얻은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 조약을 적용하는 거에 반대한다. 그럼 B는 국제 관습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는 A랑 B에 대한 내용 모두 다 일단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선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죠. A는 조약은 얘들아 이렇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더니 나왔습니다. 조약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 그대로 옳은 설명이죠. 단 개인은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 조약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 조약보다 그대로 써봐. 헌법이 더 우위에 있다. 그 말은 이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때 국내법은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의 사례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얘는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에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답을 기역, 니은이라고 1번 쉽게 찾았어도 디귿과 니은이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국가의 동의 없이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리을도 옳은 설명이라고 체크한 다음에 당시에 정답이 없는데 라고 막 헷갈려했던 수험생들이 많았어요. 얘들아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국제관습법 될 수 있죠. 근데 뒷부분이 잘못됐어.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까지 맞아. 근데 이를 위반한 국가의 동의 없어도 강제적으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국제연합 우리가 다음 강에서 내가 조금 이따가 풀어볼 문제들에서 나오는 국제사법재판소랑 연결시켜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봐봐. 얘들아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있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그 말은 A국과 B국이 모두 다 동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할 수 있는 거죠. 읽어봐봐. 이를 위반한 국가의 동의 없이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강제적 관할권 없습니다.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1번에 기역 니은에 당하는 1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문 읽어보니까 현실주의, 자유주의 중 하나래.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대. 국가연합은 이번 합의를 국제협력의 전환적으로 평가했대.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A 관점을 지지하는 사례로 풀이된대요. 그 A 관점은 뭐가 되겠어? 자유주의 관점이 되겠어. 하지만 세모세모국은 이런 합의가 자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게만 과도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국가 이익을 국제협력보다 중시하는 비관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한대. 그럼 A는 자유주의, B는 현실주의가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국가 간 협동에 따른 국제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불신합니까? 아니죠. 국가 간 협동에 따른 국제사회의 집단적 대응, 대표적으로 집단안보체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단안보체제의 경우에는 체제 안에 국가들을 편입시키고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 불가침의 양속, 그리고 침략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거죠. 자, 우리 이런 집단안보체제를 강조하는 거지 불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세력균형 전략을 통해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전제하며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건, 그건 반대로 말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의 여론보다도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강조하는 거는 바로 현실주의 관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B와 달리 A는이 아니라 A와 달리 B는 이라고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현실주의, 자유주의 문제인데 무엇도 같이 나왔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지금 교토의정서는 대표적인 조약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6단원의 내용이 이제 단원별로 쪼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나올 수 있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자유주의랑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문제 풀어볼 국제연합의 총회, 안보리의 표결 방식은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 국제사회 변천 과정.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도 나는 이제부터 충분히 제시문을 통해서는 다른

내용과 연결지어서 선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 강에서 마지막 내용이지만 요 이번 단원에 15단원에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을 계속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 자체는 크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국제 문제랑 관련된 국제기구 문제든 혹은 국제법의 법원 문제든 간에 제시문 자체가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에 나온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선지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 문제는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과 관련은 없지만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문제가 이렇게 한 번에 출제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안 나왔던 내용이 같이 연계가 될수 있구나라는 거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입니다.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이므로 국제기구 체결 당사자 될수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조약의 체결 당사자 될수 있었죠. 4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간 합의를 통해 국제법으로 인정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습니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체결 당사자만 구속하는 거였죠. 포괄적인 구속력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옳은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단 1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 다 풀었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의 마지막 16단원에 해당하는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랑 관련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 국제 문제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국제 문제의 특징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사실은 매우 적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은 국제 문제랑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고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그렇다면은 선지로 하나 정도는 국제 문제의 특징, 국제 문제 해결 방안, 뭐 예를 들면 외교적 해결 방안이나 사법적 해결 방안 같이 나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때에 따라서는 외교 관계의 변화, 우리 이번 16단원에 있거든요. 그 내용도 지금까지 단독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번에도 단독으로 안 나올 수 있어. 단 예를 들면 어떤 제시문일지 모르지만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라든지 국제법의 법원 등등과 연결시켜서 한 부분의 일부 내용으로 나온다면은 나는 충분히 선지 하나 정도는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16단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이에 왔습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열심히 문제 풀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그런데 단,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특징, 국제 문제의 특징, 그리고 국제 문제 해결 방안, 우리나라 외교 관계 변화의 특징, 요 내용까지도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일단 기본기를 좀 다져놔 주십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16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례 나타나. 얘들아, 국제 문제의 특징 여러 가지 있지. 뭐 포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든지,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라든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든지, 근데 이 등등의 내용들이 이 글에 나타난 것 중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중남미 출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대요. 이들은 본국에 송금을 하는 주요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규모 추방은 해당 국가의 경제 운영과 사회 안정에 부담을 줄수 있대요.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또한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대요. 얘들아, 시작은 미국이 중남미 출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의 강화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이것들이 해당 국가의 경제 운영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이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에도 파장이 넘어가게 된다. 즉,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물론 나머지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는 내용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종교적 갈등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는 내용도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4번. 사회 구성원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나와 있지 않고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찾을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주제가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과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A랑 B는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중 하나입니다. 주권평등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는가? 네라고 대답하는 A는 바로 총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단서조항에 따르면은 B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안전보장 이사회. 이제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대신에 안보리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

부회장 이사회 B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에 들어갈 내용 한번 봐봐.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A도 네, B도 네 라고 대답하고 있으니까 A랑 B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먼저 머릿속에 넣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설명하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니겠지. 이거 약간 생소한데? 라고 생각했던 선지들을 기억하자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다른 표현으로는 실질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2년 마다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고요? 아니죠. 왜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국가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만약에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 특히 국제연합이랑 관련된 거 수능 특강의 개념 강의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요, 우리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BC, AB 나누는 연습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욕을 해두면 굉장히 수월했었을 거예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A와 달리 B가 아니라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생소한 선지니까 꼭 기억하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한 제재, 당사국에 대한 판결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건 안전보장이사회였습니다. 얘들아, 요 선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권한 총회에 갔습니까? 네. 안전보장이사회? 네. 갔습니다. 서로 연습했었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니까 둘다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공통점에 대한 질문.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에 5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번 문제, 국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제 문제 해결 방법이 뭔가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제시문이 나왔을 때그 제시문에 대한 선지 하나로, 나머지는 우리가 빈출 주제로 나왔던 거 물어봐. 근데 나머지 선지 하나로는 충분히 구성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선지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나머지 선지 하나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20세기 후반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문제가 되니까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지뢰금지 운동을 펼치며 각국 정부의 금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대요. 이와 같은 움직임이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 1996년 대인지뢰금지회의와 1997년 오타와 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대요. 얘들아, 결국에 출발점은 뭐였어? 그렇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움직임이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이 내용들이 조약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한 해결 방식 찾을 수 없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협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한 방식도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3번, 세계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한 해결 방식. 세계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한 해결 방식.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제시문에서 다국적 기업 찾을 수 있었어?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5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의 중재도 제시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에 오른 것은 정답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 마지막, 우리 수능 특강의 기본 문제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시기별 외교 정책이야.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단한 번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와?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선지 하나로 충분히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도 한 번만 잘 봐주세요.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가 중요한 정도일 거예요. 이 내용을 응용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수준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안 나오다가 나온다면은 그 정도 수준만으로도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는 부담을 떨쳐버립시다. 자, 마지막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우방국으로 한 친구, 우방국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주목했대. 그 여기는 언제냐면요, 1950년대 후반과 1950년대랑 연결되는 겁니다.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는 1990년대랑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가운데 일부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건 1970년대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럼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에는 반공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렇죠. 공산진영에 반대되는 우리는 미국과 우방국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공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강조되었다.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외교를 통해서, 즉 국방 외교라고 하는 거는 공산권 나라와의 적극적인 수교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가 이뤄진다. 국방 외교 대 공산권 나라와의 외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제를 의미해요? 1980년대 후반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시기와 맞지 않죠? 나시기 이전입니다.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의 확대를 통한 전 세계적 경제 협력을 추구한 거는 2000년대 이후입니다. 다시기보다 훨씬 더 이후죠. 다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따라서 정답은 몇번 하나다? 4번은 기역, 즉 1번이다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 이 사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사례 모두, 즉두 사례의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아일랜드를 독립시키고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겨두면서 신교도와 구교도 사이의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대요. 1969년부터 1998년까지 유혈 충돌이 지속되니까 영국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 내 정당들이 수차례 협정을 거쳐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에 굿 프라이데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유혈 분쟁을 끝냈대요. 그다음 두 번째, 에콰도르와 페루는 19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20세기 후반까지 명확하지 않은 국경선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콘도르 산맥 접경지에서는 잦은 무력 충돌과 전쟁이 발생하며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대요. 그래서 이에 양국 정상은 반복된 국지전을 끝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국경 확장과 공동관리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번 봅시다. 국제기구의 결정을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했습니까? 아니, 지금 국제기구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시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는지를 제시문을 통해서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인 협상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이념에 기반을 둔 동맹 강화. 얘들아, 이념 간 대립이었다는 건 예를 들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과 같은 이념을 대립을 의미하는데, 그 이념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제시문 어디를 보더라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 국제법을 기반으로 군사적 개입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죠. 따라서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라고, 즉 평화적인 협상과 합의 과정이라는 거를 둘 모두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1번 먼저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실전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의 멘트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거는 누가 몇 명이 옳게 말했는지, 여기를 먼저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A가 어딘지를 먼저 찾아볼 수 있겠죠. A는 국제법을 적용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래. 그 A는 어디야? 국제사법재판소가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교사의 중간에 멘트를 보니까 한 사람만 옳게 답변했대. 그래서 한

번더 얘기해 볼까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한 사람만 옳게 답했대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꼼꼼하게 봅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맞춰보세요. 서로 다른,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옳은 설명이죠. 왜? 이 15명의 국적은 서로 달라야지 국가 간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책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럼 한 사람만 옳게 답했어. 그럼 가는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이, 옳지 않은 설명이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 옳게 답변한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겁니다. A의 특징을 더 발표해 볼까요? 자, A의 특징 더 발표해 봅시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판결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이행을 내릴 수 있죠.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만 옳게 말했으니까 이번엔 나의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번에도 옳게 말한 한 사람은 갑이 되는 거고, 을은 계속 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 가지고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의 일반 원칙을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법의 일반 원칙뿐만이 아니라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과 니은 모두 다 갑이었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먼저 체크해. 국가는 물론 개인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잘못된 설명이죠. 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룹니다. 물론 이때 국가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건 비회원국이건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국가 간 분쟁을 다루고 있는 거겠죠. 개인은 될수 없습니다. 물론 국제기구도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틀렸어요. 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도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에는 이번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모두 분쟁 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만 재판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쵸? A국과 B국이 대립하고 있을 때양 당사자가 모두 다 합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요 설명 옳은 설명이죠? 나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에 들어가야 돼. 옳은 설명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이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수립함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외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치 중심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자유, 인권 등의 가치와 국가 간 관계에서의 도덕적 기준을 따를 것을 강조한대요. 이러한 가치 중심적 접근 말고 이번에는 이익 중심적인 접근은 현실적인 결과를 중시하며 국가 간의 이익을 고려한 협력을 통한 관계를 조정한대요. 일부는 가치 추구 방식이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지만 가치를 무시한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 중심적 접근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신뢰와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대요.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면 당장의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이네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치에 근거한 이익중심적 접근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에 근거한 이익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설명인데, 기억 봐봐. 국제 규범과 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기억 잘못된 설명이죠.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다고 하더라도 국제규범과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가치를 무시한 이익중심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신뢰와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니은, 도덕적 기준을 배제한 자국의 이익 추구는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가치를 무시한 이익중심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 하락을.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서 현실적인 관계와 함께 도덕적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가치에 근거한 이익중심적 접근이다.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도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도덕적 기준에 근거한 가치 이익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실전 문제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실전 문제 4번은 이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각국에서는 내전이 발발해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치열한 충돌이 이루어졌대요. 이 과정에서 정부군의 무력 사용으로 인해서 각국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라는 국제사회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미는 앞에 문맥 봐주셔야 됩니다. 최고 의결기관인 A는 어디예요? 총회. 회원국 다수의 찬성으로 이러이러한 협약을 위반한 각국 정부군의 폭력을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대요. 하지만 이 결의안에는 강제력이 없었고, 그쵸? 국제연합 총회의 결과는 도덕적 구속력만 있는 거지. 사실 이것들이 강제적 구속력은 없고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였죠. 정부군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었대요. B는 15개국 중 10개국이 찬성하고 5국이 반대한 무기 제공 수출 금지 결의안을 채택해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대요. 그렇다면 B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원칙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니, 집단 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무엇이에요? 조약입니다. 조약은 체결 당사자만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 조약은 체결 당사자만 구속하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선생님을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사고의 연습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봐봐. 일단 이 결의안을 채택했대.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는 건 쉽게 통과됐다라는 거야. 10개국이 찬성했대. 10개국이 찬성했다라는 거는 일단 통과가 되었어. 근데 이 찬성한 10개국 중에서 상임이사국 중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한 거야? 아니, 만약에 상임이사국 중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은 이것은 부결되었겠지. 근데 채택되었다라는 건 쉽게 통과되었다는 뜻이야. 통과되었다라는 거는 찬성한 국가들 중에서, 찬성한 10개 국가들 중에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갖고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다시 한번 더,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이건 아마 부결되었을 거야. 그 말은 찬성한 10개국 안에 상임이사국 다 포함된다. 그럼 나머지 5국은 어느 나라겠어? 비상임이사국이겠어. 2번 봐봐. 니은의 찬성한 이사국 10개 중에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5개의 그 수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구성하는 15개 국가 중에 10개 국가는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그렇죠.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2년의 임기로 매년 선출되는 거였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 표현 정말 많이 나오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권한, 이거는 총회도 갖고 안전보장 이사회도 갖는 거였죠.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5번.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건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이겠죠. 왜? 절차 사항을 제외한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고 상임이사국 중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되는 거니까. 따라서 A와 달리 B의 표결 방식에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까지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두개 남았어요. 우리 기출 플러스 두 문제 하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 B 나왔습니다.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 선생님 지금 A가 채택한 결의 제37, 377호 평화를 위한 단결 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더라도 푸실 수 있습니다. B가 국제 평화 유지의 한계를 드러낸 데야 대한 대응으로 채택됐대.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이 결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B가 제 기능을 못하자 A가 즉각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회원국의 무력 사용을 포함 집단적 조치를 권고한 사례예요. 이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A가 A는 어디예요? 총회가. B를 대신해서, 얘들아, 단서 조항 보니까 B는 안 보리겠죠? B를 대신해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보완적 예비전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는 주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표결 방식이었죠.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잘 읽어봐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차상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질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 옳은 설명이죠. 15개 국가 중에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상임이사국 중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무조건 부결되는 거였죠. 그 말은 상임이사국이 전체가 동의해야 돼라고 본 거니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가지고 온 거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얘들아 요거 기억해야 돼. 군사적 강제조치 혹은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 개입. 이거를 할수 있는 주체는 왠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소해 보이지만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실질적 의사결정, 즉 군사적 개입, 경제적 제재 등등을 할수 있는 곳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따라서 B와 달리 A,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디귿, 틀렸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15명의 재판관을 선출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 우리 수능 특강의 모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A에서 얘들아 그럼 A는 어디가 되겠어? 총회. 채무국에서 동그라미국이 적대적인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자 동그라미국이 세무국 내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국은 동그라미국의 무기 제공 행위가 불법적인 시도라며 동그라미국을 B에 제소했습니다. B는 동그라미국의 행위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관습법이 금지하는 타국에 대한 무력 침공이라고 보고 세무국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국은 B의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C가 판결 집행을 결정을 했지만 C의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동그라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에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은 어디겠어? B는 국제사법재판소. C는 안보리가 되는 거겠죠? 우리 이렇게 일단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가와 분쟁 중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국가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국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국 이상의 찬성 투표로 성립되는 거죠? 다시 차근차근 읽어봐봐. 9개국 이상의 찬성 투표여야 돼.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상임이사국 중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B는 국제사법재판소야. 국제사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선출 권한을 총회가 독점적으로 가집니까? 아니죠. 총회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도 갖는 거였죠. 그러니까 총회가 독점적으로 가진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해서 나와서 선생님이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의 변화, 결합해서 나올 수 있다 우려가 된 겁니다. 봐봐. 지금 국제연합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관 문제인데 국제관습법이 나왔어. 자, 국제관습법은 성문화된 규범이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죠? 이거 봐봐. 다른 단원의 내용이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0: 충분히 이제 풀어내실 수 있으니까 특히 국제관계와 국제법 그리고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원과 단원을 결합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홀히 하는 내용 없이 요것도 요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미리 해두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풀어보았고요. 모든 개념 싹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정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할 일은 개념의 빈틈 채우면서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마지막 수능인 정치화법에 원하는 등급을 위해서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이제 수능 특강으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용액의 농도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단원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부터 화학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3시간은 화학반응식을 했었고요. 2시간은 용액의 농도를 할 거다라고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몰농도랑 퍼센트 농도 비교하기 열심히 했었고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 몰농도는 부피랑 몰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 뭘 해줘야 된다? 몰과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환산 과정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할지 너무 기대되시죠? 사실 몰농도 하면 자주 출제되는 건 바로 유니크 프리뷰, 희석, 취합, 그리고 물키는 거, 그 다음에 혼합입니다. 그래서 희석하고 나서 취하기도 하고 이걸 물킨 거를 다시 혼합하기도 하고 이 하나, 둘, 세 가지를요 정말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희석할 거예요. 제가 물을 넣어서 물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알갱이는 어떨까요? 일정해야겠죠. 중요한 거, 물질의 양은 일정하다. 용질의 양은 일정하다.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는요, 희석했기 때문에 농도 변화로도 가도 되는데 일단 용질량이 일정해 농도 변화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기. 두 번째, 취하다. 내가 친구 음료수를 소량 뺏어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친구 걸 뺏어 먹었을 때 농도가 어떨까요? 가지고 온 이 취한 이 용액에 대한 농도도 일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몰농도가 일정하다. 계속 몰농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몰농도가 일정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뺏어 먹었어. 이 안에 있는 알갱이는 그 부피에 비례해서 감소됐겠지만 이 안에 있는 용액의 농도는 일정해야 돼. 자, 제가 이제 혼합시킬 겁니다. A와 B 수행 혼합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 제가 설명했었는데 혼합 전에 각 용액의 용질의 양을 합해준 거랑 같습니다. 거기다 부피 변화는 없다라고 할 때 부피 더해준 거에서 나눠주면 되는데 사실 또 어떻게도 접근할 수 있냐면 부피비로 내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농도만큼의 부피, 그 농도만큼의 부피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피비로 해서 평균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물을 섞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용액을 희석할 건데요. 여기 처음에 알갱이가 두 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물을 넣었어요. 알갱이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알갱이는 그대로일 겁니다. 하나, 두 개. 자, 그럼 알갱이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지. 왜요? 부피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따라와 보세요. 희석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용액에 물을 가했어요. 그래서 용액을 희석했을 때 용액의 부피와 무엇은 달라져요? 몰농도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무엇은 일정해요? 용질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알면 원래 얘 부피가 몇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이 예시 가볼게요. 자,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을요 희석했습니다. 그랬더니 0.01 몰농도 되었고 부피가요 500ml래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차피 둘에 대한 관계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냥 밀리리터로 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헷갈려한 친구들은요. 0.5리터로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 둘에 대해서 용질의 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부피가 몇이다? 50ml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얘가요. 원래 부피가 몇이었지 궁금하다라는 친구들은요. 용질량이 같아요라는 식을 세워도 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0.1 몰농도에서요. 얘네가 0.01이 되었다라는 건 몇 배 되었다? 10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피가 500ml예요? 그럼 처음에 부피는요. 50이겠네요. 라고 찾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처음에 몰농도, 처음에 부피 곱한 값은요. 나중에 몰농도, 나중에 부피 어떻다? 같다라는 식이 세워지기 때문에 몰농도에다가 나중에 부피분의 처음 부피는 나중에 몰농도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의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하단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이 들어있던 이 알갱이가 6개. 물을 넣어도 알갱이 몇 개여야 돼요? 그대로 6개.
그래서 만약 용질의 같다라고 접근할 거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은 여기 용질의 양, 나중에 여기도 똑같이 몰 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똑같은 용질의 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개념 체크 가봅니다. 어떤 용액에 물을 가하여 희석했습니다. 물만 넣었기 때문에 용액에 녹아 있는 무슨 양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몰 농도가 처음에 M이었고요. 처음에 부피였던 데에다가 물을 가했어요. 그럼 무엇이 변하면 안 된다? 용질의 양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몰 농도와 처음에 부피 곱한 값과 나중에 몰 농도와 나중에 부피 곱한 값과 어떻다? 같을 것이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자, 희석 문제를 직접 적용해 봐야 좀 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46쪽에 12번입니다. 46쪽에 12번. 자, 여기 가주시면은 처음에 A와 B에 대한 부피는 알려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A에 대한 거.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에 대한 부피 찾아주는 거. 그리고 나서 둘이 농도가 같아진 시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희석만 저희가 배워서 지금 희석이다라는 감이 잡히겠지만 이 문제만 보러 온 친구들은요. 희석인지 혼합인지 몰라서 풀이를 잘못 접근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문 잘 읽어주셔야 돼요. A 수용액과 B 수용액이 있는데 A는 X ml가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B는 20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X와 200으로 처음에 A는 주지 않고 B만 준 상황이에요. 각각 물을 넣어 희석시켰고요. 둘을 혼합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물만 넣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물의 부피에 따른 A와 B의 몰 농도에 대한 자료고요. 화학식량에 대해서 A와 B에 대한 거 몇 대 몇이다? 3대 2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이제 기억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X가 몇이니? 라는 게 궁금해요. 자, 지금 희석이에요. 뭐가 같아야 돼요? 용질의 양. 자, 근데 용질의 양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처음에 여기에 농도가 몇인지 알려줬어요. 얘가 지금 아무것도 물을 넣지 않았을 때 0.3 몰 농도였어요. 자, 근데 나중에 몇이 된 거예요? 0.1이 되었어요. 그 0.1은요, 물을 얼만큼 넣었을 때 100ml. 그럼 용질의 양이 같다라고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할게요. 0.3에서 0.1이 됐다라는 건 몇 배 준 거예요? 3분의 1배. 그럼 3분의 1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중에 부피는 기존의

X에서 100ml 넣어줬으니까 X 플러스 100. 그 중에서 원래 처음에는 X였죠. 이만큼의 배만큼 감소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풀어주면 X 몇 나와요? 50. 그래서 150분의 50이니까 아, 3분의 1배가 되었구나. 그럼 X 초기값 몇이다? 50이다. 그래서 기어 X는 50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용질의 질량비는요. A 대 B 묻고 있어요. 질량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와 B가요. 서로 다른 용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해된과 0.2.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용질의 양, 몰이 나올까요? 바로 부피. 근데 어차피 밀리리터죠? 그냥 그대로 가줄게요. 우리는 비만 봐주면 되니까. 그래서 1:4다라고 넣어줄게요. 1:4. 거기서 질량이 궁금하니까 화학식량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2를 여기 옆에다가 각각 곱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몇 대 몇이 나온다? 9:16이 나온다. 그래서 9:8이 아니라 9:16이라서 틀렸구나라는 게 보이네요. 디귿. 이제는 둘이 같아지는 시점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넣었는데 V밀리리터.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50이었죠? 50에다가 V 첨가해준 게 나중, 처음에는 50. 이 배를 해줬더니 M값이 나왔고요. 0.2에다가는요, 여기에서 200에다가 물 V만큼 추가했고, 여기 처음에 200이었죠? 이 배를 해줬더니 똑같은 값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한번 식을 세워볼 건데요. 사실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3이고 2, 3:2죠. 반대로 곱해준 값이 몇 대 몇이면 돼요? 여기가 2에 대한 비율, 여기가 3에 대한 비율이면 돼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바로 빠르게 얘는 4라고 했을 때 50 플러스 B분의 1, 그리고 200 플러스 V분의 4는 몇 대 몇이다? 2:3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곱해주면 8, 그리고 바로 우리 넘겨줄까요? 50 플러스 V는 3 곱하기 200 플러스 V다. 자, 이제 요걸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400 플러스 8V는 600 플러스 3V니까요. 5V는 몇이다? 아하, 200이구나 라는 게 나와서 V는 몇이다? 40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V가 이제 40 됐어요. 그럼 하나만 결정하면 M값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 40이니까 90분의 50? 그럼 9분의 5, 0.3에서 9분의 5를 해줬네. 그럼 몇이다? 6분의 1이구나. 그래서 40 곱하기 6분의 1을 해줬으니까 3분의 20.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혼합과 희석에 대해서 풀이가 조금 달라지죠. 근데 여기는 희석만 있다. 그래서 풀이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된다. 됐지요. 그래서 무조건 용질량이 같은 건 맞지만 우리가 용질량 같아요 10도 되지만 이 B를 곱했을 때 얘가 이만큼 되니까 이 B에 대해서 2:3 세면 조금 더 수월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희석은 잘했으니까 취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는요, 취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빼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취하다. 내가 친구의 음료수를 빼서 마실 겁니다. 여기 100ml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알갱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핫초코를 좋아해서 핫초코 예시를 좀 많이 들어요. 핫초코 안에 초코 알갱이가요, 내가 딱 50ml만큼 취했을 때 몇 개 딸려올까요? 부피가 딱 반절됐네? 그럼 이 안에 알갱이도 반절, 하나만 왔네. 그럼 100분의 2, 50분의 1, 농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내가 취했을 때 뭔 같아난다? 용액의 농도. 그래서 용액의 일부만 취하여 옮겼을 때 무엇은 일정해야 된다? 용액의 농도는요, 일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용액의 부피에 비례해서 무엇은 변할까요? 이 알갱이요. 그래서 용질의 양은 변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피에 비례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이 밑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몰 농도가 4예요. 내가 취했기 때문에 몰 농도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요? 4요. 똑같아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얼만큼 취했냐면 100 중에서 10만큼. 그럼 그 안에 알갱이는 100 중에서 10만큼. 다시 말해서 10분의 1배만 와줘야 돼요. 그럼 여기 알갱이 몇이냐면 0.1리터에서 4 몰 농도 곱해주면 0.3몰입니다. 그럼 내가 얼만큼 취했다고요? 10분의 1, 0.04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0.01리터에서요 곱하기 4를 해주면 0.04몰이 나오는 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아쉽다. 물 추가하자. 희석시키자. 앞에서 방금 했어요. 자, 희석시킵니다. 자, 그랬더니요. 10에서 200으로요. 자, 그럼 200분의 10이 됐죠? 무엇이? 몰 농도가. 용질량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지.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아하, 얘네는 20분의 1배가 돼줘야 되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몇이에요? 0.2가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가 0.2리터 분해요. 0.04니까.

0.2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취하다, 무조건 무용도 같다. 용질의 양이 이 부피에 비례해서 감소할 것이다. 자, 한번 문제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39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요. 눈치 빠른 친구는 조금 수월하게 풀렸을 것 같아요. 한번 발문 읽고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만드는 실험인데요. Y분의 X이고요. 여기에서 Y분의 X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X는 여기 그램, Y는 여기 그램이에요. 근데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질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로 봐도 되냐면 그냥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몰비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용질의 종류가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X라는 걸 모두 녹였을 때 X에 해당하는 용질이 몇이냐면 용질의 양은 0.1 곱하기 0.2리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X에 해당하는 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만큼 취했냐면 200 중에서 50만큼. 그럼 제가 편하게 그냥 X에 해당하는 양에서 200 중에서 50이니까 4분의 1배가 되었네 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가 무엇을 넣었는데요? Y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얼만큼 되었대요? 0.2 곱하기 0.1리터가 되었대요. 맞아요. 지금 제가 앞엔 질량이고 뒤에선 몰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느낌만 가지고 가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무슨 느낌이냐면 0.1 몰 농도에다가 0.2리터 곱해준 값과 0.2 몰 농도와 0.1리터를 곱해준 값은 어때요? 같아요. 어차피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X그램이에요. 전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대략적으로만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4분의 1 X 더하기 Y는 X라는 거기 때문에 Y라는 건 몇이 돼줘야 돼요? 4분의 3 X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이 X라는 애와 나중에 만들고자 하는 애랑 같은 거예요. 용질의 양이. 몰이 같아요. 그럼 어차피 지금 똑같은 수산 나트륨이니까 몰이 같아? 질량 같아? 라고 본 거고요. 그럼 초기에 이 X값과 그리고 4분의 3X, 이 Y를 비교하라는 뜻이었으니까 비교를 해주면 얘가 지금 1일 때 얘가 4분의 3인 거죠? 그럼 역수치해준 몇이다? 3분의 4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고 얘네 그냥 몇 배가 되었는지 얘가 차지하는 게 몇인지만 발견을 빠르게 했다면 친구들 그냥 뭐 계산 안 해도 되잖아? 3분의 4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이해를 돕고자 여긴 질량이고 여긴 몰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틀렸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에 해당하는 질량이 X그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취함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 해줘야 될까요? 혼합시켜줘야겠죠? 혼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혼합에서는요. 앞에 열심히 구해놓은 두 가지 수용액을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와 여기에서 섞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몰농도라는 건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액의 부피를 혼합하였을 때 이 합이 V와 V 프라임 합이 V 더블 프라임이다 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00ml야 얘가 300ml야 더해서 500ml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과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합을 이 부피에다 다 나눠주게 되면 몰농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 가라는 수용액에 대해서 용질의 양은 V 곱하기, V가 아니라 M 곱하기 V, 몰농도 곱하기 부피고요. 여기서 나라는 수용액에 대한 건 몰농도 M' 곱하기 V'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용질의 양. 이거를 이제 더해준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 있는 부피요. V 더블 프라임을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뭐다? 아, 새로운 수용액에 대한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개념상으로는 혼합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혼합 전에 각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의 합과 같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용질의 양 구하고 구하고 더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실 이 처음에 몰 농도에서 전체 부피 중에 본인의 부피 배만큼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 농도에다가 전체 부피에서 여기에 나의 처음에 부피 배만큼 그 다음 나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처음 몰 농도에다가

나중 부피에다가요, 여기 처음에 여기 부피 배해주면 이것이 보다 혼합되었을 때 모은 농도를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는 다르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건 예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와 나를 제가 혼합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혼합시켰을 때 얘네들의 물 농도가 몇이 되는가? 첫 번째는 용질의 양으로 혼합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 몰 농도만 가지고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부피라는 건 밀리리터니까요. 빠르게 리터로 바꿔서 0.3 곱하기 0.2는 몇이다? 0.06이다. 자, 여기에서도 빠르게 리터로 바꿔주면 0.2 곱하기 0.4는 몇이다? 0.08이다. 그럼 용질의 양 합해준 게 몇이에요? 0.14요. 그럼 부피 합해줘서 500ml다. 그럼 얘도 똑같이 0.5로 나눠줘야겠죠? 그랬더니 몇이다? 아하, 얘는 0.28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가라는 건 0.2 몰 농도고요. 나라는 건 0.4 몰 농도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딱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1대1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0.2 더하기 0.4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0.3이죠. 그럼 0.3에 대한 위치가 딱 정중앙일 때예요. 이때는 얘도 100ml, 얘도 100ml일 때. 그런데 지금 누가 더 많아요?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쪽에 치중돼서 평균값 정해질까요? 0.2요. 그럼 0.2로부터 그리고 0.4로부터 이 거리를 따졌을 때 이 거리가 더 가까워야 돼요. 그럼 얘네들 비는 지금 3대2죠. 근데 3대2지만 가까운 쪽 몇이 돼줘야 돼요? 2. 먼 쪽이 3이요. 그럼 이 위치는요. 바로 전체 실제 값은 0.4에서 0.2 빼주면 0.2에 대한 비율이고 그 중에서 다섯 칸으로 나눴을 때 얘는 몇 칸에 해당돼요? 두 칸. 그럼 0.2 곱하기 5분의 1을 해준 거에 요거 길이에요. 거에다가 처음에 여기 값 0.1을 더해줘야지 얘네들의 평균값이 나오겠다. 그럼 몇이 되나요? 얘네들이 0.28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용질의 양 구하고 더해줘서 여기 부피를 나눠준 값. 또는요, 이 부피에 대한 내분점을 활용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식 있죠. 0.2몰 농도에다가 부피가 나중에 500ml 됐죠? 근데 얘는 처음에 300ml였거든요. 5분의 3에다가 더하기 0.4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을 해줘도 똑같이 혼합용액의 몰 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본인한테 조금 더 수월하고 효과적인 풀이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죠. 저번 시간에 제가 혼합에 대해서는요. 100ml, 100ml였기 때문에 더해서 반으로 딱 나눴기 때문에 좀 편리했지만 이제 100ml, 100ml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개념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37쪽입니다. 1번 0.2 몰 농도 포도당 수용의 500ml에다가 물을 넣어줘서 1리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하고자 한 게 뭔가 봤더니 0.2 몰 농도에서 포도당 수용 500ml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입니다. 질량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아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몰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줘야 된다. 그 몰을 일단 구해줘야겠네요. 그럼 0.2 몰 농도에다가 밀리리터 간의 리터로 빠르게 바꾸면 0.5 리터. 그럼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몇이에요? 그렇죠. 0.01이요. 자, 그런데 제가 0.01인데 우리는 빠르게 180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해주면 0.1이네요. 0.1인데 여기서 빠르게 우리는 180을 곱해줄 거죠. 그렇게 해주면 18g이다 라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뭘까지 구하고 0.1인데 안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분자량 곱하기 전 분자량까지 곱해주면 18g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2번 물을 넣어 희석한 용액의 몰 농도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희석했을 때 1리터가 됐기 때문에 0.2 몰 농도에서 몇 배가 되었는가 나중은 지금 1리터고요. 처음에 0.5리터죠. 사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2분의 1배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0.1 몰 농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돼요. 2번 자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 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 혼합했어요. 자, 1대1로 지금 된 거네요. 그럼 이 딱 평균값이 몇이에요? 1 더하기 2 나누기 2니까 여기에서 아 1.5요. 됐나요? 자, 1과 2에 대해서 딱 가운데 1.5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물을 넣어서
혼합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혼합했을 때는요, 200ml거든요. 근데 나중에 300ml래요. 3분의 2배를 해준 거네. 그럼 얘네가 몇이다? 1몰 농도가 된 거다. 다시 한 번 더 둘을 혼합시키고 다시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혼합시켰을 때는 100ml, 100ml니까 1대1이다 라는 거를 통해서요. 그냥 빠르게 딱 정확히 평균, 가운데 값이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줬고요. 여기에서 희석시켰기 때문에 나중 부피와 처음 부피에 대한 비를 곱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해 안 된 친구들은요, 제가 앞에서 다뤘던 예시들을 취하는 거, 물키는 거, 혼합하는 거를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문제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하고 오세요. 자, 48쪽 15번입니다. 이 문제를 보러 온 친구들은요, 아마도 너무 복잡해서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내가 몰 농도 관점으로 갈 건지 용질의 양 관점으로 갈 건지를 빠르게 선택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저랑 한번 읽어보면서 아, 용질의 양이 나을 것 같은데? 몰 농도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은 용에게 몰 농도에 대한 학생 A와 B의 실험이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건 A분의 K입니다. 봤더니 학생 A가 A 몰 농도 100ml에 물을 넣었어요. 그럼 몰 농도는 바뀌었고 용질의 양은 일정할 거예요. 거기서 200ml에서 100ml로 취해줬습니다. 그럼 몰 농도는 같지만 용질량 반으로 줄어들었겠네. 여기서 0.3 몰 농도 100ml를 혼합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혼합까지 갔기 때문에 용질의 양 관점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질의 양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A 몰 농도에다가 0.1L다. 여기 내가 200에서 100ml로 취해줬으니까 2분의 1배 해줬고요. 나중에 0.3에다가 0.1을 더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해보니까 0.05A 더하기 0.03이다 라는 용질의 양이 나왔어요. 전 지금 용질의 양으로 접근하고 있다 라는 거 잘 기억하고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 B 학생은요, A 몰 농도 200ml에다가 0.3 몰 농도 50ml 혼합했습니다. 자, 거기서 만든 거 250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근데 전 용질의 양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취한 게 아니라 그대로 250 가지고 왔기 때문에 딱 가의 과정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몰 농도에서 0.2, 그럼 0.2 A에다가 더하기 0.3 몰 농도에다가요. 여기선 0.05 리터가 됐네요. 그래서 0.2 A 더하기 0.015 몰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준 결과는요, A가 만든 거와 B가 만든 거에 대한 몰 농도비를 줬는데 우리 용질의 양의 관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몰 농도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부피를 곱해줘서 용질의 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100ml, 100ml 섞어서 200ml죠? 2, 여기에서는 500ml 됐으니까 5. 어차피 우리는 비율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100 안 가져왔어요. 여기 0, 두 자리 안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 약분 한번 되네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A와 B 몇 대 몇이다? 8대 11이다. 그게 몇이냐면 0.05 A 더하기 0.03 대 여기에서 0.2 A 더하기 0.015다.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100으로 한번 곱혀줄까요? 그 5A 더하기 3 여기는 20A 더하기 1.5라고 하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럼 55A 더하기 33은요, 160A 더하기 여기에서는 14다라는 게 나오네요. 8 곱혀주니까 12네요. 12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 한번 우리 빼볼까요? 자, 빼줬더니요, 21은 여기 빼주면 105다. 그럼 A라는 거 지금 3으로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35분의 7, 이번에 7으로 약분 5분의 1, A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A는 5분의 1이에요. 이제 K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여기다가 A를 그냥 넣어주면 빠르게 K값이 나오기도 하는데 몰 농도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에서부터의 몰 농도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5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5분의 1, 100ml에 물을 넣어서 200ml 만들었기 때문에 5분의 1에서 얘네가 2분의 1 됐으니까 10분의 1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0.1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든 수용액에 대한 건 0.1 몰 농도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0.3 몰 농도인데 모두 다 100ml, 100ml니까 이 평균 값은 몇이다? 0.2 몰 농도예요. 이게 바로 몇이야? 20K란 뜻입니다. 그럼 K는 몇이 돼줘야 돼요? 0.01, 100분의 1이요. 그래서 K는 0.01,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5분의 1이니까 0.2.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애는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20분의 1이다. 그래서 20분의 1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용질의 양으로 갈 건가? 몰 농도로 갈 건가? 빠르게 판단해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줄 딱 읽어보고 아 이거 몰 농도 아닌 것 같은데 용질의 양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좀 그런 눈들이 띄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비례를 좀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점 테스트 16번에서는요. 앞에 2점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냥 비례, 반비례를 이용해서 풀어준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T도에서 A수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고요. A수용액이에요. 용질의 종류와 같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 화학식량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질량비와 몰비를 지금 각기에 두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용질의 질량만 줬고요.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그냥 아 어차피 A수용액이야 용질의 종류와 같아 그럼 그냥 이거를 몰비로 봐주면 돼 라는 거예요. 됐죠? 그때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하였을 때 얘네가 몇인지 찾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랑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해서는요 V1과 V2에 대한 관계를 찾아보는 거고요. 혼합하였을 때는요 가와 다를 봐주는 거예요. 일단 얘네 둘에 대한 관계를 먼저 봐줄게요. 그랬더니 몰 농도 비가요 1대 2래요. 근데 용질의 질량을 봤더니 3대 2래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거는 부피와는 반비례, 용질의 양과는 비례 관계거든요. 그럼 용질의 질량이 얘가 3이면 사실 몰 농도도 3대 2가 돼줘야 돼요. 그럼 부피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부피가 더 커야 될까요? 이 3이라는 걸 없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라는 건 아, 3대 1로 있기 때문에 얘네 나눠주면 1, 얘네 나눠주면 2. 그래서 몰 농도가 1대 2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피비가 3대 1이야? 좋아요. 그럼 3대 1까지 찾아냈으면 이제 V1과 V2 관계를 설명해줘야겠죠? 그래서 V1과 V2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V1이라는 건 3V2와 같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여기다 써둘게요. 그럼 얘는 3V2야. 그럼 이제 가와 다를 보는데 조금 수월해지겠죠? 그럼 가와 다 보면 부피비가 3대 2고 몰 농도는 2대 3이래요. 자, 그럼 이제 뭘 활용할 거예요? 우리는 그 몰 농도가 부피가 전체에서 얼만큼 차지하는데 그 몰 농도가 그 전체 부피에서 얼만큼 차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산해주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활용할 거는요 바로 내분점 활용하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내분점은요 처음에 가에 대한 거와 다에 대한 것 중에 몰 농도 작은 거를 왼쪽으로 배치해주면 쉬워요. 그래서 0.2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0.3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딱 가운데 지점은 0.2와 0.3 나눠준 2, 2로 나눠줬을 때 이 가운데 지점은 여기라고 볼게요. 그때 가와 다 중에서 누구의 부피가 더 커요? 가. 그럼 이 가운데 지점이 어느 쪽으로 이제 이동해줘야 돼? 평균값이? 바로 왼쪽으로요. 그래서 약간 왼쪽쯤에서 이제 얘네들에 대한 이 길이, 비를 작성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이요? 3대 2. 그래서 많이 한 실수가 3대 2여 라고 많이 쓰는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기가 딱 0.2와 0.3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준 값이라면 지금 친구들이 왼쪽쯤으로 평균값이 이동해야 돼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그 길이비가 당연히 3대 2가 아니라 이 길이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3대 2가 아니라 몇 대면 2대 3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이거 연습 잘 하셔야지 다음 시간에 동의 원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대 3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3대 2가 아니라 2대 3. 자, 그럼 이제 이 위치를 구해볼 겁니다. 이 위치는요, 바로 이 길이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겠죠? 그럼 전체 길이는 0.3에서 0.2 빼줬으니까 0.1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칸으로 나눴을 때, 이거 더해주면 다섯 칸이잖아요. 다섯 칸으로 나눠줬을 때,
그 중에서 두 칸을 차지하는 거야. 이

길이가. 근데 우리는 이 시점을 원하는 거야. 이 길이가 아니라. 그럼 이 시점을 원하기 때문에 이 처음값 0.2에서 이 길이만큼 더해줘야 돼 라고 가져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줄게요. 얘가 10분의 2 더하기 여기는 50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5배 해주면 12, 50분의 12가 되네요. 그럼 약분된다. 25분의 6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25분의 6은 몇 번인가요? 2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제가 앞에서 혼합했을 때세 가지 풀이를 설명드렸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뭘 이용해야 된다? 용질의 양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용질의 질량은 여기 안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구할 필요 없는 것까지 구해서 가기에는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이 내분점 활용하는 거였고요. 이 내분점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피 더한 거 다섯 개 중에서 얘가 세개 차지하는 거, 얘는 다섯 개 중에서 두개 차지하는 거, 그거를 몰농도에 각각의 곱해준 값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연습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요, 앞에서 제가 혼합용에 대한 풀이 세 가지 설명한 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고 나중에 이걸로 하면 더 눈에 더잘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조금 친구들이, 이 문제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화학식량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초점은요, 화학식량이 없는데 우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SU용의 만드는 실험이고요. W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밀도가 주어졌다라는 건요, 느낌 딱 오나요? 밀도가 주어졌다라는 건 누군가를 질량으로 바꾼 건가, 누군가를 부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 W 그램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누군가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밀도가 쓰여질 것이다. 근데 밀도를요, 아무 데서나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A 몰 농도, A 수용 액에서만 써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만들고 나서 A 몰 농도, A 수용 액 여기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도 저기서 쓰더라고, 친구들이. 그럼 안 돼요. 그럼 한번 발문 가볼까요? 네, 문제 가볼게요. 가, 티도에서요, A 고체 10g 모두 물에 녹여서 A 100ml를 만들었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가에서 만든 거 40ml를 가져왔어. 다시 말해서 취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일단 화학식량이 없어서 조금 편하게 10g이 원래 처음에 가꺼였는데요. 나중에는요, 100에서 40만큼 취했으니까 10분의 4배만큼 감소했을 거예요. 자, 그만큼이 바로 4g이죠. 이 4g을 넣었을 때 얘에 대한 게 정보가 주어진 겁니다. 그때 얘에 대한 정보가 몇이냐면 A 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0.2리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화학식량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풀이한 것처럼 화학식량 그냥 넣지 않고 그냥 비례관계로 가자라고 하기에는 여기 지금 Wg 바꾸고 12g으로 해서 다시 몰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하나만 잠깐 설치해 놓을게요. 그래서 몰 여기에서 몰이지만 저는 질량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요. 여기다가 화학식량 MA를 곱해주면 질량으로 된다.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봤더니 A 곱하기 MA.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몰 농도와 그리고 A에 대한 화학식량에 대한 곱슨 이거 0.1을 넘겨줄게요. 그럼 2분의 10이 되니까 몇이다? 20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20이다. 그럼 우리가 다에서도요. 지금 이 값은 일정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사용해 볼게요. 자, 물을 넣어서 A 몰 농도 200ml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거에서 Wg만큼 가져왔어요. 취했거든요. 그럼 취하다라는 의미는요, 처음에 몇이었냐?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이기 때문에요. 몇이었는가를 써줘야 되는데, 나중이 Wg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200ml를 그램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걸 먼저 바꿔주면 우리는 그냥 그램, 질량 관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200D다. 그럼 얘는 처음에 200D였는데 나중에는 Wg이 된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A에 대한 용질의 질량이 몇이란 거 알고 있어요? 4g. 그럼 4g에다가
200D분에 더블 해준 게 바로 여기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됐죠? 거기다가 12g을 모두 녹였더니 몇이 나왔냐면 1.5A 곱하기 0.5L. 근데 우리 지금 뭐로 가고 있어요? 모두 다? 질량. 그냥 질량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뭘 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화학식량, A에 대한 화학식량이요. 그럼 이걸 이제 곱해줄 때 A와 이 화학식량 몇이에요? 20이에요. 그럼 이걸 빼고 이제 그냥 20을 넣어주면 더 수월하게 얘가 몇이다? 15g이다 라는 게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15g이에요. 그럼 이게 15g이니까 얘가 몇이 돼줘야 돼요? 10이 빼주니까 3g이요.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럼 W는요. 여기에서 얘네가 50 됐죠? 50이니까 3 곱하기 50D를 해주면 몇이다? 150D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 볼 건데요. 지금 우리한테 원래는 부피를 쫙 줬었던 문제들이요. 가끔 질량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그럼 밀도라는 힌트가 주어지는데 특정 농도에서 밀도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 주어진 농도에서 바꿀 때만 사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처음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관점으로 갔냐면 지금 질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질량으로 바꿔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으로 바꿀 땐 나중에 여기 모래에서 화학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하나 설정했고요. 근데 A값도 사실 이 화학식량 값도 모르기 때문에 둘을 곱한 건 20이라고 묶어놓고 다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푸실 때 화학식량 모르는데 어떻게 풀지? 라는 고민보다는 그냥 임의로 일단 설정해놓고 얘를 소거해주는 쪽으로 가보면 되겠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가장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넘어가보고자 해요. 바로 47쪽에 14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요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는요. 경우의 수를 고려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무엇을 넣었는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발문 읽고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그림은 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X밀리리터에다가 처음에 넣어준 1몰 농도 X밀리리터예요. 이거 안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ml 기역, 그 다음에 니은의 순서대로 추가할 건데 기역 또는 니은에 추가된 부피에 따른 수산화나트륨 몰농도를 나타냈고 기역과 니은이 물과 0.5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중 하나래요. 무언가를 추가를 할 건데 물을 200ml 추가를 하거나 또는 0.5몰농도 수산화나트륨을 추가를 할 거래요. 얘도 똑같이 200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단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가 기역이고 나중에가 니은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이에요. 그럼 왜냐면 200에서 한 번 더 넣었더니 누적된 게 400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요. 우리한테 어떤 정보도 줬냐면 NaOH에 대한 화학식량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화학식량은 40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그럼 기역부터. 기억은 물이다 라고 되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물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물이라면 1몰 농도에서 몇 몰 농도로 바뀌어야 돼요? 200ml 추가할 때 3분의 2요. 그럼 1몰 농도에서 얘네가 3분의 2가 되기 위해선 몇 배를 해줘야 돼요? 3분의 2배요. 그럼 다시 말해서 3분의 2배다 라는 의미는요. 여기 곱하기 지우고 얘 의미 써볼게요. 처음에 부피 X에다가 추가로 넣어준 물에 대한 건 200구네요. 이게 바로 X구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X가 몇이면 되는 거예요? 400이요. 그럼 400이 이제 오른가를 봐줘야겠죠? 그럼 한번 오른가 보기 위해서 이제 기역에서는 물이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용질의 양이 일정했는데 내가 이제 0.5몰 농도를 추가해주면 용질량이 변할 겁니다. 자, 변할 건데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당연히 순수한 물이 아니라 순수한 나트륨 알갱이가 있는 게 들어왔으니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증가를 했는가 그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이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지금 200에다가 400이 더해준 그러면은 600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3분의 2 몰 농도에다가 0.6리터를 곱해준 값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다시

다시 400이 누적돼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0.8리터고요. 그때 몰 농도가 0.4래요. 그럼 이걸 비교를 해줬더니, 여기에서 이 값을 약분해줬던 몇이에요? 얘네들은 0.4 몰 농도예요. 그럼 0.4 몰 농도와 0.4 곱하기 0.8 누가 더 커야 돼요? 0.4요. 얘 0.3이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증가가 아니네요.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은 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0.5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지우고 확실히 알았으니까 저걸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거 지우고 다시 새로 시작해 봅니다. 그럼 이제 내가 0.5 몰 농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연습 한번 할겸 0.5 몰 농도고요. 나중에 얘네가 지금 더큰건1몰 농도인데, 딱 평균값 생성된 거는 3분의 1이에요. 자, 근데 딱 평균값이 1대1로 있을 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제 찾아줘야 돼요. 이 비율은 여기에서 얘를요, 그냥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6분의 1일 때, 그리고 6분의 3일 때, 여기 6분의 4일 때로 빼줄게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6분의 3일 때라고 나타냈어요. 그럼 여기는 6분의 4일 때. 그럼 이 차이가 6분의 1일 때.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자, 여기 구해봤더니 여기서 몇이다? 6분의 2다. 그럼 이 비율이 2대 1이에요. 1대 2잖아. 왜 2대로 썼어요? 기억나시죠? 더 많이 들어있는 애가 이 길이가 가까워질 거다라고 했어요.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그래서 실제 비는 얘가 더 많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실제에 대한 부피는 알아요. 몇 밀이었다? 200밀이었다. 그래서 얘가 200밀일 때 원래 기존의 1몰 농도는 100밀이었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X는 몇이라고요? 100밀이라고요. 자, 그럼 100밀이 찾아냈습니다. 그럼 기억에서 우리 기억은 물이 아니다라는 거 알았고, X라는 거 100밀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디귿. 이제 여기서 100밀리까지 찾아냈기 때문에 요 시점은 1대1로 존재할 때예요. 자, 1대1로 존재할 때니까요. 0.5와 1몰 농도 그냥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0.75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다르게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은요. 여기 보시면 내가 처음에 여기는 물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요, 0.5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넣어준 건 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니은을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점과 이 시점에서 무엇이 일정해야 될까요? 바로 용질의 양이 일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식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은 이 x값 구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200 플러스 x로 가주셔야 돼요. 그냥 200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200 플러스 x. 이게 바로 이 시점에서 용질의 양이고, 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0.4 몰 농도에다가 얘네들의 부피 400이 아니라 누적이죠. 그래서 x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x까지 더해준 값, 이 비율은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세우면 이 x 값이 100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요, 이 문제 같은 건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액을 넣었는가를 많이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활용하면 좀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는 사실은 좀잘 찍어주면 되긴 하는데, 직관적으로 3분의 2 내, 그래서 얘네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린 연습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면서 좀 눈을 키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역리는 틀렸고,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배웠던 내용들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몰 농도와 퍼센트 농도에 대한 비교를 했다면, 오늘은 그몰 농도를 물을 첨가하기도, 취하기도, 혼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희석하기도, 취하기도, 혼합하기도 이세 가지를 연습하실 때, 용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몰 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누군가는 일정한가, 이거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자, 너무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유니크 킥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0.04 몰 농도 수용액이 있었습니다. 제가 X 몰 농도 수용액 넣을 건데요. 처음에 있었던 거는요, 60ml,

제가 넣어준 건 30ml. 더해주면 몇이에요? 90이요. 그래서 혼합된 건 90인데요. 그때 개에 대한 모유 농도가 0.16 모유 농도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넣어준 거, 요거 모유 농도가 몇일까요? 그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가 참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는 것. 포기라는 말은 김장 담글 때나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은 1시 10 9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45쪽을 펼치고 첫 번째 시 권필의 작야로 가겠습니다. 작자는 어제라는 뜻이고 야는 밤이니까 작야는 어젯밤이란 뜻이 되겠네요. 작야 서원 취하야. 작야 어젯밤에 서원 원자 동산 원자죠. 서쪽 동산에서 취, 술 취했다 할 때의 취자입니다. 취할 취자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들어가면 주로 술과 관련된 뜻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졸자가 있네요. 그렇죠? 취하다 연관시키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에 서쪽 동산에서 취하여. 아마 서쪽 동산에서 술을 좀 마신 듯 합니다. 취하여. 귀래 돌아와서는 대월면이라. 달을 마주 대하여 잠이 들었노라. 됐죠? 119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어젯밤 서쪽 동산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돌아와서 달을 마주 대해 잠이 들었노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효풍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 바람 정도가 되겠죠. 다 많대요. 뭐가 많냐 하면 의서가 많다고 하네요. 의자는 뜻 의자입니다. 마음 생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서자는 실마리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실마리 생각에 실마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마음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얽히고 또 얽혀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설마 새벽 바람이 생각이 많겠어요? 생각이 많은 것은 당연히 시적 화자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 복잡한 것을 새벽 바람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새벽 바람이 의서가 많다라는 건 내가 의서가 많다는 거고 결국은 새벽 바람이 나의 마음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새벽 바람. 마음속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취몽. 취자는 불다. 취자입니다. 입으로 후 하고 부는 겁니다. 꿈을 불어서, 새벽 바람이 꿈속에서 내 꿈을 불어서 여기에 이르렀대요.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해변, 매화나무 매자에 가, 변자, 사이드 변자, 주변 할 때의 변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불어서 매화나무가에 이르렀네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매화가에 다다라 있는 것은 나의 영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추운 날 하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시로 갈게요. 이 시는 민농이라는 시이네요. 민농, 민자. 아,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농부를 불쌍히 여기며, 농부를 걱정하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춘종, 일립 속하여 춘, 봄이죠. 봄날 씨 종자, 씨 뿌리다라는 뜻도 있죠. 봄날 씨를 뿌려요. 일립, 립자는 나달 립자니까 한 알에 곡식을 뿌려서 심어서 정도가 되겠죠. 맨 끝에 있는 속자 조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밤류자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요 밑에는 지금 쌀 밑자가 있으니까 아 이거 곡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나무죠. 나무. 얘는 밤나무입니다. 밤류자 서로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봄날 한 알에 곡식을 심어서 뿌려서 가을날 이루네. 뭐를 이루냐 하면 만 알에 나달 과자입니다. 만 알에 열매를 이루네. 자자 아들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자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군 할 때는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이고 뭐 탁자 모자 의자 할 때는 접미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열매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한 알에 곡식을 심으려, 가을에는 만 알에 열매를 이루네. 쿵짝쿵짝 쿵짜라작짝 일구와 입구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사해 앞서서도 배웠지만 사해는 온 세상을 일컫습니다. 옛 중국에서 땅 끝은 다 바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 안에 모든 세상을 일컫는 말이 바로 사해다. 아, 사해는 온 세상 정도로 풀면 됩니다. 온 세상에는 무 없어요. 뭐가 없냐 하면 한가로운 밭이 없다. 한가로운 밭이 없다라는 건 밤마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 뭔가를 다 심고 가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온 세상에 한가로운 밭은 없는데 그만큼 농부가 피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농부는 오히려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자 뭐뭐와 같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농부는 오히려 굶어 죽는구나. 그 밭을 일구고 열심히 가꾸는 그 농부들은 오히려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이런 실상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괜히 마음이 아프네요.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이수강의 제청산백운도라는 제목인데 청산백운도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푸른 산과 하얀 구름을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그 앞에 제자가 붙었죠. 제자는 제목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다, 짓다, 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백운도에 쓰다, 짓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림 속에 푸른 산과 흰 구름이 있는 것 같은데, 백운 흰 구름은 본, 근본 본자죠. 그런데 요 한자가 부사로 쓰일 때는 본래 본디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흰 구름은 본디 본래 마음이 없고 정도가 되겠죠. 흰 구름은 사람과 같이 욕심이라든가 이런 마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푸른 산 또한 말하지 아니하네인데 불자에도 없다라는 뜻이 있고 일구와 이구가 지금 하얀 구름, 푸른 산, 본래 또한 이렇게 쿵짝쿵짝 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요 불도 없다라고 풀이하면 오히려 더 매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 산 또한 말이 없네 정도로 풀면 되겠죠. 1, 2구 정리하자면 흰 구름 본디 마음이 없고 푸른 산 또한 말이 없구나. 이렇게 풀면 1구, 2구 대를 맞춰가면서 매끄러운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색상, 빛깔, 얼굴빛이란 뜻만이 있는 것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배워왔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내 눈에 보이는 모양, 빛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도 서로의 뜻 배웠고 정승, 재상의 뜻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모양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색과 의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요거는 앞에 있는 색은 내 눈에 보이는 모양이고 상은 사물이 드러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냥 모양과 형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아, 색은 내 눈에 보이는 모양이고 상은 사물이 드러내는 그런 모양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 둘이 둘다 공, 비고 공, 또 비었는데 정도가 되겠죠? 쉽게 모양과 형상 둘다 공이고 또 공인데 정도가 되겠죠. 자, 볼게요. 바람은 불어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림 속에 백운, 흰 구름은 사람과 같은 욕심. 이런 것 없단 말이죠. 청산, 푸른 산 또한 사람과 같이 이런 말, 저런 말, 자기를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말 없단 말이죠. 아, 그러고 보니 다 부질없는 것, 색이든 상이든 모두가 공이고 공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람이 불면 흰 구름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산처럼 그리고 하얀 구름, 욕심이 없는 하얀 구름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가 아닐까 합니다. 집중 탐구 두 번째 시로 갈게요. 자, 200의 독좌 경정산이라는 제목이네요. 경정산은 200이 일곱 번이나 갔다라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경정산에 앉아서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중조 새는 샌데 앞에 무리 중자 많다의 뜻을 가진 중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새들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죠. 고 높이 비 날아서 진, 다 한다, 란 얘기죠. 많은 새들 높이 높이 높이 날아서 다 한다, 란 얘기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란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광경인지? 많은 새들이 날아서 날아서 사라진 것이 되겠고요. 외로운 구름은

홀로 한가로이 가는구나 정도가 됩니다. 역시 일구와 이구가 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앞에는 한 무리의 새, 많은 새, 뒤에는 외로운 구름, 높이 홀로, 그렇죠? 아, 다하여 날다, 한가로이 가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아, 일구와 이구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 일구와 이구만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건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아, 삼구, 사구를 볼게요. 서로 보아도 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은, 싫증이 나지 않는 것은 정도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시적 화자인 나일 것이고, 하나는 그럼 뭘까요? 하나는 제목 속에 담겨 있죠. 경정산이 됩니다. 나와 경정산 서로 바라보아도 둘다 싫어하지 않는 것, 않는 것, 단지 경정산이 있을 뿐이라는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삼구에서 제목을 보아서 경정산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만약 제목을 모른다면, 뭐지? 싶은데 그 하나가 바로 경정산. 서로 보아도 둘이 싫지 않은 것은 단지 경정산이 있을 뿐이라네. 내가 경정산을 바라보고 경정산이 나를 바라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라 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허난설원의 채련곡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곡자는 구불구불하다, 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구불구불한 건 올곧은 것과 견주어서 바르지 않다라고 많이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불구불하다, 바르지 않다의 뜻이 아니라 악곡, 곡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곡이냐? 채자는 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연자는 연밥, 연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련자가 그리워할 련 자와 음이 비슷해요. 연인, 그럴 때 연자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연꽃 련자가 사랑, 그리움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밥을 캐는 노래, 연꽃을 캐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을 캐는, 사랑을 붙잡는 노래라는 의미가 되어버리죠. 일구를 볼까요? 추정, 장호, 벼곡류한데 이렇게 가네요. 가을날에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죠. 가을날 맑고 긴 호수 벼곡처럼 흐르는데, 벽자가 푸를 벽자이니까 푸르른 옥처럼 흐르는데 이렇게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가을날에 아주 맑고 긴 호수가 푸른 구슬처럼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하화 연꽃 하자입니다. 연꽃 깊은 곳에 메어두었대요. 매일 개자죠. 뭐를 메어두었냐 하면 란주, 란자가 난초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련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련, 즉 목란으로 만든 배가 난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고기 잡는 배 아니에요. 짐 실어 나르는 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럭셔리한 그런 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럭셔리한 배를 연꽃 깊은 곳에 메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비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봉랑님을 만나 랑자, 사내라는 뜻도 있지만 랑군, 님 정도로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님을 만나 격수, 격자는 사이뜰 격자예요. 물과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호숫가에 있으니까 물과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던져요. 뭘 던지냐면 연자를 던진다라는 거죠. 연꽃의 열매니까.

하시면 되겠죠. 짜잔!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네, 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 건너로 염밥을 던져요. 그리고는 강은 굳세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강자이지만 여기서는 바야흐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막 한창 이런 뜻이죠. 바야흐로 피, 피자도 입을 피자. 여기서는 피동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피동의 의미니까 바야흐로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반일 동안 반나절 동안 수 1800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한자 수오지심 그럴 때의 숫자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반나절 부끄러워 했네.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와, 님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염밥을 던지던 그런 대담함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녀의 그런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시였습니다. 다음 시로 가겠습니다. 잠삼의 적중작이라는 제목이네요. 적자가 이것도 역시 1800자 범위에서 벗어난 한자인데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 사막? 사막 속에서 짓다라는 풀이가 되겠죠. 잠삼은 당나라 때의 시인인데 당나라의 서쪽 끝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이 돼요. 그 당나라 서쪽 끝은 글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장 위구르 지역? 다클라마칸 사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쪽 끝, 그 사막으로 파견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주마, 말을 달려. 그렇죠? 말을 달려 서쪽으로 오니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구나.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을 달려서 서쪽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드넓은 사막뿐이다란 얘기죠. 저 끝에 사막과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이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죠. 말을 달려 서쪽으로 와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데 정도가 되고요. 사가 사자는 별표입니다. 보통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이지만 여기서는 헤어지다의 뜻입니다. 집에서 헤어졌다라는 건 집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집 떠나 집과 헤어져 집과 헤어진다라는 말은 좀 어색하니까 집을 떠나와 달을 보니 두 번이나 둥그러졌구나. 횟자, 돌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횟수를 나타내는 몇번할 때의 번으로 보면 좋습니다. 두 량자가 오니까 두 번이나 둥그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이나 둥그러졌다라는 건 보름달이 두번 되었다라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두 달이 흘러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집 떠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정도가 됩니다. 금야, 오늘 밤이 되겠죠. 금야, 오늘 밤엔 부지, 모른다. 뭘 모르느냐 하면 하, 처, 어찌 하자에 고쳤자, 어찌 곧이란 말을 안 쓰니까 살짝 바꿔서 어느, 곧, 더 짧게 어디. 되겠죠. 숙자는 잠잘 숙자이니까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는데 이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병사 사자는 사막 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모래 사자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평한 사막. 여기서의 평사를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한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없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막을 지금 평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만리. 리 자는
마을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 때의 리, 십리, 백리, 만리 거리를 재는 단위가 되겠죠. 십리가 대략 4km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만리는 정말 9,999리 다음에 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드넓다라는 거죠. 한두 끝도 없이 드넓은 그런 사막에서는 절 끊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끊어졌냐면 인연 연자는 연기 연자입니다. 왼쪽에 불화자 보이시죠? 연기 연자입니다. 사람이 밥을 지을 때 내는 그런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은 사람의 연기가 끊어졌구나. 이거 맛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사람의 연기가 피어오른다라는 건 사람 사는 집이 있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인가, 사람의 집 정도로 의역해 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만리의 광활한 사막에는 인가도 끊어졌노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와, 삼사구를 쭉 읽다 보니까 이건 그냥 와 되게 넓구나 이런 게 아니죠. 이 넓은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 막막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갈게요. 심의의 기의중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는 붙이다,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의중은 작가인 심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의중에게 보낸다 정도가 되겠죠. 의중에게 보내며 어떤 걸 보내는지 봅시다. 학도 비타 제일 강하니 이렇게 가네요. 학도 배움의 도, 배움의 방법, 배움의 기름, 비타 다른 것이 아니니 다른 것이 아니고 제 있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일강 하루 하루 날마다 힘쓰는 것에 달려 있으니 이렇게 되겠죠. 강자 강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강제로 하다의 뜻 아니라 여기서는 힘쓰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배움에도 다른 거 없다. 매일 매일 힘쓰는 것에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미도처의 정 아주 정밀하고 미 아주 미세한 것에 이르는 곳이면 지금 배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공부하다가 보면 더욱 자세히 정밀하게 정밀하게 정밀하게 들어가고 더욱 자세하고 자세하가 자세한 곳에 들어가다 보면 막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해되고, 이해되고, 이해되다가도 더 자세히, 더 정밀하게 계속 그 배움을, 들어가면, 그 배움으로 들어가면 어디선가는 막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이르는 곳, 정밀함과 미세함이 이르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곳은 분명히 너의 배움이 막힐 텐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요! 반드시 상냥하라! 헤아려라! 헤아릴 상자에 헤아릴 량자입니다. 상자, 물론 장사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헤아려야죠? 헤아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니, 왜 헤아리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두 개나 쓰는 거예요, 선생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상은 가치나 내용을 헤아리는 것이고, 량은 말 그대로 분량, 규모를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따지지 말고 여기서 헤아려라 라는 건 아주 정밀하고 미세한 곳에 이르는 곳에서 막힌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왜 그럴까?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자세히 따져 들어가 헤아려라. 반드시 헤아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중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드바이스라고 할까요? 하고 있죠. 두변 세월 쟁지모하니 두변 머리카 가변자죠. 머리 주변 머리카 세월은 다 터요.
뭘 다투냐 하면 지 뭐를 다퉈요? 지자는 더디다, 늦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각했어요 할 때의 지자입니다. 못자는 점을 못자. 그러니까 날이 점으로 늦은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으로 보면 점으로서 늦은 것이니까 저녁 무렵이 되겠지만 그 범위를 인생으로 넓혀보자면 점으로서 늦은 때는 나이 들어 늙은 때가 되겠죠. 그래서 지모는 나이 들어감, 늙어감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에 세월은 나이 먹는 것, 늙어가는 것을 다투니 정도가 되겠죠. 이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얘지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여기서부터 하얘지거든요. 선생님도 살짝 가린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간 머리 이 주변에 세월이 그렇게 나이 먹어감을 다툰다라는 건, 아, 머리가 점점 백발이 되어 가는 거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서 장자도, 씩씩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젊을 때, 그냥 어릴 때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리고 젊을 때, 어려서 무성이면, 이룬 것이 없으면, 늙어서 더욱 요렇게 된다. 황, 거칠 황자죠. 거칠어진다. 막막해진다. 황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우리 열심히 그만두지 말고 파고들어 공부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의 익자도 이익 이롭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더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다익선 할 때의 익과 의미가 같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아요.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시로 갑니다. 서정춘망이라는 제목이네요. 서쪽 정자에서 봄을 바라보며 정도가 됩니다. 봄을 바라보며 쓴시 볼까요? 해는 길고 바람은 따뜻하며 버들은 푸르고 푸른데, 읽고만 보면 봄날의 그 모습이 완전 느껴지죠. 북쪽으로 돌아가 날아가는 기러기, 북쪽으로 날아가 돌아가는 기러기 아득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네. 자, 여러분들,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입구가 포인트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입구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북쪽으로 날아서 돌아가는 기러기가 까마득하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봄이 되어서 기러기가 자기의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아, 기러기가 날아가네. 기러기가 북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고향으로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봄날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러기가 보인단 말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3구 갑니다. 악양성 고유명사입니다. 악양성 위에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니, 악양성 위에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니 능은 할수 있다. 사는 뭇뭐로 하여금 뭇뭐하게 하다. 사동의 의미입니다. 춘심으로 하여금 동정호를 가득차게 할수 있구나.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춘심으로 하여금 춘심 봄마음이니까 뭔가 기대, 설렘 이런 마음 같지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입구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의 춘심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날에 대한 기대, 설렘과는 관련이 없는 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 마음이 동정호를 가득 채우는구나 정도가 됩니다. 양자강 지류에 이 동정호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그 입구에 악양성이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맛집, 뷰 맛집, 뷰 맛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정호가 쫙 내려다 보이는 악양성에서 피리 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동정호를 가득 채우는구나 정도의 시가 되겠죠. 실전 문제로 갑니다. 자, 1번부터 3번. 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1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딱 이런 유형, 1번의 유형입니다. 빠박빡빡빡 밑줄 그어놓고 시어를 잘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한 문제는 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볼까요?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어젯밤 서쪽 동산에서 취하고 이렇게 가죠. 기억은 어제라고 풀이가 됩니다. 돌아와서는 달을 마주 대하여 잠들었노라. 잠잘 면자죠. 잠들다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새벽 바람, 마음도 많아서, 여러 가지 마음 많아서 꿈을 불어 매화가에 이르게 하였네. 매화, 매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디귿도 맞는 설명. 나시를 볼까요? 봄에는 한 알의 곡식을 뿌려서 뿌리고, 리을 볼까요? 씨 뿌리다, 심다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이 되겠죠. 가을에는 만 알의 열매를 이루네. 온 세상 한가로운 밭 없는데 한가롭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오히려 굶어 죽는구나. 두 수의 시네요. 2번. 나에 대한 감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농번기에 서로 일선을 도와요. 말이 안 되죠. 풍년을 바라는 농부의 마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연과 함께 사는 기쁨 관련 없지요. 4번 시적 화자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열심히 땅을 일구어 농사짓는 농부는 굶어 죽어가고 있음. 그 사회적인 부조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가의 전반부는 시적 화자가 실제 겪은 일을 묘사했어. 가의 전반부는 요 일구와 입구가 되겠죠? 어젯밤 서쪽 동산에서 취했고 돌아와서 달을 마주대해 잠들었다이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2번 가의 셋째구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어. 가의 셋째구는 요기 새벽 효자로 시작을 하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3번 가의 넷째 구에서 시적 화자는 꿈속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고 있어. 사구를 보니까 꿈을 풀어 매화가에 이르렀노라. 꿈속에서 매화가에 이르렀다. 꿈속에서 있었던 일 떠올리고 있죠. 맞는 설명. 4번 나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를 이루고 있어. 나의 첫째 구와 둘째 구죠. 봄에는 가을에는 씨 뿌리고 이룬다. 한 알, 만 알. 곡식, 열매, 쿵짝쿵짝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번, 가와 나는 계절적 배경이 같아. 가, 시는 계절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꿈속에서 매화가에 간 거니까요. 따라서 3번의 잘못된 설명은 5번이 되겠죠. 4번, 5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한시로 갑니다. 역시 4번 문제는 빠박빡빡빡 밑줄을 그어놓고 시어의 풀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5번은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실제 수능에서도 4번, 5번과 같이 한시에서 두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가시 허난설원의 체련곡이죠. 가을날 맑고 긴 호수 벽옥처럼 흐르는데 요 정도가 되겠고요. 연꽃 깊은 곳에

목난 배를 메어두었네. 어우, 기억을 지나쳐왔네요. 요거는 맑다, 깨끗하다 정자이므로 1번 기억 맑다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목난 배를 메어두었네 메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2번 니은 메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님을 만나 물 건너로 염밥을 던지고는 바야흐로 남이 알게 될까 봐 반나절 부끄러워했네. 요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자, 나시를 볼게요. 나시는 사막 속에서 짖다라는 풀이가 되는 적중작입니다. 말을 달려 서쪽으로 오니 하늘에 이를 듯 한데 디귿 볼까요? 디귿 지극하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를 도자가 되겠죠. 이르다, 닿다 정도로 풀이를 해야 하는데 3번은 지극하다라고 엉뚱하게 풀이가 되어 있으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집을 떠나 달을 보니 두 번이나 둥그러졌네. 집 떠난 지두 달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밤 어느 곳에서 잠을 잘지 알지 못하고, 이 정도가 되겠죠? 을을에 잠잘 숙자 밑줄 그어져 있네요. 자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고요. 평사 만리 만리의 드넓은 사막 인가도 끊어졌노라. 미음 끊기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잘못된 풀이는 3번의 디귿이었고요. 5번 문제 봅니다.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가의 첫째 군 여기죠. 임을 만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어. 맞아요. 가을에 맑고 긴 호수 벽옥처럼 흐른다. 벽옥처럼 흐르는 가을날에 맑고 긴 호숫가에서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님을 만나고 있죠.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2번 가의 셋째 구 여기죠. 여기 가의 셋째 구에서는 시적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님을 만나 물 건너로 염밥을 던졌다. 염밥을 던지는 행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3번 나의 둘째 구에서는 여기죠. 시적 화자가 집을 떠난 기간을 알수 있어. 집 떠나 달을 보니 두 번이나 둥그러졌네. 2개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니까 기간을 알 수가 있겠죠. 4번 나의 셋째 구 여기죠. 나그네의 쓸쓸한 감정이 드러난다.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는데 잠잘 곳도 없는 나그네의 쓸쓸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설명. 그러나 5번 가와 나는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주제로 하고 있어. 가시만 봐도 그쵸? 님을 만나 염밥 던지고 수줍어하는 모습인데 인생의 덧없음과는 관련이 없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번에서 8번 세 문제가 걸려 있네요. 역시 6번 문제는 시어의 풀이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7번 나의 넷째 구에서 시적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8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를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흰 구름은 본디 마음이 없고 밑줄 쳐져 있는 본자 본디 본래라는 부사로 풀어야 되겠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푸른 산 또한 말이 없구나. 모양과 형상 둘다 공이고 공인데 비고 또 비었는데 상자 서로의 뜻, 정승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형상의 뜻으로 쓰였다라고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바람은 불어 어느 곳으로 가는가. 밑줄 쳐져 있는 디귿은 불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3번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나시로 갑니다. 학문의 도,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힘쓰는 것에 있다. 밑줄 쳐져 있는 리을의 도는 길, 도,
방법 정도로 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말하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으므로 6번에 옳지 않는 걸 찾는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밀하고 자세한 곳에 이르는 곳 거기서 막히거나 멈추지 말고 반드시 헤아리고 또 헤아려야 하네. 머릿가에 세월은 나이 먹어가는 것을 다투는데 다툴 쟁자죠. 미음 다투다라고 역시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이룬 것이 없으면 늙어서 더욱 황폐해지리라. 7번입니다. 나의 넷째 꾸에서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넷째 꾸 젊어서 이룬 것이 없으면 늙어서 더욱 황폐해지리라. 결국 젊었을 때더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여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니까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가의 둘째 구에서는 자연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죠. 산이 원래 말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푸른 산 또한 말이 없다라는 건 의인화를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2번, 가의 셋째 구에서는 여기 그림 속 풍경이 실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죠? 모양과 형상 둘다 공이고 또 공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집착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나의 둘째 꾸에는 시적 화자의 당부가 드러나 있어. 배우고 배우다가 아주 정밀해지고 자세히 이르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헤아리고 또 헤아리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당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4번. 나의 셋째 꾸는 나이 드는 모습을 비유했죠. 머릿가에 세월은 나이 들어감을 다툰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설명. 5번, 가는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고 나는 두 인물 간의 대비가 드러나네.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죠. 가는 백운, 청산, 백과청 대비가 드러나지만 나는 두 인물 간의 대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벗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8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10번 갈게요. 9번 역시 시어의 풀이를 묻고 있고, 10번은 시를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지 묻고 있죠. 가, 시를 보겠습니다. 많은 새들 높이 날아다하고 기역, 날다 빗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외로운 구름 홀로 한가로이 가는구나. 서로 보아도 둘다 싫어하지 않는 것은, 싫증이 나지 않는 것은 단지 경정산이 있구나. 니은 단지 다만의 뜻을 가진 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나시로 갑니다. 해는 길고 바람은 따뜻하며 버들은 푸르고 푸르구나. 난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따뜻하다라는 뜻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날아서 돌아가는 기러기 가마득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네. 악양성 위에서 필이 부는 소리를 들으니, 리을은 들을 문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들리니. 그렇죠. 춘심으로 하여금 동정호에 가득 차게 하는구나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만자 가득 차다라고 풀이해야 되는데 5번 보니 만족하다라고 엉뚱하게 풀이가 되어 있죠. 9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0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네요. 가의 둘째 구에서는 색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가의 둘째 구 욕인데요. 외로운 구름 홀로 한가로이 가는구나. 색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따라서 1번, 색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쭉 매칭을 시켜가면서 보면 모두가 옳은 설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로서는 마지막 20강이 되겠죠. 1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우리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이렇게 세 개 할 겁니다. 먼저 조언, 제안, 허락, 금지 이런 거 표현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두 번째 표지판의 의미 배울 거예요. 우리 독일 가면 이 표지판이 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배울 거고 표지판이랑 연결되는 게 화법 조동사거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화법 조동사까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 보면서 시작할게요. 아라는 사람이요,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네. 제안할 때요, 이 wollen이라는 조동사 많이 사용하죠. 뭐뭐 할래?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Wollen wir schwimmen gehen? 우리 schwimmen 갈까? 수영하러 갈래? 수영하러 가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하면서요. 말을 좀 더 붙이네. Hast du Lust und Zeit? 너 루스트도 있고 차이트도 있니? 그러니까 너 그거 하고 싶은 욕망, 욕망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긴 해. 너 하고 싶은 마음, 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간도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Nein, 아니. Ich habe keine Lust zu schwimmen. 나는 수영을 할 그럴 마음이 없는데 라고 뒤에 Lust 다음에 to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영어에 to 부정사가 있다면 독일어에는 to 부정사가 있거든. 요 to 부정사예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할 마음, 뭐뭐 할 욕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ch habe keine Lust zu schwimmen. 나 수영할 마음 없는데. Ich interessiere mich nicht dafür. 나 그거에 관심 없거든. Sich interessieren für 원래 사격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다시 한번 받아서 나로 받았어요. 이 나라는 건 당연히 schwimmen gehen이겠죠. 나 수영하고 싶은 마음 없어, 수영에 관심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는요 여러분 요거 항상 같이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조금 외워주셔야 하는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는 제기동사가 없지만 독어에서는 제기동사라는 게 있죠. 바로 이런 거, sich interessieren für 사격 같은 거예요.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려면요. Ich interessiere mich nicht dafür. 나 그거에 관심이 없어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 정도 더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영어에 be interested in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있다면 독일어도요 똑같이요. 과거 분사를 형용사로 써서 interessiert sein an 삼격 해가지고요. 뭐뭐에 관심이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Ich bin daran nicht interessier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관심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관심이 있다. 이렇게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das Interesse라는 명사를 쓰는데요. Interesse haben an 삼격. 뭐뭐에 대한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요. 지금은 관심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Ich habe kein Interesse daran. 나는 그것에 대해서 kein Interesse. 난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요거 interest라는 그 명사형 가지고 또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독일어에서는요 제기동사로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 형용사 형태로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 명사 형태로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 가장 독일인이 많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요 제기동사예요. 우리가 보기엔 제일 어색하잖아. 제기동사 이걸 왜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일인이 봤을 때는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제일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요 Interesse라는 관심이라는 오히려 명사를 쓰는 게 제일 부자연스러워. 이런 거 는 보통 언제 쓰냐면 저는 그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면접 보는 상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문어체적인 상황에서 쓰는 거지 일상에서는 요 제기동사 굉장히 자주 씁니다. 요 표현 세 개가 똑같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어디까지 했지? 여기 나 그거 수영 관심 없어. Aber wir können morgen ins Kino gehen. 그치만 우리 내일 ins Kino gehen. 극장, 영화관에 갈 수는 있어. Das Kino여서요. in에다가 이렇게 사격을 쓰는 거예요. 극장으로 가는 거니까 in에다가 사격을 써야겠죠? Ja, gern. 좋아. Wann sollen wir uns treffen? 우리 언제 만나면 좋을까? 우리 언제 만나야 할까? 이제 만나는 시간을 정해야겠죠. 영화관 가기로 했으니까. Wie wäre es, wenn wir uns um 6 treffen?
자, wie wäre es, wenn? 이 표현 꼭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에요.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일단 중요한 거, wie wäre es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조건문이야. 가정법, 영어의 가정법에 해당하는 조건문입니다. 뭐뭐라면 어떨까? 뭐라면? wenn 이하를 우리가 한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되게 부드럽게, 공손하게 이렇게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이 wenn이라는 접속사는요, 특히 접속사 이름이 종속 접속사야. 어디에 매달려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올 때, 즉 부문장일 때는 동사가 이렇게 맨 뒤로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면 어떨까? 우리가 sechs. 여기서 sechs는 6시를 말하는 거죠. 시간. 우리가 6시에 만난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굉장히 부드럽고 착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구테이디. 좋은 생각인데. Aber 6 war es mir zu spät. 근데 6시는 나한테 너무 늦어. 영화 보고 나면 8시, 9시 되니까 너무 늦어. Am Abend habe ich keine Zeit. 저녁에는 나는 시간이 없어. 자, 저녁에라는 시간 부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는 도치되겠죠? 저녁에는 나 시간이 별로 없어. Gehen wir 4? 우리 4시에 가는 거 어때? 4시에 갈까? 하고 다시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요, Ja, das passt mir auch gut. 그거 나한테 맞아. 여기서 맞다는 건 옷이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 시간이 나한테 맞다라는 거지. 파센 동사 알아두셔야 돼요. 옷이 몸에 잘 맞다도 맞는 거고요. 여기서는 4시라는 그 시간? 나한테 잘 맞아. 난 그러면 Then we uns 4. 4시에 만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단 그러면이라는 건데 이것도 일단은 부사예요, 부사.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나오면 이렇게 항상 도치되는 거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된다. Then we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그런 표현 연구를 한번 볼게요. 자, 루스트라는 명사 때문에 얘 나오는데 우리 루스트 하면은요 더 자주 본 표현이 사실은 있어. 루스트합은 아우프 사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요 이 아우프라고 쓰는 전치사 명사랑 이렇게 같이 쓰는 걸더 많이 쓰는데요. 내용은 뭐두 개가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루스트합은 뭐뭐 할 마음이 있다. 근데 뭐할 마음? 추 동사 원형, 부정형이라고 해도 되고, 부정형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 기본형이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추 부정사라고 해도 돼요. 영어가 투 부정사라고 한다면 독일어는 추 부정사거든. 추 부정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 할, 그럴 마음, 이렇게 해서요. 뭐뭐 할 의향,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루스트합은 추 부정형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추에다가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아니면 루스트합은 아우프 사격 써도 돼요. 사격이라는 건 사격 명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루스트합엔을 쓰되 추 동사 원형 아니면 아우프 명사 이렇게 둘중 하나를 써서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이 마음이라는 건막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지금 그거 할래? 뭐, 우리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야. 지금 갈래? 이렇게 즉각적인 그런 마음, 즉각적인 의향을 물어볼 때 보통 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스트루스 스키너츠긴 너 영화관으로 갈 그러할 마음 있니? 이렇게 동사로 물어봐도 되고요. Hast du Lust auf einen Kinobesuch? auf 다음에 이렇게 사격을 써서 der Besuch여서 키노 방문, 영화관 방문을 할 그럴 마음이 있니? 해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는요, 요걸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이렇게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auf 사격 명사냐? 요걸 가지고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2번도 볼게요. 요거 왜 했냐면 제기대명사가 나왔어. 오랜만에 나왔고요. 뒤에 가면 문법으로도 다룰 건데 여기서 잠깐 맛보기만 좀 해볼게요. Wann sollen wir uns treffen? 우리 언제 만날까? 영어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운수를 안 써도 될것 같거든. 그냥 트레펜 하면 될것 같은데, 이 만난다는 게 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대명사 사격을 써서 서로 만나는 의미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표현을 보세요. 주어가 복수일 때, 우리라는 거잖아. 우리. 주어가 복수일 때, 요 제기대명사는 서로 서로, 이렇게 같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상호란 뜻이지. 서로 서로. Lieben sich.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얘가 날 사랑하고, 얘도 얘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 요게 바로 이지시라는 제기대명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Wir kennen uns. 우리는 서로를 안다. 우리가 알긴 아는데, 나도 얘를 알고, 얘도 나를 알고, 이렇게 서로의 의미를 제기대명사가 지니고 있더라. 또 볼까? Treffen sich. 그들은 서로 만난다. 얘도 얘를 만나고, 얘도 얘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만나. 지시라는 제기대명사가 이렇게 상호, 서로라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서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데 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자기가 제일 좋은 사람들인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는요, 바로 이 selbst라는 말을 넣어서 자기 자신임을 좀 명확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봐봐. Liebensich. 만약에 여기까지 이 Selbst가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다가 Selbst라는 말을 붙이면 그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A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럴 때 Selbst란 말을 넣습니다. 요 아래 예문도 한번 또 볼게요. Verstehen uns selbst. 일단은 Selbst가 없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거야. 얘도 날 이해하고, 쟤도 나도 얘를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잘 이해한다. 즉 서로 잘 지낸다. 사이가 좋다.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젤베스트를 붙인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이해하고, 얘도 얘를 잘 이해하는 거. 서로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다. 이럴 때는 젤베스트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시까지만 있으면 이렇게 제기대명사까지만 있으면 서로이지만 젤베스트라는 말을 넣으면 걔가 각자가 되는 거죠. 완전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의미도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Wie wäre es wenn? 이 표현은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뭔가 가정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완곡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공손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그냥 하자, 만나자. 이게 아니라, 만나는 건 어때? 만난다면 어떨까? 이렇게 뭔가 상황을 가정하는 느낌으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공손해, 얼마나 사려 깊고,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이야. 그쵸? 그 마음, 여러분이 독일인들에게 뭔가 그냥 하자! 이렇게 뭔가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요, Wie wäre es wenn? 하고 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으로 종속 접속사 wenn을 우리 또 다시 한번 봐야 돼. 이 wenn이라는 종속 접속사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종속이라는 말 뭔가 무섭잖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즉, 이 wenn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는 거. 어디에 소속된 부문장입니다. 이 부문장이라는 걸 나타내 주려고 독일어가 하는 방법이 있어. 바로 동사의 위치를 원래 자리인 두 번째에 안 두고 맨 뒤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독립적인 주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동사가 맨 뒤로 갔다는 표시를 봐. 이 문장은 부문장이야. 즉, 종속문이야. 즉, 종속 접속사, 맨이 이끄는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뭐 정치됐냐,

고치됐냐, 후치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얘는 당연히 동사 맨 뒤로 가니까 후치겠죠? 뒤 후자잖아. 후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의 형태는 접속사가 오고 주어가 오고 그 외에 성분 다다다다다 아무거나 뭐다 오고 마지막에 동사만 후치시키면 요게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요. 여러분, 그 수능 범위에는 접속법이란 말은 원래 쓰지도 않아. 접속법이란 말은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수능 교재에도 접속법 이식이 계속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접속법 이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로 치면 가정법이라고 보면 돼. 뭔가 가정한다는 거, 상황을 가정하는 거니까 이거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뭔가 외교적으로. 외교하는 거 뭐예요? 막대해? 아니야. 뭔가 공손하고, 뭔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 그런 화법을 쓸때쓸수 있고요. 영어의 if처럼 조건을 걸 때, 뭐뭐라면, 내가 새라면, 날아간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 조건으로 쓸 때, 이 접속법 이식이란 걸 씁니다. 접속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인동사의 과거형, 하변동사의 과거형, 퀘는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과거형에다가, 이렇게 땡땡 옴나우트를 붙이고 애를 붙이면 얘는 이미 애가 있으니까 그냥 땡땡만 붙이고 얘도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땡땡만 붙이면 wäre, hätte, könnte 이렇게 쓰면은 요게 접속법이란 게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통 여러분 책에 나온 건 뭐냐면 가정하는 거 조건문은 잘 없고 외교적인 화법 공손하게 말할 때 요렇게 씁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건 없고 특징이라면 1인칭 단수랑 3인칭 단수가 이렇게 똑같은 특징이 있긴 있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 해석만 그럼 좀 해볼게. 요거 외교적 화법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Wie wäre es, wenn wir ins Kino gehen? 우리가 영화관으로 가면 어떨까? Wie wäre es, wenn?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요 wäre가 왜 나왔는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 한 거예요. Wie wäre 뭐예요? 이런 단어가 어디 있었어요? 해서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베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어떨까? 그냥 영화관 가자! 이게 아니라 가면 어떨까? 뭔가 제안하는 거죠. 굉장히 부드러운 외교적인 화법이 되는 거예요. Ich hätte gerne eine weiße Bluse. 저는 하얀 블라우스를 갖고 싶어요. 라는 문장인데, 하얀 블라우스 내놔! 이게 아니라 하얀 블라우스를 가진다면 참뭐 좋을 텐데. 이렇게 외교적으로 말하는 거야. 또 해볼까? Könnten Sie es bitte noch einmal sagen? 그거 한번더 말해달라는 표현인데, 그냥 한번더 말해라! 하면 너무 막말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한번더 말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요 표현은 안 나왔지만, 이 wäre, hätte, könnte 요 표현을 가지고 공손하게 말하는 이 표현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wäre, hätte, 큰텐 어디서 나왔어요? 라는 꼭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그거 여기서 온 거야 라고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손한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 Wollen wir ins Kino gehen? 우리 영화관에 갈래? 이 wollen이라는 조동사 사용해서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굉장히 뭐 자주 쓰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Gehen wir ins Kino? 우리 영화관 갈래? 이건 굉장히 좀 직접적이지? 이건 좀 친한 사이에 써야 돼. 이렇게 잘 모르는 사이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건좀 세잖아. 그래서 너무, 이건 좀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도 뭐 자주 쓰겠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Wie wäre es, wenn wir ins Kino gehen? 우리가 영화관에 간다면 어떨까? Wie wäre es, wenn? 되게 공손한 거야. 참 공손해, 그치? 우리가 영화관에 간다면 어떨까? 가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요거는 공손한 표현. Ich schlage vor, dass wir ins Kino gehen. 나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는 그것을 vor schlagen 한다. 제안한다. 이건 굉장히 좀 딱딱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친구하고 영화관 갈 때, 나는 영화관에 가는 걸 제안해. 이렇게 제안이란 단어 쓴다는 자체가 좀 딱딱하잖아? 그래서 일상에서는 뭐 가장 잘안 쓰는 표현이겠죠? 본래는 가장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어쨌든 제안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센 동사도 볼게요. 아까 파센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옷 같은 거, 이렇게 어깨 딱 맞고 허리 딱 맞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맞는 게 파센입니다. Der Hut passt mir nicht. 그 모자가 나한테 안 맞아. 뭐내 머리가 너무 커서 모자가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이럴 때 passen 동사를 쓰고요. 거기

여기서 파생되어 시간이 맞는 것도 past 동사 씁니다. Sonntag passt uns nicht. 일요일은 우리 안 맞아요. 우리는 일요일에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뜻으로도 passen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본문 2번 볼게요. 여기 주석이 하나 있는데 in letzter Zeit, 최근에 라는 뜻이에요. Letzt라는 말, 영어 late 생각나지 않아? 영어 lately 같은 거야, 최근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최근에로 번역하세요. 자, 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 In letzter Zeit habe ich so viel zu tun. 최근에 부사가 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됐죠? 최근에 so viel zu tun. 나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많아. Deshalb gehe ich zu spät ins Bett und bin immer sehr müde. 그래서 그런 고로 부사죠. 부사적 접속사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부사라고도 해요. 접속 부사. 그래서 주어 동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zu spät ins Bett gehen. 그래서 너무 늦게 그 침대로 갔어. 침대로 간다는 건 그냥 침대로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러 간다는 거죠. 아, 그래갖고 너무 늦게 잤고 und bin immer sehr müde. 그래서 항상 너무 피곤해. 잠 시간이 부족하니까 피곤하겠다. Was soll ich machen? 나 뭐 어떡하지? 나 뭐 하지? Kannst du mir helfen?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Helfen 동사는 이렇게 삼격 지배하는 거 자주 나옵니다. 아마 이 친구가 뭐 의사쯤 되거나 되게 뭔가 건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가 봐요. 나 너무 피곤한데 나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매가 이렇게 말하네요. Zuerst sollst du viel schlafen. 일단은 우선 주어 동사 바뀌었죠. 부사가 나왔으니까. 일단 좀 많이 자라. 넌 많이 자야 돼. Sollen이라는 화법 조동사를 써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어떤 조언을 하는 상황인 거야. 너 일단은 좀 많이 자. Wie wäre es wenn? 계속 나오네. 뭐뭐라면 어떨까? 정중하게 제안하는 거죠. Du früher ins Bett gehst. 너가 좀 침대에 좀 일찍 가면 어떨까? 너가 좀 일찍 자면 어떨까? wenn이라는 종속 접속사 나와서 동사 여기 맨 뒤로 갔습니다. 종속됐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Du brauchst auch gesundes Essen. 너는 또한 건강한 음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막 햄버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건강하게 좀 챙겨 먹어라. Denn gesundes Essen und viel Sport sind wichtig für deine Gesundheit. 왜냐하면 요거는요 대등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순서대로 옵니다.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왜냐하면 건강한 음식이랑 viel Sport 많은 운동을 셀 수 없어서. 부정수사 feel, 어미 변화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건강한 음식이랑 운동 많이 하는 거는 sind wichtig, 중요하거든. für deine Gesundheit, 너의 건강에 중요하거든. Magst du gern Sport? 너 운동하는 거 좋아해? Man soll eine Stunde pro Tag spazieren gehen. 또 여기 soll이라는 sollen 화법 조동사 나왔죠? 뭐뭐 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어떤 조언을 말하는 거지. 사람은 뭐 해야만 하냐면 eine Stunde pro Tag. 하루에 한 시간은 spazieren gehen. 산책을 가야 돼. 하루에 한 시간은 걸어야 돼. 우리도 뭐 하루에 만보는 걸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인도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 걸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네요.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Das mache ich. 그렇게 할게. Vielen Dank für deine Hilfe. 너의 도움에 대해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요. 이 dank라는 명사는 feel 사격이랑 잘 어울리죠.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여서 접속사 이따가 좀 볼 거예요. 자, 여기 접속사 볼게요. deshalb는요. 부사적 접속사라고도 하고요. 그냥 접속 부사라고도 해. 아니면 그냥 부사라고도 합니다. 얘는 어쨌든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의 특징은 동사가 도치되는 특징이 있죠. 이 접속사가 오면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 이렇게 쏙 바뀌었어. 도치됩니다. Sie ist krank. 그녀는 아프다. Deshalb kommt sie nicht. 그래서 그녀는 안 온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 얘는 부사다. 더 길게 말하면 접속 부사다. 더 길게 말하면 부사적 접속사다. 그래서 도치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비슷한 말로 이것도 해볼게. wenn이라는 접속사는요. 이름이 종속이야. 어디에 속해 있어. 어디에 매달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후치된다. 동사가 맨 뒤로 가서 얘가 종속 접속사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wenn es regnet. 비가 올 때 bleibe ich immer zu Hause. 나는 항상 집에 있는다라는 문장인데요.
be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어떤 말이 있어도 다 나오고 동사가 맨 뒤로 이렇게 간 거예요. 동사 자리가 맨 뒤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비슷한데 다른 접속사가 있어. 바로 대등 접속사입니다. 대는요, 대등 접속사예요. 이게 대등하기 때문에 주문장이랑 똑같은 독립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사의 어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댄이라는 접속사 오면은요, 그냥 원래대로 독일은 항상 동사가 두 번째에 와야 하잖아. 그래서 원래대로 두 번째 자리로 갑니다. Es kann nicht kommen. 나 못아. Denn ich bin krank. 나 아파서. 자, 이 den이라는 대등 접속사가 와서 얘는 대등해. 얘랑 얘랑 급이 같아. 둘다 뭐, 둘다 헤비급이야. 둘다 똑같아. 그래서 동사 여기 그대로 두 번째 자리에 온다라는 거. 그래서 접속사는요,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부사적 접속사, 대등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동사 위치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또 나중에 한번더 반복할게요. 자, 견해 표현도 해볼게. 견해라는 건뭐내 의견 말하는 거죠? Stimmt. 맞아. Genau. 뭐 맞아. 정확해. Das ist richtig. 그거 맞아. Du hast recht. 네가 정당함이 있어. 즉, 네 말이 옳아라는 말이죠. 얘네 다너 맞아, 맞아. 그래, 네가 맞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이렇게 Stimmt. Genau. 이런 거 많이 쓰겠죠.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요. 오늘 화법 조동사 해볼게요. 아이고, 화법 조동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금 이제 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름을 생각해봤어? 왜 화법 조동사인지? 영어에서는요, 얘네들 그냥 조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영어에 조동사가 뭐가 있지? can에 해당하는 can, muse에 해당하는 must, wollen에 해당하는 will, sollen에 해당하는 should, dürfen에 해당하는 may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영어는 조동사라고 불러.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해야지. 왜 근데 독일어도 조동사라고 하면 되지? 왜 화법이란 말을 붙여요? 뭔가 어려워 보이게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는요, 이름을 조동사라고 해. 이 조자가 무슨 조자야? 맞아, 도울 조자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동사가 하는 역할 뭐냐고?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강조하고 싶어서 영어는 그냥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는요, 이 초동사긴 조동사인데 얘가 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화법이란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죠. 화법이 뭔데요? 화법은 화자의 태도야. 말하는 사람의 어떤 방식, 태도. 그 태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해.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나 뉘앙스를 추가하는 거죠. 나는 간다. Ich gehe. 라는 문장이 있어. 여기에는 아무 조동사, 화법 조동사를 쓰지 않았죠? 그냥 내가 가는 거야.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근데 여기에다 만약에 내가 어떤 화법을 내가 가는 거에 대한 나의 느낌을 넣고 싶어. 근데 내가 어떤 느낌을 넣고 싶냐면 나안 가면 진짜 엄마한테 엄청 맞아.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는 무스라는 말을 넣어서 나꼭 가야 돼라는 그 의미를 넣는 거죠. 이 게임만 해도 당연히 이거 없어도 가는 거야, 결국은. 이 무스 게임해도 또 가는 거야.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여기 넣어가지고 내 말에 그 가는 거에 대한 내 태도를 더해주는 거죠. 아니면 나는 갈 수도 있어. 네가 이렇게 자꾸 그러면 나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칸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화법이라는 건이 말하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한 내 태도, 뉘앙스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뉘앙스를 넣어서 이름이 화법 조동사다. 그래서 영어랑은 그냥 강조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법 조동사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화법이라는 게 의미를 아까 넣는다고 했잖아. 의미가 영어로 센스인데 이거 식스 센스가 있습니다. 식스 몇 개야? 여섯 개의 화법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인데요. 일곱 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화법 조동사야. 그러니까 여기 mögen까지 여섯 개가 화법 조동사가 맞고 möchte는 mögen을 가지고 변화시킨 거거든. 그래서 möchte는 화법 조동사는 아닌데 하도 요즘에 현대 독일어에서 독일 사람들이 화법 조동사처럼 써서 얘를 화법 조동사에 그냥 껴준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화법 조동사는 이렇게 여섯 개고요.
뭐 얘도 쳐서 7개로 뭐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요게 핵심이에요. 규칙한 게 뭐야? 규칙한 거는 뭐냐면 현재 인칭 변화랑 똑같다고요. V일 때 원래 N이 붙고요. E일 때 원래 태가 붙고요. G일 때 원래 N이 붙잖아. 요거 규칙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수 인칭에서는 어떻게 변하냐? 단수 1인칭과 단수 3인칭이 인칭 변화 형태가 같은 게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붙고 여기 또 아무것도 안 붙는 게 특징이고 두일 때는 현재 인칭 변화랑 똑같이 S태가 붙는 게 특징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화법 조동사의 생김새입니다. 이 생김새를 볼때 여러분 되게 특이한 특징이 바로 이거였어. is일 때랑 해야지 s일 때가 같은 거. 봐봐. can, can, must, must, will, will, 졸, 졸, daft, daft, mak, mak, mished, mished. 똑같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언제 똑같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강의에서 했었는데 과거형일 때 똑같습니다. 화법조동사가 사실 이제 고대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과거형이 또 현재형으로 쓰이고 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과거형이 1인칭이랑 3인칭이 같듯이 화법조동사도 1인칭이랑 3인칭 단수가 같다.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같아서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거에는 현재 인칭 변화처럼 붙는다라는 거. 요걸 알아야 우리가 또 나중에 문법 문제 풀수 있거든요. 형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의미를 또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겠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살펴보기 전에 요걸 내가 써놨네. 요것도 한번 볼게요. 동사의 부정형과 함께 조동사로 활용된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영어의 조동사랑 똑같은 거죠. 동사의 부정한다는 건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 건들지 않은 거니까 원형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아니면 기본형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랑 같이 써서 얘가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로 활용되는 거죠.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 화법, 그 화자의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법이란 말을 붙여줄 뿐, 사실은 영어의 조동사랑 이제 형태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리고 화법 조동사지만 도와주는 조 동사인데 원래 동사, 본동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동사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조동사로 어떻게 활용되냐면 화법 조동사가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오고 동사의 원형, 부정형, 기본형은요, 문장의 끝으로 갑니다. 두 개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Ich kann Deutsch sprechen. 나는 독일어를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원래는요, 이 sprechen이란 동사가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와야 돼. 근데 화법 조동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기본 동사, 원래 있는 본 동사는 맨 뒤로 갑니다. 똑같아. 요 아래도 볼게. Ich muss auf die Toilette gehen. 나는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인데요. 원래는 요 자리에 gehen이란 동사가 원래 와야 돼. 하지만 화법 조동사가 얘를 먼저 차지했고,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동사 원형 이렇게 맨 뒤로 갑니다. 이 문장 좀 해석해 볼까? Ich kann Deutsch sprechen. 저는 독일어를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 독일어 할수 있어 할 때, 실제로는 sprechen이란 말잘안 쓰고, Ich kann Deutsch, Ich kann Deutsch.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 당연하니까. 무슨 말이야? 독일어를 당연히 하지, 말하지. 독일어를 뭐 먹겠어, 독일어를 뭐 때리겠어. 당연히 sprechen이란 말이 있을 게 뻔하니까, 요거 없이 그냥 화법 조동사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ch muss auf die Toilette gehen. 나는 화장실에 가야만 한다예요. 근데 화장실로라는 이미 전치사 구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로 당연히 가겠지. 화장실로 뭐 날아가, 화장실로 뭐 기차 타고 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gehen이 있겠지. 그래서 이거 생략하고 Ich muss auf die Toilette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 조동사가 오면 원래는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하지만 너도 나도와는 당연한 말은 이렇게 하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 화법 조동사가 아까 6개 있다고 했죠? 식스 센스였잖아. 그 식스 6개 보고요. 또 화법 조동사 같은 느낌의 멜슈텐이라는 조동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can부터 보겠습니다. 의미는요, 뭐 알지 여러분? 영어의 can이잖아. 할수 있다. 그거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의미 보기 전에 형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can이라는 조동사에 가는 어떻게 생겼냐면 can이라는 간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바뀌는 거 따져줘야 하는데, 단수 형태의 주어에서는, 단수 주어에서는 얘가 불규칙하게 변하고, 복수 주어에서는 얘가 규칙적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건 뭐였지? 현재 인칭 변화 어미랑 똑같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요, 요 캔에다가 비열 때는 엔, 이열 땐 테, 지일 때는 엔, 요렇게 붙어서 we are current, you are current, ze current, 요렇게 변합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수 인칭일 때 얘가 이상하게 변하니까 요거 외워줘야 되는데요. 그치만 완전 이상하진 않아. 마치 과거형이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가 똑같듯이 에시칸, 에아제스칸, 얘네 둘이 똑같은 거 특징. 그 다음에 두일 때는 원래 규칙적인 것처럼 에스테가 붙는 게 특징. 그러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원래 퀘넨의 여간의 모음이요. 위잖아. 오, 움라우트잖아. 얘가 단수 인칭에서는 아로 변하는 특징이 있네. 퀸에서 이게 칸, 칸스트 칸이 됐어. 그래서 이 조동사가, 화법 조동사가 단수 인칭에서는 움라우트가 이렇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움라우트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변모음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예요. 가능성이지, 그러니까. Das kann sein.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라는 뜻이죠. 아니면 두 번째로 여러분 책에도 나왔지만 할줄 안다. 내가 그러할 능력이 있다. 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Er kann gut Auto fahren. 그는 운전을 잘할 수 있다.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로 쓰였죠. 요세 번째는 책에 없습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허락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책에서는 지금 일단은 덜 중요해서 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Kann ich jetzt gehen? 저 지금 가도 될까요? 이때 칸은요, 가능성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허락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너 다리가 있는데 걸어갈 수 있잖아. 왜못 가? 너 능력이 있잖아. 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제가 가도 되는지 허락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칸은 허락이다라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에 이렇게 농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엄마한테 아기가, 마마, kann ich ein Eis haben? 저 아이스크림 한개 먹어도 돼요? 했을 때 엄마가 야, du kannst, 너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지? Aber du darfst es nicht. 근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칸을 엄마가 능력으로 해석해서 너 먹을 수 있지, 너 입이 있고 혀가 있는데 왜못 먹니? 근데 먹을 수는 없어라고 이렇게 허락의 의미로 봐야 되는데 엄마가 능력의 의미를 이걸 해석해서 좀 말장난하는 그런 거 이렇게 자주 쓰이는 예문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만약에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이랬을 때 나 손이 있으니까 열어줄 수 있지? 근데 안 열래.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칸을 항상 능력으로 해석하면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이나 요청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must는요, 영어로 치면 뭐예요? must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이고요. 일단 의미로 가기 전에 형태 먼저 볼게요. 자, 뮤스, 여기 뮤스까지가 어간이죠? 어간에 이렇게 네모 쳐놓고 어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볼게요. 복수인칭에서는 규칙, 그래서 여기 엔, 테, 엔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없지? 단수인칭이 좀 문제야. 단수인칭에서의 특징, 1인칭이랑 3인칭이 같네. 이거는 쉽다. 그리고 여기에 에스테가 붙어야 되는데, 테 하나만 붙었습니다. 이건 근데 상식적이지 않아? 원래 여기에다가 또 에스테가 붙으면 S가 몇 개야? 세 개면 S 지옥이잖아. S 이거 발음 지옥이 되겠죠. 무스스트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S 하나 생략하고 트만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형태가 조금 다른 거.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어간의 모음이 변한다 그랬어. 어떻게? 움라우트가 빠지는 경향이 있다 했어요. 단수 인칭에서. 그래서 원래는 오, 움라우트였는데 그냥 우로 바뀌는 거. 요런 경향이 있어서 얘가 요렇게 생겼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의미도 봅시다. 의미는요, 일단은 첫 번째, must니까요. 꼭 뭐뭐 해야만 한다. 이 꼭이라는 말이 붙었거든. 그냥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강제성이 있는 거야. Ich muss jetzt gehen. 나 지금 가야 돼. 이거는 신데렐라가 12시에 가야만 하듯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이거

큰일 나. 뭐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 큰일 날수 있는 거지. 이 절이랑은 다른 거예요. 절도 뭐뭐 해야만 한다로 번역하지만, 절일 때는 나 가야 된대, 나 빨리 오래.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시무스 하면은 나 진짜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요런 의미까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무스에는 강제성이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 꼭 해야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이 또 중요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필요성이라는 말은요, 니시트랑 항상 같이 쓰여서요, Du musst nicht mit dem Auto fahren. 너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안 돼. 안 돼로 번역하면 큰일 나요. 너는 자동차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 여기. 뮤세는 항상 니시트랑 쓰여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로 번역해야 돼요. 다시 한번. In den Ferien musst du nicht zur Schule gehen. 나는 방학 동안에는 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 라고 번역해야지 이거를 학교를 가면 안 돼로 번역하면 틀립니다. 가면 안 돼로 번역하고 싶으면요. 얘는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dürfen 동사 사용해야 돼요. 뭐뭐 해선 안 된다라고 금지를 나타낼 때는 dürfen nicht 써야 되지. 여기서처럼 할 필요가 없다. 방학인데 집에서 늦잠 자면 되지. 학교 왜 가? 갈 필요 없어. 이럴 때는요. müssen nicht 써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의미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 이번에는요, 볼렌 동사 볼게요. 볼렌 동사는요, 영어에 뭐겠어? 영어에 will이에요, will. 근데 will? 뭐뭐 해, 할 것이다. 영어에서는요, 이게 미래적인 의미로 바뀌었어. 하지만 이 will이라는 것도요, 이 볼렌 동사랑 같은 형태에서 온 거고요. 영어가 의미상은 want, 원하다로 지금은 여기에 볼렌이 원하다의 의미는 맞아. 그치만 어원적으로, 형태적으로는요, 영어의 will이나 독일어의 볼렌이 같은 거예요. 형태는 will에서 왔고 의미는 want를 가지고 want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렌도요. 여기 일단은 복수인칭에서는 규칙 변화, 단수인칭에서는 불규칙 변화인데 어간의 모음이 어떻게 변했니? 오가 이로 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뜻은요, 원하다예요. 영어의 will이지만 의미상 want랑은 더 가깝다는 거, 형태는 will에 가깝고, 그래서 뭐뭐를 원하는 거, 뭐뭐를 하려고 하는 거, 소망이나 계획을 나타내죠. Team will reisen und fremde Kulturen kennenlernen. 팀은 여행을 하고 싶고, 외국 문화를 알고 싶다. 라는 문장이죠. 알아가고 싶다라는 문장이에요. 이럴 때 will은요, 뭐뭐를 원한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Was willst du später werden?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이럴 때도요, 소망이나 계획을 묻는 거, 뭐 하고 싶어?라고 물을 때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2번도 써놓으세요. 이거 더 많이 씁니다. 제안할 때, 뭐뭐 하는 거 어때?라고 제안할 때 볼렌 동사 되게 많이 쓴다고 했어요. When we're walking in skin again, 우리 내일 영화관 갈래? 이런 것처럼 제안할 때 볼렌 많이 씁니다. 자, 넘어가서요, 4번도 봅시다. 4번은요, 졸렌 동사예요. 역시나 졸렌도요, 이렇게 어간이 있는데, 미는요, 복수 인칭에서는 규칙 변화하고요. 단수 인칭에서 원래 불규칙 변화해야 하는데, 졸이라는 자체가 이미 옴라우트도 없고 해서 뭔가 규칙 변화한 것처럼 생기기는 했네요. 자, 이거 첫 번째 뜻은요, 영어의 should야. 그래서 지시나 요구기는 한데, müssen보다는 강제성은 약합니다. müssen은 꼭 해야만 한다. 이건데, 이 should에 해당하는 졸레는요, 도덕적 의무예요. 도덕적으로 해야 돼. 안 해도 뭐, 어떻게 이렇게 잡혀가진 않아요. 그치만 해야만 하는 거, 도덕적으로. Du sollst bis morgen deine Hausaufgaben machen. 너는 내일까지 숙제해야 돼.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 좋지, 해야 되지. 근데 안 한다고 뭐 이렇게 잡혀가지 않아요. 그 정도의 강한 의무는 아니고 도덕적으로 해야 할 때, 이럴 때 우리 should에 해당하는 졸렌 동사를 쓰고요. 또 충고나 조언이라고 해서 제3자의 어떤 태도, 제3자의 이야기를 할 때, 제3자가 뭔가 지시할 때, 이럴 때 씁니다. Mein Arzt sagt, ich soll mehr Sport machen. 우리 의사쌤이 말하기를 나는 운동 많이 해야 된대, 더 운동해야 된대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도 졸렌이요. 해야만 한다. 근데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제3자의 의지, 제3자의 조언, 지시, 충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뭐뭐라고 한다라고 해서 출처 불분명, 명백한 사실임을 보장할 수 없는데 내가 정보는 전달하고 싶은 거야. 전언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거야. 나는 뭐 내일

얘기는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루머 같은 거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죠, 사실은. 절제어 라이시자인. 내가 뭐 통장 내역을 본건 아니지만 되게 부자라던데 하면서 남이 한말 전달할 때 요절렌 동사를 쓴다는 거 되게 특이하죠?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듀오펜 동사도 볼게요. 듀오펜은요, 영어의 메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허가할 때 쓰는 거, 뭐뭐 해도 좋다인데요. 복수인칭에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고 단수인칭에서 불규칙한데 특징이 요거네. 어간의 모음이 우음라우트가 아로 가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1, 3인칭 단수는 똑같고 2인칭엔 그냥 에스테 붙는 거 똑같네요. 그래서 일단 허락할 때 다피지 쿠어츠 슈톡은 제가 당신을 조금 방해해도 될까요? 잠깐 방해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허락을 물을 때 쓰고요. 아까 칸하고 좀 비슷하다, 그치? 그리고 부정문에서 씁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듀펜 니시트로 쓴다고 했어요. 뉴센 니시트랑 구분하라고도 했어요. 야, 나프만 니시트 파크.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금지. 금지는 듀펜 니시트를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은 뮤겐 동사입니다. 뮤겐은요, 역시 똑같아. 복수인칭에서는 규칙 변화, 단수인칭에서는 불규칙한데, 오음라우트가 단수인칭에서는 아가 되는 특징이 있고, 뭐 나머지 특징들은 똑같죠? 1, 3인칭 같고, 2인칭에 에스테 붙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본동사로 많이 쓰여요. 아까 전에 어떤 화법 조동사들은 그 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mögen 동사는요, 본동사로 더 많이 쓰입니다. Daniel mag seinen Klassenlehrer sehr. 다니엘은 자기 담임쌤을 되게 좋아한다. 뭐뭐를 좋아하다. 이렇게 본동사로 쓰여요. 여기 뒤에 동사원형 같은 거 없잖아. 이 자체가 그냥 좋아하다라는 본동사로 쓰이지만 사실 얘는 화법 조동사라는 거죠. Ich mag keinen Fisch. 나는 생선 안 좋아해. 역시나 본동사로 이렇게 자주 쓰이더라라는 거.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섯 개의 화법 조동사 Sixth Sense였는데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바로 Müssten입니다. 얘는요, 하도 화법조동사로 많이 쓰니까 화법조동사에 그냥 껴줬어. 얘는 정품은 아니에요. 화법조동사처럼 쓰여서, 그래, 그냥 일곱 번째 화법조동사 정도로 불러주지 하는 그 정도의 조동사입니다. 역시나 어간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단수인칭에서는요, 요렇게, 복수인칭에서는요, 요렇게 규칙 변화하고, 단수인칭에서는 불규칙 변화하는데, 얘는 특성이 이 우음라우트가 변하진 않았네. 이 뮤슈텐 동사는요, 아까 뮤겐 동사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 뮤겐 동사는요, 좋아하다라는 의미의 뮤겐 동사는요, 뮤겐, 모슈테, 모슈트. 요렇게 변하거든? 근데, 아까 접속법 이식이라고 했잖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접속법 이식을 만들어서 얘를 화법조동사로 만든 거야. 이게 뮤슈텐입니다. 그래서 뮤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화법조동사에 그냥 껴준다라는 거죠. 의미는요, 뭐뭐를 원한답니다. 뮤겐의 접속법 이식의 형태라고 방금 이렇게 보여줬어. 근데 몰렌보다도 정중해. 뭐뭐가 있다면 좋을 텐데요 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몰렌이 영어의 원트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뮤슈텐은 영어의 우드 라이크 정도에 해당합니다. 공손하죠? 훨씬 공손하죠? 원투보다 공손한 표현입니다. Ich möchte einen Kartoffelsalat. 저 감자 샐러드 원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고요. 또뭐뭐 하고 싶다라고 소망이나 의도를 말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Möchtest du auch etwas trinken? 뭐 마시고 싶니? 이렇게 말할 때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7개 화법 조동사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조동사는요, 여러분, 영어랑 좀 비슷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14강 성년기의 첫 번째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과 만나는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거의 다 해가고 있네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서 완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성년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은 꼭 함께 살펴보시면 우리가 오늘 주요 다룰 내용은 성년기의 발달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발달과업이라고 하는 건 각 단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왔지만 성년기의 발달과업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년기의 발달과업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발달과업이다라고 얘기할 때 에릭슨의 발달과업만 이야기해 왔다면 성년기에 이르러서 이제는 성숙한 성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내야 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발달과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업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턴버그가 이야기하는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능이 한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미 아동기에서 다루어 봤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지능이 한 가지 요소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턴버그인데요. 이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은 지능을 어떻게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성년기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성년기의 성숙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성년기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년기가 되고 난 다음에 노년기까지를 자세하게 나누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는 성년기는 성인이 되어서 초년 성년기, 성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초년기를 성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성년기는 이전 시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전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숙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신체적으로도 성숙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생물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제 신체 성장에 있어서도 성장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생물적 성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체적으로도 성장했고요. 뇌도 모두 다 성장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몸으로 나타내는 이런 행동 수준이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생물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사회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회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사회인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사회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성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리적으로도 성숙해야지 되겠는데요. 이 심리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한 인간으로서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서 건전한 인격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심리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년기에는 이처럼 자립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숙한 성인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독립된 사회인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그러면 혼자 존재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독립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찾은 다음에 이 자신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할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성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친밀한 관계, 친밀감은 계속해서 이 성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밀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던 원 가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내가 만들어 나가게 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잃지 않고 두 사람이 아주 그 감정적인 교류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 사회 안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협력적인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진정한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립이다라고 하려면 그냥 몸만 내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다 자립했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자립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상태를 자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립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생활에서 요구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성숙한 성인의 모습, 우리 뭐몇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자신으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하는 거,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허비거스트도 마찬가지로 성년기의 발달 과업으로서 이와 같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직업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배우자 선택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가족을 새롭게 형성하는 거죠. 가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선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긴 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관리하는 일, 이것도 성년기의 발달 과업이라 할수 있고요. 사회 집단에 소속해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 등도 성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이라는 자기 인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인이라는 자기 인식, 자, 이건 무슨 내용을 다루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 다 당연하게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나이는 성년이 됐지만, 자기 스스로는 아직까지 자신이 성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인식해야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어린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잘 아시죠? 자라나지 않는 그 어린이의 모습을 한 피터팬처럼 자신이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서적 미성숙 상태를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성숙한 인격과 관련해서 일기 자료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은 7가지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자기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심이 확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심의 확장을 바탕으로 타인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친밀감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각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몰입해서 할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자기객관화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자신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과다하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비하적으로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일관성 있는 통합된 삶의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성숙한 인격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자료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인으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성인으로서의 인식에 대해서 제프리 아네트는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자신을 성인으로 그러면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언제 자신을 성인으로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50% 이상이 26살에서 35살 정도가 되면 나를 성인이다라고 인정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살부터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점점 교육기간은 확대되고 결혼 출산 연령은 고령화되고 있으면서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렇게 성년기 발달 과업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성인 모색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성인 모색기라는 것은 일종의 과도기적 성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탐색하는 시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성인 모색기에는 정체감을 탐색하고 아직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자기 초점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청소년도 아니고 성년도 아닌 사이에 끼었다고 느끼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언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특징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인으로서의 권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인이 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다양한 여러 권리가 부여가 되는데요. 자, 노동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권, 뭐 사회적인 그런 투표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의 권리 등도 여러분 성인이 되면 발생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적으로 규정한 연령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회적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 18살 이상이 되면 군대에 입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 18살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하는 것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살 이상이 되면 선거권도 주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성인이 되면 다양한 사회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고 그 권리에 따라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갖춰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자, 참고 자료로 선생님이 성년례라는 것과 통과 의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 오늘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성년례라고 해서 성인식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 이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성년례인데요. 자, 여자의 경우에는 비녀를 꽂아주면서 계례라고 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상풀을 틀고 갓을 쓰면서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례를 치렀다, 관례를 치렀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올린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지문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 나 모르는 용어인데라고 해서 시기를 잘 특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계례 관례와 같은 용어는 성년기와 관련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큰 행사, 의식을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관혼상제 중에 관이 관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과 의례로서 뭐 혼인이나 이런 것들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혼인, 뭐 성년 이런 것들이 치러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년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기에 신체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기에 신체 발달은 선생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요 부분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년기는 이제 성장이 쭉쭉쭉쭉 커오다가 이제 완성됐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완성되었다. 자,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 어떨까요? 최고조에 달했겠죠. 최고조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도 최고조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체적인 매력도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기의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능력치에 있어서도 최고조 절정 완성되었고, 그리고 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성 절정 최고조이라는 거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제 절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절정에 도달하면 그 다음엔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화가 시작되면서 성장과 쇠퇴가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체적인 능력이 가장 높은 시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보다는 이런 모든 능력이 완성, 최고조, 절정에 달한 것을 중심으로 신체 발달 능력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건강한 시기예요. 하지만 건강은 가장 건강할 때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관리 이때도 해야 합니다. 자, 감각 기능들도 어떨까요? 가장 모든 기능들이 지금 가장 잘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외형적인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와 골격 어떨까요? 완성된 상태이겠죠. 일생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체격을 갖추게 된 상태인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부 상태 어떨까요? 피부 상태도 가장 여러분 탄력이 좋은 시기겠죠. 여기에 보면 뭐 30대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탄력이 지금 가장 좋은 모든 뭐그 여기에 보면 피지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균형이 잘 맞춰져서 이렇게 피부가 윤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 같은 경우에도 근육의 성장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양과 강도가 가장 지금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성징을 거쳐서 이제 2차 성징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가장 남성답고 여성은 가장 여성다운 그런 특징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도 남성으로서도 매력도 가장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성적 성숙과 관련된 내용에 나오게 되죠. 성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질 시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남성스러운 체형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인지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인지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도 하나의 신체거든요. 그죠? 그래서 뇌도 지금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두뇌에 활동하는 그 활동량, 뭐 두뇌에 있는 세포수 이런 것들도 가장 왕성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년기의 지능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연하게 문제 해결력이 높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지적 기능 또한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생애 발달 주기상 뇌가 가장 유연하고 학습 능력 및 지식 활용 능력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봤던 지능 중에서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했던 학업적인 지식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능력치가 최고조에 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학업적 능력에 더해서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또 발휘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직업 세계나 실제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이론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직업 세계나 실생활에서 필요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력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이론을 이해하고 복잡한 계산식을 풀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세계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역동도 파악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단순 문제풀이가 아니라 자, 여기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기 지능과 관련해서 스턴버그는 지능에 있어서 특히 성년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지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인지 기능이 발휘되더라라고 세 가지의 지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능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이제 지금 여러분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 주요했던 학업적인 지능과 관련되는 지능을 구성적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성적 지능 외에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 경험적 지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낯선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능을 상황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턴버그의 이 지능 3원론은 이처럼 세 가지의 지능으로 성인

사람의 삶에서 새롭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지능을 구분해냈다는 점에서 성인기 지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지능은 어떤 한 지능만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이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년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석적 지능보다는 창의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턴버그의 지능 사문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분석적 지능은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 착착착착 잘 처리하는가와 관련된 지능입니다. 자, 창의적 지능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창의적 지능입니다. 자, 그리고 실용적 지능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자, 각각의 지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분석적 지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분석적 지능은 학업 상황에서 중요했던 이런 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는 지능과 맞닿아 있는 게 분석적 지능, 다른 말로는 구성적 지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거고,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지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험적 지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적 지능은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데 필요한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새로 들어온 정보와 비교를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된 지능이 경험적 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험적 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이 새로운 문제를 이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거는 아, 나 이거 해봤던 거야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이전에 했던 것대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실용적 지능 살펴볼까요? 자, 실용적 지능은 일상적인 문제와 사회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반응하는데 필요한 이런 지능입니다. 선생님도 실용적 지능이 별로 이렇게 높은 것 같다 보이지는 않는데요. 막 이렇게 상황에 갔을 때 분위기를 막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일종의 실용적 지능이고요. 뭔가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 그 해결책이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접근하면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에서의 기지를 발휘한다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상황에 맞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지능이 실용적 지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경험해 보면서 뭐 경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른 센스, 이걸 우리는 실용적 지능이라고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과 캐틀도 지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혼과 캐틀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은 우리 중년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지능. 결정성 지능은 경험에 의한 지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후천적인 경향으로 길러지는 지능, 경험에 의한 지능이라고 했죠?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고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지능, 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동성 지능은 뇌의 발달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뇌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성년기까지 발달하다가 이제 성년기가 지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하고요.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거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샤이의 인지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 심화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년기 이후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을 때 성년기에는 뭐 성취와 책임의 단계다. 이 정도에 이르른다라고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화 자료에 나와 있는 성년기 인지 발달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년기의 인지 발달의 특징은 언제부턴가 굉장히 성년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자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내용과 이 이야기를 한 학자와 함께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후형식적 조작기라고 성년기의 인지적 발달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건 여러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정해진 것은 지금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후형식적 조작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아제가 형식적 조작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아제는 끝!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고가 성년기에는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후형식적 조작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형식적 조작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형식적 조작기에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보다 더 높은 사고력으로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접근이 결합된 사고 방식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객관적이라고 했는데 주관적이기도 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객관적이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주관적인 것들이 각각 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이 바로 후형식적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증법적 조작기, 리겔이 이야기했는데요. 변증법적 조작기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년기의 사고는 형식적 사고가 아닌 성숙한 사고다. 어떤 사실이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된 상태의 사고를 변증법적 사고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의견이 정이에요. 나만 옳아요? 아니라는 거죠.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반대 의견 반이에요. 자, 그러면 둘다 어느 쪽이 옳고 안, 뭐 옳지 않다가 아니라 이 둘의 의견을 좁혀서 합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변증법적 조작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발견의 단계라고 이야기한 알린의 성년기 인지 발달 특성 살펴볼까요? 자, 이건 이런 거죠. 청소년기의 사고 수준과 다르게 성년기의 사고 수준은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확산적 사고, 새로운 문제 방법의 발견 등에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단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페리가 이야기한 다원론적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데요. 이원론적 두 개의 흑백의 사고를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원론적인 게 아니라 다 여러 개가 있는 사고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다차원의 세계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옳은 것, 항상 틀린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실용적 사고라고 라보비 BF는 이야기했어요. 자, 성년기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에 덜 의존하게 되고 현실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고가 바로 성령기 인지적 발달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후형식적 사고, 그리고 다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 실용적 사고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여러분 설명들도 EBS 플러스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심리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년기의 심리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은 친밀감입니다. 에릭스는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친밀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과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 이거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년기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온전하게 자립한 내가 나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온전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성인 발달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규범적 위기 모델이라고 해서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일정한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나이에는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이 규범적 위기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규범적 위기 모델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기준이고요. 연령에 따라서 일정한 단계가 되면 뭐 성인 누구나 겪는 이런 규범적 사건들로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하고 가정을 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규범적 위기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레빈슨의 인생의 사계절도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규범적인 그런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의 단계를 겪는 거다라고 보는 사건 발생 시기 모델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발생 시기 모델은 사회적 나이가 기준입니다. 사회적인 나이.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주어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 그런 사건들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다른 그 발달 과정을 겪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의 결과로서 발달을 살펴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으로는 뉴가튼의 사회적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뒤에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위기 모델은 연령에 따라서 발달을 구분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사건 발생 시기 모델은 대략적인 그 사회적으로 그 시기 즈음에 주어 그 기대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보고 있구나라고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밀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EBS 플러스에 같이 제시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친밀감 대 고립감.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 발달 과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에릭슨은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사랑과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맺는 친밀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생활과 뭐 승진 등으로 등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런 친밀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타인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런 동료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아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기에도 이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완전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뭐 일도 성취를 할수 있고요. 다른 나와 맞는 사람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일, 뭐 이런 자신의 관점을 형성을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교육기간 연장되면서 이런 자아 정체감의 확립도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네요. 우리가 아까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인생의 사계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레빈스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계절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고 전환기와 과도기를 거치면서 계절마다 연속성 있게 이렇게 발달해 나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인생의 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라고 했고요. 여름은 성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중년기라고 했고, 겨울은 이제 노년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름이에요. 한창 푸르른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보내는 최고의 시기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의 많은 스트레스도 가지고 있는 시기이니까 긍정적인 태도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뉴 같은 이야기한 사회적 시계는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뉴 같은은 사회적 시계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사회적 시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년기의 심리 상태와 성격 변화가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특정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성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년기로 묶여 있었던 거지 사실은 인생의 특정한 사건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시계의 개념인 거죠. 자, 사회적 시계는 이런 의미예요. 학교의 등하교 시간, 직장의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듯이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정해진 그런 시기에 대체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즈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취업이 늦었네, 뭐 결혼이 빠르네, 출산이 너무 늦네라고 할때 기준이 이제 이런 사회적 시계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뭐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성년기라고 하는 발달 시기보다 뭐 출산을 했다라는 것에 따르는 그런 발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유 같은의 주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년기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읽기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성년기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내 관계에 대해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자,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폭과 다양성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관계에 있어서는 직장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골라볼까요? 자, 페리가 이원론적 사고에서 다원론적 사고로 옮겨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라보비 BF는 자, 논리적 사고에서

0: 에서 벗어나서 맥락을 고려하는 실용적 사고로 옮겨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 언제일까요? 성년기입니다. 그래서 성년기의 특성 골라보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 청소년기죠. 양성 간의 성 역할 유사성이 점점 커진다. 이거는 이제 중년기 이후부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생물학적인 성과 동일한 특성을 과장되게 표출한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고 이런 매력을 가장 절정으로 뿜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맞는 답이고요. 자, 스턴버그에 의하면 분석적 지능보다 실용적 지능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맞아요. 실용적 지능, 경험적 지능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가, 나를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광고 기획자가 색다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 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내는 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경험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행 중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낯선 상황에 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디랭귀지 상황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광객. 자, 이건 실용적 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경험적 지능, 나는 실용적 지능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지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 데 필요하다. 맞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지능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익숙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할까요? 이건 경험적 지능과 관련이 있죠. 자, 가는 경험적 지능, 나는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경험적 지능의 다른 말이 이제 창의적 지능이죠. 자, 답은, 자, 기억과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성년기의 내용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성년기의 나머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만나러 오실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온자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물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명령법과 감탄문에서 좀 배웠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언급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부정 형용사와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 보면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부정형용사 그리고 부정대명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반대, 부정의 뜻, 그렇게 쓰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이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부정형용사.

상황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정 대명사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는 또 부정, 긍정의 반대 부정으로 또 쓰이는 단어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부정 형용사부터 볼 텐데요. 부정 형용사와 부정 대명사는 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문장 안에서 형용사를 쓰이는지 대명사를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용법도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부정 형용사, 부정 대명사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비슷하게 생긴 거, 그리고 용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챙겨 두셔야지 되겠어요. 자, 부정 대명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 유사성, 차이 등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형용사이다라고 되어 있죠. 정해지지 않은 거, 그래서 막연하게 나타내는 형용사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고요. 교재에서는 지금 8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뚜의 그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뚜, 뚜뜻, 뚜, 뚜뜻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전부의, 온갖 또는 뭐뭐 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남성 단수고요. 이거는 여성 단수. 그다음에 남성 복수. 여성 복수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형태를 다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부정 대명사 편에서의 그 뚜를 보면 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을 보면요. 뚜, 뚜뜻 플러스 단수 명사 혹은 뚜, 뚜뜻, 뚜, 뚜뜻 플러스 한정사 명사의 형태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정사라고 하는 거는요. 형용사나 관사처럼 이렇게 명사 앞에 쓰여서 수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정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단수 명사와 함께 쓰이면 전체라는 뜻이 있고요. 복수 명사하고 쓰이면 모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단수 명사 쓰이면 이 명사 쓰인 거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복수 명사하고 쓰이면 명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을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Toute la classe travaille beaucoup 라고 되어 있어요. 학급 전체가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단수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급, 하나의 학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급 전체가, 그죠?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의미고요. 학급이라는 단어, class라는 단어는 여성 단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뚜의 형태가 뚜뜨 이렇게 형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문장, 주권에 tous ces gens-là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그죠? 이 모두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수를 쓰이고 있죠? tous ces gens-là, 그 사람들 모두를 알고 있다. 형태, 이때는 때가 아니라 s의 형태입니다. 복수 이때는. 다음에 il y a entre toutes les 15 minut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관사 편에서도 조금 배웠는데요. 뚜와 이제 정관사 쓰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시간이나 뭐그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뭐 마다라고 해서 그 주기적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5분, 15분, 15분이니까 15분마다가 되는 거예요. 열차가 있다. Je visite tout ce pays라고 했어요. 나는 이 나라 전체를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 하나가 있는 거죠. 지금 단수니까 이 나라 전체를 방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나라가 복수다, 그럼 모든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뚜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맨물을 보도록 할게요. 맨물은 조금 내용이 많죠. 맨물 같은 자신 또는 바로 그것 그 자체. 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복수형일 때는 S가 붙고요. 남성과 여성형은 끝에가 으로 끝나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합니다. Vous êtes tous du même avis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두 의견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Avis가 의견이라는 거고요. 같은이라고 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맨무의 뜻으로 쓰인 거죠.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그리고
강세형 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게 되면 자신, 바로 그것, 그 자체라고 쓸수 있어요. 명사 뒤에서, 이렇게 명사 뒤에서 선행, 아니, 모범 그 자체. 일 est l'exemple même de la bonne conduite. 그 사람은 선행의 모범 그 자체다. 이게 선행, 좋은 행동이니까 선행이라고 증명적이 된 거고요. 선행의 모범, example, 모범인데 어떤 모범, example, même,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Les gens font cela eux-mêmes라고 해서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쓰인 거잖아요.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를 씻는다. 아이들은 스스로 씻는다라고 해서 eux-mêmes 이렇게 쓴 겁니다. Personne, même ma mère, ne m'a donné de vin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심지어라고 해서 이렇게 또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나의 어머니조차도 나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autre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수인 경우에는 s가 붙는다라고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뜻은 다른 또 하나의 라는 의미의 부가형사로 쓰이고 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문장처럼. 그래서 예문을 볼게요. C'est une autre question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다른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 qui d'autre proposez-vous라고 했어요. 다른 누구를 추천하실 건가요?라고 되어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quoi d'autre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텐데 이제 qui d'autre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추천하시겠습니까? Ma fille est devenue tout autre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tout는 이때 완전히라고 해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utre는 뭐 크게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각각의라고 하는 뜻의 샤크가 되겠는데요. 항상 단수로 쓰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샤크 이렇게 쓰이는 문장은 보면은 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항상 단수예요. 그렇지만 문장을 해석할 때는요, 약간 복수의 개념처럼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보면 chaque homme a le droit d'être libre라고 돼 있잖아요. 각각의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만 쓰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복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haque homme, 그다음에 droit가 권리라는 뜻이고요. 이거 의무랑 종종 헷갈리시는데요. 의무는 devoir.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두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Mais je vais à la mer chaque semaine. 매주 바다를 간다. 그럼 이거 뭐야? 주 바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샤크. 그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자, 제가 이거 부정형용사 얘기하면서 정해지지 않은 거를 이제 말한다라고 했는데 긍정의 반대 부정으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죠. 자, 옥갱이 그렇습니다. 부정문을 만들어요. 느와 함께 부정문을 만들고요. 이것 역시 희양처럼 빠가 없습니다. 빠는 동반하지 않아요. 빠 없이 느와 함께 부정문을 만든다. 그래서 옥강 또는 여성으로 쓰이면 옥퀸으로 발음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어떠한 조금도 뭐뭐가 아니다. 준의 오퀸 이데 어떠한 생각 아이디어도 없다라는 거니까 전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주 내를 생략해서 그냥 오퀸 이데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Mais ce plat n'est dans aucun restauran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음식은 그 어떠한 식당에도 없다. 느 오깡 그죠? 부정문을 만들고 있죠? 느 오퀸 요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요 오트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서 나온 오트랑은 전혀 다른 뜻이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6번 넘어가 볼게요. 깰끄가 나오죠? 이건 단수로도 쓰일 수가 있고 또 복수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단수일 때는 어떤 약간의라는 뜻이고요. 복수일 때는 몇몇의 약간의라는 뜻입니다. Il y a quelque temps, elle habitait à Paris라고 돼 있죠. 얼마 전에, 얼마의 시간 전에. Il y a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나 뭐 기간이 나오게 되면 뭐뭐 전에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녀는 파리에 살고 있었다. 방과후를 쓰고 있죠? Il a invité quelques amis chez lui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집에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다. 여기 복수니까 명사 복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깰끄는 이렇게 몇몇이 또는 어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고요. 네, 7번 볼게요. 싹땡은 단수로 되고 복수로 되어 형용사일 때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지만 단수 그 대명사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대명사의 경우에는 복수로 쓰입니다. 자, 형용사일 때는 남성 단수는 싹땡, 여성 단수는 싹땡느. 그죠? 그다음에 남성 복수는 s를 붙이면 되겠고 여성 복수도 이렇게 s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es에 전부 다 괄호가 묶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약간의라는 의미로 단수로는 부정관사와 함께 성질이나 정도를 나타내고 복수로는 수를 막연히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누블롱 il reste un certain temps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얼마간의 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서 머물기를 있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on peut en acheter dans certains pays, 몇몇 나라에서 복수죠. 나라에서 그것을 살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구분하셔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8번, 부정형사의 마지막 8번이 되겠어요. Plusieurs는 몇몇이 여러라는 의미로 항상 복수형이에요. 아까 샤크와는 반대로 얘는 복수형으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관사 등의 한정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Les plusieurs.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얘가 없어요. 그냥 문장 앞에서 주어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수형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형이어야 되겠죠.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니까. 요거 아까 항상 단수형으로만 쓰이는 샤크하고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문장 볼게요. Il a vécu à Paris. 그는 파리에 살았다. 얼마 동안? Pendant plusieurs mois. 몇달 동안에. 몇몇 달. 몇달 동안에. On utilise cette carte dans plusieurs villes. 여러 도시에서. 여러 도시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온 적 있어요. 기출.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한정사 없이 쓰이는 거. 자, 여기까지가 부정 형용사였고요. 이제 부정 대명사를 갈 거예요. 부정 대명사는요, 부정 형용사보다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여덟 가지는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또 추가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겠어요. 자, 부정대명사 보시면 수량, 유사성 차이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연하게라고 나오죠. 막연하게 나타내는 대명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뚜가 나오죠. 우리 형용사에서는요, 네 가지의 형태가 있었어요. 형용사는 남성 단수부터 시작해서 여성 단수, 그다음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명사 표현을 잘 보시면 하나가 빠져 있죠. 그쵸? 형태 중에서 여성 단수 요것은 대명사 표현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여성 단수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뚜의 발음이 부정 형용사에서는 뚜지만 부정 대명사에는요. 뚜스라고 해서 S가 발음이 납니다.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거를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얘가 문장 안에서 똑같은 뚜라고 하더라도 부정 형용사로 쓰이는지 그리고 뚜스의 부정 대명사로 쓰이는지를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내용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뚜, 뚜스, 뚜뜨.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단수는 사물을, 복수는 사람과 사물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뚜와 비에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뚜. 남성 단수. 그다음에 Ces arbres sont tous en fleurs. 저 나무들은 다 꽃이 피어 있다. 저 나무들 모두가 다 꽃이 피어 있다라는 거죠. 뚜스. 이때는 사물, 이 나무들을 받는 거죠. 이게 뚜스가 모두라고 해서요. 사람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물도 모두를 지칭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3인칭 단수 일과 엘이 역시 그와 그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지칭하시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뚜스도 역시 저렇게 아흐부처럼 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들은 다 꽃이 피어 있, 아, 나무들은 다 꽃이 피어 있다라는 문장이었고, 다음 문장, 엘송 뚜뚜 가시떼 슈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들은 모두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뚜뚜, 여성 복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엘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뚜뚜, 여성 단수형은 없다. 그리고 뚜스의 발음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맨무. 똑같이 나오죠. 부정형사도 맨무가 있었죠. 그 자체, 뭐, 같은, 심지어, 뭐, 이런 뜻이 있었죠. 부정 대명사에서는 같은 것, 같은 사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볼게요. 맨무, 같은 것,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 형용사하고 지금 형태가 동일하죠. 그런데 형용사는 이제 뭐 심지어 같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을 하는 거고, 이건 대명사기 때문에 같은 것 또는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형태지만 문장에서 품사가 뭘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석을 달리 하셔야겠죠. 띠브와 세 쇼스요라고 했어요. 너 그의 신발 보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 레멤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것과 똑같은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는 거죠. 쇼스요를 지금 레멤으로 받은 겁니다. 세트빌에 뚜주글라 멤므. 이 도시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언제나 똑같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여성이어서 라 멤므. 이거는 복수여서 레 멤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멤므는 사실 형용사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대명사보다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렁, 로트, 레정 또는 레진, 레조트라고 되어 있죠. 한쪽 것, 다른 쪽,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한쪽 사람들, 뭐, 요렇게 해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두 개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 문장에서.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스갯송 에 렁, 데 메이어 드 라클라스라고 했어요. 이 소녀는 렁, 어떤 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들 중에 하나의 사람이에요. 한 명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데 메이어가 드 라클라스잖아요. 이 학급에서 가장 우수한 메이어는, 자, 봉의 비교급이죠. 봉의 비교급이면서 동시에 회상급이기도 하죠.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우수한이니까 드 플러스 레가 축약이 된 거예요. 대로. 그래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남성이기 때문에요. 형태가 린느가 아니고 렁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 이거는 렁과 로터가 한 문장에서 같이 쓰인 건데요. 한쪽은 이렇고 다른 한쪽은 이렇다라고 해서 주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내용일 때 이렇게 한 문장에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Long travail, l'autre s'amuse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은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의 동사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 문장, Je préfère cette robe. 나는 이 치마를 더 좋아해. Mais que penses-tu des autres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언급되어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할때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네, 조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쓰일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형태를, 앞에 나와 있는 그 명사에 따라서 형태를 전부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특히, 렁과 레정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지 되겠죠. 4번 볼게요. 샷광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대명사 형용사 편에서 조금 뭐하고 비슷하죠? 샤크하고 비슷하죠? 샤크, 그쵸? 요거는 각각이라는 거죠? 샤껑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항상 단수로 쓰인대요. 그쵸? 얘도 항상 단수로 쓰였죠? 네, 샤껑, 샤킨, 얘는 대명사이면서 각자의 의미가 됩니다. 샤껑, 드누, 우리들 중에, 우리들 각각이, 각자가, 아포크드 네갸 또 과자를 가져올게라고 되어 있어요. 샷강은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여기 드가 같이 쓰인 거예요. 메세 부테 이어쿠트 안 유호 샤킨이라고 했어요. 이 물병들은 각각 1유로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샤킨 물병이 여성이기 때문에요. 샷강의 여성형.

만들어준 거죠. 샷건도 각자라고 해서 사람만 쓰일 것 같지만 사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하지만 두 개요. 다 역시 단수로만 쓰인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옥갱 나왔죠? 옥갱도 아까 부정 대명사에서 나왔어요. 느와 함께 부정문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느와 함께 부정문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얘는 대명사. 아까 거는 형용사. 그렇죠? 대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수가 없겠죠. 뭐뭐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라고 하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문장이 쓰게 됩니다. 준우권의 오퀸을 늦쓰자니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녀의 친구들, 지금 친구가 여성 복수잖아요. 여성 복수니까 여기도 여성 복수 중에 그 누구도니까 오퀸, 여성형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옥경덩트의 늘레 아블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으, 남성이니까 지금 여기에 옥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복합 과거가 과거 분사 물리이지만 아부아가 조동사로 쓰일 때 우리가 과거 분사는 주어의 성과 수에 일치하지 않지만 대명사가 동사 앞으로 나가면 그 직접 목적 보어에 일치를 시켜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레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은 거예요. 오, 우리 복합 과거 할때 분사 일치에서 배웠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갱 봤고요. 이제 여섯 번째 볼게요. 깰끄쇼즈와 깰깡이라고 해서 어떤 것,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앞에 거는 사물, 뒤에 거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무뚜아슈데 깰끄쇼즈, 너뭐좀 살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 어떤 걸 살래? 두 번째 문장은 오네 엉트레인 드 샥쉐가 깡드 생바라고 나오죠. 자상한 사람, 이것도 부정대명사 드 남성 단수 형용사. 그래서 그 어떠한 자상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중이에요. 뭐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에트 엉트랭트 동사 원형 쓴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쇼즈 깰경의 의미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색땡 나오죠? 색땡은 아까 형사하고 형태는 똑같지만 대명사는 복수로만 쓰이기 때문에 여기 S가 괄호 안에 없죠. 그렇죠? 아까 대명사 편에서는 S가 괄호 안에 이렇게 의와 함께 동시에 있었어요. 하지만 대명사일 때는 복수를 쓰기 때문에요. 여기 괄호가 없어집니다. 복수를 여러 개, 몇 명을 의미한다. Certains disent qu'il est gentil. 어떤 사람들은 그가 친절하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 그렇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 자, 그다음 8번. 이제 볼게요. 복수로만 쓰이죠. 아까 이거 형용사하고 형태가 똑같죠? 복수로만 쓰이고 여러 개, 여러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Nous nous disons mis à plusieu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문장의 구성을 보시면 se mettre à라고 되어 있어요. à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se mettre à가 뭐뭐에 착수하다, 그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e mettre à에 해당한 이 넘어가 이제 이로 바뀐 거고요. 아프리저가 여럿이라고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럿이 그 일에 착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문장이. 자, 그 다음에 일정 온프리저가 그들은 그것이 여러 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저가 명사가 앞으로 중성 대명사 엉으로 나간 경우죠. 그래서 뭔가가 있었겠죠. 이 프리저가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넘어가면서 중성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프리저의 경우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는요, 부정 형용사 편에서는 없었는데 대명사 편에서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볼게요. 희양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바 없이 누구와 함께 부정문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부정의 표현에서 부정문과 부정의 표현에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희행하고 더불어서 백손노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얘네 둘은 과거 분사의 위치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었죠.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Cela ne sert à ri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라고 되어 있죠. Servir à 뭐뭐의 소용이 되다라는 건데요. 요 문장은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요거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Mais je ne perds rien.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Ne rien.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10번 볼까요? 아무것도 였는데 희행은 백소는 아무도 그죠? 사물을 나타내는 희행과 반대로 백소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아무도 뭐뭐 않다. 얘도 역시 바 없이 쓰인다. 시작해 볼까요?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죠. Elle n'attend personne dans cette soirée. 그녀는 이 파티에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느 쓰이고 있죠? 느 백손 그래서 부정문을 이끌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 인나디 봉슈 아 백손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느 역시 부정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손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 형용사하고 부정 대명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동일한 것도 있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서 정말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문장 안에서 대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시면 개의 그 단어의 쓰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제 예문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실전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것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의사소통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건 요청하기 하고요. 나중에 이제 가격 물어보는 거, 요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la vendeuse하고 une cliente가 나오죠. vendeuse는 판매원, 판매자를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cliente, 여성 고객이 되겠죠. une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매원이 여성 판매원 얘기를 합니다. Bonjour, madame. Je peux vous aider? 라고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손님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손님이 위, 네, je voudrais acheter un sac à main. 라고 합니다. sac à main은요, 이게 싹이 가방이고요. 맹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핸드백을 말합니다. 핸드백을 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voudrais, 우리가 많이 등장을 했죠? 조건법이죠.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조를 완화할 때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판매원이 뭐라고 합니까? Alors, je vais vous montrer ceci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손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지시 대명사예요. Ceci. Nous avons de beaux sacs en blanc, en noir et en bleu clair라고 하죠. 아, 저희는요, 예쁜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흰색, 검은색, 그리고 밝은 파란색이니까 하늘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손님이, c'est pour ma fille. 우리 딸 사줄 거예요. 우리 딸을 위한 핸드백이에요. On avait vu en marron 이라고 하죠. 마홍은 갈색을 나타내거든요. 여기 나오죠. 갈색 핸드백도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홍인데, 이제 그 앞에 그 핸드백을 나타내는 그 명사가 중성 대명사로 나간 거예요. C'est sa couleur préférée. 제 딸이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매원이 très bien. 아주 좋네요. 잘 됐군요. Je vais vous en montrer 라고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깔끔히 뒤풀이다가 몇 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흑야가된 마담 여기 보세요 손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님이 뭐라고 합니까? 위 쓰사 네 이거예요라고 하죠. 일부 플레 마음에 드시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이때는 플레 마음에 들게 하다. 네, 일페 꼼비앙 얼마인가요?라고 가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꼼비앵은 앞에 르가 없으면은요 날짜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문맥상 지금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일세 꼼비앙. 그래서 물건 요청하기를 했을 때는 요 대화, 그죠? 요청을 하고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갈색 있나요?라고 또 물어봤어요.

마지막에는 뭐 가격을 물어보는 것까지 챙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우리가 표현 연구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부드가요 아슈디 엄사카멘 핸드백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물건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불루와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조건법으로 써도 되고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일무포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팔로워 동사인데 이것도 비인칭 동사예요. 뭐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얘는 반드시 비인칭 주어하고만 쓰이죠. 그래서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대요? 앙목소드 포마시 치즈 한 조각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건 요청할 수가 있고 또두 번째로 Où est-ce qu'on peut trouver les glaces? 아이스크림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것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문맥상 파악을 했을 때. Donnez-moi 2 kilos de tomates, s'il vous plaît. 저한테 토마토 2kg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지만 이렇게 뭐 달라고 할때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맥상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아, 부두가야하고는 뭐 이렇게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문맥상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사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라는 의미. 스객송 에또나미 이 소년이 너의 친구니?라고 했을 때, 맞아, 바로 그거지. 위 세사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일페 꽁비앙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꽁비앵을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깨를 이용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격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깨레르 프리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세주입 세 꽁비앙 얼마인가요? 이렇게 해서 세로도 써도 되고요. 일페로 써도 됩니다. 똑같이 깨레르 프리 드 세트 주입 이 치마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 봤고요. 이따가 또 표로 우리가 또 정리해 보도록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불액 및 지불 방법을 묻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성분과 또 직원이 대화를 하는 거죠. S'il vous plaît, madame.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Oui, monsieur, 네, 손님, que désirez-vous?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이 Je voudrais un verre de vin 이라고 했어요. Verre는 잔을 말하거든요. 한 잔. 그래서 와인 한 잔, 포도주 한잔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Nous n'avons que du vin rouge 라고 나오죠. Ne que 단지 뭐뭐만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부정의 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주유가 그대로 쓰인 거예요. 얘는 부정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뭐만이기 때문에 이때 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포도주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Cela vous va?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때 이 알레 동사 여러 번 나오죠? 사바에서 사는 슬러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사바 사이에 여기 부가 들어가면 당신에게 괜찮습니까? 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때는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하면서 계속 앞에서 했던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Oui, c'est très bien. 네, 좋아요. Est-ce possible d'avoir un peu de fromage pour le vin? 이라고 하죠. 네, 좋은데요. 그 포도주와 함께 약간의 치즈를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Je suis désolé 라고 하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손님. Nous n'avons plus de fromage. 저희가 치즈가 다 떨어졌네요. 더 이상 없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느 뿔리는 부정이죠. 그래서 얘는 부정의 드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포마주 앞에는 이때는 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하고는 다르죠. 얘는 부정의 드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불액 지불 방법 묻기를 아직 안 끝났죠? 계속 끝까지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D'accord, je vous dois combien? 이라고 해서 지불액을 물어보죠.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6유로, 6유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je peux payer par carte? 라고 또 물어보네요. 파캬트 카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드로 지불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We miss you. 그럼요. 있니 아빠 드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지불해 묻는 거 요거 나왔었고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 나오죠. 앞으로 다시 가서 자, 지불액 여기서는 없었네요. 맨 뒤에 두 군데에서만 지불액과 방법이 다 같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누나본 끄, 듀, 반, 후즈라고 나오는데, 늦그, 뭐뭐만이라고 해서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정문이 아니다. 그래서 부분관사는 뒤로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정의 뒤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반면에, 엔는 몽슈 빠들레 김, 얘는 느, 그가 아니로 느, 빠잖아요. 느, 빠. 그쵸. 그래서 느, 빠기 때문에 얘는 드. 바뀌어야 되죠?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이는 부분관사, 부정관사가 뒤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부정의 드라고 얘기했죠. 그녀는 채소를 먹지 않는다. 드시고, 엔는 몽슈 끄델레 김, 그녀는 채소만 먹어요. 반대죠, 완전. 얘는 느 끄니까 얘는 그대로 대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주브 두아 꽁비갱이라고 하는데 드브와 동사가 저렇게 지불액을 물어볼 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하죠? 라고 할때 주브 두아 꽁비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요. 지불액 묻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해요. 세 꽁비양, 싸페 꽁비양, 싸꾸트 꽁비행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이 묶어서 대답할 수 없는 표현 하나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꾸트라고 하는 것은 꾸떼라고 하는 동사, 값이 나가다라는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쓸수 있고요. 답하는 것도 역시 세 또는 싸페 싸꾸뜨 뭐 이렇게 다쓸수 있습니다. 아, 본문에서는 또 일페 꽁비행이라고 나왔었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지불액을 대답을 할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제 방법을 나타낼 때쓸 수가 있는 전치사예요. 빠흐가 나와요. 그래서 빠흐갸흐뜨 그러면 신용카드 로 뭐뭐 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주프베이의 빠흐갸흐뜨 요거를 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카드를 받으시나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지문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요, 막 이렇게 A, B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A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B가 대답을 하기를 네, 선생님. 뭐 아까 전에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있니아 빠드 포블렘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카드로 계산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을 고르는 거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개 문장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이제 이게 주프베이에 빡깍하고 주 부삭스때하고 헷갈리셔가지고 이거 두 개를 섞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부프베이에 빡깍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불해도 됩니까? 하고 지불을 하겠습니까? 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빡 볼게요. 계속 수단과 방법 뭐뭐로 뭐뭐에 의해 뭐뭐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Je envoyais des cadeaux à mes cousins par av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촌들에게 항공편으로 선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쿠생이 사촌이에요. 사촌에게 par avion 비행기로 항공편으로 선물을 보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빡, 백손 그러면은 한 사람 당 이렇게도 쓰이고요. 이것도 빠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기본 표현 볼게요. 이제 딱, 쫙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물건 요청부터 지불 방법 묻기까지 의사소통 영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수능 특강의 모든 교재에서 나오는 의사소통 표현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거는 대화문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고 대답하는 사람의 누구냐, 그 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만 혼동하지 않아요. 예전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냈을 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내는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냐를 혼동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답을 나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물건 요청이다라고 나오죠. Je voudrais un kilo de pommes라고 해서 사과 1kg 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Je voudrais 조건법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세요. 이거는 손님이 할수 있는 대화겠죠. 여기 만약에 vous voulez가 들어가면 vous voulez un kilo de pommes 하고 물음표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판매원이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정말 전부 다 달라요. Un carnet, s'il vous plaît라고 했는데요. Un carnet는 이제 묶음을 말해요. 승차권 묶음. 그래서 10개 묶음을 우리가 그냥 그거를 통으로 깨그네라고 하는데 이 깨그네로 사면은 조금 더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이제 수능 교재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가격 묻는 거 볼게요. Ça coûte combien? 이렇게 동사를 꾸뚜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C'est combien?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킬로그램 당이라고 했을 때르 킬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정관사 르가 이제 단위 앞에 쓰게 되면은 뭐뭐 당, 킬로그램 당 이렇게 쓰이죠. 이것도 정관사 편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 집이랑 묶기 사페 콤비앙 얼마입니까? 똑같죠? 주부 두아 콤비앙 역시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두시고요. 이 주부 두아 꽁비행이 지불액을 묻는 표현이라고 전혀 모르시면 이거 두부아를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시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드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지불 방법 묻기. 주부 페이에 빡갸드 카드로 지불해도 되나요? 그쵸? 무작사 떼 라갸드 카드 받으시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ous acceptez 다음에는 바로 카드가 나와야 되죠. 이때 여기를 빠깍트로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카드로 받으시나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한국말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라깍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두 개를 막 혼동하셔가지고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사람 그리고 주문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정확한 대화를 선택하셔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를 볼 텐데요. 이건 프랑스 축제하고 나중에 혁명 기념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조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의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주제가 우리가 조금 알기가 쉽다, 편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조금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봐야 되겠죠. 자, 니스 카니발 볼게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카니발 중에 하나다.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카니발로 꼽힌다. 그래서 카니발은 카니발로 쓰지 않고요. 까르나발 이렇게 씁니다. 매년 2월 2주간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문에서 2월 2주간. 언제 열려요? 2월에. 그죠? 화려한 꽃차 퍼레이드, 대형 인형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주제는 매년 바뀌어요. 그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가면과 의상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통신 광고에서도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니스 카니발.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크리스마스 마켓 볼게요. 마르쉐 드 노엘이라고 해서 노엘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뭐 스트라스부르가 좀 제일 가장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11월 말에서 12월 말에 스트라스부르, 콜마르, 파리, 리옹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이렇게 동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마켓 중 하나로 꼽히는 스트라스부르 나오죠. 크리스마스 마켓이 특히 유명하다. 장식된 오두막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 선물, 먹거리, 냉쇼, 생강쿠키, 치즈 등을 판매한다. 그리고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스케이트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연이 열리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다양한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뜸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스트라스부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기념일 볼게요. 라 페트 나시오날이라고 해서요. 7월 14일을 의미합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의 상징적인 사건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7월 14일은 특히나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프랑스 국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 기념일이다. 1880년부터 공식적인 국경일로 지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볼게요. 주요 행사. 파리 샹젤리제 군사 퍼레이드 하고요. 불꽃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번도 또 나오는데요. 볼게요. 데필레 밀리테르 슈레 샹젤리제라고 나오죠. 세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사 퍼레이드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TV에서 가끔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참가를 하죠.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고요. 프랑스의 군대의 행진과 전투기 에어쇼가 펼쳐진다. 그래서 이 전투기 에어쇼가 이제 이 국기색이에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 정상들이 초청될 때도 있고, 프랑스의 국방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프레이드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개선문부터 콩쿠르드 광장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 7월 14일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 불꽃놀이 볼게요. 푸드 아티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밤이 되면 파리 에펠탑 주변에 웅장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영상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월 14일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옹, 막세유, 보르도 등 주요 도시에서도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야외 콘서트와 축하 행사다라고 해서 콩세어 에페스티비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열리고 시민들은 광장에서 음악과 춤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7월 14일 하면서 음악과 춤, 뮤직 덩스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단어가. 그 에펠탑 앞 샹드막스 공원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가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화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요. 한번 또 찾아보시고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 가지의 부정형용사와 부정대명사 편을 배웠는데요.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두 개를 같이 함께 펼쳐보시고 1번부터 이렇게 차분히 맞춰가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부분을 자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제 편집이나 가공을 이제 하고요. 아, 이 정도면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겠다. 괜찮은 느낌이야 싶으면 파일을 닫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음악, 저 음악을 넣으면서 편집을 하다 몰입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은 모니터 쪽을 향해서 이제 나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거북목으로 앉아서 일하다가 안 풀리면 벌떡 차고 일어나서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곡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움직여요. 건반을 치다가 또 편집을 하고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이는 짠! 작업하는 시민 되는 짠!
0: 어떻게든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화음도 쌓고 코러스도 넣고 목소리도 좀 이것저것 바꾸고 해서 좀 그래도 목숨 걸고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명함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사람들의 귀에 가장 첨예한 곳을 가장 날카로운 곳으로 콕 찔러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영상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같은 어떤 해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상 보내력. 결코 작업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진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력이에요. 제가 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체력과 지구력이 정말 필요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되도록 넘지 않게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래도 좀 즐거운 기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진짜 시간 조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의 안배도 정말 중요하고. 끝나서 신나지만 하지만 또 내일부터 또 계속되는 이제 혹독한 노동에 대한 걱정을 담으며 약간 잔잔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음악을 넣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3점 문항 테스트 보기 전에 앞서서 용쌤 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문항들은 1번 문항, 7번 문항, 그 다음에 12번 문항인데, 자, 1번 문항과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퇴적암, 그 다음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고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문항은 지질 구조와 관련된 문항을 같이 좀 묶어봤고요. 한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점토와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물에서 점토와 모래의 비율에 따른 공극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극률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요. 사실 이 공극률이 지구과학 1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로 추출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공공률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이 설명에 초점을 두고 공공률에 대한 자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퇴적물이 이렇게 있을 때 퇴적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간빈 틈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공극이 전체 퇴적물 부피에서 얼마큼 차지하고 있느냐? 공극의 총 부피 비율을 공극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퇴적물이 이렇게 있어요. 퇴적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퇴적물 전체 부피 안에 퇴적 입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을 겁니다. 퇴적 입자들이, 다양한 퇴적 입자들이 들어있을 텐데, 요 퇴적 입자와 입자 사이에 들어있는 요빈 공간, 우리가 이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공극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 용해되어 있는 물질들이 나중에 교결작용을 일으키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 전체 퇴적물 부피 안에 들어있는 총 공극의 부피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한다. 아셨죠? 요거 한번 정의를 꼭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기역 리을은 부피가 같고 점토와 모래의 비율이 서로 다른 퇴적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퇴적물 전체 부피는 같다. 다만 지금 이 퇴적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비율이 다르다. 입자가 점토로 이루어져 있는 것 있고요. 입자가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또 있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지금 전체 퇴적물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입자의 비율에 따라서 공극률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전체 퇴적물 부피분의 공극의 총 부피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자료를 해석해 볼 때, 여기 지금 공극률이 가장 작게 크게 나오고 있죠? 점토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조그만 입자, 16분의 1에서 2mm, 아주 조그만 입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총 공극의 부피가 크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래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점토는 16분의 1mm 이하죠? 모래가 16분의 1에서 2mm죠? 우리가 보통 모래 입자는 평균 입자의 크기가 1mm 정도 기억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공극률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아셨죠? 점토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공극률이 상당히 크구나. 됐나요? 자, 공극률이 제일 적게 나오는 부분은 모래가 80% 정도 되고 점토가 이 정도. 요만한 입자가 20%, 요만한 입자가 8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 공극률이 제일 적게 나오는구나. 공극의 총 부피가 적구나. 요런 관점.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볼게요. 모래에 대한 점토의 비율이 높을수록, 모래에 대한 점토의 비율이라고 하는 건 분모에 모래가 들어가고 분자에 점토가 들어가면 된다. 이게 모래에 대한 점토의 비율이 높을수록 공극률이 높다. 모래에 대한 점토의 비율이 높을 때 공극률이 높네요? 그래서 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럼 틀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점토의 비율이 0%죠? 점토의 비율이 20%입니다. 즉, 모래에 대한 점토의 비율은 지금 이 니은의 경우가 기역보다 더 큰데, 공극률은 오히려 작잖아. 그러니까 넌 틀린 거야. 아셨죠? 무조건 모래에 대한 점토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공극률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야. 아셨죠? 그 다음에 퇴적물의 입자 개수는 기역이 디귿보다 많다라고 되었는데, 볼게요. 기역은 요 전체 퇴적물에 모래 입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점토가 40%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입자의 개수잖아. 전체 퇴적물의 부피는 똑같은데 작은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작은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입자의 총 개수는 많아지겠지. 그러면 기역이 디귿보다 적어야 되겠지. 오히려 점토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의 총 개수는 더 많아지겠지. 됐죠? 기역 리을의 공극이 같은 기역 리을의 공극이 같은 교배 물질로 모두 채워질 경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다, 지금 이 공, 그 뭐죠? 같은 교결 물질로 채워진대. 그러면 공극의 총 부피가 크면 클수록 같은 교급 물질로 채워진다고 했을 때더 많은 교급 물질이 채워지겠지.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퇴적물의 질량 변화량이 크겠지. 자, 니은이 가장 작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니은이 공극률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총 공극의 부피가 제일 작단 얘기죠. 그럼 총 공극의 부피가 제일 작단 얘기는 여기에 채워낼 수 있는 교결 물질의 총량도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교결 물질이 채울 수 있는 양이 적단 얘기는 질량 변화도 작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 변화는 니은이 가장 작다. 디귿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1번 문제 역시 좋았던 문제고요. 선생님이 용스 픽딱 찍었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자료, 새로운 자료들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볼게요. 그림은 퇴적암 AD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암염, 쉐일, 응외암, 석회암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한 암석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보겠습니다. 지금 점토가 쌓여서 A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얘는 쉐일이 되겠지. 쉐일이 되는 거고. 지금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B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석회암이 되는 거고, 이때 이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가 되겠지. 참, 폐수에서 증발이 일어났고요. 증발 과정에서 증발 잔류암인 C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C는 암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화산재가 쌓여서 D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D는 응회암이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D는 응회암, 쇄설성 퇴적암, A는 쉐일, 쇄설성 퇴적암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석회암, 얘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되는 거고, C는 암염, 암염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문제 보겠습니다. 측리는 A보다 C에서 잘 발달한다. A는 쇄설성 퇴적암인 쉐일, C는 누구죠? C는 암염. 그럼 얘는 화학적 퇴적암. 측리라고 하는 건 쇄설성 퇴적암에서 잘 발달한다. 그러니까 A보다 C에서 잘 발달한다. 틀렸죠? A가 더잘 발달하는 겁니다. B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자, B는요, 석회암.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석회암이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퇴적암에는 다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셨죠? 왜냐하면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생물체의 유해 또는 생물체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 높죠. 그렇지만 다른 퇴적암에서도 화석이 발견될 수는 있다. 자, D는 쇄설성 퇴적암에 속한다. D는 누구? 응회암 쇄설성 퇴적암에 속한다. 맞죠? 얘는 화산 분출 과정에서 분출물 중에서 특히나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화산재도 쇄설물이에요.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쇄설성 퇴적암 속한다. 맞죠?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 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3번은 역시나 퇴적암과 관련된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심해저 퇴적물의 구성을, 그 다음에 나는 심해저에서 퇴적된 유공충 유해를 나타낸 것이다. 아, 유공충, 유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퇴적암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 석회암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석회암을 만들어낸다? 근데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석회암이 되었다? 아,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석회질 생물체가 쌓여서, 석회질 생물체의 퇴적물이 쌓여서 암석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얘는 유기적 퇴적암이 될 거야, 나중에. 특히나 이제 석회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다음 보면 여기 점토 퇴적물이 쌓여서 암석을 만들어낸다. 그럼 얘는 쇄설성 퇴적암이 되겠지. 쇄설성 퇴적암이 될 것이고 뭐 쉐일이나 이암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규질 생물체가 쌓여서 퇴적암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얘도 유기적 퇴적암이 될 것이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처트가 될 수가 있겠죠. 처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처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A에는 나와 같은 유공충 유해가 포함된다. A는 누구죠? 석회질 생물체의 퇴적물. 유공충의 유해가 포함된다. 맞죠? 자, B에 해당하는 주된 입자의 크기는 16분의 1mm보다 작다. B는 지금 점토 퇴적물이거든. 그러니까 16분의 1mm보다 작다. 16분의 1mm에서 2mm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모래의 입자 크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모래보다 입자가 크기가 작으니까 16분의 1mm보다 작다. 맞는데 우리가 이 숫자까지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1mm. 1mm가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 그런데 16분의 1mm는 1mm보다 한참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도 작아? 그럼 점토지. 모래보다 한참 작은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입자의 범위까지 지금 우리가 암기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서 조금 과해.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1mm. 요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C가 속성작용을 받으면 처트가 생성될 수 있다. C는 누구죠? 규질 생물체의 퇴적물. 얘가

퇴적암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기적 퇴적암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누구? 처트가 될 수 있다. 맞다. 그러면 기억년디귿 다 맞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퇴적 구조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퇴적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쉬워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학습한 주요 퇴적 구조는 연흔, 건열, 사층리, 점이층리.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 중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쉽다고. 아셨죠? 자, 퇴적 구조 중 어떤 퇴적 구조의 형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이 담긴 비커에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진흙, 모래, 자갈을 넣고 골고루 섞어 흙탕물을 만든 후 물이 담긴 긴 원통에 부었대.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퇴적물을 여기다 넣었대. 그러면 여기서 넣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죠? 무거운 녀석이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이 그 다음에 가라앉고 아주 가벼운 녀석은 가장 마지막에 가라앉겠지.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에 의해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그 퇴적 구조가 무엇이다? 점이층리. 이렇게 가는 거지. 보면 입자가 모두 가라앉은 후 긴 원통에 쌓인 퇴적물을 높이에 따라 상부와 하부로 구분하여 입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즉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점이층리가 만들어진다. 점이층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 됐죠? 보겠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퇴적물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은 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가가 누구죠? 이러한 다양한 입자들을, 퇴적물 입자들을 부었어. 부었더니 무거운 것이 먼저, 가벼운 것이 나중에, 그러한 과정이 만들어진다. 점이층리가 만들어진 일반적인 환경은 수심이 깊은 물속. 그래야지 이러한 입자의 분리가 나타난다고. 그 과정이 요 과정이죠. 맞는 거. 그 다음에 나에서 입자의 평균 크기는 퇴적물 하부가 상부보다 크다. 여기는 주로 자갈이 들어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점토. 지금 이 과정에 의하면 진흙이 들어가 있겠지. 됐죠? 여기는 그럼 뭐 모래가 들어가 있겠지. 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균 크기는 하부가 상부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점이층리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되죠. 역시나 좋은 문제. 우리가 이런 실험 문제는 문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두에서 묻고자 하는 걸 이미 어느 정도 꺼낸단 말이야. 문두를 잘 확인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보면은 역시나 지금 퇴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퇴적 구조를 사진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볼게요. 얘는요,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층리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 사층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사층리. 지금 쩍쩍쩍쩍 갈라져 있죠. 너 건열. 그 다음에 울퉁불퉁 보이고 있습니다. 연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퇴적 구조 문제를 접할 때는 여기서 보기에서 그 내용을 묻든 안 묻든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세 가지. 어디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어떤 퇴적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항상 갖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사층리 지금 이 그림에 의하면 얘는 지금 싹둑 잘라 놓은 지층의 단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지층 단면의 모습. 그 다음에 이 건열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층리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 얘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층리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셨죠? 만약에 건열이 단면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래로 뾰족. 연흔이 단면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로 뾰족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사층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주로 하천 또는 강, 바다, 강바닥 또는 사막 같은 곳에서 모래 정도의 사이즈의 입자의 크기들이 물이나 바람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운반되다가 쌓이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점토질의 물질들이 물 밑에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점토질의 물질들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돼요. 수면 위로 노출돼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건열이 만들어지지. 쪽쪽쪽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연흔 같은 경우 역시나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운반되다 보면 물 같은 경우 물이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곳에서 퇴적 입자를 떨어뜨려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울퉁불퉁. 그래서 얕은 물가의 바닥, 우리가 바닷가를 놀러 갔을 때 그 바다의 바닥에 이런 구조가 잘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같이

맞췄죠? 보겠습니다.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수 있다. 알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면상에서 사층리가 이렇게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퇴적물은 이렇게 공급이 된다. 자, 측리면을 관찰한 것이다. 측리면을 관찰한 것이다. 자, 단은 주로 대륙대에서 형성된다. 대륙대는요, 해양 퇴적 환경에서 생각보다 수심이 깊은 곳이에요. 근데 연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얕은 물 밑, 얕은 물 밑. 그러니까 해양 환경이라고 한다면 대륙붕 정도면 가능하다. 대륙대는 꽤나 깊은 환경이기 때문에 대륙대에서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로 저미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역, 니은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자, 퇴적 환경에 대해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대륙붕, 선상지, 해빙 중 하나이다. 여기 밑줄. 지금 여기가 대륙붕. 대륙붕. 그 다음에 선상지. 그 다음에 해빙 중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 대륙붕이라고 하면 해양 퇴적 환경. 수심이 비교적 얕은. 선상지라고 한다면 육상 퇴적 환경. 산과 평지가 만나는 곳에서 퇴적물이 한꺼번에 확 공급이 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이 진행되는 곳, 다양한 퇴적 입자가 만들어지죠. 해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장, 주로 모래, 고운 모래들이 쫙 깔려있는, 그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러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래사장이 이 해빙 퇴적 환경, 연안 환경, 맞나요? 보겠습니다. 경사가 급한 산지와 평지 사이에서 자갈 모래 등의 다양한 퇴적물이 쌓인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포인트는 경사가 급한 산지와 평지 사이. 자, 선상지가 되겠죠, 선상지. 다양한 퇴적물이 산지에 따라서 운반이 되다가 평지와 만나면 이 물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면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퇴적물을 쫙 뿌려준다고. 어떤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그래서 부채꼴 모양의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선상지. 자, 그 다음에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선상지. 그 다음에 모래가 쌓여 모래사장을 이루고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지. 모래사장을 이룬대. 그럼 누구야? 해빙이 되겠지, 해빙. 여기서는 연은 형성될 수 있다. 자, 수심이 얕은 해저 지형이라고 했으니까 해양 퇴적 환경. 셋 중에 해양 퇴적 환경은 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심이 얕다라고 했으니까 대륙붕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선 문제를 풀면 된다. 보겠습니다. 퇴적물 중 자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역이 니은보다 높아. 니은은 주로 모래예요. 모래 중에서도 고운 모래. 그러니까 자갈은 지금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겠지. 기역이 니은보다 높아. 맞네요. 자, 니은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에 해당해. 해빙은 연안 퇴적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디귿에 산호의 유해가 쌓이면 석회암이 형성될 수 있어. 산호의 유해가 쌓여서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어. 얕은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산호 같은 경우는 햇빛이 필요한 거니까, 생명활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산호의 유해가 쌓이면 얕은 물가에서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어. 맞죠? 그럼 이때 이 석회암은 무슨 석회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이제 유기적 퇴적암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 A, B, C 다 맞는 얘기. 그러면 답을 골라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간단히 봤고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면 7번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용스 픽딱 붙여놨죠. 좀 신선한 자료이고 이런 것들을 좀잘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볼수 있는 좀 생소한 용어도 있다.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해양 퇴적 환경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의 환경에서 퇴적 구조가 발달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단면이래, 단면.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떠한 특징적인 구조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느냐.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커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입자의 크기가 커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입자의 크기가 커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아, 점의적인 구조? 점의적인 구조? 점의적인 구조가 세번 나오네. 누구? 점위층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점위층리가 있는 거고, 점위층리가 지금 몇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녀석이 먼저, 위에 있는 녀석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 그세번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이러한 점위층리가 지금 해양 환경에서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륙붕이 있죠. 대륙붕 요 끝머리 부근에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 쌓여 있었어. 근데 이러한 퇴적물들이 해저 지진이나 아니면 사태에 의해서 쓸려 내려와. 대륙 사면을 따라서 쓸려 내려와. 아주 빠르게. 쓸려 내려오다 보면 물과 다양한 종류의 퇴적 입자들이 다 섞여서 막 뒤죽박죽 쓸려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이 쓸려 내려온 요 시점에서 얘가 좀 많이 충분히 쓸려 내려오면 여기서 이 쓸려 내려온 물질들이 여기에 쌓이게 되는데 비교적 무거운 녀석이 먼저 가라앉아서 비교적 무거운 녀석이 먼저 가라앉아서 쌓이고 그 다음 가벼운 녀석들은 여기 조금 위에 또 가벼운 녀석들은 여기 조금 위에 이런 식의 구조로 쌓이게 된다. 무엇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점위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위층리는 꽤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해양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대륙붕에 있었던 퇴적물들이 해저 산사태나 아니면 어떠한 지진에 의해서 쓸려 내려와 빠른 속도로 물과 함께 혼합돼서 쓸려 내려왔을 때그 쓸려 내려온 물질이 어디에? 대륙대에 쌓일 때 무거운 녀석이 먼저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쌓이면서 이러한 점위층리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요거 우리가 챙기시고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물과 뒤섞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흐름, 우리가 요 흐름을 잘 다루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나오죠? 저탁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탁류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냐면 고밀도 퇴적물 혼합수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물과 함께 막 뒤섞여서 쓸려 내려오는 거야. 쓸려 내려오다 보면 무거운 것이 먼저, 가벼운 것은 천천히 이러한 점위층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셨죠? 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륙붕 가장자리의 퇴적물이 해저 사태에 의해 흘러내릴 경우 비 영역에 저탁류가 흐를 수 있다. 여기서 저탁류가 흘러지게 되면, 저탁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점위층리를 잘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들이 같이 운반된다는 거야. 굉장히 많은 물과 함께. 그러면 운반되다 보면 무거운 것이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이 천천히. 그러면 밑에 점위층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셨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퇴적 구조는 A보다 C에서 잘 형성된다. 이러한 점위층리 같은 이러한 퇴적 구조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운반되다가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운반되다가 쌓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밑에 부분, 수심이 꽤나 깊은 곳에서 침강 속도의 차이가 충분히 날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보다 C에서 잘 형성된다. A 같은 이런 대륙붕의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퇴적 구조는 연흔 같은 것들이 여기서 좀 만들어질 수 있죠. 대륙붕에서는. 아셨죠? 자, 나의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탁류는 최소 3회 이상 발생하였다. 자, 해석 포인트는 이거예요. 점위층리가 하나, 점위층리가 둘, 점위층리가 셋. 즉,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운반되는 과정이 적어도 3번 있었다. 그럼 이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운반되는 과정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 우리는 저탁류를 해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탁류가 3번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점위층리가 3번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물론 저탁류가 더 있었을 수 있겠지. 그러지만 저탁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점위층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세 번의 점위층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세 번의 운반 과정은 있어야 된다. 그세 번의 운반 과정을 우리는 저탁류로 해석을 한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탁류는 최소 3회 이상 발생하였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 다풀수 있어야 된다. 됐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용스 픽입니다.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7번 문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지금 어느 지형에 대한 우리나라 어느 지형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좀 많이 푼 친구들은 지식으로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정보를 최대한 꺼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일단 해보는 게 좋아요. 아셨죠? 지식 있는 친구들은 바로 풀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최대한 꺼내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형을 관찰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낸 건데, 셰일층이 있대. 셰일층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적어도 점토나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직층이 있다는 얘기야. 점토나 진흙. 그죠? 쇄쇄성 퇴적암층.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화석과 새 발자국 화석이 있다. 공룡 발자국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생대잖아요. 중생대. 중생대고 퇴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육상 환경이 되겠지. 육상 퇴적 환경.

맞죠? 그 다음에 연흔과 건열이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된대. 그럼 연흔과 건열 퇴적 구조가 나왔으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한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얕은 물 밑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 지역은 점토질의 물질이 있었는데 얘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건열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자, 얕은 물이라고 하면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바다라고 하면 틀렸지. 바다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온다, 새 발자국 화석이 나온다, 육상 환경이어야 된다. 아셨죠? 자, 특히나 공룡 발자국 하면 우리는 중생 대 육상 퇴적 환경을 지지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보예요, 정보. 아셨죠? 이건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건조한 환경에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얘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느냐? 건열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 맞는 거고요.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고생대가 퇴적된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중생대. 아셨죠? 그러니까 너가 틀렸지? 됐죠? 니은만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기를 해결하는 연습을 지금은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니은만 맞는다. 답 고를 수가 있고요. 8번 풀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지금 습곡과 단층이 발달한 지역에 석유가 매장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석유가 어디 있어? 석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어? 이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단원에서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 퇴적암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질 구조를 해석하라는 거지. 아셨죠? 석유에 너무 꽂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지질 구조가 있습니까? 구부러져 있잖아. 지층이 구부러져 있죠? 습곡이 있어. 습곡이 있는데 얘가 지금 위로 블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배사 구조가 있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려 있잖아요. 잘려. 얘가 단층선이 되겠지. 단층선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사람을 그려주라고. 이렇게 미끄럼틀을 탄 사람을 그려주라고. 그럼 사람은 상반에 올라가 있는 거고, 이쪽이 이제 하반이 되는 거고, 하반이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요 지층과 요 지층이 같은 지층이에요.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상반의 지층이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층에서 상반이 올라간 단층이라는 거지. 무슨 단층이에요? 얘는 지금 역단층이 되는 거야. 역단층이 되는 거고. 역단층, 그럼 우리가 필연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힘은 뭐예요? 횡, 암, 역.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배사? 습곡? 습곡도 횡압력이잖아. 그러니까 둘다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질 구조. 이걸 기억하시라고.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시추 시설은 향사에 설치되어 있다. 어디에? 폐사. 여기가 폐사라고. 폐사축 부분에 설치되어 있네요. 너 틀렸어. 향사가 아니라 폐사야. 자, 나에서 석유는 하반에 매장되어 있다. 석유층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상반 덩어리, 여기 상반 덩어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반이 아니라 상반이다. 두 지역은 과거에 횡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습곡과 역단층이니까 역단층, 습곡 모두 다 약응력, 미는 힘, 횡압력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아셨죠? 그러니까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보면 선생님 우리가 석유가 어디 있는지도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지질 구조를 묻기 위한 자료 해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 자, 여기 선생님이 용스픽 이렇게 체크해놨죠. 볼게요.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국대와 주요 화산 분포를.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료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는 머릿속에서 찰칵해서 좀 찍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프리카 열국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좀온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동아프리카 열국대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열국대다. 열국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죠? 열국대는 대륙과 대륙이 있을 때 대륙과 대륙이 발산을 합니다. 대륙과 대륙이 발산을 해요. 뜯어져요. 뜯어지면 그 뜯어진 그 과정 속에서 가운데 뭐가 생겨요? 뜯어진 틈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지질 구조가. 우리가 그 지질 구조를 열곡대라고 한다고. 그럼 대륙과 대륙이 발산하는 곳에서
결곡대가 만들어진다. 발사는 맨틀 대류와 연결시키면 언디? 맨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발산이 일어나니까. 아, 그러면 이 열곡대 하부에는 맨틀 대류의 상승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이 발산을 하니까 열곡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양 옆에 있는 대륙은 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열곡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멀어지는구나, 멀어지는구나, 멀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대륙과 이 대륙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뜯어져서 생긴 틈 구조를 우리가 열곡대라고 한다고, 이 지형을. 아셨죠? 그럼 밑에 있는 맨틀 물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맨틀 대류의 상승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맨틀 물질이 올라오면 그 과정에서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를 만들어내겠지. 어떤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특히나 판의 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 맨틀 대류와 연결시켜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발산 경계라고 한다면 맨틀 대류의 상승류, 수렴 경계라고 한다면 맨틀 대류의 하강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각 변동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긴 지금 맨틀 대류의 상승류가 있는, 그래서 열곡대가 만들어진 지역이죠. 화산 활동 있다 없다? 화산 활동 있다. 지진 있다 없다? 지진 있다. 어떤 지진? 천발 지진. 어떤 마그마에 의한 화산 활동?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한 화산 활동. 현무암질 마그마는 왜 만들어져요? 밑에서부터 맨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니까. 아셨죠? 세 번째, 지형을 공부해야 된다. 자, 열곡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열곡대. 열곡대만 만들어질까? 대륙과 대륙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끊어진단 말이지. 끊어지고 끊어지고 끊어진다. 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단층이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정단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맨틀 대류와 관련시켜서, 그 다음에 지각 변동과 관련시켜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발달하는 지형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기억 지점과 니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저 멀어지고 있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자, A 영역에서는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A 영역은 여기잖아. 그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A 지역이. 지금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입니다. 상대적으로 둘의 관계에서는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는 거야. 무슨 단층? 정단층인 거야. 아셨죠?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합니다. 자, B 영역에서는 관이암이 나타날 수 있다.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마그마가 올라오면 주변에 있었던 지층을 뚫고 관입할 수가 있겠지. 관이암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 마그마는 현무암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일 테니까 그 관이암은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만들어진 관이암이겠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리연 티긋, 이렇게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풀 수 있고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지질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전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전리 문제가 나오면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문항풀이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지만 우리는 교육과정상 출제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린단 말이지. 자, 보겠습니다. 용암이 있었습니다. 용암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마그마가 분출해서 지표를 흐르고 있는 거야.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중심 핵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수축하는 거지. 수축, 수축, 수축. 그래서 수축하면서 틈 구조를 만들어줬어요. 그 틈 구조가 전리야. 무슨 전리? 주상전리에 대한 얘기예요. 주상전리. 주상전리. 우리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여기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마그마가 흘러. 마그마가 내려왔어. 흘러 내려오는데 좀 과한 경우를 가정을 해서 여기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마그마가 물과 만나. 그럼 여기서 빠르게 냉각 수축을 하면서 쪼그라들면서 이러한 냉각 수축에 의한 기둥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했지. 이 기둥 모양의 구조가 주상전리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전리를 얘기할 때는 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둥 모양의 구조, 기둥 모양의 전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표현한다. 아셨죠? 이 주상전리 할 때 이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요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상전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 여기 화산 활동이 있었네. 화산 활동이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용암이 흘렀네.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선 화산
암이 발견이 되겠네. 그죠? 화산활동이 있었네, 용암이 있었네, 화산암이 발견이 되겠네.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둥 주상절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세립질 조직이겠네. 이제 이런 걸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얘 보겠습니다. 얘는 화성암이 땅 속에서 식은 거야. 땅 속에서 식었는데 이 지역이 융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전리를 만들어냈는데 이 전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수평 방향으로 약간 판상을 띠고 있는 전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전리는 판상 전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화성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땅 속에서 식어서 굳어진 화성암. 아, 너는 심성암이라고 얘기하면 딱 좋겠구나. 너는 심성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 심성암 여기서 식었죠? 식었을 때이 식은 다음에 얘는 지금 그 위에 있는 퇴적물이나 암석이 누르고 있는 힘을 받고 있었다고. 요 힘에 저항해서 얘도 이러한 힘을 내부 압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식었다고.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나서 위에 있는 퇴적물들이 풍화 침식돼서 제거되고 얘가 융기하는 과정에서 위에 누르던 힘들이 제거되니까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요 내부 압력에 의해서 약간 반발력의 느낌으로 약간 팽창하는 느낌으로 얘가 커지면서 판상으로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야? 판상전리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판상전리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화산활동이 없었지. 그치? 그럼 화산활동이 없었다는 얘기는 화산암이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화성암은 누구야? 심성암이 되는 거지. 심성암이란 얘기는 이 암석은 조립질이란 얘기고, 그죠? 심성암이 지금 내가 볼때볼수 있는 상태, 지표 바깥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 심성암이 지표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너는 융기를 했구나. 그럼 융기를 한 다음에 침식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아, 지금 주상절리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주상절리가 발견되는 지형은 화산 지형, 용암이 흘렀던 지형, 주상절리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리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세립질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판상전리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된다? 판상전리라고 하는 건 심성암, 땅 속에 있었던 심성암이 그대로 식었어. 이미 암석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 지역은 화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랬던 녀석이 심성암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융기하여 노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판상전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판상전리는 심성암이 만들어진 시기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상전리가 잘 발견되는 지형이 주로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강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주상전리가 잘 발견되는 지형이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지식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표면은 내부보다 빠르게 수축한다. 자, 수축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빨리 식을 수 있는 곳. 표면과 내부 중에, 이 안쪽과 표면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식을까? 표면이 더 노출이 잘돼 있으니까. 노출이 잘돼 있으면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수축을 빨리빨리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은 내부보다 빠르게 수축한다. 맞죠? 내부는 열이 잘안 빠져나가니까 수축을 잘 못해. 열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지 얘가 냉각이 빨리 되고 빨리빨리 수축을 할수 있고 이러한 구조가 잘 만들어진다. 됐죠? 자, 나의 융기 과정에서 A에 가해진 압력은 증가한다. A에 가해진, 이거 잘 보세요. 가해진 압력입니다. 가해진 압력이라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충분한 외부 압력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외부 압력이 제거된 거야. 외부 압력이 제거돼서 얘가 반발력의 느낌으로 팽창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가해진 압력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가 맞아요. 됐죠? 자, 가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나고 나는 화산암에서 잘 나타난다. 서로 어떻게 됐죠? 바뀌어 버렸죠? 서로 지금 가 같은 경우는 화산암에서 잘 나타나고 나 같은 경우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틀렸죠? 기억만 맞는 거.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특히나 이 니은 문장이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 요거 포인트 잘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3점 테스트 마지막 문제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꽤나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부정함이 발견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밑줄 볼게요.
암석 A

0: 이는 퇴적암이고, 아, 여기가 지금 다 퇴적암이구나. 퇴적암이야. 자, 그 다음에 U1-U'과 U2-U'은 난정한 면과 평행부정한 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다시 그 문장 밑줄. 암석 A는 퇴적암이고, U1-U1'과 U2-U2'은 난정한 면과 평행부정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 밑줄 쫙 그으셔야 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여기 지금 E, D, C, B, A가 순차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부정한 면 위에 지금 그 이전 암 지층, 이전 암석의 풍화 침식물이 여기 놓여 있어. 즉, 얘네들은 다 뭐야? 얘네들은 지금 기저여감이 된 거야. 근데 기저여감이 부정한 면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이 지층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야. 역전되지 않은 거야. 역전되지 않은 상태. 아셨죠? 그럼 퇴적암 하나, 풍환 침식 받고 나서 부정한 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퇴적암 하나가 쌓인 거지. 2층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U1 프라임, 요 면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쌓이고, 깎이고, 쌓이고. 얘는 평행부정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평행부정함 면이라고 해야 정확했죠?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난정한 면이 되는 거예요. 난정한 면. 왜냐면 문 2에서 둘 중에 하나가 평행부정한 면, 맞죠? 평행부정한 면, 둘 중에 하나가 난정한 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난정한 면이 되려면, 요 밑에 있는 암석은 심성암이거나, 아니면 변성암일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난정암의 조건을 갖추는 거니까. 아셨죠? 부정한 면 아래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걸려 있어야지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난정합,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맞죠? 그 둘의 관계는 난정합, 둘의 관계는 정합, 둘의 관계는 정합, 둘의 관계는 평행부정합, 둘의 관계는 정합, 이렇게 된 거야. 요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지역은 최소 3회 이상 융기하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교육과정상 설명하는 부정합이 만들어진 일반적인 과정이야. 퇴적했어.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융기한 다음에 침식됐어. 그 다음에 다시 침강된 다음에 퇴적됐어. 그러면 요 과정에서 부정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부정한 면이. 퇴적. 어디서 퇴적이 되죠? 중요한 포인트. 수면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 퇴적됐어. 근데 이 지역이 수면 위로 융기했어. 그럼 풍화 침식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 그래서 퇴적이 진행됐어. 그럼 부정한 면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 융기 한번 한 거야. 부정한 면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 융기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지역은 지금 몇 번을 융기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요 지역 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네. 나무가 있네.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지표에 드러나 있는 상태야. 현재 상태가 융기 상태야. 현재 상태가. 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부정한 면 있으니까 융기. 부정한 면 있으니까 융기. 현재도 퇴적된 이후 현재도 지금 융기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융기는 최소 3회 이상. 됐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부정한 면수. 부정합 면수 플러스 1. 여기서 이 플러스 1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현재가 융기했다면, 현재가 융기한 상태라면, 현재가 지금 지표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부정한 면 플러스 1 해야지 그 지역의 융기 횟수가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와요. 아셨죠?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드릴게요. 어떤 숙제냐면, 지금 보기 기억은 이 지역의 융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숙제 갑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A층이라고 한다면, A층의 융기 횟수는 몇 회일까요? 숙제. 아셨죠? 수강 후기 올려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피드백 해드릴게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 지역이 아니라 A층의 융기 횟수.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니은, U1-U2 다시 U1'과 같은 형태의 부정한 면은 형성 과정에서 조선운동보다 조륙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조륙운동이라고 하는 건이 지역이 그대로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게 조륙운동이고, 조선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습곡을 받은 거야, 습곡을. 근데 습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절대 평행부정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 습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니죠? 습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습곡 되고 나서 올라와서 깎인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쌓인 거니까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U1 다시 U1 프라임은 평행부정한 면이니까 조륙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보게요. 형태의 부정한 면은 형성 과정에서 조선운동보다 조륙운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맞지? 조선운동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습곡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경사부정함이 만들어진다고. 됐죠? 자, 암적 F는 심성함이나 변성합니다. 심성함이나 F, 변성함이어야지 얘가 난정한 면이 된다. 맞는 거. 됐죠? 그러면 기억리는 네가 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번 문제까지 3점 테스트 다 풀어봤고요. 숙제 하나 냈고요. 그거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푼것 중에서 3점 문제에서 다시 봐야 되는 레벨업 퀴즈. 바로 요거죠.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열곡대가 지금 이 흐름상, 이 경향상 다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 열곡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열곡대 부근에서의 암석권의 두께 또는 판의 두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열곡대는 판의 경계와 연결시켜 볼때 멘틀 물질, 멘틀 대류의 상승과 하강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기억해 보시고,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지질 구조,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단층,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성 활동이 있는데 마그마의 작용이 있는데 어떠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체크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레벨업 퀴즈를 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레벨업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강에서는 지구의 역사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도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수능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재 8강과 9강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인데요. 수능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날에는 반드시 예습을 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 보시고요. 다 해서 24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풀어 보시고 본인이 헷갈리시거나 좀 들어야겠다, 좀 주의해서 들어야겠다 했던 부분은 좀 표시를 해서 오시면 훨씬 학습 효율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 예습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한 문항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8강의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자, 1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사진을 들고 묻고 있네요. 뭐라고 묻냐면, Mira la foto que me saque 라고 하죠. 자, 우리가 과거형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 안 배웠는데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석 위주로 일단은 가고요. 나중에 과거형 배울 때잘 배우시면 됩니다. 자, 미라 하면 봐봐 라는 뜻이잖아요. 봐, 사진. 사진 봐. 무슨 사진이에요? 내가 찍은 사진 좀 봐봐 라는 뜻이 돼요. 너 살고 알아라? 라고 묻죠. 라로 라라 하면은 뭐 이상한

돼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살롯입니다. 자, 살롯은 건강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건배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2번에 깨바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부정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럴 리가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럴 리가 아주 예쁘게 나왔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 표현인 깨바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자, 3번에 아델란테 있습니다. 자, 아델란테는 뭐이 상황에서는 뚜한테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들어와 라는 뜻도 되고요. 요거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 먼저 해,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요. 요 표현도 알아두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게말 하면은 아유 나쁘다, 나쁘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5번에 게라스티마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었죠? 이건 한번 정리했었는데 이거는 유감이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깨라스티마는 또 뭐와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깨빼나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부정하는 표현 2번 깨바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토도 나왔고 사카르 동사도 나오고 이래서 제가 또 참고적으로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진 찍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요거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카르 포토스 하면은 이거는 사진 찍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카르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아셀 포토스에도 요것도 이제 사진 찍다 라는 뜻이 되고요. 또 도마르 동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르 포토스 하면은 또 사진을 찍다 라는 뜻이 돼요. 아, 다양한 표현들이 있구나. 아,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A가 tengo mucho sueño 라고 했어요. tener sueño 하면은 졸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나 엄청 졸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비가 normal. 노르말 하면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하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Es que ya es hora de dormir. 자, 이 표현도 봤네요. Ya es hora de 동사 원형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죠. 자, ya가 붙었으니까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가 되겠네요. 자, SK, 자, 뭔가 이유를 설명을 할때 붙이죠. 그래서, 이제 자야 할 시간이잖아. 가 됩니다. Son las 11 de la noche.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도 나왔네요. 뭐래요? 밤 11시야. 가 됩니다. 시간 나왔고, 전치사 대를 동반한 시간대 표현.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Buenas noches라고 했어요. 자, Buenas noches는 잘 자. 굿나잇의 뜻도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구알멘테 해서 이구알멘테도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유용한 표현입니다. 잘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no me importa. 그러면은 뭐 중요치 않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뭐 괜찮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estás equivocado 하면은 너 실수했어, 뭐 착각했어, 뭐 이런 뜻이 되는 거. 자, 3번 보겠습니다. Me voy a la cama 했어요. 자, 까마가 무슨 뜻이에요? 침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Me voy a la cama 하면은 자러 갈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 문장이 들어가면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4번에 solo tengo un sueño 하면 뭐예요? 아, 나는 단지 꿈이 하나 있어. solo는 단지란 뜻이고. 자, 5번에 no estoy de acuerdo contigo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네, 3번에 me voy a la cama가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지금 밑줄은 보니까 전부 다 전치사 빠라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치사 빠라의 용법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 기억을 살려서 문항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El tren sale para Málaga. 자, 말라가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남부 지방,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차는 어디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말라가로 출발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지를 어디 어디 행을 나타낼 때 그때 빠라 썼었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Para mí, Juan es muy divertido.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빠라의 무슨 용법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의견을 말할 때 썼었죠. 그래서 나에게는 후아는 매우 재미있어. 내 생각엔 후아는 매우 재미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 표현할 때 쓰는 빠라.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Este cuchillo sirve para cortar la carne. 라고 해서 cuchillo 하면은 이거는 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자, 요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원형은 세르비르입니다. 그래서 세르비르 빠라. 해서 요거는 뭐뭇에 사용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고기를 자르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라는 뭔가 용도를 나타내는 빠라가 되겠네요. 어찌되었던 맞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봐야지. 자, 꼬치요가 칼이었잖아요. 숟가락은 뭐였죠? 숟가락? 숟가락은 꼬차라였고, 포크는요? 포크는 테네돌. 접시는 플라또. 냅킨은 세르비에타.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휘 같이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La tarea de matemáticas es para mañana. 라고 했어요. Tarea. 숙제죠? 그러니까 수학 숙제입니다. 자, 수학 숙제가 언제까지예요? Mañana. 내일까지다. 가 돼서 여기서 빠라는 뭐예요? 맞아요. 기한. 시한을 나타내는 빠라가 되겠습니다. 자, 빠라의 이 용법도 있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La película empieza a las 10 para la noche. 벌써 좀 이상하죠? 자, película 하면 영화란 뜻이에요. 자, 영화가 empieza의 원형은 뭐예요? empezar거든요. 자, 시작한대요. 언제? 10시. 밤 10시에 시작한다. 자, 시간대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앞에 구체적인 시간, 10시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전치사 뭘 쓴다? 대를 쓴다. 해서 요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엠페사르 동사 하나 나왔으니까 엠페사르 아 동사 원형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정리해 두세요. 4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기간 표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 표현 여러 가지 표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A가 먼저 Quanto tiempo? 뭐, que vives aquí? 라고 하죠. 뭐예요? Quanto tiempo 하면 얼마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너 여기서 산지 얼마나 됐어? 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B가 vivo aquí desde 뭐 dos años라고 했어요. 2년이란 뜻이죠? 자, desde from의 뜻입니다. 자,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일단 여기서 감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느낌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desde hace 하면은 요게 무슨 뜻이었죠? 뭐뭐 전부터란 뜻입니다. 2년 전부터 여기 살아. 자, 그러면 아세께 맞아요. 기간 표현할 때 아세께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세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나머지 선택지의 뜻을 보면 antes는 뭐뭐 전에, hasta는 뭐뭐까지, durante는 뭐뭐 동안에, dentro de는 만약에 이제 시간 표현이면 뭐뭐 후에란 뜻이고요. 공간 표현이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빠빠. 빠빠는 아빠를 얘기하는 거죠. Tienes tiempo라고 묻습니다. 자, Tienes tiempo는 우리 배웠었지만 Tener tiempo 시간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 시간 있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Claro, ¿qué pasa?라고 하죠. Claro, 물론이지란 뜻이에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es que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No entiendo unos ejercicios de matemáticas 라고 합니다. 자, entiendo. 동사 원형은 entender예요. 이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 몇 개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A ver, ¿qué ejercicios son? 어떤 문제들이야? 아, 보자. 어떤 문제들이니? 라고 물었더니, Mira, son estos. 보세요. 이것들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은 알겠어요. 아이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보면서 어울리는 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Estoy muy feliz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Feliz 하면 행복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행복하다 란 뜻. 자, 2번 보겠습니다. Bienvenido a mi casa 라고 했어요. Bienvenido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듣는 사람의 성수일치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Te recomiendo hacer ejercicio. 라고 했어요. 그러면 recomendar 하면 추천하다라는 뜻이죠. 너에게 추천해. 뭐를? hacer ejercicio. 무슨 뜻이었어요? 운동하다라는 뜻이었죠. 4번. Necesito ayuda con mis deberes. 자, 여기서 deber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숙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necesito ayuda. ayuda는 도움이란 뜻이죠. 도움이 필요해요. 뭐에? 내 숙제에 도움이 필요해요. 자, 이 상황에 맞네요. 5번, paso por la casa de mis abuelos 라고 했어요. 그러면 pasar por 어디에 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is abuelos잖아요. 자, abuelos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뭐라고 합니까? padres라고 하죠. 그래서 abuelos는 조부모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합쳐서 조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조부모님 댁에 들를 거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선택지 쭉다 살펴봤고요. 여기에 맞는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여자가 뭘 물어봐요. ¿Con qué frecuencia vas al gimnasio estos días? 자, estos días 하면은 요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gimnasio는 체육관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즘 너 얼마나 자주 체육관에 가? 라고 이제 횟수를 물어보는 상황인 거고요. 빈도를 물어보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남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법 없이 하나씩 넣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까다디아라고 했어요. 까다디아 하면 무슨 뜻? 이건 매일이란 뜻이에요. 매일 가. 말 되죠? 예, 1번 되고요. 자, 2번 까시 눈까라고 했어요. 거의 안 가.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3번에 hace una semana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 전에 란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Dos veces al mes. 자, al mes 하면 무슨 뜻? 한
한 달에 란 뜻이었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가. 이것도 말 되고요. 5번에 todos los fines de seman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주말마다. 그래서 주말마다 가. 자, 1, 2, 4, 5번은 다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me puedo pasar hoy por tu casa para hacer la tarea contigo? 라고 했어요. 자, 좀 전에 정리했었던 pasar por가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들르다 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 집에 들러도 돼? 자, 뭘 위해서 들르는 거예요? hacer la tarea, 숙제하다 라는 뜻이죠. 너와 함께 숙제하러 너희 집에 들러도 돼? 라고 이제 A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bueno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Qué tal sobre las cinco? 라고 하죠. 자, 시간 표현에서 sobre는 뭐뭐 경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경 어때? 라고 이제 A가 물어보니까 B가 mejor ven a las seis 라고 하죠. 낫겠어, 맨. 오는 게 낫겠어. 몇 시에? A las seis. 6시에 오는 게 낫겠어. Vale, hasta luego. 알았어, 나중에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Con permiso.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제 실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지 않고요. 2번에 Tienes razón. 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 때내러 관용 표현 배웠죠? 네 말이 맞아. 이것도 이제 어울리지 않고. 3번 보시면 me viene bien 이라고 했어요. 우리 베니르 동사의 다양한 뜻 한번 정리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다 라는 뜻이 있었고요. 뭐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e viene bien 그러면 난 괜찮아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 자, 4번 보시면 gracias por todo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고마워,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gracias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다가 이유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gracias por todo 뭐 지금 이제 모든 것에 고마워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명사도 올 수 있고 뭐 동사 원형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gracias por escucharme 뭐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말하고 싶으면 por를 써가지고 뒤에다가 붙일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lo siento mucho 하면은 정말 미안해 라는 뜻이 됩니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 뭐 우리 딱 보니까 아, 이거 묻는 거구나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요거는 deber, de, 동사 원형 구문이죠. 뭐뭐일 것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debes de estar muy preocupada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너는 매우 걱정될 거야. 걱정할 것임에 틀림없어. 라는 뜻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건 뭐예요? volver a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었죠? 다시 뭐뭐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다시 읽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volver a, 대와 아가 들어가면 됩니다.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문항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계산대에서의 대화네요. 자 손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Cuánto es en total? 그래서 뭐예요? en total 전부 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전부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son 40 euros 뭐 20 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예, 40유로 2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콤마 뭘로 읽는다고 했죠? 건으로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on 40 euros con 20가 돼요. 가격 표현했을 때, 소수점 표현했을 때 배웠었습니다. 몇 번? 3번이 정답. 넘어갑니다. 10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대화는 엘라 벨로케리아. 벨로케리아 하면은
미용실이란 뜻이었죠. 자, 미용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A가 먼저 Quiero hacer una reserva para cortarme el pelo 라고 했어요. Hacer una reserva 하면 이거는 예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단어로는 reserva를 해도 상관없죠. 예약하고 싶어요. 커트 예약하고 싶어요. 또는 B가 아깨오라 몇 시에? 라는 뜻이죠. 몇 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A가 Pues a eso de las 10 de la mañana. A eso de 뭐뭐 경에였죠. 그래서 오전 10시경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Qué le parece a las 10 y media? 자, 시간 표현에서 media는 30분이었죠. ¿Qué le parece? 어떠세요? 10시 반은? Muy bien.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으세요? 몇 시가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예, 우리 조금 전에 봤었죠? 베니르 동사 들어가면 돼서 le bien에 bien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Por qué tienes el ojo tan rojo? 라고 합니다. 자, ¿por qué 왜 가지고 있냐? El ojo tan rojo. 자, 딴은 지금 rojo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왜 그렇게 빨간 거야? 라고 물어요. No lo sé. 모르겠어. Vamos al hospital. 병원에 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좋다 싫다 했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No te preocupes. 라고 했어요. 걱정 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Estás seguro 하면은 너는 확신한다 라는 뜻. 2번 Eso no es así. 그건 그게 아니야. 3번 No hay de qué. 괜찮아. 자, 천만에 라는 뜻이에요. 천만에. Gracias에 대한 답입니다. 천만에. 그래서 요거는 뭐와 바꿔 쓸수 있죠? De nada와 바꿔 쓸수 있죠. 4번에 Estás en tu casa. 편히 있어 라는 뜻. 자, 5번에 no es para tanto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걱정 마.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1번에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강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호세 까레라스에 대한 글이네요. 자, 호세 까레라스는 한 명입니다. 자, 오페라 모중한 명입니다. 자, 이거 이제 최상급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최상급은 배우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 중한 명입니다가 될 겁니다. 자, 이 유명인사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뭘로 명성을 얻었냐면, 베르디와 푸치니 작품의 탁월한 해석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 entre A, E, B예요. A와 B 사이에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콘서트를 여러 번 했었던 거예요. 누구랑 했냐면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또 스페인의 플라시도 도밍고랑 여러 번의 콘서트를 했대요. 게다가 또 뭘로 알려져 있냐면 설립한 걸로 호세카레라스 재단을 설립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백혈병. 그러니까 호세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Después de 하면은 뭐뭐 후에란 뜻이죠. 이 병으로부터 1987년 이 병으로 이제 고통을 받은 후에 백혈병 재단을 설립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지금 선택지를 보면 전부 다 직업 어휘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를 뜻하는 어휘가 들어가면 됩니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뭐 기아는 안내원, 가이드를 얘기하는 거고 아보가도는 변호사, 디렉터는 뭐 감독이란 뜻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5번에 펠루케로는 미용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수능 실전 문제 모두 풀이해 봤습니다.

자, 이제 9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9강의 1번 문항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니까요. 지금 구름이 엄청 껴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에 아세솔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가 난다, 화창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2번에 아세비엔토 하면은 바람이 분다. 3번에 유에베 무초 비가 많이 온다. 4번에 니에바 온뽀꼬 눈이 조금 온다라는 뜻. 5번에 아이 무차스 누베스 하면은 구름이 많다가 돼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날씨 표현했을 때 아세를 활용해서 아세 뒤에 명사가 와서 날씨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솔, 비엔토 또 뭐가 있었나요? 그 외에 뭐 프레스코도 있었고 또 칼로르도 있었고 또 프리오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리고 3번의 유에베의 동사 원형은 비오다라는 뜻의 요베르 동사였고요. 4번의 니에바의 동사 원형은 네바르였습니다. 눈 오다란 뜻. 자, 그리고 복습을 한 친구라면은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I muchas nubes, 구름이 많이 꼈다란 뜻이었잖아요. 자, 요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에스타르 동사로 쓰면 되는데, 네. Está muy nublado.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날이 무척 흐리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날씨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번의 정답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Qué tal el tiempo en Barcelona estos días? 자, estos días 하면은 요즘이란 뜻이죠. Qué tal? 어때? 뭐가 어때요? Tiempo, 날씨죠? 그래서 요즘 바르셀로나 날씨는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바르셀로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A가 뭐라고 묻냐면 Y eso?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몰라가지고 틀릴 수도 있겠지요, 어떤 학생들은. 자, y eso 하면은 왜? 라는 뜻이에요. por qu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B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Llueve todos los días y las temperaturas son muy bajas. 라고 했어요. 자, todos los días 하면은 매일이란 뜻이죠. 매일 비가 오고, temperatura, 기온이에요. 기온은 매우 낮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날씨가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날씨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날씨가 좋지 않아. 왜? 했더니 이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표현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hace mucho calor.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매우 덥다란 뜻. 2번 Hay muchas estrellas 하면은 estrella 하면은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많다란 뜻. 3번에 a veces nieva mucho 라고 했어요. a veces 무슨 뜻? 때때로란 뜻이에요. 때때로 눈이 많이 와. 4번 hace muy mal tiempo. 자,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아. 요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5번 Es muy caluroso y húmedo. 아주 덥고 습해.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ABCS 나왔으니까 복습. 자, 우리가 빈도부사구 정리 한번 쫙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ABCS 했었는데, ABCS는 뜻이 때때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이제 바꿔줄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Debes en cuando 하면은 요게 이제 때때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아두세요. De cuando en cuando
자, 요것도 때때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세 개의 표현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기출도 됐었던 그런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Cómo es el invierno en Corea? 라고 묻죠. 그래서 한국의 invierno, 겨울이죠. 겨울은 어때? 라고 이제 겨울 날씨를 물어요. 그랬더니 depende라고 합니다. depende도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각주의 경우에 따라서 란 뜻입니다. A veces hace mucho frío y a veces hace menos frío 라고 했어요. 때때로 너무 춥고 때때로는 덜 추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Cuántos grados hace ahora? 자, grados, 그러니까 기온을 묻는 거지요. 지금은 몇 도야? 라고 했더니 이제 기온을 얘기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응은 Qué frío, 춥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No tengo ni idea. 하면 이거 무슨 뜻? 모르겠어. 라는 뜻. 자, 2번에 tenemos 20 grados. 자, 이거는 몇 도예요? 20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Estamos a 30 grados. 하면 이거 뭐예요? 30도입니다. 30도. 4번에 hace 7 grados bajo cero. 자, bajo cero 나왔네요. 무슨 뜻이었죠? 영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하 7도야. 5번, este 12 grados sobre cero. sobre cero는 영상이란 뜻이었죠? 영상 12도예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4번이 들어가면 되겠죠? 영하 7도가 됩니다.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A가 뭘 물어보면서 Me dijeron que estabas enferma. 말을 하더라고, 네가 아팠었다고 말들 하더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A가 뭘 물어봤을까요? 딱 봐도 몸 상태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좀 어때? 아팠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B가 Sí, pero ahora estoy mucho mejor. 근데 지금, ahora,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gracias por preguntar. preguntar 하면 질문하다라는 뜻이죠. 물어봐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합니다. ¿Vas a ir mañana al colegio? 라고 묻죠. 내일, mañana니까 내일 학교에 갈 거야? 그랬더니, sí. Ya estoy lista para volver. 이제, estar listo, lista. 무슨 뜻? 준비가 되다란 뜻이죠.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어. Me alegro. 아유, 다행이다. 기쁘다. Nos vemos mañana. 내일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 상태를 묻는 표현이 저 빈칸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보기 보시면 A에 que plan tienes 혹은 C에 que vas a hacer. 자, 요건 다 이제 계획을 묻는 표현들이 되겠죠. 무슨 계획 있어? 뭐할 거야? 이런 뜻. 자, B와 D를 보시면 Cómo te sientes 혹은 Cómo te encuentras 하면은 둘다 어때? 컨디션 어때? 라고 이제 몸 상태를 묻는 거예요. 들어갈 것은 B와 D가 돼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해볼 만한 게 나왔어. 자, 요겁니다. 우리 세르 동사와 쓰이느냐, 에스타르 동사와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들 한번 정리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좀 앞부분이었는데. 자,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er listo 혹은 ser lista. estar listo, estar lista. 자, 그러면 좀 전에 봤지만 estar listo 혹은 estar lista 하면은 이거는 준비가 되다란 뜻이었죠. 근데 ser와 쓰이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똑똑하다란 뜻입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자, 또 있어요.
자, 형용사만 바꿔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ser rico 혹은 ser rica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는 부유하다, 부자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estar 동사랑 쓰이면 estar rico 혹은 rica 하면은 맛있다 라는 뜻이 됐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나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형용사 또 있었는데 verd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er verde 하면 이거는 녹색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estar verde 하면은 뭐 설익다, 서투르다 라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와서 더불어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5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자켓다, 자켓이죠? 자켓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Ahora tengo mucho calor. 지금 너무 덥거든. 그랬더니 B가 이해발라, 아절라는 자켓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 가져가. En primavera, 봄에는 뭐 por la noche, y te puedes poner mala. 밤에는 어떠하기 때문에 너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 알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밤에는 좀 춥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은 hace frío. 자, 이게 이제 춥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2번에 entra mucha luz 하면은 빛이 많이 들어온다. 3번 hace buen tiempo. 날씨가 좋다. 4번 Está cubierto de nieve. Nieve는 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덮여 있다. Va a ser sol esta tarde. 오늘 오후에 해가 날 거야. 그래서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우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B가 또마미 아브리고. 아브리고는 외투란 뜻입니다. 내 외투 받아. No hace falta. Hacer falta 하면은 필요하다란 뜻이었잖아요. No hace falta니까 필요 없어 정말. Never 다시 붙었으니까. No te preocupes. 걱정 마. Te vas a resfriar. 너 감기 걸릴 거야. Vale. 알겠어. Me lo pongo. 입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에 tengo frío. 나 추워. 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외투 받으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1번이 자연스럽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me gusta tu abrigo. 너의 외투가 마음에 든다. 3번에 me queda muy bien. 나한테 매우 잘 어울려. 4번, tengo mucho sueño. 나 너무 졸려. 5번에 voy a poner la lavadora. 보네르라 라바도라 하면은 세탁기를 돌리다 라는 뜻이죠. 세탁기 돌릴 거야 가 돼요.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 자, A가 먼저 말합니다. 얘, 오늘 너랑 못갈것 같아. 어디를? 해변에 못갈것 같아. Es que, 왜냐하면 no me encuentro bien.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랬더니 이제 B가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tengo dolor de cabeza. 어디 아파요? A는 두통이죠. 두통. 머리가 아프거든. Cuídate. 조심해. Vamos otro día. 다른 날 가지 뭐. No te preocupes. 걱정 마. 고마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몸이 안 좋다라는 친구한테 무슨 일 있어? 뭐 어디 아파? 막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que tienes 혹은 C에 que te pasa 이거 다 이제 무슨 일 있어? 머리가 아파. 자연스럽고요. 자, D 보면 te duele 알고 어디 아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프니가 돼서 A, C, D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B는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Cómo estás? 하면은 어떻게 지내? 라는 뜻이 돼서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거는 A, C, D로 이루어진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Cómo estás? 대신에

이거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들 여러 개 있었어요. 뭐 있죠? ¿Qué tal? ¿Cómo te va? 혹은 ¿Cómo andas? 이거 전부 다 안부, 어떻게 지내?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더불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역시 합답형 문항입니다. Un poco, muy, muchas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고요. 자, 한 문장씩 보죠. 자, A 보면은 Hablas un poco de español이라고 했어요. 자, un poco de 불가사한 명사, 스페인어, 셀수 없는 명사 맞죠? 그래서 너 스페인어 좀 하니? 네, 라는 거. 그래서 A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B 보겠습니다. Me siento muy a gusto en el trabajo. 나는 직장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껴.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A gusto 하면 편안하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 편히. 그래서 muy a gusto 그러면 매우 마음이 편안함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전에 기출도 됐었습니다. B도 맞고요. 자, C는 tengo muchas más pinturas que tú. 제가 이제 무초를 설명했을 때 비교급을 수식합니다라는 거 구두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이 그렇거든요. 마스라는 비교급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와 성수일치를 시켜줍니다. 여성 복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무초도 무차스 여성 복수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C도 맞아서 A, B, C 모두 들어간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클라우디아 어디가? 모르겠어.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B가 에소 바레스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인사하고 뛰어갔어. 자, 그럼 뭐딱 봐도 지금 클라우디아는 급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No me interesa, 관심 없어. 2번,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3번, 휴식을 취해야 돼. 쉬어야 돼. 4번, estar en las nubes 하면은 딴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5번, 여기 나와 있네요. tener prisa, 무척 급해 보였어. 해서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오늘 저녁 식사에 왜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녁 식사에 왜안 와? 라고 물어봤더니 SK 하면서 자기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es fuerte? fuerte는 강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말이야. 전혀 좋지가 않아. 아이고야, 유감이다. 쉬어. Lo más importante es tu salud. 가장 중요한 건 너의 건강이야가 돼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1번 acabo de llegar. acabar de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막 도착했어. 2번 tengo dolor de estómago. 배가 아파 들어가면 될것 같고 3번은 뭐예요? 오후에 나는 체육관에 가. 4번 내 친구와 약속이 있어. 자, 5번 또 까르 동사 누구누구 차례이다라고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이 메토까 오늘 내 차례야. 저녁을 준비하는 건내 차례야. 내가 저녁 준비할 차례야가 돼요. 몇번 들어가요? 2번이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11번 다음 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우리 이거 했었어요. 3 곱하기 4는 10이다. 그래서 곱하기는 4로 표현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3 por 4 son 12.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각자 보시면 돼요. 우리 사칙 연습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탱고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탱고는, 자,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tanto A como B. 그래서 A도 B도란 뜻입니다. 탱고는 음악이자 춤이다. 근데 뒤에 더 있으니까 탱고는 음악이자 또 그것에 맞춰서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탱고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 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입니다. 여기 거리에서 생겨났다. 19세기 말에. 자, 뭐의 결실이냐면, 원주민과 스페인과 아프리카 문화의 혼합으로 맺어진, 혼합으로 이제 열매를 맺은 거지요. 자, 오인디아, 오늘날. 자,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심볼이에요. 여기 또 나왔네요. 딴또 에이 꼬모 비.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도 또 우루과이 사람들에게도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징이다. 자, 탱고는 유명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라시아스 아 뭐뭐 덕분에 란 뜻이에요. 가수 카를로스 가르데. 그리고 그의 그 유명한 노래 포르나 카베사로 유명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2009년부터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다가 됩니다. 자,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음악과 춤 모두 포함. 2009년부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여러 문화가 융합되어 19세기 초가 아니라 말이죠. 나머지 맞나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중요한 상징 맞고요. 카를로스 가르델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부 교재 8강과 9강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재 10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교재 10강부터는 조금 문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예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네, 농업기초기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농산물 유통기술이에요. 농산물 유통기술이 이제 평가원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항씩 나오긴 하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내용이라, 그렇게 뭐, 조금만 준비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볼 거고요. 농산물 가격 형성의 특성과 가격 결정 요인도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농산물 거래 유형에 따른 특성. 이 부분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방법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산물 유통이 뭔가? 일단 농산물을 유통하는 거죠. 농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생산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가는 모든 경제활동을 농산물 유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농산물 유통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일단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적절한 가격의 생산비를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 싼 가격인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상인은 합당한 이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기능이죠. 자, 마케팅 기능 보면 일단 교환 기능에서 수집, 판매, 농산물을 수집하고 판매하고, 물적 유통 기능에서 농산물을 운송하고 보관하고, 그 시장 조선 기능에서 농산물을 표준화, 시장 금융, 그리고 뭐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장 조선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한 유통의 기능을 보죠. 일단 크게 네 개의 간격. 장소의 간격이에요. 농산물은 생산하는 곳, 그러니까 주로 생산하는

곳과 주로 소비되는 곳이 같지 않아요. 그죠? 주로 생산되는 곳을 우리는 이제 농촌이라고 그러고, 주로 소비되는 곳이, 그러니까 소비가 주로 되는 곳은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 장소적 간격이 있죠. 그걸 농산물 유통이 그 간격을 수집하고, 농촌에서 수집하고, 분산해서 수송해서 소비지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장소적 간격을 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적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은 매일매일 생산되지 않아요. 아니죠. 매일매일 생산은 되는데, 한 농산물이, 같은 농산물이 계속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산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는 가을에. 그렇죠. 뭐 배추 같은 경우는 뭐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나오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의 불일치를 보관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간의 간격을 좀 줄여줄 수 있고, 품질적 간격. 농산물은 뭐랄까요?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준화하기가. 아마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 보세요. 휴대폰. 휴대폰의 회사와 기종이 같다면 다 똑같을 거예요. 회사와 같은 기종이면 능력치 속에 들어가는 거다 똑같을 거예요. 생산비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농산물은 한 그루의 사과 나무에서도 품질이 다 제각각이에요. 크기, 색깔, 당도 이런 게다 제각각이죠. 이제 그런 걸 선별 및 등급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 품질을 맞출 수가 있죠. 다음 수량적. 수량은 일단 생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많이 생산합니다. 한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죠.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죠. 소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농산물 유통은 시간적, 아니 장소적, 시간적, 품질적, 이 수량적 간격을 좀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볼게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상품적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계절적 편제성. 이게 무슨 말이냐? 농산물은 생산하고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식물 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막 1년 365일 24시간 이렇게 인위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1년 내내 또 할, 그 수확을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통틀어 보면 아직까지도 계절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농산물이 좀 정해져 있는 게 많죠. 계절적 편제성에 따라서 이게 생산될 때는 어느 계절에 맞춰져 있지만 소비는 연중된다는 거죠. 연중. 우리 1월 달에 밥, 쌀 소비 안 해요. 하죠. 2월 달도 하고, 3월 달도 하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1년 내내 소비를 하죠. 근데 쌀이 생산될 때는 대부분 가을이라는 거. 이런 계절적 편제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부피와 중량성. 공산품과 비교를 해서 휴대폰 한 개와 수박 한 댕이. 같은 부피, 같은 무게라면 어느 게 비싸요? 공산품이 훨씬 비싸죠. 농산물은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굉장히 크고 무거워. 그리고 농산물은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낮고 잘 부패해요.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 수량적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품종이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 상품이 달라. 양과 질이 같지 않아요. 불균일성이 있어.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하나의 농산물도 여러 개로 이용할 수가 있죠. 여러 개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농업에서 참 농산물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사람들이 지금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해서 생산량 확 늘릴 수가 없어. 바로. 오늘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해서 내일 생산량이 확 늘어나지 않아. 그렇죠? 오늘 생산이 많이 됐다고 해서 소비가 또확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의 개선 과제. 일단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농산물 같은 게 유통이 막 도매시장 갔다가 소매시장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과하게 발생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좀 절감해야 되고, 품질 관리 체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하고 미흡하고 생산이나 상속인들의 속박이 판매 보이는 데는 예쁜 걸로 보이지 않는 데는 예쁘지 않은 걸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농업 생산 규모의 영세성, 대량 생산하면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조금만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의 육성, 생산자들을 좀 조직화 시켜놓으면 좀 전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유통할 때에 대량으로 가게 되면 좀 생산비를 낮춰서 좋은데, 그게 지금 아직도 영세한 농민들이 좀 많죠,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조직도 조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농부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농부는 풍년이 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너도 나도 다 풍년이면 생산량이 많아져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풍년이 들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 농부의 역설. 자, 거래 교섭력. 거래 교섭력은 거래를 할수 있는 힘이죠. 네, 끌고 갈수 있는 힘.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할 때 지닌 협상 능력을 거래 교섭력이라고 합니다. 자, 농산물 생산과 소비. 우리나라의 농업의 구조예요. 일단 가정농보다는 법인 경영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단체 자체가 좀 커지고 있어. 대농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업이 다, 그러니까 농가가 대농이다가 아니고 가정농에서 법인 경영체, 그러니까 농가가 대농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리고 농산물 시장의 개방, 해외 농산물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농가 고령화의 심화. 지금 농가에서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있어요. 고령화되고 있고, 영농 규모가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어. 확대. 영농 규모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고 확대되고 있어. 그리고 품목별 생산 비중이 변하고 있어요. 한 50년, 60년, 70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60년,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배고프니까 뭐 주로 곡류나 이런 걸 주로 생산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뭘 먹는 사람들이 많이 드물어졌죠. 그래서 조금 더 건강에 좋은 거, 조금 더 맛이 좋은 거 하면서 원예작물이나 축산물의 생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소비의 특성 변화, 이제 어떻게 이제 농산물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단 소비의 다양화예요. 다양화. 먹고 살게 충분해지면서 각자, 소비자 각각의 개성, 기호성을 찾아서 소비가 여러 가지 소비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품목도 점차 변화하고 있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걱 중심에서 그러니까 곡류 중심에서 고기, 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 품목이 변하고 있고, 편의식품이 소비 확대되고 있어요. 편의식품. 그러니까 반조리, 밀키트 이런 쪽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이렇게 대가족이 되었지만 1인 가족들 많고 핵가족화 돼요. 그래서 식품 자체를 대용량 포장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소포장품이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배고픔보다는 맛. 이제 맛을 넘어서 건강을 위한 안전 농산물 소비가 점점 확대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봅시다. 일단 인구 통계적 요인. 농산물 소비가 많아진다, 적어진다도 있겠지만 어떠한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는지. 일단 1인 가구 및 고령화 심화 추세로 대량 소비에서 소량 소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화 소비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경제적 요인 점점 잘 살게 되고 있어. 그래서 소득 수준의 증가로 고기, 과일, 어패류 그리고 채소의 소비가 이제 바뀌고 있죠.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식품 안전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 맞벌이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가정식 대체 식품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끼에 한 그릇씩 먹었는데, 오늘은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한 끼에 두 그릇, 세 그릇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먹는 게 일정해요. 일정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가격폭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계절성, 수확식이 정해져 있고, 수확식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 출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홍수 출하가 되는 거고, 날씨가 안 좋았으면 굉장히 출하량이 적게 되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가격이 들쑥날쑥하죠. 그죠? 자, 농산물 가격의 결정 요인, 수요량. 수요량에 따라서 수요량이 뭐 인구수, 국민소득 수준, 소비자 기호, 뭐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공급량, 자연 조건에 따라서 자연 조건이 좋아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뭐 생산기 증반, 생산물의 가격, 유통비용의 변화 등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는 정확한 미래 가격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량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통계라는 게 있으니까. 통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을 소비량에 맞춰 놓으면, 생산량을 소비량에 맞춰 놓으면, 그러니까 농가들의 미래 가격 전망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재배 면적,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자연과 밀접해서 막 태풍이 온다거나 자연적 때문에 바꿔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 정도 이제 소비량과 생산량을 맞추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죠. 두 번째, 정부의 개입. 이게 무슨 말이야? 홍수 출하가 돼서 굉장히 싸. 이럴 때는 시장에서 그 판매될 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버리면 되지. 그럼 어차피 소비량과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해지면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죠. 세 번째, 생산자의 조직화. 생산자,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하면 들어가는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지면 가격을 좀, 생산비가 낮아지면 수치 가격이 좀 낮더라도, 그렇죠? 이익은 그대로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이 있겠습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라는 거하고 공급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수요 공급 탄력성, 농업은, 농산물은 무조건 다 낮아요. 탄력이 있다 없다냐, 탄력. 일단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반응해서 상품과 서비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예요. 가격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지나 싸냐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반응해서 상품 서비스의 공급량이 변하는 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 있나? 아니라는 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과를 지금 사과의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지금 수확을 안 하고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수확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이제 농산물의 거래. 이 부분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에도 물론 문항에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 문항은 그 대부분 제시문에서 이제 소비 추이가 어떻다 뭐 이런 건 이제 제시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출제됐던 내용 요소가 이제 이 부분, 농산물의 거래. 농산물의 거래는 크게 현물과 선물 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현물은 눈앞에 지금 있어요, 팔 게. 자, 현물 거래, 현재 존재하는 상품을 팝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도매시장 거래. 지금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도매시장에. 그러면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결정이 되지, 뭐 경매나 이런 걸로 따라서. 그래서 도매시장 거래, 현물 거래 중에 첫 번째는 도매시장에 갖다 파는 거. 도매시장의 기능은 가격을 결정을 해요.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농산물을 모으고 다시 풀고 분배를 할 수가 있고, 유통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요 공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너무 많으면 조금 판매를 좀덜 하고, 너무 적으면 쌓아놨던 걸좀 팔아야 되는 거고. 도매시장에서 가격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경매.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의 가격 경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경매.

경매 유형에 따른 분류. 요것도 좀 한참 나오다가 요 책으로 잘안 나오네요. 자, 진행 방식에 따라 경매를 이제 참여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있느냐, 아니면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물건들이 움직이면 고정식. 아니면 경매를 하는 사람이 이쪽 가서 보고 저쪽 가서 본다? 이동식. 가격 형성 방법에 따라서 계속 비싸지는 거. 그게 있고, 또 싸지는 게 있고, 동시호가식이 있고. 그리고 경매 응찰 방법에 따라 뭐 버튼을 눌러서 한다, 아니면 뭐 휴대폰을 이용한다, 전자식, 기계식,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 수지식, 아니면 써서 보여준다, 기록식. 경매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현물을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견본으로 경매하는 게 있고, 번호를 물건에 번호를 매겨서 그 번호로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도매시장 거래, 두 번째는 소매시장 거래. 생산한 농산물을 최종 소비자를 대상하는 시장,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특정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분포하고 있으며 상인의 도매구입 가격에 상업 비용과 유통비용이 추가되는 소매시장. 소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 소매시장에 갖다 파는 거.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자, 거래 방법은 소매점 통시판매, 방문판매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지 직거래. 산지 직거래. 첫 번째는 도매시장에서 팔아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 두 번째는 소매시장에다 바로 파는 거. 세 번째는 시장에 팔지 않아. 직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 당근 직거래. 예. 자, 개념은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바로 거래하는 방법이에요. 직거래. 이거의 좋은 점은 요거죠. 유통 단계가 생산 소비자 바로 가니까 유통 단계가 빠지니까 유통 비용이 빠져.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거래 방법은 주말 농산물 시장 또는 직판장, 물류센터, 뭐 우편 주문도 있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 거래. 지금 농산물 거래를 현물과 선물로 나누었고, 현물에서는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 거래, 산지 직거래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물과 좀 다른 개념, 선물. 선물은 지금 없어. 지금 팔고자 하는 물건이 지금 없어. 언제 나와? 나중에 나와. 나중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판매라는 거.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 우리는 지금 주스를 만들 건데 귤이 필요해. 귤이. 그래서 이제 어느 농가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귤이 있을 때 계약하는 게 아니고 내년 몇 월에 생산이 되면 우리가 얼마 살게. 얼마 팔아라. 얼마 그러니까 얼마에. 그러니까 가격까지 다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물건을 미리 거래하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근데 선물에서도 선물을 또두 가지 나눠. 선물과 선도로. 선물과 선도로. 이 선물이 지금 한자로 하면 뜻이 달라요. 선물 밑에 선물과 선도. 자, 일단 선물. 선물 거래는 요거. 거래소. 얘는 거래소가 없어. 없어. 자, 선물 거래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그 선물 거래 안에서 또 선물 거래야. 그 선물 거래는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 어디에? 거래소에 가서. 생산자는 거래소에 팔아. 사고 싶은 사람은 거래소에서 사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소의 거래 방법, 거래 단위, 만기일 등 거래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표준화. 그리고 가격 상대를 거래소를 통한 간접 거래. 그리고 보증이 돼, 보증이. 거래소가 보증을 해. 가격은 경쟁 호가야, 경쟁 호가. 이에 비해서 선도는 판매자와, 그러니까 생산자와 그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직접 당사자, 거래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 조건도 협의에 따라.
가격도 둘이 협의에 따라, 결제도 둘이 협의에 따라, 가격 형성도 다 협의에 따라. 그러니까 선도거래는 약간 위험성이 있죠, 위험증.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쌍방의 신용에 의존을 해야 돼. 양파를 살 건데, 양파가 이제 보통 이제 봄에 한 2월, 3월, 4월 이때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11월이나 12월 때 이렇게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아, 올해는 양파의 가격이 높을 것 같아. 그러면 양파가 직접 나올 때 사면 정말 높을 것 같아.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는 거지.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해. 미리 계약을 해서, 아, 저거 나중에 그 수확할 때쯤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단위 무게든, 그러니까 뭐 1kg에 얼마씩 사던, 아니면 이 밭에 있는 걸 내가 다 사던, 이렇게 해서 얼마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근데 막상 살 때가 보니까, 수확할 때가 되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전부 다 마구마구 그냥 양파의 수확량이 좋아.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양파 사는 사람은, 지금 계약은 했으나 너무 비싸. 그냥 지금 그냥 사는 게 좋겠어. 그럼 이렇게 신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표준화된 방법이 없는 거지. 철저하게 의존, 서로의 신용에 의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농산물 선물 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 근데 선물 거래가 돼야 뭐랄까 좀 수익이 안정화돼요. 안정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가야지 어느 정도 생산되고 소비와 생산이 좀 맞출 수 있어서 안정화될 수 있죠. 이러한 선물 거래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농산물의 표준화가 등급화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농산물의 저장 보관 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고, 선물 거래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인식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농산물 선도거래의 종류. 선물 거래가 아니고 선도거래. 당사자들끼리 하는 그 거래의 종류. 어떤 게 대표적인 게 계약 생산. 수확 이전에 출하량과 가격을 정해놓고 수확할 때 가져오면 되는 거고. 포존매매, 밭대기라고 그러죠. 밭대기. 선도거래의 종류. 대표적인 선도거래의 종류. 계약 생산과 포존매매. 자, 다음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뭘 이용해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요즘엔 스마트폰, 인터넷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거래를 전자상거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와 일반상거래를 비교를 해봐. 우리 일반상거래는 어딜 가면 상점을 가면 되지. 뭐 대표적인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보고 가격 보고 이렇게 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또 가져오고. 근데 전자상거래는 뭘 보면 돼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그 웹사이트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유통 경로를 봅시다. 유통 경로. 일반 상거래는 일단 보통 이제 생산자, 도매, 소매, 소비자로 오는 이런 유통 경로가 있고, 전자상거래는 어때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통 경로를 좀 짧아져. 거래 지역은 통신망만 되면 어디든 가능한데, 일반 상거래는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거래 시간은 인터넷만 되면 24시간 언제든 할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 상거래는 오픈 시간이 있고 문 닫는 시간이 있고, 판매 방법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는 일반 상거래는 시장이나 상점 기반으로. 마케팅은 쌍방향 통신. 여기는 구매자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점포, 전자상거래는 점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어디 창고만 있어도 되지. 뭐만 잘 꾸며놓으면 돼. 홈페이지만 잘 꾸며놓으면 돼. 근데 일반상거래는 필요해. 상품도 진열해야 되고, 갖다 놔야 되고. 소유자본은, 여기는 전자상거래는 창고만 있으면 되죠. 물건을 쌓아놓을 때만. 그러니까 일반상거래에 비해서 소자본으로, 좀 작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상거래의 특징, 유통과정이 단순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인터넷만 될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그리고 상품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어. 다양화.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사긴 좀 어려워. 그리고 배송 과정에서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유형과 특징. 지금 여기 보면 C도 나오고, G도 나오고, B도 나오죠.
이거 다

지금 수업이 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B는 비즈니스에서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G는 가버먼트에서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C는 컨슈머에서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2B는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기업. B2G는 기업과 정부.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직거래. 그죠? 이런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하고 소비자끼리 거래하는 게 C2C. 그러니까 이렇게 C2C도 있을 수 있고, B2B도 있을 수 있고, G2G, 정부와 정부끼리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을 할수 있는 상거래 유형은 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동 판매. 공동 판매.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농가가 영세예요. 영세하다는 게 영농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혼자 팔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걸 차에다 싣고 막 도매시장 가고 이러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유통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유통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그런 영세한 농가가 모여서 한꺼번에 올라가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죠. 자,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가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하는 형식이 공동 판매예요. 장점은 유통 비용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수급 조절할 수 있고 유통 구조 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 판매의 3원칙이 있어. 공동 판매가 성공하기 위한 3원칙. 일단 무조건 이탁. 공동 판매할 때내거 얼마에 팔아줘? 몇개 팔아?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주는. 대신 얼마나 주었는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팔든 무조건 이탁. 두 번째, 평균 판매. 어떻게 팔든,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팔든, 오늘 팔든, 내일 팔든, 그냥 그냥 판매된 걸 평균을 내서 나중에 그돈 받을 때 그렇게 공동 계산. 내게 조금 더 품질이 좋았어. 그러니까 나를 좀 많이 좋아. 내거좀 품질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조금 덜 줘.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출하한 만큼, 그 양만큼 해서 공동 계산하는 거. 이게 공동 판매의 3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 판매 유형 보면 유형의 공동 수송. 공동 수송. 한 차로 여러 상품과 여러 가구의 농산물을 공동 수송하는 거. 또 공동 선별하는 거. 공동 선별하는 거. 공동 선별해야지 같은 기준으로서 같이 선별이 되죠. 공동 계산은 비용과 대금 출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정산하는 거. 출하자별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평균으로 정산하는 거. 공동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의 거래 방식이네. 거래 방식. 자, 일단 답지를 보면 선도거래. 선도거래는 선물거래의 하나의 방식이지. 그러니까 현재 팔수 있는 물건이 내 눈앞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언제? 미래에 나타날 물건을 지금 파는 거예요, 지금. 전자상거래. 이건 판매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했느냐. 실제로 물건을 보고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느냐. 그리고 여기 3, 4, 5번은 현물거래지, 현물거래. 이제 물론 이제 2번도 현물거래이긴 한데. 근데 전자상거래는 현물도 할 수가 있고 선물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뭘 이용을 해야 된다? 통신망을 이용을 한다. 자, 3, 4, 5번은 현물 거래 중인데 물건을 어디다 파냐지? 직거래를 하냐? 도매시장에 가져다 파냐? 소매시장에다 가져다 파느냐? 자, 제시해 볼게요. 세모세모도는 올해 산 양파 거래를 앞두고 양파 농가에 표준 계약서를 보급을 추진 중이에요. 표준 계약서. 농촌 인력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많은 양이 수확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지만 계약서가 아닌 입으로, 말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양파 품질 손상 등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 양파 수확 지연 또는 포기 등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네요. 자, 이 계약서는 수확 예정 일과, 매매 대금 지급 등 일반 사항을 비롯해 뭐 특약사항 계약 조건이 담겨요. 자, 표준 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 상황에 따른 양파 가격 하락으로 대금 미지급,
그리고 기상 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양파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그리고 양파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지금 여기 보면 현재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앞으로 나올 물건에 대한 거래. 선도 거래, 선도 거래. 그렇죠?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자, 선물 거래, 선물 거래에는 두 가지 방법, 선물과 선도가 있다고 그랬어. 선물은 뭐가 있다? 거래소가 있다. 선물은 당사자끼리. 거래소가 있으니까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 당사자들끼리 하니까 서로의 신뢰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선물 거래, 선도 거래.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식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전 11시가 되자 마을 농부들이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들고 집화장으로 모여들어. 아침에 수확한 집화장으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농부들이 직접 기른 작물 생산자네요. 각자 꾸러미에 모은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해. 꾸러미는 방울토마토, 뭐 쌈채소, 뭐 등등등 계절 채소와 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꾸러미는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되거나 지역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이 되네. 직접 기른 작물을 방문한 사람에게. 생산자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바로 뭡니까? 그럼 이건 현물거래인지. 현물거래. 현물거래에서도 지금 있는 걸 누구한테 팔아? 도매시장? 아니죠. 소매시장도 아니고 직접 거래하고 산지 직거래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거래 방식은 현물거래의 산지 직거래. 자, 호박을 수확해서 농협에 위탁 판매. 직거래 아니죠. 잡목반에서 공동 출하. 이것도 아니고 생산한 수막을 도매시장. 이건 도매시장 거래고, 콩을 수확해서 주말에 열리는 장터에서 직거래한 사례. 이게 직거래 사례네요. 5번은 재배직인 노지 감귤을 가공업체와 사전 계약 후 선물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산지 직거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지 직거래, 현물 거래 한 방법이죠. 산지 직거래가 좋은 건 유통 과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그만큼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더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 비용이 빠지니까 그만큼 싼 가격에. 그리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오기 때문에 유통 단계도 짧아지지만 유통 시간도 짧아. 좀더 신선한 농산물을 좀더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좀더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수 있는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뭐, 재고나 어디 포장, 보관을 해놓고 이게 아니고,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뭐, 보관 비용도, 그리고 조금 더, 유통 업체에 넘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수치 가격도 좀더 높일 수가 있죠. 자, 3번 사업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에는 생산한 파프리카를 도매시장을 통해 팔았네요. 근데 수익이 적고 판매가 어려웠어. 도매시장을 통하니까. 귀농이니. 근데 농업인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생산량도 적고 판매할 곳도 찾지 못해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마을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협력해서 함께 마케팅하고 영업하여 판매하고 있어요. 그때 어려움은 없어졌어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파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파프리카 농가들이 함께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 집 파프리카도 함께 판매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하지만 함께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그 마을에서 파프리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원칙은 가에 들어갈 건 공동 판매의 원칙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공동 판매에는 공동 생산은 없어요. 그렇죠? 공동 생산 없어. 공동 계산 있고 온라인 판매 없고 평균 판매가 있죠?
무조건 위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판매 3원칙 있죠? 무조건 위탁. 그냥 한번 위탁 조건 없어. 그냥 위탁. 평균 판매, 언제 판매를 하든, 어떻게 판매를 하든 알아서. 공동계산, 수취 대금은 평균으로 해서. 대금은 출하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품질별로 해서 여기 좀더 줘. 이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전체 평균으로 해서 농가에 정산하는 거. 공동계산. 자, 4번. 위 대하에서 귀농인이 농산물 거래 방식을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부정형 문항이네요. 혼자 팔다가 영세 농업 경영인이 조금씩 혼자 도매시장에 팔았던 이익도 별로 안 남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 판매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 교섭력이 높일 수 있어요. 맞아요. 유통비용. 한 차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톤 차에 1톤을 싣고 가든 2톤을 싣고 가든 10톤을 싣고 가든 어차피 유통비는 같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으로 큰 차에 싣고 가니까 유통비용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품종 6종은 새로운 품종을 심어야지, 아니, 개발해야죠. 새로운 품종 6종 할 수는 없죠. 유통으로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는 없고, 효율적인 수급 조절을 할수 있죠. 그쪽에서 비싸면 조금 낮, 좀 보관해서 팔고. 그렇죠? 아니, 싸면 좀 보관해서 팔고, 이렇게 수급 조절할 수 있고, 개별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공동 판매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지 않는 부정형 문항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 판매.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가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하는 형식이 공동 판매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모세모시는 건강하고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기여하기 위해 행복장터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장터는 지역 농특산물을 누구에게? 지역 주민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네요. 자, 농민들이 정성을 다해 키운 제철 옥수수와 단호박, 블루베리 등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을 잇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면서 행사의 취지를 밝혔어요. 작년에 참여한 주민은 지역 농특산물을 사고 싶었는데 도심으로 찾아와 주니 정말 좋았다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있어.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뭐라고 써요? 지금 현물 거래 중에 산지 직거래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산지 직거래에 대한 설명. 자, 미래에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거래다. 이건 선물 거래.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나타난다. 경매네요, 경매. 유통 경로가 짧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유통 경로가 짧은 건 맞아.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건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자, 4번. 생산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출하는 거 아니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지 직거래는 유통비용이 절감돼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지 직거래.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하는 방법이죠. 자, 6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상거래 방법,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거래 지역이 전 세계고 24시간 거래 가능해. 네트워크 기반이고. 그리고 점포는 필요 없지만 창고형 점포도 가능해. 이건 전자상거래네요. 그렇죠. 가는 전자상거래. 자, 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제약된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시장 상점 등 한정된 장소.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일반상거래 그러네요. 기억은 전자상거래. 그러면 기억,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거래용은 경매가 아니죠. 나 일반상거래의 거래 방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일반상거래는 점포를

열고 닫는 시간, 시 공간의 제약을 받죠. 가, 나의 유통 경로는 동일하다. 유통 경로. 일반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도매, 소매, 소비자로 가죠. 그에 비해서 전자상거래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더 짧죠. 자, 리을, 가는, 전자상거래는 일반 상거래에 비해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리을 맞고요. 그리고 시공간 제약을 받는다. 니은.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일반상거래. 그렇죠? 전자상거래. 일반상거래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그렇죠? 전자상거래는 그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주부 공공씨가 거래한 농산물 거래 방식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형태 문항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제시문에 나온 형태가 현물인지 선물인지를 알아야 되고, 선물에서도 선물인지 선도인지를 알고,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현물에서는 이게 도매인지 소매인지 직거래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매주 금요일이 되면 주부 공공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직거래 장터가 열리네요. 벌써 하나 나왔네. 그때마다 산지에서 온 다양한 농산물을 장터 이곳저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주부 공공씨는 요즘 많이 나오는 감자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였어요. 감자를 판매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판매하고 있는 감자는 자신들이 직접 키운 것으로 3일 전에 수확을 했어요. 직거래네요, 직거래. 그렇죠. 직거래 장터니까. 그러니까 거래 방식은 시장 외 거래, 직거래예요. 그러면 직거래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A씨는 생산한 가지를 장목반을 통해 출하한 건 직거래가 아니죠. 생산한 포도를, B씨는 생산한 포도를 직판장에서 판매할 생각이 직거래 맞고, C는 생산한 블루베리를 지역 축제장, 이것도 축제장에서 판매를 했으니까 이것도 직거래 맞고, 리을, 생산한 물을 파종전, 사전 계약이니까 이건 선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거래는 크게 현물과 선물이다 그랬죠. 현물에서도 현재 있는 물건을 파는 거래에서도 어디다 파느냐? 도매시장에다 파느냐? 소매시장에다 파느냐? 산지 직거래에 파느냐? 그러면 도매시장은 결국 또 중도매에 의해서 뭐 경매가 됐다 어떻게 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소매로 가겠지. 그럼 소매에서 소비자로 가겠지. 그러면 가장 많이 유통비용이 붙는 건 도매시장, 그 다음 소매, 그 다음에 산지직거래.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이 가장 높은 건 도매, 그 다음에 소매, 그 다음에 산지직거래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8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유통의 특징이에요.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았어요.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어. 그 농부의 역설, 풍년의 역설. 예년 대비 과일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팔로우도 쉽지 않아요. 과일 생육이 좋은 이유는 과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았고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에. 풍년인데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 팔로우도 쉽지 않아. 농사는 어느 때보다 순조로웠지만 농가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아요. 대다수 법인과 농민들은 돈을 들여 저온 창고의 물량을 저장하고 있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서히 풀겠다는 생각이지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농산물이 지금 많이 수확이 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두 배, 세배 먹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농산물의 대체적, 그러니까 대표적인 농산물 유통의 특징. 자, 일단 부피가 크고 무겁다. 크고 무겁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크고 무거워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유통 경로가 복잡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고, 표준화 규격화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지금. 비탄력적. 그러니까 계절성이 크다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부패가 된다, 변질시켰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의 정답은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 이렇게 봤는데요. 농산물 유통 문제가

내용 영역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난이도도 좀 중난이도, 저난이도에서 많이 형성되는 문항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생명공학 기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다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모습 뒤에는 복잡한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티비스트라 불린 토착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금지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법으로 특정 인종을 배제한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 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의 특산품 같은 문화들을 잔뜩 들고 와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건 말하자면 강제 콜라보 같은 거였죠.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제는 백인 유럽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만국 박람회 같은 인종과 민족이 모여 다채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과거 미국은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마치 다양한 문화들을 강제로 믹싱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다 같이 하나로 녹아내려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결국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를 중심으로 주류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다른 문화는 좀 억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 민권운동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볼 되어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라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오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세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종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예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 정책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 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 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 검사와 기본 심사에 머물렀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 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완화되어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 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던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 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의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노 나싱스라 불리는 미국 땅의 등장을 불러.

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우리 밥그릇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No Nothings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카톨릭을 핵심 인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카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카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카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땅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땅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정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No Nothings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토착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No Nothings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서도 특정 민족, 인종,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비록 이 애국인 대책운동이 남북 지역 간 노예제 갈등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이후 미국 역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며 끊임없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 좋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면서 토착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간주하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계, 남유럽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배척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어요.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히 외국인 배척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황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매춘부라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금지안법으로 경제적 긴장과 인종편견, 독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가족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이역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 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선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

개인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주의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보통은 5분에서 6분 정도의 사운드가 비어 있는 그런 영상 파일을 만나게 돼요. 지식 채널은 이제 영상과 텍스트 위주의 작품이라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몇 번씩 봐요.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흐름인지. 구간별로 이 음악 몇 가지를 이제 올려놓고 좀잘 어울리겠다 싶으면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쓸수 있는 부분을 자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제 편집이나 가공을 이제 하고요. 아, 이 정도면 집중해서 잘볼수 있겠다. 괜찮은 느낌이야 싶으면 파일을 닫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음악, 저 음악을 넣으면서 편집을 하다 몰입의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몸은 모니터 쪽을 향해서 이제 나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북목 자세가 됩니다. 거북목으로 앉아서 일하다가 안 풀리면 벌떡 차고 일어나서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곡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움직여요. 건반을 치다가 또 편집을 하고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화음도 쌓고 코러스도 넣고 목소리도 좀 이것저것 바꾸고 해서 좀 그래도 목숨 걸고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명함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사람들의 귀에 가장 첨예한 곳을 가장 날카로운 곳으로 콕 찔러주겠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영상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같은 어떤 해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상 문해력. 결코 작업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진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구력이에요. 제 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체력과 지구력이 정말 필요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되도록 넘지 않게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래도 좀

즐거운 기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진짜 시간 조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의 안배도 정말 중요하고. 끝나서 신나지만 하지만 또 내일부터 또 계속되는 이제 혹독한 노동에 대한 걱정을 담으며 약간 잔잔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음악을 넣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함께 나누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그 제가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하는 것이었어요. 생활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알바를 가서도 왜 나는 하던 실수를 또 할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첫 번째 연구하신 분은요. 사실 좀 실수치고서는 너무 큰 실수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밀러라는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다시 교도소에까지 들어오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받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분이 하는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아니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밥이 별로였다. 오늘 교도소에서 단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지금 정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실수하고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죄를 저지른

이러고 들어온 분들이 반성, 참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사실 거리가 있고 여러 불평, 불만, 지금 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제들만 이야기를 했지 자신이 실수한 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행히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서 숙고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또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실수를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사람들이 밥을 불평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이 밀러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창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 되돌이켜보는 일을 수없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왜 했는지 꼭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듯이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실수, 가볍게 넘긴 생각, 또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신의 과오나 실수 중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힘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안정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터 포나기가 만나는 아동학대를 많이 받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동일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피터 포나기도 이 친구들의 행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피터 포나기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관해서 피터 포나기는 이런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반성적 성찰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성적 성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면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록 잘못했지만 이거 왜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실수한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발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기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부모님도 옆에 없고 이 기능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스스로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했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이켜 보는 그런 반성적 성찰 기능이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터 포나기를 포함해서 불행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반성적 성찰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하지만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든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무엇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은 하지만 성실 쓰지 않은 일기를 쓰는 일? 이게 반성적 성찰 기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는 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누가 자극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일기 쓰기에 중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뭘 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너무 잘 쓰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 되돌이켜 보는 거, 마음이 아파도 실수를 생각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하기, 분석하기, 정리하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말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 고쳐보기 하니까 또 여러분 예전에 짜증내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답노트죠. 오답노트. 아 정말 틀린 거 또 해야 돼? 이렇게 싫으셨을 텐데 사실 좋은 학습자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는 학습자가 될 거냐? 아닌 그냥 평범한 학습자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 많은 학습 연구자들은 그 징표가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오답노트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아 뭐 틀릴까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 기분은 별로지만 오답노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뭘 잘못 생각했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칠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힘을 내서 노력해 보기로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재미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뭐가 있냐라고 청년들이 묻는다면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회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은 한 실수를 또 하는 건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실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십시오. 창피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의 실수를 비디오로 보고 또 투수가 야구에서 홈런을 맞을 때 어떤 실투를 하게 되었는지 보고 그런 선수들은 성장하죠. 하지만 경기 끝났다고 가서 놀고 다 있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발전하긴 어렵다고 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비결, 교훈, 요령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들은 아마 삶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 못하겠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한 실수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고 생각해보고 인지적 거리두기 또는 저희가 제3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한 실수를 좀 남이 한 것처럼 보면서 감정을 좀 빼고 이게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다면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실수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회피하지 않는 멋진 청년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클럽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2: I want a drone.
1: Sorry, but that's too expensive.
2: Can I get a comic book?
1: You already have tons of comic books.
2: I want a new baseball cap then.
1: Ok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 Children's Day, drone, too expensive, 하나하나 따로예요. Tons of, 요거는 세트, baseball.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hildren's Day예요. Children이 어린이들이에요. 여기서 D 뒤에 있는 REN 떼고 child까지만 하면 어린이 한 명. 그런데 어린이 여럿은 이렇게 children이고요. Apostrophe S 붙이면 누구누구의잖아요. 어린이들의 day, 날이니까 어린이날, children's day.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날이죠. 자, 다음은 drone. drone이에요. 요즘 드론, 이렇게 무인비행 하는 기계에 관심 되게 많죠, 친구들. 영어로 이것을 drone, drone이라고 하는데요. 이 O의 소리를 O가 아니라 O. O 이렇게 모아줘야 된다는 거. drone. too 하니까 선생님 표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됐어요. 왜요? 너무 이런 뜻으로 강조할 때 쓰는 말이 too. 그리고 expensive는 비용이 비싼. 물건 같은 거 살 때 가격이, 값이 너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expensive. 그리고 돈을 많이 안 내도 된다. cheap. 이렇게 반대말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tons of예요. tons of는 이렇게 붙여서 아주 많은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many보다도 좀 더 강한 느낌. tons of. 정말 정말 많은 느낌. baseball은 야구 알고 있죠? 자, 이제 대화 볼게요.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원하니? 엄마인가? 그쵸? What do you want for? 뭐 무엇을 위해서니까요. 어린이날을 위해서. 어린이날에 뭘 받고 싶니? I want a drone. 저는 드론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sorry, 미안하지만 but that's too expensive. Too, 너무 expensive, 비싸 그건. 그치, 이게 뭐 그냥 그런 장난감이 아니고 기능이 많으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Can I get a comic book? 그러면 Can I get, 저 뭐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어요? A comic book? 만화책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You already have tons of comic books. You already, 너는 이미 벌써 have, 갖고 있잖아. Tons of, 아주 많은 거죠. comic books. 만화책 엄청 많잖아. 친구도 되게 익숙한 대화죠. I want a new baseball cap then. 좀 포기했어. 그러면요, 저 new, 새로운 baseball cap. 야구 모자 사주세요. Then. then은 그러면 이런 뜻이죠. 그럼 새 야구 모자 사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좋아.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딱 가질 수 없는데 왜 뭐 갖고 싶냐고 꼭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대화 살펴봤고요. 이제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같이

0: 재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97, 97로 들어가서 869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문장이 완성된다.
1: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0: 오늘 대화에 나온 문장이잖아. What do you want for Children's Day?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1: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0: 어린이날 대신에 크리스마스로 바뀌었어요.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1: I want a drone.
0: 아하, 이것도 우리 대화 속 문장이죠. I want a drone. 저는 드론 받고 싶어요.
1: I want a baseball cap.
0: I want a baseball cap. 야구 모자 받고 싶어요.
1: I want earphones.
0: 아하, I want earphones. 이어폰은 한쪽만 끼지 않고 양쪽이 같이 있어서 earphones라고 해요.
1: I want a comic book.
0: I want a comic book. 만화책 받고 싶어요. 오늘도 어렵지 않게 성공이네요. Good job. 자,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자전거를 원해요. 저는 드론을 원해요. 당신은 생일에 무엇을 갖고 싶어요? 좋아요.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7 눌러볼게요. 오늘은 뭘 갖고 싶니? 저는 뭐 갖고 싶어요? 이런 대화가 주로 될 것 같은데.
2: Christmas is coming.
0: Christmas.
2: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0: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자전거를 원한다. 스쿠터랑 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I want a bike.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잘 말할 수 있겠지.
2: I want to get one too.
0: 그래요.
2: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0: 생일 선물도 물어보네.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번에는 드론을 원해요. I want a... 그렇지. I want a drone. 말하면 사주는 거면 좋겠다.
2: I see.
0: 마지막 질문?
2: I hope you can get one.
0: 나도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펭수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은 생일에 무엇을 갖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펭수는 뭐 갖고 싶을까?
2: Me. I want a big set of tuna.
0: 역시 펭수야 참치 세트를 원한대. 보내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이고요. 이젠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 오늘 Children's Day도 나왔고 크리스마스도 나왔으니까 이런 특별한 날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특별한 날들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줄래? Children's Day, 어린이날. New Year's Day, 설날, 새해 첫날. Easter, 부활절. Christmas,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Thanksgiving,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친구들도 아는 것들도 있고 좀 낯선 것들도 있죠? Children's Day가 어린이날, 우리 오늘 배운 거죠? 두 번째는 New Year's Day네요. 친구들, Happy New Year 들어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거 새해 인사잖아요. 그래서 New Year, 새해의 날이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을 New Year's Day라고 불러요. 그리고 Easter. Easter는 부활절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부활절 기념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부활절, 예, 우리 초콜릿 달걀도 찾고, 그쵸, 달걀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Easter, 부활절. 그리고 Christmas 또는 Christmas Day까지 붙여서 말하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Thanksgiving 또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치면 한 추석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Thanksgiving, Thanksgiving Day라는 날까지 친구들 잘 알아둬요. 친구들,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친구들은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나요? 내가 원하는 선물, 영어로 한번 말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은 19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6강. 주제가 뭐죠? 학습이네요. 학습. 학습을 주제로 오늘 학습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늘이 학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한 가지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 똑같아요. 우리도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것안 좋아해. 우리도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 또 봄이 되면은 뭐 춘계, 봄맞이 체육대회도 하고 뭐 MT도 가고 그러면 이제 와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와서 오늘 체육대회가 있는데 수업을 좀 단축 수업을 하면 안 될까요? 또 어떤 용기 있는 학생들은 수업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표정 관리를 해야 돼, 우리가. 우리도 좋거든, 사실은. 근데 이 녀석들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공부 안 하는 거 좋은데 이제 해야 될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집중해서 짧고 굵게. 자, 보세요. 학습 관련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학습에 관련한 표현들이 여러 개 나와. 자, 그 중에서 강 A, 강 B라고 하는 상관 어구가 새로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 A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라는 거야. 왜 이게 여기 나왔을까?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요? 그 얘기야? 지금? 베트남어 공부할수록 어떻다? 이런 거. 자, 다양한 부정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이 바이가 일과 일강 할때그 단위라고 그랬지? 예. 그리고 과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바이가. 그래서 우리가 과제라고 할땐 특히 우리 바이더비이라고 했지? 바이더. 이게 한 단어로 과제, 숙제 이렇게 썼어요. 이 더비 연습하다 할때 습에서 왔다고 그랬어. 연습하다 할때 연습 바이야. 연습하는 바이. 허는 어렵다. 그리고 로이가 잘하다. 우리 공부 잘한다고 할때 로이를 썼어. 허이, 질문하다, 묻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하다 해서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쪼를 함께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해. 우리 한국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근데 허이 다음에는 바로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쪼 없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다. 그러면 허이 선생님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께 질문하는 거야. 휘에우는 이해하다란 뜻이야. 이해하다. 그리고 헷은 다 뭐뭐하다. 남기지 않고 다 뭐뭐하다란 뜻이야. 자, 안 먹다지. 안 헷.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야. 자, 줌 사용하다지. 줌 헷. 다 쓰다는 거야.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해. 자, 뭘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판매하다. 반했. 다 팔았어. 완판했어. 이런 뜻이에요. 남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쓴 거야. 자, 본문. 이 바이는, 이 단어는, 이 강은 약간 거해. 어려워. 파이컴 맞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B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아닙니다. 이런 거야. 저는요, 선생님 앞에서 자기를 M이라고 했지. 저는요, 터이 느껴요. 이 단원이, 이 강이, 험, 허람 이렇게 돼 있어. 자, 허는 어려워. 람은 매우 어려워. 그런데 험 부정이지. 이럴 땐 어떤 의미냐? 그다지 뭐뭐하진 않다라고 하는 약한 부정을 의미해요. 험과 람이 함께 쓰일 때, 부정어와 함께 람이 쓰일 때, 정중.

이것을 꼭 의문문으로 같이 넣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뭐 어떤 걸 의미하느냐? 조금 바뀌어 의미가 무언가 질문하니 안 하니 이런 뜻이에요. 뭔가 물어보니 안 물어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니가 아니야. 아, 너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너 뭔가 좀 질문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없어요. 정중하게. 그러면서 저는요, here, 이해하다, had, 다 이해했어요. 빼놓지 않고 다 이해한 거야. 그리고 완료형, 정중하게. 아주 너무 모범적인데 표현들이. 예. 자, 그랬더니 왜 그러면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앞에 내용을 받는 거야. 네가 다 이해하고 질문이 없으면 중따 우리 선생님과 너희 학생들 헉. 공부해, 낸더이니에. 이거야. 가장 좋아하는 표현. 자,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then, 우리 the A, then B. the A, then B의 그 then이죠? then, A부터 B까지. 어디 어디까지? then이 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렇게 the와 함께 쓰여서 상관어구가 되면 A부터 B까지. 여기까지 공부하자. 이런 얘기. 자, 1인칭 복수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청유형이 됐다고 했어. 자, 그랬더니 B가, 예,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보통 이 부분만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고마워요, 누구.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중하게.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손 아랫사람인 경우에, 여기서는 지금 학생이니까 M이 됐죠? 그럴 때 1인칭을 자기를 표현해줘. 자, 학생, 제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직역. 그러면 베트남어가 어떻게 되느냐? 더 정중하고 친밀해. 더 정중하고 친밀해.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M, 짜오, 아잉, 이렇게.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만 했어.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오빠. 이렇게. 근데 동생이 인사할 때, 엠, 짜와잉. 응? 이렇게 해서 동생이 형에게, 오빠에게 인사드려요. 이렇게 하면 더 정중하고 친밀한 표현이 되더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come 부정어야. 그리고 take은 좋아하다. 무언 원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동사들. 그리고 이제 일부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람이 함께 쓰였을 때 별로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약한 부정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홈나이 오늘 저희 날씨지요? 하늘이, 원래 하늘이란 뜻인데 날씨가 컴넘람 이렇게 돼 있어. 넘은 더운 그런 뜻이야. 덥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다지 덥지 않다는 거죠. 별로 덥지 않다. 자, 동생 저는요 컴틱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게임,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죠. 게임하다라는 동사를 저희를 쓴다고 했어. 그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사와 해시 함께 쓰였을 때 남김없이 다 동사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니에우 몬과 이렇게 했어. 자, 몬은 음식이죠. 근데 이게 많아요. 너무나 음식이 많은 거야. 음식이 너무나 많다. M 동생 제가 험태. 자, 이 태에는 우리 거태에서 왔다고 그랬지. 뭐뭐 할수 있다. 자, 거태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면 뭐뭐 할수 있다는 건데. 부정을 할때 come을 붙인다고 그랬어. 할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꼴을 생략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험태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험태 안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을 수가 없어. 또 끝에 득어까지 나왔네. 동사 다음에 득어이 나오면 할수 있다는 건데. 역시 이 앞에 come이 나왔으니까 부정이 되겠죠. 강한 부정이 되겠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형은 오빠는 만은 팔다지요? 그러니까 다 팔았어요? 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가부터 물로 인해서 어떤 확인차, 약간의 놀람, 의외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 오빠 다 팔았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학습 관련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깍엠, 너희들 역시 꼭 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원래 허이즈만 하면 뭘 묻니?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뭔가 물어볼래? 안 물어볼래? 이런 거야. 여기 너는 더지요? 뭐더 물어볼 거니?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자, 그랬을 때 여기 트어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트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 꼬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누군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을 때형 하면 아잉어이 그랬지? 형아 했을 때 아잉어이 이렇게 어이를 썼어. 그러면 꼬어이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친밀하게 부를 때 선생님 하고 친밀하게 부를 때, 근데 정중하게 격식 있게 부를 때 선생님 하고 정중하게 격식 있게 부를 때는 트어라는 말을 써요. 트었고 하면은 정중하게 부를 때예요. 선생님, 쪼, 대상, 동사지. 그러면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 라고 하는 사역동사의 의미라고 그랬어. 저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주세요. 질문하게 해. 자, 못쪼 잠시. 정중하게. 자, 질문이 있다는 거야,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는요. 험, 아니요. 저는 히에오 했, 동사 했, 다 동사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남김없이. 완료형. 정중하게.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이 입고 있는 게 아오사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통 의상이지. 우리 앞에서 아오사이 한번 봤어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이 보통 아오사이를 입습니다. 자, 하이 이엔랑 했을 때이 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명령문. 좀 강한 명령, 격식 있는 명령으로 배웠지?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이 정식으로 학생들한테 자, 조용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야. 이엔랑이 예, 조용한 그런 뜻이거든. 자, 부정명령이 나왔네. 능 하지 말아라. 람온 하지 말아라. 이 람온이 시끄럽게 하다는 뜻이야. 떠든다는 뜻이야. 자, 떠들지 말아라. 소리 내지 말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니어 기억하다죠? 람바이떡 숙제를 하는 것을 기억하렴. 이런 얘기. 하이 뭐뭐 하라 그런 뜻이죠. 자 러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 러이는 명사로 말이란 뜻이야. 말. 그리고 짜는 우리 구매 옷 사고 팔때 우리 한번 나왔었어. 짜는 뭔가 받은 것을 돌려주다란 뜻이 있어.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내놓다 이런 뜻이 있어. 이 자가 뭘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어. 돈 같은 것을 이렇게 지불하다. 자가 그러면 말을 내놓다, 말을 돌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짤러이가 한 단어로 대답하다라는 거야. 자, 뭘 대답하느냐? 꺼호이 있죠? 이 꺼우는 명사로 문장이라는 뜻이 있어. 문장. 허이는 질문하다. 그래서 꺼호이가 질문이란 뜻이야. 질문하는 그 문장, 질문. 그래서 선생님의,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지,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다라는 거야. 이것을 명령으로 한 거야. 학생들에게, 얘들아,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렴 하는 말이에요. 답해! 이런 게 아니야. 학생을 뭐라고 불렀어요? M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선생님을 자신을 터이 꼬라고 하지? 그러면 이미 그걸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거야. 자, 그리고 응애 듣다야, 그리고 럭 읽다야. 누굴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라 이런 거야. 자, 듣고 읽어. 선생님 따라서 응 이런 얘기. 반 친구, 너는 틱 좋아해? 헉 공부하는 거. 무슨 과목 공부하는 걸 좋아해? 홈나이 오늘 친구 너는 티가 시험 보다란 뜻이야. 시험을 치르다. 뭐이 몬, 자, 뭐니 과목이거든?

한 과목, 두 과목, 못, 몬, 하이, 몬 이렇게 할수 있지? 근데 몰라. 그렇기 때문에 머이 몬, 몇 과목을 시험 보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티, 시험 치르다, 시험 보다. 몬 과목, 그리고 릭스, 역사야, 한자어야, 역사, 역사. 그러면 몬 릭스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역사 과목, 과목으로서의 역사, 역사 과목. 자, 싸우는 이유를 물어볼 때, 왜? 이럴 뜻이야. 또 상대에게, 상대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그때도 싸워 쓸수 있어요. 일단 본문에서 또 보고. ngai, 자, 바로, 즉시, 이런데, 우리가 이 ngai 성조 보세요. 아무런 성조 표시가 없죠? 평성, 성조 표시가 없는 그 성조야. 평성 성조. 즉시, 바로 그런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ngai, 내려가는 성조 있죠? 이건 뭐야? 날짜였잖아. 몇 월, 며칠 할 때, 그 날, 몇 일 할 때. 두비, 흥미롭다, 재미있다.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하다. 뭐 그럴 때 사용되는 거야, 이게. 흥미롭다. 자, 본문 보세요. 마오서, 언제? 지엉은 학교죠, 학교. 밭, 너의 학교. 너의 학교가 밭도 시작하다지? 티, 시험을 시작해. 시험 보는 걸 시작해. 질문했어. 자, 마오서니까 언제란 뜻인데, 문 뒤에 있죠? 앞에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미래가 된다고 그랬어. 미래가. 그랬더니 나이 마이 내일 시작해. 시험 보는 걸 시작해. 내일이네. 자, 나이 마이 내일 나는 친구 사이니까 나는 쎄뭐할 거야? 시험 볼 거야. 두 과목을. 근데 그두 과목이 뭐예요? 라 이하로 설명해 주는 거야. 뭐뭐뭐뭐인 두 과목을 시험 볼 거야. 그게 뭐야? 디엥비엣, 베트남어와 그리고 릭스야. 자, 지금 대문자로 썼지? 대문자로. 왜요? 과목으로서의 지금 베트남어와 역사기 때문이야. 왜냐? 집에 가서 귀가해서 나는 쎄몸할 거야. 헉할 거야. 공부할 거야. 바이 나이 즉시. 이 나이가 즉시죠? 우리 바이는 단원이라고 그랬지? 공부하는 과. 그래서 이헉 바이 하면은 공부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시 나 공부할 거야. 친구, 너, 틱, 좋아해. 여기 지금 베트남어 과목이죠? 베트남어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꼬컴 의문문으로. 그랬더니, 꺼라고 대답을 했어. 긍정 대답이라고 그랬지? 그래. 나는 매우 좋아해. 베트남어 공부하는 거. 나는 터이 느껴. 깡 나왔네. 깡, 에이. 깡비. 그렇죠?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 투위하다고 느껴. 나는 느껴. 깡 A, 깡비.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거 A야. 그리고 투위. 흥미로운 게 B야.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투위하다고 느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그렇다면, 몬 릭스. 자, 역사 과목은 T. 싸오 어때?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T를 보세요. 이 T는 상관없고 중에 하나야. 상관없고. 자, 조건을 나타내는 거였죠. 네오 A, TV. 그렇지? 만약 A이면 B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만약 이 네오는 지금 여기서 생략됐어요. 그리고 이 T가 나왔는데, 이 t는 조건이잖아. 뭐뭐이면 이런 뜻이었었죠? 자, 베트남어인 조건에서는 네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로웠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 내가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조건을 바꿔서 역사 과목이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가 쓰였다라는 건 앞에 어떤 게 전제돼 있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거이면 조건을 바꿔서 이런 조건이면 어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역사 과목은 매우 어려워.
콜람. 자, 나는 come tick though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좋아하지 않는 거야. though는요. though는 원래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였지? 그런데 우리말도 어디 그래? 부정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though를 사용해서 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though만으로도 부정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come과 함께 쓰였지. 그래서 부정을 강조해 주는 게 된다는 거야. 에이, 어디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좋아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문법과 표현 정리해 볼게. 동사하고 ngai가 함께 쓰여서 즉시 바로 동사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ngai가 시간이나 장소, 특히 위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 어휘들과 함께 쓰인다면, 그러면 다른 때나 또는 장소가 아닌 바로 그 장소, 그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해 준다는 거야. 어순이 달라요. 동사는 앞에 오는 거고, 이런 표현은 ngai가 앞에 와. 자, 예문 보세요. 나는, 자, 띠미 찾다지 찾으러 갈 거야. 미래형 그 친구를 즉시. 자, 동사가 지금 니 띠미죠. 찾으러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가 앞에 나오고 ngai가 뒤에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찾는 대상이 여기 사이에 끼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지금 이게 없으면 니 띠미 ngai만 나오지. 그렇지? 즉시 찾으러 간다는 거야. ngai boys. 자, boys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응아이가 함께 쓰였어. 그러면 딴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지금 당장이란 뜻이야. 지금 당장. 자, 동생이 제가 say 뭐뭐 할 거예요. get. 자, 역시 get가 동사야. 말하다, 이야기하다란 뜻이고 has이 다 쓰였네. 말하다, 이야기하다, 남기지 않고 다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 니아찌 하면은 찌의 집이 있어요. 벤 까잉은 우리 까잉이 옆이잖아. 그리고 벤이 쪽, 왼쪽, 오른쪽 할 때, 그러니까 옆쪽에 있는 거야. 옆쪽에 있는 거야. 꽁비엔이 공원이지. 공원 옆쪽에 있는데 ngai를 써서, ngai를 써서 바로 옆에 있다는 거야. 바로 옆에.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상관없고 깡 A, 깡 B 나왔어요. A 할수록 비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A 자리에다가 ngai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ngai는 뭔데요? 우리 날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되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도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ngai 깡 이 부분만 남는 거야. 이 부분만 이 부분이 생략되고 이렇게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뭐뭐하다, 점점 더 뭐하다 이런 뜻. 자, 동생 저는요 먹을수록 점점 더 응원하다고 느껴요. 응원이 뭔데? 맛있는 그런 뜻이거든. 먹을수록 맛있다라는 거죠. 자, 란 선생님이 여기 지금 나이가 A 자리에 들어갔지? 날이 갈수록 쨔하다라는 거. 쨔가 뭔데요? 젊은, 어린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젊어지신다 이런 얘기. 터이띠엣 한 단어지요. 한자어로는 시절이야. 시절. 자, 터이잔 시간이었지. 터이띠엣 하면 시절이야. 티로 끝나서 한자어 리을 받침 시절. 의미는 뭐냐? 날씨라고 그래서 날씨. 날씨가 자 바로 이건 이거지. 이거야.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 여기가 생략되고 이렇게만 남는다는 거야. 응아이깡 줄였을 때. 자, 이제 부정표현이 나왔어요. 부정표현. 여기 though라고 나와 있는데 이 though는 원래 의문사 어디지? 어디 가냐 할 때. 근데 이것이 이런 부정표현. come, 짱, 지어. 이 짱도 컴보다 더 강한 부정 표현이에요. 찌어는요. 역시 부정인데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지? 아직 뭐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서술어가 나오고 너우가 함께 나오면 부정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냥랭 하면 서둘러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냥이라는 건 빠른 그런 뜻이에요. 빠르다는 뜻이야. 그리고 랜은 원래 올라가다는 뜻인데 냥랭 하면 서둘러다, 서둘러라 이런 뜻이에요. 꼭더 이상 시간이 있단데 지금 컴이 붙었으니까 시간이 있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더우를 강조해줬어. 시간이 없어. 이런 강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저 기다린다는 거죠. 그 친구를 못주 조금 너더 우리 그 친구 조금 더 기다리자. 응? 이런 얘기. 1인칭 복수니까 청유형으로. 그랬더니 비가 뭐라 그래요? 토이. 자, 토이는 뭐 하던 것을 중단하다는 뜻이 있어요. 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상관어구에서 주어가 나오고 지 뭐뭐 토이 할때그 바로 그 토이예요. 응. 단지 주어가 단지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 뭐뭐뿐. 근데 토이가 동사로 쓰이면 중단하다라는 거예요. 뭘 하다가.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토이 그러면 자 그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만하자 그러면서 니디. 자 우리 문장에서 니는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 가다 그지. 자 문장 제일 끝에 있는 니는 뭐야? 명령형이잖아. 그러니까 니디 무슨 뜻일까? 가라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런데 이 주어가 지금 1인칭 복수예요. 우리야, 우리. 에이, 그만 중단하는 거야. 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인칭 상대에게만 얘기하면 얘, 너 가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근데 지금 1인칭 복수야. AB의 대화야. 에이, 됐어. 우리 가자. 그 친구는 come lendo. 오다, 이르다지? 근데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강조해 주는 거야. 오지 않아. 6시지요? 그리고 GAO 하면 오후야. 오후 6시. 우리 아침은 쌍. 그치? 오전, 아침. 그리고 낮, 정오, 찌어. 오후가 GAO. 그리고 저녁은요? 또이. 이런 게 있었어. 위로 올라가는 거, 성조. 오후 6시에 우리가 니 가는데 뭐 하러 가? 공을 차러 가는 거야. 자, 나가 동사로 공을 차다. 발로 차다란 뜻이 있었지? 공을 차다. 이게 축구하다란 뜻이라고 그랬어. 자, 축구하러 가자. 응? 나는 맷이 피곤한 거지? 아주 피곤해. 그래서, 낸, 그래서. 짱. 바로 이 짱. 강한 부정이라고 그랬어. 무언 원하지 않아. 뭐 하고 싶지가 않아. 니다 봄 축구를 하러 가고 싶지가 않아. 너 강조해 준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역시 문항을 풀어봐요. 여기에서도 12문항 중에 12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볼게요. 12번은 우리 다음 강, 20강에서 수능 따라잡기하여 함께 풀어볼게.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나는 fine 뭐뭐 해야만 해. 람바이트 우리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숙제를 하다. 그리고 여기 빈칸이 있네. A, B, 냐싸 이렇게 돼 있죠? 책집이야. 무슨 뜻일까? 책집. 서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점 이름이 A, B야. 그래서 A, B 서점이 있어요. 맨가잉은 옆이잖아. 옆쪽. 어디 옆쪽? 공원. 공원 옆쪽에 어디에 있어? 지금 이두 개의 빈칸이 왔어. 여기에.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 자, 쪼는요. 주다란 뜻이 있었어. 그래서 대상이 나오고 명사가 오면 우리 음식 주문할 때 자, 누구누구에게 뭐한 접시 주세요. 할때그 주다. 쪼, 또. A가 나오고 대상이 나오고 요번엔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A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 또 주어 서술어 쪼 대상.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 해주다 A에게 A를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쪼는 아니죠. Gone은 의미를 전환했잖아요. 그치? 나는 건강해. 그런데 너는 의미를 전환하는 것 또는 gone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뭐뭐 하기도 하다 뭐뭐 하는 거 외에 또 뭐뭐 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어요. 허는요 어렵다.

저희는 뭐 공부하는 때 잘한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고, 자, 나이가 있네. 나이 성조 없어. 성조 있는 이 나이는 우리 날짜 하는 그 표현이었고, 없는 거는요. 자, 한번 넣어볼게. 나는 숙제를 해야만 해. 나이 즉시. 바로 AB 서점은 공원 옆인데. 응아이 벤가잉 하면 즉 바로 옆에, 그렇지? 바로 옆에 있다. 말이 되죠? 바로 그거야, 그거. 응아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여기 지금 맞다오가 시작하다지. 헉,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동사 앞에 시제가 붙었어. 뭐예요? 근접 미래야. 곧 뭐뭐 할 거야. 그리고 로이가 붙었네. 완료형.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랬지? 가까운 시일에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 공부 시작한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부 시작해. 그러면서 깍반 친구들 낸 그러면서 뭐뭐 지어 뭐뭐 했니? 완료의 여부를 지금 물어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느냐? 네. 떴까 다음에 복수 그리고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 모두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 거는 뭐가 남아 있다. 그렇지? 뭐뭐 하기도 하다. 또 의미를 전환할 때 거는 가깝다. 거리가 가까운 거야. 헷? 헷 한번 넣어볼까요? 낸 동사잖아. 그러면 동사 다음에 헷을 쓰면요. 남기지 않고 다 동사하다란 뜻이라고 그랬지? 낸, 도착하다, 이르다, 오다. 다 왔니? 친구들이 다 빠진 사람 없이 다 왔어? 네, 모든 친구들이 왔어요. 공부 곧 시작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유력해. 3번이 유력해. 머이는요. 시제 중에 하나지. 그래서 머이 다음에 동사가 오면 막 뭐뭐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야. 또 형용사로서는 새로운 그런 뜻도 있었고, 썸은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썸 끝마치다,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하는 걸 끝마치다 이런 뜻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다 상관없구죠? 자, 넣어볼게. M, 터이, 바이 핫 나이. 이 노래라고 그랬지. 핫이 동사로 노래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명사가 되는 거야. 이 노래가 어떻다고 터이 느껴? 그랬더니 이 노래는요. 응애 듣다. 터이 하이. 자, 음악이 좋다라고 했을 땐 하이를 쓴다고 그랬어. 음악이 좋다.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이 음악은, 이 곡은 들을수록 하이하다고 느껴요. 이런 말이 되겠지.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자, 까, 에이, 바비. A와 B 모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지, 토이. 자, 주어가 보통 여기 나오고, 주어는 단지 뭐뭐할 뿐이다.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하이하다고 느낀다. 유력하지? 자, 템 느어가 나왔네. 보통 추가하다지. 보통 동사가 여기 나와서 동사를 추가로 더하다. 더 동사하다. 그런 얘기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요번에 역시 이 문법 문항이 나왔어요. 네 문항 중에서 두 개는 문법적으로 맞고 두 개는 틀린 거야. 자, 나는 여기 지금 틱 좋아하다는데 커미 붙었지 부정이지.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돼요. 짠 좋아하지 않아. 근데 너우를 함께 썼어. 이거 무슨 뜻이라고? 강한 부정이라고 그랬죠. 나 어디 좋아하지 않아. 강한 부정.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야. 자, 친구 사이에서 나는 쎄, 뭐뭐 할 거야, 왜 돌아갈 거야, 즉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버이저가 돼 있지. 오, 응아이 버이저.

이번에 이건 지금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왜할 거야? 역시 맞는 표현이죠. 지금 당장 뭐뭐 할 거야? 응아이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응아이 다음에 위치, 장소. 그래서 바로 그 위치,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터이띠에 날씨라고 그랬죠? 한자어로 시절 날씨가 깡 나왔네. 그러면 깡 A, 깡 B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깡아이 농헌 이렇게 나왔지? 지금 이걸 줄여서 쓸수 있다고 그랬어. 줄여서 쓸수 있다고 그랬어. 자, A 위치에 ngai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하다. 그리고 이걸 줄여서 쓸 때는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지? 앞에 깡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지금 깡아이가 아니라 ngai깡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어순이 이게 여기에 닮았댔어. ngai깡이 돼야 돼. 점점 더 더워진다. 이게 틀렸네요. 자, 동생이 터이 느껴요. 이 바위는 콜람이지. 여기 지금 이 람이 뒤로 가야 되겠죠. 왜요? 이 람은 뒤에서 수식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매우 어렵다. 이걸 이렇게 이런 의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와야 되겠지. 매우 어렵다. 근데 부정어지. 그래서 컴과 같이 쓰일 때는 그리 머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약한 부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지금 어순이 틀렸어.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틀린 문장. 그러면 A, B가 맞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이제 5번.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예요. 학생, 너 뭐뭐하니? 라고 질문을 했어, 선생님이. 자, 그런데 학생의 대답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을 했네. 그리고 저는요, he, who, had 남기지 않고 다 이해했어요. 완료형. 자, 그러면 너 뭔가 질문이 있냐? 뭐 이런 말 아닐까?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거. T, 시험 봐. 몇 과목을 시험 보니? 아니요, 아니고. He, who, by, now. 이 과를 이해했지? 이런 거죠? 지는 뭐뭐지? 이런 거야. 아니요, 저다 이해했어. 아유, 이거 아니네. 자, 아니야. 2번도 아니고. 틱, 좋아해. 어떤 과목 공부하는 걸 좋아해? 아니요,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뭔가를 더 질문할 거니? 그렇지. 뭐를 질문하니가 아니라, 뭔가 더 질문할래? 말래? 이런 얘기예요. 이걸 꼭컴 의문문으로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랬을 때, 아니에요. 저다 이해했어요. 저 질문 안 해요. 저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자, 요번에 꼭컴 의문문으로 역시 물어봤는데, 이 go 문장이라고 그랬지? 이 문장을, 이 질문을 이해했니? 이 문장을 이해했니? 아니에요. 저다 이해했어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다 오답이 되네요. 자, 이것만이 정답이 되겠지. 4번. 4번. 지금 이러한 그 학습에 관련돼서 이 선생님하고 학생의 대답을 할 때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학생이 이렇게 부정어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우리가 배운 유사한 표현들이 다 정답이 되지 않아. 하나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6번. 역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네. 자, 이 단어는 약간 어려워. 앞에서 수식하죠? 맞아? 그랬을 때, 아니에요. 저는 역시 다 이해했어요. 제가 터이 느껴요. 뭐라고 느껴요? 그럼 뭐이 과가 뭐 쉽다고? 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뭐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여기에. 자, 보세요. 약간 쉽다고 느껴요. 그럼 맞죠? 이 과가 약간 어려워? 아니요. 저는 다 이해했어요. 저는 약간 쉽다고 느껴요. 자, 이렇게. 매우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그렇지? 컴스에 쉽지 않다고 느껴요. 이것도 역시 맞지 않고. 아, 우리가 배운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느껴요. 제가 다 이해했어요. 저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느껴요. 그렇지? 자, 그러면 A하고 D가 되네? 자, 2번. A하고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홈나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자. 선생님을 정중하게 부른다 그랬죠? 트워커, 선생님, 저는 뭐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긴 T까지 나왔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쎄 뭐뭐 할게, 자이틱, 한자어로 해석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의미는 설명하다라는 뜻이야. 설명할게. 라인은 다시, 또. 이 문장을 너에게 주어가 서술어의 쪼 대상에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아, 제가 좀 이걸,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좀 질문 좀 드립니다. 뭐 그런 말이 나오겠지? 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문장을 다시 설명할게. Come, 건, 허이. 자, 우리 거는 필요로 하다. 근데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고. 이해했어요? 이 단원을, 이 바이를 이해했어요? 아니고, 찌어 히오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네요? 끝 문장을. 아, 선생님, 제가 끝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할게. 유력한데? 터이 느껴요. 이 단원이, 이 바이가 이해하기 쉽다고. 그러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원하지 않아요. 응어이 앉기를. 응어이가 앉다지요. 쪼는 자리야.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8번. 자, 오늘 나는 T 시험 보는 거야. 그리고 썸은 끝마치다란 뜻이야. 자, 시험 끝마쳤어. 너 시험 뭐뭐 했어? 뭐 시험을 봤는데 뭐뭐 했어? 그랬더니 거기다 대답이 나는 시험을 봤는데 두 과목. 그게 라 이하야. 수학과 릭스, 역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물어봤겠어요? 너몇 과목? 너 뭐뭐 시험 봤냐? 뭐 이런 걸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지. 너몇 과목 시험 봤니? 오, 이거 유력한데? 너희는 뭐뭐와 함께 누구들과 함께, 누구누구와 시험 봤니? 그게 아니죠. 어떤 form하고에서 시험 봤니? 자, form은 방이지. 허기 공부하다니까 공부방, 교실을 이렇게 표현해. 공부하는 방. 어느 교실에서 시험 봤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수학 과목을 어떻게 시험 봤니? 그렇지. 수학 과목을 시험 봤는데, 태나오, 어떻게 시험 봤니? 이렇게 답이 안 나오죠. 자, 응아이 바우니에오는 우리 날짜 물어볼 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열 번째 날, 한달 30일 중에서 열 번째 날, 그날 하루를 우리가 10일이라고 했어. 근데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바우니에오를 쓴 거야. 며칠 날에 시험 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몇 과목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제 9번이요. 친구, 너,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매우 좋아해. 띵, 아잉이 나왔네. 자, 영국의 소리, 영어. 그렇지? 영어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 나는 터이 느껴. 오, 깡 A, 깡 B 나왔어.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투비하다고. 흥미롭다고. 어? 아, 그래? 나는 좋아하지 않아.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너 강하게 부정해줬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여기에 뭐라고 들어갔겠냐, 이거야. 자이는 가르치다란 뜻이에요. 가르치다. 영어 과목을 어디에서 가르치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자, 영어를 누구와 공부하니? 영어 과목을 누구와 공부하니? 그게 아니고, 티, 시험 보는 거지. 영어 과목을 시험 보는데. 자, 바우서, 언제가 지금 문미에 갔어? 언제 영어 과목을 시험 봤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틱, 좋아해. 영어 과목을 좋아하니? 그렇지? 이걸 꼭 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나는 영어를 매우 좋아해. 나는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어. 유력하네. 영어 과목을 공부하는데, 머이띵, 몇 시간? 못 두원, 일주일에

몇 시간 영어 공부해? 아니죠? 이게 아니야. 자,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영어를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 나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되겠지? 9번에 4번. 이제 10번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4개 중에서 골라봐요. 자, 친구, 너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뭐 좋아해? 뭐 이런 말이 오겠지? 틱, 헉, 템. 자, 동사와 함께 템이 쓰였어. 추가로 동사하는 거지. 나 보충해서 공부하는 거, 더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B는요, 뭔또 아니 나왔네. 수학. 수학을 매우 좋아해. 그렇다네요. 예, 수학을 좋아해. 자, 이것도 역시 유력하지? 지금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요번에는요, 몬릭스지?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 이것도 맞는데? 자, B와 C 유력해요. D는 터이 느껴. 베트남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 자, 그러면 B와 C네? 그렇지? 역사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 B, C, 3번. 3번. B, C. 자, 이제 11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거. 자, 언제 너 시험 시작하냐? 내일 내가 두 과목, 베트남어와 역사야. 집에 가서 나 바로 공부할 거야. 너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 좋아해.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두위해. 흥미로워. 그런 내용. A와 B는 고등학생이다. 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알수 없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B는 역사 과목에 흥미가 있다. 지금 B가 역사 과목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가 없지. 이거 시험 보는 것뿐이야. A는 내일 두 과목을 시험 본다. 시험 보는 건 B지요. B야. A는 지금 질문한 거야. B는 주 2회 베트남어 수업을 한다. 그런 얘기 없어. 자, B는 내일 베트남어와 역사 과목을 시험 본다. B가 내일 내가 두 과목 시험 보는데 그게 베트남어와 역사야. 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맞은 거.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 강의를 했어요. 자, 다음은 우리 20강 강의인데, 우리 교재의 13, 14, 15, 16, 이네 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죠? 그것을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실전 문항에 관련된 문항들도 함께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능 따라잡기를 미리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내행성과 외행성의 관측에 대한 내용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뒷내용 공부해보고요.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외행성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어디에서 관측되고 몇 시에 관측되는지까지 살펴보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외행성의 위상 변화 보도록 할 건데 내행성의 위상 변화 보던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일단은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쪽만 밝게 빛나더라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어디만 밝게 빛날 거냐?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곳, 동구에서는 이렇게 이 바라보고 있는 곳 할 때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공전 궤도 있잖아요. 공전 궤도를 따라서 공전 궤도 안쪽은 밝게 빛나고 바깥쪽은 밝게 빛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충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서구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위상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이때도요, 시지름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지름은 지구와 행성이 가까우면 크고요. 지구 행성이 멀어지면 작습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가깝냐? 충이 위치할 때가 지금 제일 지구와 근접해 있지. 그래서 충일 때의 시지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하부로 가면은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하부로 갈수록 시지름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지구에서 먼저 합을 한번 관측을 해볼게요. 합에 있는 외행성을 관측을 해보면 이 방향에서 이렇게 관측했더니 어머나! 내가 보고 있는 반쪽이 다 밝게 빛나네. 아, 합에 있을 때는 보름달, 망의 위상으로 관측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충에 있을 때 가볼게요. 자, 충에 있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행성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랬더니 어머나 이게 웬걸? 충에 있을 때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반쪽이 전부 다 밝게 빛납니다. 아, 충에 있을 때도 외행성은 보름달 위상이네? 시지름만 다를 뿐이지 다 보름달 이상이네. 자, 이번에는 구에 있을 때 봐볼게요. 서구에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에서 내가 행성을 바라보았어.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반쪽은 이만큼이거든. 봤더니 내가 바라본 방향에서 왼쪽은 다 차 있고요. 오른쪽은 차다가 말았습니다. 즉 서구에 위치할 때 왼쪽은 다 차 있고 오른쪽은 차다 말았어. 하얀 달과 망의 중간 위상으로 관측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동구일 때 보겠습니다. 내가 동구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보고 있는 이 절반은 내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은 다 찼어. 근데 왼쪽은 차다 말았어. 오른쪽은 다 차고 왼쪽은 차다 말았으니까 상향 달과 망의 중간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외행성은요, 다 반달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과 서구 사이에도 요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반달 이상의 위상, 보름달에 가까운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서구와 충 사이에서도 보름달에 가까운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충과 동구 사이에서도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동구와 합 사이에서도 보름달에 가까운 위상, 살짝 덜 차오른 위상을 가지게 되더라. 여러분들, 내행성이랑 차이가 있죠. 내행성은요, 사계 위상도 나타나고 또 반달의 위상, 상현달, 금음, 상현달, 하현달의 위상도 나타나고 금음달, 초승달의 위상도 나타났습니다. 절반도 차오르지 않은 위상. 그런데요, 외행성은요, 다 반달 이상,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의 위상만 관측된다라는 게 또 외행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행성의 위상 변화까지 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개념 체크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빈칸 원성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3번 보겠습니다. 화성. 화성은요, 외행성이죠. 지구보다 바깥 궤도를 돌고 있어요. 화성은 여기에 위치할 때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멀더라. 자,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면 화성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안쪽 궤도를 돌면 화성은 이것보다 바깥쪽 궤도를 도는 거야. 그럼 언제 거리가 지구랑 제일 멀까? 그렇지, 바로 합에 위치할 때가 거리가 제일 멀겠지. 합에 위치할 때 거리가 제일 멀어서 시지름이 가장 작게 나타나더라. 자, 4번입니다. 금성은 동방 최대의 각과 내합 사이에 있을 때 어느 달의 위상으로 관측되냐? 이랬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금성은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금성은 이렇게 안쪽 궤도를 돌게 될 건데 동방 최대 이각이래요. 일단 내합은 여기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한 게 이게 내합이고 동방 최대 이각은 태양보다 동쪽, 태양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최대 이각은 여기 딱. 최대 이각을 가지는 여기가 90도가 되는 지점이 동방 최대 이각입니다. 여기가 동최이. 줄여서 동최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건 금성이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 공전궤도 안쪽만 밝게 빛나는 거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쪽. 이때 지구에서 위상을 관측하는 거거든. 지구에서 위상을 관측하면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지구를 향하는 반쪽이에요. 봤더니, 지금 오른쪽은 둥글어. 그런데 절반이 차오르질 않았어. 요런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위상보다 초승달의 위상이지. 그래서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과 내합 사이에 있을 때 초승달 모양의 위상으로 관측되는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둘 중에 고르기로 가볼게요.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서 멀수록 어떻게 공전하더라?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만유인력 작아지니까 느리게 공전하더라. 자, 8번입니다. 금성은 무슨

무슨 최대 이각에 위치할 때 초저녁에 서쪽 하늘.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초저녁이라는 건 해가 진 거야. 해가 지고 나서 관측되려면 해보다 먼저 져야 돼, 나중에 져야 돼? 나중에 져야지. 그래야지 해가 지고 나서 관측할 수 있지. 그러면 해보다 늦게 뜨고 늦게 지는 건 동방이었어, 서방이었어? 늦게 뜨고 늦게 지는 건 동방이었잖아요. 따라서 금성이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할 때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말로도 설명해봤지만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림으로 볼게요. 금성은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더라. 이거 태양이라고 쓸게요. 여기가 지구. 자, 그럼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할 때를 그려보면 이때가 동체이지. 자, 이때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 모습을 알고 싶어. 그럼 초저녁에는 태양이 지는 시간이잖아. 태양이 질때 태양은 어느 쪽 지평선에 걸려 있다? 서쪽 지평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남쪽, 동쪽, 서쪽. 이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쪽 지평선을 태양에 갖다 놓도록 회전시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서쪽, 동쪽, 남쪽. 90도 회전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초저녁 모습이거든. 초저녁의 하늘이 이런 거거든. 봤더니,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할 때, 오, 하늘 위에 떠 있네. 근데 어느 쪽에 떠 있냐? 서쪽에 떠 있잖아. 그래서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 관측되는 거 맞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OX 퀴즈로 가볼게요. 자, 내 행성은 언제 역행이 일어나냐? 역행이 일어나려면 최대로 근접한 시기, 제일 가까운 시기여야 합니다. 내 행성이 제일 가까워지는 시기, 내합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길려면 뭐가 커야 된다? 이각이 클수록 태양과의 각거리가 크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합은? 이각이 0인 시점이잖아. 태양이랑 같이 뜨고 같이 지니까 관측이 어렵다라고 했지. 그래서 관측할 수 있는 시간 가장 긴거 아니고요. 5번입니다. 외행성은 자정에 관측할 수 있다. 자정에 관측할 수 있으려면요. 기본적으로 태양은 6시에 떠서 6시에 지잖아. 그치? 6시에 떠서 18시에 지잖아요. 그런데 자정은 24시잖아. 또는 0시잖아. 그러니까 태양이랑 6시간 이상 차이 나야지 자정에 관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태양이랑 6시간 이상 차이 나려면 이각은 몇인 거냐? 1시간에 15도라고 했으니까 이각이 90도 이상이 되어야지 자정에 관측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90도 이상인 거 9잖아, 9. 90도일 때를 9라고 하잖아요. 외행성은 합충구의 위치 관계 모두 다 가질 수 있었지. 그러니까 외행성은 자정에 관측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행성은 이각이 90도로 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내행성은 자정에 관측 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6번 볼게요. 행성이 순행하다 역행하는 것이 관측되는 까닭은 행성의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더라. 맞는 얘기가 되겠고. 7번. 행성이 며칠 동안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걸 유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답형 문제 볼게요. 화성이 자정에 남중했다.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화성은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아요. 여기 태양. 지구는 안쪽에 있어. 자, 이때 여러분들 시간 봐봐요. 자정이래. 자정이라는 건 태양이 아주 그냥 지평선 아래로 진 시기, 반대편에 있는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남쪽 하늘이 여기를 가리켜야 되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어야 합니다. 됐죠? 요렇게 돼야지 자정이야. 근데 자정에 남중했대. 자정에 남중했다는 거 어디 있다는 거냐? 여기 있다는 거거든. 남쪽 하늘에. 이거 위치관계 뭐예요? 태양이랑 행성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니까 충이지, 충. 그래서 아, 충일 때 자정에 남중하는구나 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또는 그림 통해서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정에 남중했어? 24시에 남중했어? 근데 여러분들 원래 우리 지구가 몇 시에 남중해? 12시에 남중하지. 그러면 지구보다 12시간이나 늦게 남중한 거지. 근데 우리 1시간에 15도의 각도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요걸 해주시면 180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 이각이 180도인 곳이
자정에 남중하는 위치겠구나. 그럼 이각이 180도인 게 충이구나. 이렇게 풀 수.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그림을 그려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원리로 접근하실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탐구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1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면 좋은데, 우리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 금성과 화성을 관측을 한 거야. 그래서 금성과 화성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뭐 위상이나 아니면은 관측 가능한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이 탐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지금 탐구 분석 2번에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느냐면, 금성과 화성이 역행하는 기간 중에 어느 위치를 지나는지 쓰시오. 금성은 내행성, 화성은 외행성이지. 그러면 둘다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지구랑 최대로 가까워졌을 때, 지구에 최대로 근접했을 때 역행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내행성은 언제가 제일 근접해요? 맞아요. 내합에 위치할 때가 제일 근접하고, 외행성은 충에 위치할 때가 제일 근접한 시기였지. 따라서 역행이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위치를 적어보면, 금성, 내행성은 내합이고요, 외행성, 화성은 충이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수행평가 탐구 문제 다음 페이지죠. 127쪽에 있는 1번과 2번 요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잘 읽어보세요. 그림 가와나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금성이 동방이가, 요 전체가 다 동방이가인 거야. 태양보다 동쪽에 있다? 그럼 다 동방이가. 요 절반과 또 서방이각은, 여기가 다 서방이각인 거예요. 서방이각에 위치할 때 관측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동방이각이고 누가 서방이각인지 안 알려줬어. 근데 우리 알수 있어요. 잘 봐봐요. 가볼게요, 가. 태양이 서쪽 하늘에 지고 있지. 태양이 서쪽 하늘에 졌는데, 지금 요게 금성이거든요. 금성이 아직 하늘에 떠 있어. 그럼 이 금성은 지금 태양보다 먼저 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는 거지. 이미 태양은 졌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나중에 뜨고 나중에 진다는 건 동쪽에 있다는 거야? 서쪽에 있다는 거야? 이거 했었잖아. 그쵸? 이렇게 있을 때, 나중에, 여기 서쪽이죠. 나중에 뜨고 나중에 진다는 건더 동쪽에 있어야지 나중에 뜨고 나중에 지는 거였지. 따라서 지금 가의 상황은, 아, 금성이 동방이각에 위치할 때구나. 그래서 해가 진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나를 볼게요. 나는요, 동쪽 하늘에 태양이 걸려 있어. 태양은 이제 막 떠오를 거야, 동쪽 하늘에서. 근데 봐봐요. 금성 이미 떠 있어. 그러니까 태양은 이제 막 떠오르는데 금성은 이미 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금성이 뜨고 나서 태양이 뜨는 거지. 그러니까 금성이 태양보다 먼저 뜨는 거야. 먼저 뜨고 먼저 진대. 그럼 그거는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거야, 서쪽에 있는 거야? 먼저 떠서 이미 서쪽으로 간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서방이각이더라. 그래서 우리 내행성은요, 동방이각일 때는 서쪽 하늘. 아, 동방이각일 때는 서쪽 하늘. 그리고 초저녁에 관측이 되는 거고, 서방이각일 때는 동쪽 하늘. 이게 반대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해요. 동방이각일 땐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고 초저녁이다. 그런데 서방이각일 때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고 해가 뜨기 직전 새벽녁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1번 보시면 금성이 A에 위치할 때가 외압 부근이다. 금성이 A.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우리 아까 가가 동방이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이 나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A는 동쪽에 있는 거 보이죠? 동방이각이라는 거예요. 이때 B부터 H까지를 요 위치에다 나타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 위상이 보름달이야. 왜? 우리 아까 외합에 근처에 있을 때 위상이 보름달이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요. E. 보름달 위상이지. E.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 외합 근처. 여기에 E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반달이 나오는 게 있어요. C랑 G. 우리 반달이 나오는 게 어디였냐면 최대 이각에서 반달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C는 지금 동방 최대 이각인 여기에 위치해야 돼. 그리고 G는 서방 최대 이각인 여기에 위치해야 돼. 반달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B는요, A랑 C 사이지. A랑 C 사이니까 여기 사이에 위치하는 게 B구나. 그럼 똑같이 F는 E랑 G 사이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게 F구나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 볼게요. D는요,

여기에 위치했다, 여기에 위치했다, 여기에 위치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하루 동안의 금성이 외합 부근에 있다가 내합 부근으로 올수 없거든. 그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기억의 말이 옳지 않다. 왜냐? 금성은 외합 부근 A에서 내합으로 이동하는데 하루보다 훨씬 더긴 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시간을 간격으로 두고 금성을 관측했을 때그 금성의 위치 관계가 변하면서 위상과 관측 하늘이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미리 안 풀어본 친구들은 지금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풀어본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내신 기초 문제 우리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와 금성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동방 최대 이각은 어디예요? 태양에서 동쪽으로 이각이 최대로 커지는 지점이니까 A겠지.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C에 위치할 때 C는 서방 최대 이각이에요. 세변 무렵에 관측할 수 있다. 일단 말로 설명하자면 서방 최대 이각이니까. 태양보다 서쪽에 있어? 먼저 뜨고 먼저 지네. 먼저 뜨니까, 태양보다 먼저 뜨니까 새벽에 관측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일단 그림으로 그리자. 우리 처음이니까. 자, 새벽. 새벽이면 이제 막 해가 뜨는 시간. 자, 이제 막 해가 뜰 때는 해는 어느 쪽 하늘에서 뜬다? 동쪽 하늘에서 뜬다. 따라서 요거 항상 기억해라. 자, 요거를 동쪽 하늘을 해한테 갖다 놓는 거야. 동쪽 하늘을 해한테 갖다 놓는 거야. 요렇게. 했더니 요게 하늘이거든. 그럼 지금 요 반쪽의 하늘에 금성 있지, C 존재하지. 그러니까, 아, 새벽 무렵에 관측 가능하고, 어느 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하냐? 동쪽 하늘에서 관측하더라. 자, D긋입니다. D 부근에서 역행한다. D는 지금 외합에 위치할 때예요. 우리 역행하는 건 지구랑 가장 근접했을 때였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합인 B에서 역행하는 거겠지. 디귿 틀렸네. 기역, 니은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 겉보기 운동, 순행과 역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성을 5일 간격으로 관측한 모습이래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행하다가 역행 잠깐 하고 다시 순행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 순행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였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에서 동으로 가야 돼. 순행. 그러다가, 동에서 서로 가는 역행 기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순행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랑 B가 U가 되는 거겠지. 잠깐 멈추는 기간. 기억 보겠습니다. 화성은 A에서 E? 아니지. A에서E로 바뀌면 역행하다 순행 잠깐 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E에서 A로 변한 거다. 기억 틀렸고. 니은입니다. C에서 화성은 역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B와 D에서는 U가 나타난다. 그렇지. 잠깐 멈춰진 구간, U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쉽죠? 자, 일단 A는 뭐예요? 일단 각도가 90도, 이각이 90도니까 9인데, 태양보다 동쪽에 있지. 그러니까 동구가 되겠고요. B는 지금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반대편, 이각이 180도. 이각이 180도면 충이다라고 했었고, C는 역시나 이각이 90도인데 태양의 서쪽에 위치하니까 서구가 되겠고요. D는 지금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죠. 이각이 0도에 가까우니까 합에 위치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더 빠르더라. 그래서 외행성의 위치 관계는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할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ABCD 중에 화성의 관측 기간이 가장 짧은 위치. 자, 여러분들, 관측 시간이 가장 짧은 위치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관측 시간은 뭐가 클수록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맞아. 태양과의 이각이 클수록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각이 가장 작은 걸 찾아주면 되겠네. ABC

중에 이각이 제일 작은 건 당연히 합에 위치한 D가 되겠지. 같은 방향에 위치하니까 태양이랑 같이 뜨고 같이 집니다. 그래서 관측 시간이 매우 짧더라. 자, 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느 날 수성이 태양의 앞면을 통과할 때를 나타낸 것이더라. 자, 여러분들 기억에서 수성은 순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수성이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는 순행이 아니라 역행이지.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요. 요걸 또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가 태양인데, 지구인데. 되죠? 자, 근데 지금 수성이 이렇게 안쪽 궤도를 돌 거잖아요. 지구보다 이렇게 안쪽 궤도를 돌 건데, 이때 수성이 태양의 앞면을 통과했대. 우리 수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 관계가 변하는데,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앞면을 통과하려면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합 부분을 통과를 했네. 내합을 통과하면 내합 가장 가까워졌을 때 역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행하는 거 맞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니은이랑도 관련이 되지. 그렇지. 역행하고 있으니까 내합의 위치를 지나고 있는 거고요. 또 태양의 앞면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내합의 위치를 지나고 있는 거다라고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다음 날 수성은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 내행성이랑 지구랑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해. 근데 누가 더 공전 속도가 빨라? 맞아요. 내행성이 공전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지구를 고정시켰을 때 내행성의 위치 관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되거든. 몇 가지 됐죠? 자, 그럼 봐봐요. 내합의 위치를 했었으면 그 다음 내행성 어디로 갈 거냐? 태양보다 서쪽, 즉 서방 이각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동방 이각에 있다가 내합을 지나서 서방 이각에 위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다음 날 수성이라는 건 서방 이각에 위치한 수성이에요. 자, 그러면 수성이 서방 이각에 위치했을 때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서방, 서쪽에 있어. 그럼 얘는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지는 거잖아. 자, 그럼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져. 그러면 태양보다 먼저 졌는데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어? 아니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떴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전 새벽에 관측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요렇게 서쪽 하늘에 동쪽 하늘 동쪽 지평선에 태양이 걸려 있고 서쪽 하늘 있고 남쪽 하늘 있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동쪽 하늘에서 새벽에 관측되는 게 서방이각에 위치할 때더라. 요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초저녁 아니더라. 새벽에 관측할 수 있더라. 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문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금성과 화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 위치를 여기다 찍어봐라 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연습한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일단은 금성이 반달이래. 우리 반달로 보이려면은 위치 관계가 어디여야 돼? 여러분, 반달로 보이는 건 최대 이각이었어. 그러니까 동방 최대 이각이거나 서방 최대 이각이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언제 관측됐냐? 새벽에 관측됐대. 해 뜨기 전에. 그 말은 이 금성은 태양보다 먼저 뜬다, 나중에 뜬다. 먼저 떴으니까 새벽에 관측된 거잖아. 먼저 떠. 자, 그럼 먼저 뜬건 동방 이각이다, 서방 이각이다. 먼저 뜨고 먼저 지는 거 서방 이각이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은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한 거고요. 금성은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위치했을 때 새벽에 동쪽 지평선에 태양이 걸려 있을 때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화성 볼게요. 화성은요. 자정에 서쪽 지평선으로 졌대요. 자, 그럼 우리가 자정의 상황을 그려보자. 자정은 남쪽이 태양을 등지고 여기에 있을 때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정에 요렇게 하늘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서쪽 지평선으로 화성이 졌대. 그러니까 화성이 서쪽 지평선에 요렇게 있어야 돼. 이거 무슨 구? 일단 이각 90도니까 구고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구가 되겠지. 그래서 동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실력 향상 문제.

문제 5번부터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금성을 관측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였대. 자, 여러분들 요거, 금운달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림 볼게요. 금성은 지구가 있을 때, 일단은 우리 금성의 요쪽, 왼쪽에 보이고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태양이 동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밝게 빛나게 했겠지.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서쪽을 밝게 빛나게 했었겠죠. 동쪽을 밝게 빛나겠다는 건 태양이 더 동쪽에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이곳은 서방이각에 위치하는 거예요. 태양보다 서쪽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가 반달 위상으로 관측된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합에 있을 때는 사계 위상으로 관측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위치할 때, 요 사이에 위치할 때가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금음달 형태로 관측이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내합과 서방 최대 이각 사이에 위치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 초저녁에 관측했다? 서방 최대 이각이잖아. 서방 최대 이각은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있는 우리 새벽녘, 해 뜨기 전에 관측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저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금성을 관측했을 때 시지름. 시지름의 변화를 물어보면요, 거리 변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거리 변화를 보면은 지금 우리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치 관계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방 이각에 있을 때는 내합부터 외합까지 나한테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든.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시지름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진다 틀렸고요. 1번만 맞아, 기억만 맞아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같은 시간 동안 지구와 금성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가 E1에서 E2로 변할 때, 금성은 V1에서 V2로 변했대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E1에서 V1, 요 위치에 할 때는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금성과 태양이 같은 방향에 있지. 아, 금성이 합에 위치할 때구나. 그죠? 근데 어느 합? 내합에 위치할 때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옆에다 쓸게요. 지금 V1일 때는 금성이 내합. 자, 그 다음에 V2로 갔을 때 보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금성이 서쪽에 위치해. 근데 요 각도가 90도네? 아, 그럼 요거 서방 최대 이각이거든요. 요렇게 위치 관계 파악하고 기억 보겠습니다. 그렇지. V2에 있을 때 서방 최대 이각이고, 이 기간 동안 관측 시간 점점 늘어난다. 우리 관측 시간은 이각이 커질수록 관측 시간 늘어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합일 땐 이각이 몇 도야? 0이야. 그리고 서방 최대 이각까지 가면서 최대 이각. 이각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관측 시간 점점 길어지는 거 맞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금성은 V1 부근에서 역행한다. 우리 내행성이 역행하는 곳은 내합 부근일 때였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 여기 지금 내합 부근이네.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 맞죠. 디귿, 맞는 얘기.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날, 5시래요. 오전 5시. 아, 그럼 이거 새벽이야. 해 뜨기 전 새벽이야. 이해되셨죠? 자, 해 뜨기 전 새벽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해 뜨기 전 새벽에 해보다 먼저 뜨는 애들이잖아. 응, 먼저 떴어. 우리 먼저 뜨고 먼저 지면 이거는 서방 최대 이각이다, 동방 최대 이각이다. 먼저 뜬 애들은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 서방 최대 이각이 아니라 서방 이각에 있는 거야. 그죠? 최대 이각인지는 몰라도 아, 서방 이각을 가지는 애들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수성, 금성이라는 내행성이 관측이 됩니다. 이 내행성은요, 태양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이각이 한계가 있거든. 최대 이각을 가지기 때문에 태양과 그렇게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내행성이 이렇게 관측됐다라는 건 지금 이 아래에 태양이 위치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과의 이각이 그렇게 크지
아는 상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오전 5시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어. 우리 태양은 어느 쪽 하늘에서 뜬댔지? 동쪽에서 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동쪽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요 아래에, 지금 이 지평선 아래에 태양이 있을 거니까.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동쪽 하늘이다. 우리 그리고 이것도 배웠었지.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하는 내 행성은 동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니은 보겠습니다. 이날 목성은 충과 서구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서구라는 건 이각이 90도지. 충이라는 건 이각이 180도지. 그러면 충과 서구 사이에 있으려면 이 목성과 또 태양의 이각이 90도에서 180도 사이여야 되고요. 그럼 요거는 뜨는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봐봐요. 목성이 금성 주변에서 관측이 돼. 내 행성 주변에서 관측이 돼. 그러면 내 행성과 이각이 비슷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내 행성은 90도에서 180도의 이각을 가질 수 없잖아. 이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성도 이각이 작은 거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은 충과 서구 사이에 위치하는 게 아니구나, 합 부근에 위치하겠구나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금성과 수성의 위상은 상현달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겠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지금 금성과 수성은 내 행성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쪽 궤도를 돌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위치하든 여기에 위치하든 둘다 서방 이각이거든요.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하니까. 근데 어쨌든 서방 이각에 위치하면요, 태양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 서방 이각 이 원에 요쪽은 지금 다 둥글게 차일 거야. 어느 쪽? 왼쪽은 다 둥글게 차일 거야. 근데 여기서 차이는 있겠지. 이게 이렇게 금음달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이각이면 이렇게 반달이 될 수도 있고, 하연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연달에서 망 사이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양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 왼쪽은 이렇게 다 차일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상현달이라는 건 오른쪽이 차오른 반달이거든. 이거는 동방 최대이각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현달에 가깝진 않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뒤에 20번도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자, 20번 문제 보시면, 어느 해에 매월 1일에 같은 시각에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을 했대요. 자, 그럼 봐봐요.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했대. 그러면 이미 태양은 서쪽 하늘에서 져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관측식이 언제냐? 초저녁이지. 왜냐? 태양이 서쪽 하늘에 져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초저녁에 이 금성이 관측 가능했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태양이 지고 나서 나중에 진다는 거야.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지는 거? 동방 최대 이각에, 동방 이각에 위치하네. 그죠? 동방 이각을 가지는구나까지 체크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3월 1일이나 10월 1일은 태양과 이각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합 부근에 위치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지평선에서 멀어질수록 이각이 커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볼게요. 관측 시각은 새벽일 것이다? 아니야. 해가 진 직후이니까 초저녁이어야 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입니다. 이각은 3월 1일이 7월 1일보다 크다. 여러분들, 이각이 클수록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야 돼. 근데 3월 1일은 태양과 매우 가깝거든. 근데 7월 1일은 아직 한참 떠 있으니까 태양과 이각이 큰 겁니다. 따라서 이각은 7월 1일이 더 크더라. 니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자, 10월 1일이 내앞 근처에 위치한다. 아마 둘다 지금 지평선 부근에 있으니까 둘다 합일 거야. 하나는 외합이고 하나는 내합일 건데, 이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그림을 그려보자. 자, 지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더라. 자, 근데 지금 요 친구들은 초저녁에 관측되기 때문에 동방이각입니다. 요쪽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동방이각일 때 우리 내 행성은 위치관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했잖아. 위치관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니까
외합이 먼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최대위각 찍고 내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합이 먼저여야 돼. 그러니까 3월 1일이 더 먼저 인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외합이고. 그 다음에 동방최대위각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때가 내합에 위치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합 근처에 위치하는 거고. 따라서 저 시기에, 아, 이 지금 금성이죠? 금성이 역행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 따라서 답은 지금 디귿만 맞죠?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면 실제로 이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그려봐라라는 문제인데 지금 행성과 지구와 행성 피의 궤도가 나타나 있고요. 지구가 E1일 때 피는 P1이고 지구가 E2일 때 P는 E2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밤하늘에서 이동하는지를 그려봐라. 배경별에 대한 관측, 이동 궤적을 그려봐라. 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지. 그러니까 같은 시계 동안 지구는요, 이만큼을 공전한 거고요. P는요, 요만큼밖에 공전 안한 거예요. 외행성이니까 적게 공전한 거고. 그럼 봐봐요. 여기에 딱 중간 정도 간게 여기거든. 그리고 P도 중간 정도 간게딱 여기거든. 그럼 여기를 1.5라고 해볼게요. 지구의 1.5는 여기 딱 중간, P의 1.5는 딱 여기 중간.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어머나, 딱 중간만큼 이동했을 때 외행성이 지구에 최대로 근접하네. 그리고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과 외행성이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네. 아, 외행성이 충해 위치하는구나. 요 부근에서 역행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P1에서 P2로 가는 시기에 순행하다가 U, 그 다음 역행 일어나고 다시 U, 그 다음에 순행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림은 다양하게 그려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역행이 일어나야 되니까 순행하다가 서에서 동으로 가다가 역행하다가 다시 순행하는. 그래서 P2로 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줘도 되겠고. 아니면은 형태를 뭐 그냥 가다가 역행만 하면 돼요. 역행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고. 순행하다, 역행하다, 순행하는.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고. 아니면은 가다가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순행하는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지.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순행하다가 역행하다 순행하는 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1등급 실력 완성 문제로 갈 겁니다.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표는 어느 해 천문 현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억 볼게요. 금성은 3월 23일에 가장 밝게 보인다. 자, 3월 23일에 내합이래. 자, 여러분들 옆에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3월 23일에 내합인데 내합이라는 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 근데 지구에서 관측한 부분은 여기거든. 그럼 이때 위성이 뭐였어요? 위성이 사기였거든. 사기인데 밝게 보일 수 있을까? 아니지. 사기면 거의 관측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밝게 보이지 않는다. 자, 니은입니다. 토성의 공전 주기는 합에서 충까지 걸리는 시간의 두 배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토성을 그려보면, 요렇게. 대충 요렇게만 그릴게요. 외행성이죠. 외행성이라서 합에서 충으로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위치 관계가 변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변하는 건 토성만 움직인 게 아니지. 토성이랑 지구의 공전을 고려하였을 때, 지구를 고정시켰을 때의 토성의 위치 관계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절반 이동했네? 그러니까 이건 공전 주기의 절반이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전 주기랑 이 토성의 공전 주기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전까지 고려하였을 때 위치 관계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요. 공전 주기가 요 시간에 두 배인 건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 회합 주기라는 또 그런 고급진 용어가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 배우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 위치 관계가 변하는 주기가 공전 주기는 아니다.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화성의 역행 기간은 금성의 역행 기간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화성은 어디에서 역행하지? 그렇지. 충에서 외행성이니까 금성은 내행성이니까 내합에서 역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행하는 기간은 U에서 U까지였지. 순행하다가 U,
그다음 역행하고 유, 그다음에 순행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화성이 충인 데가 있어요. 여기 충.

그런 다음에 화성이 유가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1월 16일에서 2월 24일까지야. 그러니까 충에서 유로 가는 시간이 한 달보다 좀긴 시간이었어.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 앞에도 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유에서 유그 사이에 충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도 한달 이상이었겠지. 대칭일 테니까. 즉, 화성의 역행 기간은요. 한달 이상에서 한달 이상을 더해주니까 두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금성 봐요. 금성이 내합일 때가 여기거든. 그리고 금성을 보니까 유랑 유가 딱 나와 있어. 이때가 금성의 유. 동에서 서, 역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성의 유, 서에서 동, 다시 순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역행 기간이거든. 이때까지가 언제냐? 2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두달 지났어? 두 달보다 좀덜 됐네. 아, 금성의 역행 기간은 두 달보다는 짧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화성이 더긴게 맞구나. 디귿만 맞아요.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실력 완성 3번 문제 볼게요. 요 문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출 자료입니다. 지금 태양의 일출, 태양이 뜨는 시간과 일몰, 태양이 지는 시간이 그래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성들의 지는 시간이 역시나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볼게요. 6월 초에 화성은 동구 부근에 위치한다. 자, 6월 초에 화성. 6월 초에 화성은요, 몇 시에 지냐? 자정에 지고 있어.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은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외행성이더라. 그런데 자정에 진대. 그럼 자정이에요. 자정, 자정. 이렇게 해주면 다 자정이겠지. 근데 자정에 져야 돼. 지는 건 어느 쪽 하늘에서 진다? 서쪽 하늘에서 진다. 지는 건 항상 서쪽 하늘에서 지더라. 그러니까 여기 어느 부근에 위치한 거? 동구 부근에 위치한 거 맞네. 그치?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7월 중순에 목성은 역행한다. 어? 외행성이 역행하려면 위치 관계가 충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7월 중순에 목성이 충에 위치하니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7월 중순 보겠습니다. 7월 중순 보았더니 어머나 여기 봐봐요. 역행이 지는 아 목성이 지는 시간이 일출 시간, 즉 태양이 뜨는 시간이랑 똑같아. 목성이 질때 태양은 뜨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얘네 둘이 반대편에 있다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이 뜨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태양의 동쪽 지평선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지. 그죠? 자, 그런데 태양이 뜨는 시간에 목성은 진대요. 목성이 진다는 건 서쪽 지평선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성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어? 지금 이 각이 180도 충에 위치하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목성은 역행하겠구나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2월 말에 수성은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내 행성이 초저녁에 관측이 되려면, 태양보다 먼저 떠야 돼? 그러니까 먼저 져야 돼? 아니면 늦게 져야 돼? 태양보다 늦게 져야지 관측할 수 있는 거지. 태양보다 늦게 져야지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는 거고요. 늦게 지려면 동방 최대의 각이야, 서방 최대의 각이야? 맞아요. 동방 최대, 아, 선생님, 최대의 각 말고, 동방 이각일 때. 자, 동방 이각일 때, 초저녁에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2월 말에 보니까 수성이 요렇게 되네. 아, 2월 말, 그쵸? 자, 지구는, 태양은 18시에 지는데 수성은 16시에 져. 그러니까, 어? 수성이 태양보다 먼저 지네. 수성이 태양보다 먼저 진다는 건더 서쪽에 있다. 먼저 뜨고 먼저 지는 거구나. 즉, 서방이각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저녁에 관측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져버렸는데 어떻게 초저녁에 관측을 하겠어.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역니은 답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우리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금성이나 수성. 금성이나 수성은 누구냐? 내 행성이지. 내 행성을 좌정에 관측할 수 없는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보면. 태양. 아, 태양. 태양이라고 쓸게요. 지구. 그리고 내 행성이 있어. 자, 그런데 자정이라는

건 태양을 등지고 남쪽 하늘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리고 하늘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만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거야, 자정에는. 근데 내 행성은 더 안쪽 궤도를 돌기 때문에 이각이 90도 이상은 되어야지 자정에 관측할 수 있는데 이각이 90도까지 오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내 행성은 자정에 관측할 수 없고 태양이 지기 직전이나 태양이 뜨기 직전이나 아니면 태양이 진 직후에만 관측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금성과 수성은 공통적으로 내 행성이더라. 따라서 이각이 최대 이각을 가진다. 일정 이상 더 커질 수가 없더라. 근데 자정에 관측되려면 90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 행성은 90도 이상이 될수 없기 때문에 안 되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모두 풀어 보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원리들 여러분들 잘 탐구하셔서 반드시 문제 다시 풀어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랑 재밌게 이우주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올림픽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자, 근데 올림픽에서 항상 우리를 환호하게 만드는 팀이 있죠. 바로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입니다.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우리 양궁 대표팀의 훈련법입니다. 자, 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한 훈련법이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루틴 지키기입니다. 자, 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이 들겠어. 근데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모든 것들을 루틴화 시켜 놓는 거야. 활시위를 당길 때, 당기고 나서 관역에 조준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시위를 놓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루틴화 시키고 꾸준히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도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었을 때몇번 문제부터 풀지, 아,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어디서부터 읽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루틴화 시켜놓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미지, 심상 훈련이에요. 양궁 선수들은요, 모든 상황들을 미리 다 상상해 본다고 해. 관중 속이 그날따라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날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카메라 플래시가 마구마구 터질 수도 있잖아. 이런 온갖 변수의 상황들을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능 시험 날 갑자기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앞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떨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그날따라 내가 굉장히 허기지고 지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상황을 미리 한번 상상해 보면 훨씬 더덜 당황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self-talk입니다. 자, 양궁 선수들은 멘탈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매번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긴장감을 낮추고 긍정적인 정서를 올리고 또 나는 할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말 우리도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3번 주제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주제 문제 3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제가 어렵게 나오면 사실 초반부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험 운용이 다 망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정말 이 앞에 21, 2, 3, 4 부분을 잘 처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3점짜리가 나와도 우리는 잘할수 있다. 자, 어떻게 문제 풀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evolution, culture as well as biological 이라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진화는 문화적인 것, 그리고 생물학적인 것, 둘 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it's a competitive process. 무엇이냐면은, competitive, 경쟁적인 과정입니다라고 해. 그리고 그것은 played out through millions of tiny experiments.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수백만의 tiny experience, experiments, 작은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진화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고, 그거는 수백만의 tiny experiments, 작은 실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가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a path dependent. 이것은 경로 의존적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meaning that. 그것은 의미합니다. The state of an organism or society today. 자, 무엇이냐면은 organism or society today. 오늘날의 사회라던가 유기체의 상태가 constraints. 뭐를 하냐면 제어를 한대요. 뭐를 제어를 하냐? What it might turn into tomorrow. 자, 그것이 내일 무엇으로 변할지를 제어를 하고요. And it is usually messy. 자, 이것은 보통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심지어는 violent, 폭력적인 그러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초반 부분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조금 참고 더 가야 돼요. 일단은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화라는 것이 뭔가 constrain 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 제약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쉬운 과정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but as these competitions between mutations get resolved. 그러나, 이러한 경쟁들. 근데, between mutations. 뭐냐면은, 변이들 사이에 이런 경쟁들이 get resolved. 어떻게 되냐면은, 풀려요. 해결이 됨에 따라서 traits that work well in a particular environment replace traits that don't. 자, 여기가 중요한 힌트네. trait, 어떠한 특성인데, 어떠한 특성이냐면 that work well in a particular environment. 특정한 환경에서 잘 작동을 했었던 특성이 replace. 자, 뭐를 해요? traits that don't. 자, 그렇지 않은 특성을 대체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특성이 있는데, 뭐 문화적인 특성이든 아니면 생물학적인 특성이든 특성이 있는데, 자, 잘 작동하는 특성이 있을 거고, 잘 작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을 거야. 근데 잘 작동하는 특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 특성을 대체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잘안 맞는 거는 이제 퇴화가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요. That I think is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why we see so many similarities in behavior, institutions, and value systems within each of the three broad stages of foraging, farming, and fossil fuel society까지 읽어볼게요. 자, 내 생각에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된다라는 거야. 무엇의 이유냐면 we see so many similarities. 너무나 많은 유사성을 본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행동과 기관과 가치관에 있어서요. 근데 어디에서 이 각각의 세계의 넓은 단계에서 그 세계의 단계가 무엇인데 foraging 하면은 수렵 채집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farming 하면 농경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fossil fuel society라고 하면은 화석 연료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이 각각 아주 옛날 그리고 농경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각각의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세 개의 단계에서 자, 행동이나 기관이나 가치 시스템에 유사성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오케이. 자, 3단계. 자, 여기 보시면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사회. 근데 이 단계별로 서로 1단계만의 유사성이 있고 2단계만의 유사성이 있고 3단계만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일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godlike kings. 자, 킹인데, 어떤 킹이냐면요. godlike. 마치 신과 같아요. 엄청 위엄이 있는 그러한 킹이에요. 그리고 slavery, 노예 시스템. 그것이 were so common. 굉장히 흔했다는 거야. 어디에서? 네, but not universal. 모든 곳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흔했대요. In farming societies. 농경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나 so rare, 너무나 희귀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in fossil fuel societies, 현대 사회, 화석 연료 사회에서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드뭅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왕이 신 같고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가 farming 2단계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했는데 3단계 사회에서는 굉장히 레어하다. 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일반적이래요. 그런 공통점들이, 그런 특성들이 여러 가지에서, 여러 가지 문화에서 다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easants tended to accept hierarchy not because they were all bullies, but because that was not worked. 자, peasant라고 하면은 소작농 얘기하는 건데, 자, 소작농들은 tended to accept hierarchy. 뭐를 받아들였냐면은 위계를 받아들였어요. Not because they were all bullies. 자, 그들이 불량배여서가 아니라, but because that was what worked.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Fossil fuel users. 자, 이런 석탄을 사용하는 그러한 유저들은 tended to accept democracy. 뭐를 받아들였냐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Not because they were saints. 그들이 어떤 성인이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but because a flood of energy. 뭐 때문이냐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had changed the world. 지금 세상을 바꿨어. 너무나 많이. 그래서 that democracy was now what worked. 이제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환경에 따라서 farming society였을 때는 그거에 맞는 사회 체제가 있었고 또 화석 연료 사회로 바뀐 후에는 그거에 맞는 사회 체제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사회도 바뀌었다. 사회도 진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더 착하거나 특별히 더 못돼서 바뀐 건 아니에요. 라는 부연 설명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봅시다. 1번, Inevitability of Conflict in the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conflict의 불가피함이에요. conflict 뭐냐면은 갈등이잖아. 갈등의 불가피함이에요. 뭐에 있어서? 인간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려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자, 2번 볼게요. Moral transition from inequality to equality in modern societies. 자, 이거는 moral이라는 단어가 확 튀죠. 이것 때문에 확 틀렸다라고 알 수 있잖아. 도덕적인 변화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죠.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언제? In modern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이것도 아니고. 자, 3번. Correlation. 자, 이 단어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 뭐야? 상관관계라는 거지. 몰랐으면 지금 외우면 되지. Correlation. 상관관계예요. 뭐랑 뭐 사이에?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oral development. 자, 기술적인 혁신과 도덕적인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 기술 혁신, 도덕 발달 둘 다 틀렸어요. 4번 볼게요. Environmental functionality as the basis for prevailing social structures 라고 합니다. 자,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헤맸을 것 같아. 자, 환경적인 기능이래요. 무엇으로서? As the basis, 근간, 기반으로서. 뭐에 있어서? Prevailing social structures. 자, 우세한 사회 구조의 기반으로서 환경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어때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이 농경사회냐, 수렵채집사회냐, 아니면은 화석연료사회냐에 따라서 그때 우세하는 시스템도 달라졌죠. 데모크래시가 유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이어키 있는 사회가 더 우세하기도 했잖아요. 맞네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됐어요. 주제치고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볼게요. Importance of individual choices in directing historical outcomes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역사적인 결과를 이렇게 방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선택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으로 가볼게요. AI 나왔다. AI 정말 자주 나오는 소재죠. 이번에도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 자, because AI-related skills are currently scarce. 자, AI와 관련된 스킬이 현재 scarce, 부족하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the learning process for both humans and businesses will be costly. 자, 배우는 과정, 그걸 배우는 과정은 인간들 그리고 사업체들에게 둘 다 어떠냐면은 비용이 듭니다 라고 했어. AI 기술이 흔하지 않은가 봐. AI 기술이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costly, 돈이 들어요.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해. 2017년에 more than a thousand of 7,000 undergraduate. 자, 이 학부생 7,000명 중에서 a thousand,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이 학생들이 enrolled, 뭐를 했냐면 등록을 했대요. 어디에 등록을 했냐면 in its introductory machine learning course. 자, 초급 머신러닝 코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근데 the same trend is happening elsewhere. 같은 트렌드가 다른 곳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코스에 등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but that represents 그것은 대표해요. Only a fraction 뭐만 대표하냐면 a fraction of the workforce 바로 노동력의 a fraction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일부만을 대표합니다라는 거야. 자,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데 the majority of the workforce 이 노동력의 대부분은요 was trained decades ago. 어때요? decades 하면은 수십 년을 얘기하잖아. 수십 년 전에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그걸 배울 수 있겠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translates to a need for retraining and reskilling. 무엇으로 변환이 되냐면 자, 필요성이에요.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retraining, 다시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리고 다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 자, 그것의 필요성으로 변환이 됩니다라는 거죠. 자, AI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 AI 시대니까. 근데 그걸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배웠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 retraining, 재교육 또는 reskilling, 다시 스킬을 배우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근데 our industrial education system, 우리의 이 산업적인 교육 시스템은 not designed for that.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지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비즈니스들은 should not expect the system to change quickly. 자, 이 시스템이요. 충분히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야. 뭐를? With the workers they need to compete in the AI age. AI 시대에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워커들을 그들에게, 사업체들에게 바로바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빨리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지금 못해요. 자, 이거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The policy changes are, challenges are not simple. 자, 이런 policy, 정책의 도전 과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단순하지 않을까? 자, 땡땡 하고 이어지죠. Increase education is costly. 자, 증가된 교육은 다시 한번 나오죠.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대? Such costs need to be paid. 자, 그러한 비용을 누군가 대야 되는데, either by, 자, either A or B, 여기 나오죠. Higher taxes. 자, 높은 tax 때문에, tax를 이용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를 시켜서 그걸로 비용을 댈 수도 있겠고, 또는 or by businesses or individuals directly. 자, 사업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직접 그 비용을 대야 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even if the cost could be easily covered. 자, 그 비용이 쉽게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many middle-aged people, 중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might not be eager to return to school. 자, 딱히 의욕이 없을 수 있어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로 돌아가는데. 아, 그냥 하던 거 하고 싶은데 굳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the people most hurt by skill bias technology.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장 이런 스킬에 기반한 기술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 자, 가장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might be the least prepared for lifelong education.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겠습니까? 이 AI 기반을 해서 AI 기반 사회가 되면서 리트레이닝이 필요하나?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번부터 볼까요? Addressing the absence of consistent policies for AI educ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addressing 하면은 무슨 뜻이야?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죠. 동사로 썼을 때. 자, 뭐를 다루냐면 absence of consistent policies. 지속적인 정책의 부재를 다루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AI 교육에 있어서 라고 해요.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두 번째, why businesses should quickly retrain workers for new careers? 왜 비즈니스가 빨리 리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가?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빨리 왜 시켜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었어. 키워드들이 대충 다 맞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자, 그 트레이닝을 빨리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 헷갈리기 쉽지만 정답은 아니야. 3번 볼게. How AI technology is revolutionizing the industrial education system. AI 기술이 어떻게 산업 교육 시스템을 혁신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자, 교육 시스템을 혁신화시키고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4번, the unprepared majority. 자,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 Complex hurdles to workforce reskilling. 자, 복잡한 허들, 뭐를 함에 있어서 노동력을 다시 교육시킴에 있어서 이거네요. 노동력을 다시 교육시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게 다수이다라는 말 전부 다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5번 볼게요. Skill bias technology. 자, 스킬에 기반한, 스킬에 편향된 기술. An actual barrier to entry level workers. 자, 초급 워커들에게 있어서 실제 장벽.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entry level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잖아?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됐어요. 오케이. 자, 주제 제목 다 풀었고요. 이제 도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알죠? 자, 첫 번째 파트는 그치만
편하게 읽어도 된다. 1번 선택지부터 꼼꼼하게 읽으면 돼요. 자, 이거는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 shows the share of respondents. 자,

응답자의 몫을 보여줍니다. Who think major tech companies should be regulated more, the same, or less? 자, 이런 테크 컴퍼니들, 기술 회사들이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규제가 되어야 된다? 동일하게 규제가 되어도 된다? 덜 규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18, 2020, 2022, 2024년에 이루어진 서베이에 기반한 자료예요. 자, 그런데 1번 볼게요. 자, 2018년에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favoring more regulation. 자, 뭐라고요? More regulation. 더 많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이 51%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more than 5 times, 5배가 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less regulation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보다. 자, 2018년 그래프를 볼게요. 자,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1%예요. 51% 맞죠? 그리고 less regulation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9%니까 5배보다 더 많네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겠죠? 두 번째. 자, compared to 2018, 2018년이랑 비교를 하면 the share of respondents desiring more regulation decreased in 2020. 2020년에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감소했습니다라고 해. 자, 51에서 2020, 47로 감소했죠. 맞죠? 그 다음에 whereas 반면에 the shares for two other categories, other two categories both increase. 나머지 두 개는 둘다 증가했습니다라고 해. 38에서 39로 증가했고, 9에서 11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 됐고, 3번. The percentage of those favoring more regulation reached its lowest point in 2022. 자,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lowest point, 가장 낮은 포인트를 기록을 했대요. 언제? 2022년에 몇 퍼센트로? 44%로. 자, 여기서 44%로 가장 낮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while the percentage for less regulation. 자, less regulation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reached its peak,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In the same year. 동일한 year. 그러니까 2022년에. 자, less도 20으로 여기가 가장 높아요.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supporting more regulation in 2024. 자, 뭐한 비율이냐면은 more regulation이라고 대답한 사람이에요. 언제? 2024년에. 이 사람들은요, rebounded to the same level. 자, 다시 리바운드 했다라는 건 다시 올라갔다라는 뜻이잖아. 자, 어떤 수준으로 올라갔냐면 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답니다. 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죠. 51로 다시 올라갔어요. 맞고요. Account for 하면은 차지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Slightly over half of the total respondents. 자,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게 차지했습니다라고 해.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게 차지한 거 51%? 맞네요. 자, 다음 볼게요. The gap between the percentage for the same regulation and less regulation. 자, same과 less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은 was the widest in 2020. 2020년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작았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빼면은 29. 이렇게 빼면은 28, 이렇게 빼면은 13, 이렇게 빼면은 1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넓었던 거는 2020년이 아니네요. 2018년에 더 넓었네요. 가장 좁았던 거는 2022년이 맞는데. 그래서, 아, 앞에 부분이 틀렸구나.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도표 문제 잘 풀어봤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자, 21번이 아니라 26번이네요, 이제. 26번. 내용 일치 불일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그노디케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 하면서 풀어보는 거 알죠? 자, 아그노디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Late 4th century BCE. 기원전 4세기. 후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1번 선택지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떠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died in childbirth, 출산을 하다가 사망했어요. rather than 뭐 하지 않고 seek help from male physicians. 자, 남성 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after her training, 자,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이분은요, committed herself, 전념을 했습니다. to practicing medicine, 뭐를 하는데? 의술을 행하는데요. 자, disguise as a man. 자, 어떻게 했냐면은 변장을 한 거죠. 남성으로 변장을 해서 she attempted to attend a woman in labor. 분만 중인 여성의 을 돌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but her services were refused. 자, 그녀의 서비스, 그녀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 were refused.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분만 중인 여성을 돌보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he then confessed. 그래서 그녀는 뭐를 했냐면 고백을 했습니다. That she was a woman. 아, 자기가 여자라고 고백을 했고요. And successfully treated her patient. 성공적으로 자신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자, 아그노디케는요,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디에서? 최고 재판소에서 for violating the law,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음 4번 선택지가 있는데 법을 어긴 것으로 재판에 넘겨져까지는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A conviction could have resulted in the death penalty. 자, 그럼 여기에서의 유죄 선고는 could have resulted in 어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냐면 the death penalty, 바로 death penalty, 사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however, 그러나 large groups of women supported her. 자, 많은 그룹의 여성들이 그녀를 서포트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case eventually moved the judge. 어떻게 했냐면 판사들을 움직였어요. 뭐를 하도록? To replace a restrictive law with a new one. 자, replace A with B입니다. Replace A with B. 이런 제한적인 법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도록 판사들을 움직였다. 아,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she contributed to changing the law. 그녀는 기여했습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Changing the law.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법은요, that had long prevented women from entering the medical field. 여성들을 오랫동안 이 의학 분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왔던 법인데, 그것을 바꾸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한적인 의료법이 바뀌는 것에 이바지했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오케이. 자, 이제 안내문 내용 보는 거 해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27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웨스트뷰의 공공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when and where? 자, 시간과 장소를 볼게요. 자, date 3월 21일. 시간 이때고요. location 장소가 나왔는데 웨스트뷰 퍼블릭 라이브리 공공도서관의 multi-purpose room 어디? 다목적실에서 열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모든 씨앗 봉투에 식물 이름과 수확 연도를 적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please write the plant name. 자, 플랜트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harvest year, 수확의 연도를 적으세요. 어디에? On all seed envelopes, 씨앗의 봉투에. 아, 2번 선택지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요, 꺾꽂이 수는 뿌리의 흙을 제거하고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plant cuttings. 자, 이 플랜트 꺾어서 오는 거 환영해요. 그런데 please remove all soil from the roots. 자, 모든 흙을 제거해 주세요. 뿌리에서. Before bringing them into 가지고 오기 전에 뭐를 하기 가지고 오기 전에 to prevent pests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면 3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씨앗 저장에 대한 수업이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라고 했어요. You do not need to bring seeds to take new ones home. 자, 당신이 새로운 씨앗을 가져가기 위해서 꼭 씨앗을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lease bring your own small envelopes or jars to collect your new seeds라고 합니다.
자, 작은 봉투.

떠나 병을 가지고 와주세요. 새로운 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Class on Seed Saving. 씨앗의 저장에 대한 클래스가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2시 30분에. Beginners are welcome. 자,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라고 했죠. 씨앗 저장에 관한 수업이 2시 30분에 열린다. 맞는 선택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행사에 참여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No pre-registration is required.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즐기세요. 라고 하네요. 자, 5번이 틀렸네요.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네, 이제 28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Do you have broken items at home? 자, 부서진 물건이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 버리지 마세요. Instead, 대신에 bring them to the 2026 Middlemount Repair Cafe. 자,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은 2026년 Middlemount Repair Cafe로 가지고 와주세요. Our volunteers will help you fix them for free. 자, 우리의 volunteers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고치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how to future repairs on your own. 스스로 어떻게 미래에 고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1번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물건을 맡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어디 이 내용이 나오냐면 You will work with a repair coach to fix your item. 리페어 코치랑 같이 아이템을 고칠 거예요. 자, 그런데 items cannot be dropped off.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템들을 맡기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 drop off가 맡기고 가다예요. 맡기고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1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문객당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에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limited time,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there is a limit of one item per visitor. 뭐요? 비지터마다 한 개의 아이템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틀린 거예요. 3번 볼게요. 수리에 필요한 교체 부품은 현장에서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We don't provide spare parts. 자, 여기에 고칠 수 있는 스페어 물품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lease bring any specific parts needed for your repair. 자, 당신이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공된다도 틀린 거죠. 다음 볼게요. 오염된 의류나 가전제품은 접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All items must be clean. 자, 모든 아이템들은 클린해야 돼요. 그래서 we do not accept, 우리는 받지 않아요. 뭐를? Dirty clothing or appliances. 더러운 옷이나 가전제품은 받지 않는다. 여기 나왔네. 받지 않는다. 아,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수리 접수는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다. 자, we may stop accepting new items before 12. 12시까지 한다. 이거죠. 왜냐면은 1시까지 수리를 마쳐야 되니까. 접수는 오후 1시가 아니라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28번 됐고요. 이제 대망의 29번 어법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인스 시크릿 픽 제기대명사 나왔습니다. 자, 제기대명사가 간간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언제 맞고 언제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명사가 대신하는 거. 명사가 대신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명사가 단수라면 대명사가 단수로 쓰였고 명사가 복수라면 대명사가 복수로 쓰였는지 수일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뭐요? 수일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가 뭐지? 뒤에가 뭘로 끝나는 애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해? self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 뭐 myself, yourself, themselves 이런 것들. 그거를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자, 제기대명사는 언제 써? 언제 써?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있는데 자, 이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제기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I love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가 그거를 확인하시면 얘가 제기대명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시험에 나왔나? 조금 옛날에 좀 많이 나왔어요. 2020년에 itself 나왔고요. 2020년 9월에도 himself 나왔고요. 2019년도 9월에도 themselves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도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itself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itself가 나왔으니까 아, 이게 제기대명사 자리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하나하나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despite the limited shipbuilding technologies of the time이라고 합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냐면은요, 제한된 배를 만드는 기술에도 불구하고 당대의라고 할수 있겠어요. A reasonably large chunk of the Roman Empire's total grain consumption was traded around the Mediterranean. 자, 상당히 많은 부분의 of the Roman Empire's total grain consumption. 로마 제국의 전체의 grain consumption 하면 뭐야? 곡물의 소비죠. 곡물의 소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was traded. 어떻게 되었냐면은 무역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지중해 근처에서라고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워즈의 밑줄이 쳐 있다. 동사의 밑줄이 쳐 있는데 얘 동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자, 주어가 앞에가 다 주어라고 볼수 있죠. 이 주어에 핵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청크입니다. 그러면 단수네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 단수 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one estimate suggests. 자, 하나의 추정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the empire's agricultural output. 자,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농업적인 결과 값이 was about 18 million tons of grain. 얼마나 컸냐면, 100만이잖아. 그럼 18 million 하면 얼마야? 1800만. 1800만 톤이나 되었습니다라고 해. 자, 그리고 perhaps half a million tons. 자, half a million 하면은 100만의 절반이니까 50만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50만 톤은 was traded freely over medium or long distances.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유롭게 무역이 되었어요. 어떤 곳에서 over medium or long distances. 중간거리 또는 장거리에서 자유롭게 무역이 되었대요. 그리고 more than half, more than twice, 그것의 두배 이상, that in shorter journeys. 자, 두배 이상의 that이 shorter journeys, 그거보다 짧은 거리에서 무역이 되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that이 가리키는 건 뭘까? that은 일단 뭐야? 대명사잖아. 대명사 나오면 우리 뭐부터 보기로 했었지? 수일치를 보기로 했었잖아. 얘가 대신하는 게 단수면 대시여야 되고, 만약에 복수라면 those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틀린 거지. 근데 얘가 대신하는 게 뭘까? Half a million tons를 가리키겠죠. Half a million tons는 그것은 중간거리 그리고 긴 거리에서 무역이 되었는데, 그것의 두 배가 짧은 거리에서 무역이 되었다. 라고 보이니까 대시 가리키는 건 half a million이고 얘는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단수로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2번도 잘 풀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another 1.8 million tons traveled long distance after exacted as taxes in kind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다른 1.8 밀리언 톤스. 그러니까 180만 밀리언 톤이 되겠네요. 180만 톤이 되겠네요. 180만 톤이 traveled, 이동을 했어요. long distance, 긴 거리를. 뭐한 후에? 자, exact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된 후에 무엇으로써? as taxes in kind. 자, tax in kind라고 하면 현물세라고 해가지고 화폐 대신 곡물 등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래요. 일종의 세금인 거거든. 세금으로 요구된 후에 긴 거리를 이동했습니다라고 해. 자, 그다음에 if we count taxes in kind as trade.

0: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현물세라는 것을 trade, 무역이라고 치면, and even without taking itself by force,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징수를 하지 않아도, Rome은요, would still have had to get the grain somehow. 자, 로마는 어떨 것이냐면은, 해야 됐어요. Get the grain somehow. 자, 이 grain을 어떤 식으로든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3번에 드디어 오늘의 포인트. 뭐가 나왔어? 제기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제기대명사.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가 나왔다면,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제기대명사가 주어와 이 제기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되죠. 그래서 주어랑 같다면 제기대명사 자리고, 주어랑 같지 않고 다르다면은, 거기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명사 자리구나. 라는 거 우리 내가 아까 잠깐 찝어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의 Rome이 grain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without taking itself by force. 힘으로 걷지 않아도 라는 뜻이야. 그러면 힘으로 걷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주체, 주어는 누구야? 여기서? 로마야. 롬이야. 그리고 그걸 걷는데. 자, 뭐를 걷어요? 그레인을 걷는 거죠.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건 the grain이야. 그러면은 단수는 맞는데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itself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야 돼? is로 바꿔야지 올바른 문장이 된다라는 거야. 제기대명사가 요즘 엄청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출제가 분명히 되는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연계 교재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 통해서 알아두세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만 제기대명사를 쓴다. 근데 여기서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itself가 아니라 it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중요한 거 나왔다. 자, 그리고 there is a substantial amount. 그것은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In truth, 그리고 사실요, it was remarkable how much was traded at all. 자, 굉장히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냐면, how much was traded at all. 얼마나 많은 양이 traded, 무역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remarkable, 놀라웠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4번도 잘 봐야 되지. is에 밑줄이 쳐 있다? is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어. 근데 대명사로서의 it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is로 쓰인 것 같아? 해석을 할때 얼마나 많은 양이 무역이 되었는가가 놀랍습니다. 라고 하잖아. 즉, 얘는 해석이 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how much was traded at all 이 부분이 마치 주어처럼 해석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is을 갖다가 뭐라고 하지? 그치. 이거를 가주어라고 하죠. 얘는 가주어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 여기가 how much was traded at all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인 거죠.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라고 하기도 하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it은 가주어 it, 형식상의 주어 it으로서 적절하게 잘 쓰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relative luxuries, 상대적인 사치품들. such as olive oil and wine.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와인 같은 사치품은요, which could not be produced in all parts of the Greek or Roman empires. 어떤 것이냐면은 생산이 될수 없었어요. 모든 파트에서. 그리스나 로마 제국의 모든 파트에서 생산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것은 여기저기서 다 생산이 되는데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와인 같은 것은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했던 거야. 자, 그런 것은 were fairly obvious contenders. 그러니까 꽤나 명확한 contenders, 후보였던 거야. for trade, 무엇을 함에 있어서? 무역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물품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grain. 근데 이 곡물이라는 것은 being bulkier, 더 커지고, heavier, 무거워지고, cheaper, 더 쉬워지고, 더 싸지고 and more likely to spoil. 또 어땠냐면은 썩기가 쉬웠어요. 또는 be eaten by rats. 어떨 수도 있냐면은 쥐에 의해서 먹혀질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be eaten 이라는 수동태 동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동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and more likely 뭐 할 확률이 높았냐면 spoil 하거나 상하거나 또는 be eaten 먹혀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어요. 자, 병렬 구조네요. 뭐랑 뭐가 병렬 구조? spoil이랑 be eaten이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spoil 원형이죠. 아, be eaten 원형이죠. 그리고 내용상 G에게 먹히는 거니까 수동태도 맞죠. 아, 그래서 이 be eaten은 올바른 표현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재기대명사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어요. 자, 29번까지 우리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을 고치는 퀴즈 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문장이에요. 방금 본 문장. 아이, 알겠지? itself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빈칸 문제 또 들어갈 거예요. 빈칸 문제 여러 번 훈련을 했고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팁들과 함께 잘 풀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준비 잘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법 문제에서 특히 복습할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어법은 그냥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 5가 각각 왜 맞고 각각 왜 틀리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푼 문제 하나하나 다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연습하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알았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즐겁게 만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2 장윤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3강 의견 이제 13, 14, 15 이렇게 3강이 남았는데 우리 3단원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1단원과 2단원 전자기장은 조금 어려운 난도를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만 3단원에도 물론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내신 문제에서는 평이하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로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개념 설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 문제풀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자기파의 간섭과 도플러 효과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핵심 정리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간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물리학 1에도 배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으로 준비하는 건 물리학2잖아요. 그래서 물리학1과 물리학2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나라는 것들을 함께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물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결파의 간섭입니다. 그 물결파의 간섭에서 보강 간섭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나 실험 상황을 주면서 어렵게 문제 푸는 그런 부분들 학습을 하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소리. 소리의 간섭. 그래서 뭐 스피커를 A, 그 다음 B 두 개를 두고 그 사이에 관찰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는 크게 들리고, 언제는 작게 들리고, 이런 식으로 소리의 간섭으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묻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결파나 또는 소리와 같은 파동이긴 파동인데 좀더 물원에서는 물결파와 소리의 간섭에 좀더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투에서는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바로 전자기파의 간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바로 전자기파의 간섭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전자기파의 간섭 중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 빛이 있어. 선생님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 여러 개의 빛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방 안에 또 밖에 창문에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투에서는 저 빛의 간섭에 초점을 둡니다. 기본적인 간섭의 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결파의 간섭이나 소리의 간섭을 그대로 따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들만 여러분이 잘 구별하고 시험 문제 쓸때뭐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잘 서술만 해주면 얼마든지 평범하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원에서 잠깐 살짝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물투에서는 이렇게 회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식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보면 우리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의 간섭이나 또는 소리의 간섭과 비슷하게 보강 간섭이라는 것이 있고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전자기파의 간섭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입사광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그죠? 전자기파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단일 슬릿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일 슬릿 앞에 이중 슬릿을 두게 되는데 슬릿이 굳이 두 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서술형으로 아니면 단답형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슬릿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이 있는데 뭐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빛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개의 색깔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빨간색도 파란색도 전부 다 파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결과가 막 엉클어진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일 슬릿을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야. 뭘 걸러내? 한 가지 색깔만 걸러내는 겁니다. 바로 단색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슬릿을 앞에 둡니다. 만약에 이 입사광이 레이저라고 합시다. 여러분, 레이저는요, 어차피 색깔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색깔이 하나인 레이저는 단일 슬릿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이중 슬릿에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 왜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이 저렇게 나란히 두 개가 필요한지 그 부분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일 슬릿을 통해서 하나의 색깔로 걸러졌어요. 그렇게 걸러진 것을 이중 슬릿에 통과를 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틈이 아니면 홈이 이런 식으로 있는 요걸 우리가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난 것이 스크린상에서 이걸 보니까 좀더 명확하군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막 무늬가 쫙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빛이 입자라면 총알과 같은 입자라면 야구공 것 같은 입자라면 이렇게 틈이 있는 곳을 지나서 거기 있는 틈이 지난 곳만

환하게, 이렇게 환하게, 또 환하게 두 줄로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입자인 경우에. 아, 그런데 스크린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아, 이것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띄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을 왜 했니? 바로 빛의 본성이 파동임을 입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이미 이제 물질파까지 다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끝머리에 이렇게 성질의 성자를 써서 파동성 이렇게 붙이지만 다음과 같이 간섭이 나타나는 건 파동만의 특성이다. 아, 결국에는 이 빛의 간섭 실험은 빛이 파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구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 실험 안에 여러 개의 물리적인 원리와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오, 슬릿을 지났네. 슬릿을 지났는데 그 슬릿을 지난 파가 새로운 전파원이 돼서 구면파를 만들고 또 그 구면파의 각 모든 점들이 하나의 전파원에서 또 다른 구면파를 만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파되는 바로 하위원스 원리가 여기에 적용됐다라는 거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오, 간섭이 생겼네. 그리고 지금처럼 틈을 지난 다음에 장애물 뒤쪽으로 쫙 퍼지는 이런 그림의 모양은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는데 그 회절은 좀 뒤에 자세하게 공식과 내용들을 설명할 테니까 아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 장애물 뒤쪽까지 파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 뭔가 쭉 퍼지는 이런 현상들을 회절이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이 이 실험 안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으로 아주 잘 나오는 또는 한 줄의 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봐두시고 그런 내용들을 천천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사람들이 전기가 있기 전부터도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져요. 하루 종일 우리를 밝혀주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빛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 이제 현대에 와서 이 빛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특징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은 빛의 파동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가서 간섭에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보강 간섭은 자 하나의 슬릿에서부터 온 파가 있고요. 또 하나의 슬릿에서 온 파가 있네요. 아 그러면 이중 슬릿으로부터 온 파가 요 핏점에 딱 만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꾸불꾸불꾸불 오다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피에 도달했습니다. 아래쪽 S2에서 통과한 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런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P에 도달하는 거 볼 수 있죠. 아, 이런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위상이 같구나. 그렇게 위상이 같을 때 P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생기고요. 그때는 무늬가 무슨 무늬? 밝은 무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이번에는 S1에서 온 파가 꾸불꾸불 왔습니다. S2에서 온 파가 꾸불꾸불 오다가 여기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는 파와 이렇게 오는 파가 만났죠. 아 이건 위상이 반대야. 이렇게 위상이 반대인 두 파가 만난 곳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그때는 무슨 무늬?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보강 간섭은 밝은 무늬 그 세트가 딱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어두운 무늬를 만드는 상쇄 간섭은 굉장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왜? 자, 여러분 아래쪽에 좀 더 여백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의 경우는요. 보강 간섭이 있고

상쇄관섭이 있는데 이때 보안관섭 어떤 무늬였죠? 그래요. 밝은 무늬. 또 어두운 무늬도 보강관섭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물결파에서 어두운 무늬가 보강관섭에 해당되었다라고 이미 공부를 해와서 여기 있는 어두운 무늬가 상쇄관섭이라는 이 빛의 간섭 같은 그런 경우랑 물결파는 완전히 좀 대응되죠.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잘 구별해줘야 한다. 따라서 물원에서 배웠던 이 물결파의 간섭은 머릿속에서 싹 잊는 것이 물투의 전자기파의 간섭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물결파에서는 상쇄 간섭이 뭐였어요? 그치, 마디선이었잖아요. 진폭 0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디선과 빛의 간섭의 상쇄 간섭의 어두운 무늬는 서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간섭이 왜 생겨요? 간섭이 왜 생깁니까? 그치, 이렇게 두 군데서 오는 파가 만났을 때 어떤 위상이 서로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요한 간섭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경로차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쉬워요. 경로차. 자, 위에 있는 S1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점까지 한번 쭉 그어볼게요. 선을 쭉 직선을 걷습니다. 그 다음 S2에서 직선을 걷습니다. 쭉 걷습니다. 길이가 다르네? 맞죠? 길이가 다르고 길이가 위에 게 당연히 더 크고요. 그리고 얼만큼 크냐? 요만큼 크네? 바로 이 요만큼을 우리는 경로차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아, 한 파장 위에서 온 파가 더 길구나. 그럼 경로차는 한 파장 차이만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1부터 쭉 있는 직선, S2에서 쭉 있는 직선 그으면 당연히 위에서부터 그었던 S1부터 Q점까지 그었던 선이 좀 더 길죠, 그죠? 이렇게 좀 더 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 요게 반파장만큼 길구나. 반파장만큼 길고 요만큼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구나. 바로 요게 경로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간섭은요, 간섭은 경로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정확하게 잘 새겨서 들어주시고 그 부분들을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경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부터 이중슬릿 간섭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1번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1번과 2번식을 배운 다음에 아, 난 요걸 써야지, 난 요걸 써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그 밑에 여러분 학습지에 여백 충분하죠, 그죠? 먼저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쭉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이 다 끝나고 10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일시정지 탁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백지에다가 천천히 한 줄 한 줄 한번 채워보세요. 채우다가 막혔다. 그럼 다시 보시고 또 막혔다. 그럼 다시 보시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중 슬릿 간섭식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중 슬릿이 있어요. 앞에 단일 슬릿이 없네. 왜? 아, 이건 지금 단색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중 슬릿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작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놨습니다. 확대해놓고 이쪽에 S1, 이쪽에 S2에서 슬릿 두 개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쪽에는 스크린이 있어요.

이제 간섭 무늬가 생겼습니다. 밝고 어둡고 막 무늬가 생겼는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이 바로 여기 있는 피점이야라는 겁니다. 그 피점은 센터. 이중 슬릿의 중앙으로부터 쭉 스크린까지 수직하게 그은 선이 바로 센터인데, 그 센터부터 X만큼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요 X라는 기호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여기에 왜 간섭 무늬가 생겼을까요? 여기에?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다 생겼겠지.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여기 피점에 있어, 피점에. 피점에 왜 간섭 무늬가 생겼다? 아, S1으로부터 온 그런 빛의 길이와 여기는 S2부터 P까지 그은 선분의 길이가 달라. 우린 그걸 뭐라 했다? 경로차. 따라서 경로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간섭 무늬가 생긴 거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로차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 그은 선과 또 S2에서부터 그은 선의 길이의 차이잖아요. 그죠? 길이의 차인데 여기서부터 쭉 오는 거랑 여기서 쭉 오는 걸 보면 지금 그림에 잘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보면 어디? 바로 요만큼. 요게 바로 경로차란 말입니다. 아래쪽 S2에서부터 오는 빛의 경로가 요만큼이 더 기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델타라고 써요. 아, 경로차는 이제부터 델타라고 쓸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각.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요각이 세타예요. 그죠? 요각이 세타고 지금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게 빗변이야. 빗변 길이가 D란 말이야. 아, 슬릿 사이의 간격 거리를 D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경로차 델타는 D의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저렇게 경로차를 D의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습니다. 경로차 식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두 번째.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처럼 사실은 이 실험 장치는 굉장히 뭐랄까요? 여기 있는 거 되게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림 이렇게 세타가 이만큼 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라고 이런 식으로 세타라고 크게 각을 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요게 엄청나게 작거든요. 따라서 무늬도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다. 요만큼 아주 굉장히 작은 한 10cm 미만 정도 되는 곳에 저렇게 무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 그림은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라고 크게 확대를 해 놓은 것뿐 실제로는 이 세타는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아요. 그럼 여러분,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세타가 매우 작음으로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세타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타가 크다면 뭐 다르겠지만 세타가 매우 작으면 자, 요렇게 아유, 이것도 너무 크네. 어쨌든 이거보다 더 작다고 합시다. 요게 세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죠? 요게 X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L입니다. 밑변이 L인 거지? 물론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라면 위에 여기 있는 요 빗변 L'은 무조건 L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타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밑변의 길이나 위에 있는 빗변의 길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빗변의 길이도 세타가 매우 작으면 L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사인 세타가 L분의 X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L분의 앞에 있는 거 D,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경로차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물리량으로 정리했네. 하나는 D예요. D는 이중 슬릿의 간격. 하나는 X입니다. X는 스크린의 센터로부터, 무늬의 센터로부터 우리한테 관심 있어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X라 하고, 여기 L이 보이죠? L은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경로차의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요 단계까지 여러분이 저 부분을 얻어낼 수 있게끔 자꾸자꾸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차가 델타, 그죠? 경로차가 L분의 DX인데 이들에 의해서 무늬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뭐? 보강간섭. 보강간섭은 무조건 밝은 무늬를 만드는 곳입니다. 물결파의 간섭은 밝고 어두운 무늬까지 보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디선이 상쇄지만 빛의 간섭은 무조건 보강은 밝은 무늬. 그리고 그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다음과 같이 센터에 있을 때 0. 그 다음 첫 번째 밝은 무늬일 때 람다. 두 번째 밝은 무늬일 때 2람다. 세 번째 밝은 무늬일 때 3람다.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더라. 그 다음 상쇄 간섭은 밝은 무늬 사이사이에 있는 어두운 무늬가 상쇄 간섭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경로차가 첫 번째 상쇄 간섭 2분의 람다 날고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3람다, 세 번째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런 식으로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보강과 상쇄간섭의 이 간섭식은 물원에서 배웠던 물결파나 아니면 소리의 간섭과 똑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배울 때 좀 도움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하지만 정말 조심할 건 보강간섭은 빛에서는 밝은 물이. 상쇄는 어두운 무늬.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쭉 똑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서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거 일반식 있고요. 아래 있는 것도 일반식 있지만 그건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참고만 하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써먹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써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중슬릿 간섭식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보면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깊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요겁니다. 보강이든 상쇄든 여러분 이웃한 거 볼까요? 자, 이렇게 이웃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그지? 람다만큼 났죠. 그 이웃한 거 여기 차이 얼마? 그지? 람다. 요거 차이 얼마? 람다. 차이가 다 람다씩 나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아래쪽도 차이가 얼마납니까? 그래요. 이것도 람다가 납니다. 또 여기도요 람다가 납니다. 바로 이웃한 그 경로차에서 이렇게 이웃한 것들이 전부 다 람다식의 차이가 난다면 바로 이웃한 그런 무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런 간섭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간섭식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지우고 요거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첫 번째 간섭식이었죠? 이번에는 두 번째 간섭식입니다. 두 번째 간섭식은,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간섭식과 다르게 바로 옆에 있는 무늬랑만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무늬. 내가 밝은 무늬면 이쪽으로 밝은 무늬, 이쪽으로 밝은 무늬. 그죠? 그 다음, 내가 어두운 무늬면 이쪽으로 어두운 무늬, 이쪽으로 어두운 무늬. 그래서 이웃한 무늬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지금 요걸 델타 X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볼록 꾸불꾸불 해놨는데 이 꾸불꾸불의 의미는 뭐냐면 이중슬이 있어요. 쭉 오면 여기 센터가 있죠. 요게 지금 밝은 무늬입니다. 여기에 밝은 무늬. 근데 그 밝은 무늬를 에너지, 빛의 세기로 나타내서 밝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요거 뭐야? 그치. 어둡다. 밝다, 어둡다. 밝은, 어두운, 밝은, 어두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밝은 무늬죠? 여기도 밝은 무늬죠. 그 밝은 무늬와 이웃한 밝은 무늬의 그 간격, 거리를 델타 X라고 쓰면 바로 우리는 여기서 쬐어준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 그 람다가 L분의 D
델타 X

라는 또 하나의 간섭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조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웃한, 이웃한 요 간격 사이는 다 차이가 람다씩 나기 때문에 그래? 그 우리 쬐어준 빛의 파장을 주인공으로 두고 한번 식을 써볼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할 건 여러분, 여기가 람다가 되면 나머지 D나 L, D나 L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델타 X가 돼서 이웃한,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초점을 어두운 무늬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웃한 어두운 무늬, 바로 이 간격이 델타 X가 되긴 하겠지만 간섭 무늬는 이 간격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썼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개념들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아까인 1번, 간섭식 1번을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X의 의미야. X는 이웃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센터로부터 나한테 관심 있는 어떤 무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X라고 쓴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X를 쓰는 순간 이 무늬가 만약에 센터로부터 세 번째 밝은 무늬다. 그럼 여기 있는 경로차에 누굴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치.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3람다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요 방법을 쓰는 경우와 이 방법을 쓰는 경우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둘 다 이중슬립 간섭 실험인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넣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그냥 암기해서 백지에다가 쭉쭉 써 나가듯이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일성제 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4번 식까지 과연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잘 정리 마치고 저랑은 또 그 다음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를 다 하고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회절입니다. 회절은 지금처럼 파가 쭉 직선파가 왔는데 여기에 틈이 있어요. 우린 그 틈을 슬릿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런 건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는데 쭉 만약에 이제 쭉 왔으면 장애물이 다른 파를 다 막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애물 뒤쪽까지 파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지금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파장이 똑같은 파를 보내고 여기는 폭이 좁은 곳, 여기는 폭을 넓게 했을 때의 회절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절하면 쫙 많이 퍼질수록 장애물 뒤쪽까지 잘 전달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어느 게 더 잘 퍼졌습니까? 왼쪽이죠? 아, 따라서 슬릿의 폭은 좁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슬릿의 폭은 똑같이 만들었어. 파장을 다르게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요게 파장이죠? 요게 파장입니다. 파장 얘가 더 기네? 파장 짧네? 그런데 파장이 긴데 쫙 퍼진 걸 보면 물론 이쪽도 많이 퍼지긴 했지만 이것보다 여기가 더 많이 퍼진 걸 볼 수 있죠. 결국에는 똑같은 슬릿의 폭이라면 파장은 뭐 할 때? 그치. 파장은 길면 더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릿이 그 있을 때 어떤 파를 보냈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슬릿의 폭이 좁을 때. 두 번째, 파장이 길 때.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이쪽에는 어떤 친구가 혼자 있고요.
여기는

두 명의 친구가 막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들리죠, 그죠? 소리는 들려. 근데 안 보여. 벽 때문에. 그죠? 소리도 어차피 파동이고 빛도 파동인데 왜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을까? 당연히 파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리는요, 파장이 빛보다 훨씬 월등히 길죠. 빛은 소리에 비하면 파장이 엄청나게 짧아요. 파장은 길수록 회절이 잘 되니까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릿의 틈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물 뒤쪽이라든가 전파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는 벽이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리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물의 뒤쪽까지 잘 전달되는 회절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는 거고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회절을 잘 못해요. 소리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렇게 회절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절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 물투에서는 회절 공식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중 슬립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틈 보세요. 단일 슬릿이죠. 빛이 가요. 빛이 가고 그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갔을 때 이 오른쪽에 스크린에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문이 어두운 문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우리는 관심을 여기에 둘 거예요.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문이구나. 그걸 우리 X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단일 슬릿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하이언스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이곳,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모두가 다 전파원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전파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관심 있어하는 이곳에 가서 뭔가 간섭을 만들 텐데 그렇게 무늬를 만들 텐데 너무 많이 쪼개다 보면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딱 두 칸으로만 한번 쪼개봅시다. 요 폭을 여기선 A라고 써놨네요. 자, 갑니다. 가면 요거랑 여기 요거 여기서부터 출발한 빛과 가운데 출발한 빛은 경로차가 있고요. 그 경로차는 바로 요게 되겠네. 요게.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요 폭이 A니까 그거의 절반. 아, 그럼 2분의 A겠구나. 그 2분의 A의 사인 세타가 바로 요게 경로차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경로차가 이거야. 그럼 경로차 델타는 L분의 A, X 뭐 이렇게 우리가 썼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경로차가 이거래. 그럼 2분의 A, 사인, 세타는 딱 쓰고요. 경로차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L, 단일 슬립과 스크린까지의 거리 L. 그리고 아까는 D를 썼는데 여기는 지금 단일 슬릿의 폭이니까 전체 A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문입니다. 센터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문이면 뭐죠? 여기가 X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A의 사인 세타 2분의 A의 사인 세타는 L분의 AX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어두운 문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2분의 람다.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러면 요 부분 A 사인 세타는 람다만 남네. 사인 세타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세타를 매우 작게 하면 여기 있는 빛변의 길이가 L이 될 테고 L분의 X가 되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L분의 X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바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도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결론적으로 써놓은 게 여기 있는 것이죠. 주인공을 람다로 만들면 람다는 L분의 A

첫 번째 어두무늬까지의 거리 x라고 써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얼마나 잘 구별하고 문제 속에 잘 적용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상당히 많이 어렵죠. 한번 들어서는 사실은 이걸 100%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두 번, 세번 이렇게 반복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준슬릿 간섭실험식과 단일 슬릿에 대한 그런 회절식을 여러분 잘 비교만 해줄 수 있으면 또 문자와 용어 정리만 해줄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구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섭과 회절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여기 이제 오리를 그려놨는데, 우리 EBS 교재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밑에, 발 밑에, 막 이렇게 물 밑에서 막 발로 막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 오리가 물장구를 치면서 만든 파동이 쭉쭉쭉 퍼져나갈 텐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가는 방향 쪽으로는 파장이 짧고요. 멀어지는 쪽으로는 파장이 긴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볼까요? 소방차네요.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웽 하고 갑니다. 소리를 막 내요. 막 내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쪽은 파장이 짧고요. 이쪽은 파장이 길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구에서 볼때 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 별이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 지구에서 수신하는 그 빛의 그런 신호가 파장이 서로 다름을 알수 있다. 멀어질 땐 길게, 가까워질 땐 짧게. 그래서 우리는 딱 친숙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세팅해 놓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저 모양을 외워버리는 거야. 아, 오리가 막 물장구를 치면서 가면 가는 쪽으로는 파장이 짧고 이렇게 멀어지는 쪽은 파장이 길구나라는 겁니다. 물론 물투에 나오는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있는 음원으로 보통 다뤄요. 뭐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아니면 음파 발생기라고 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장치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람이 듣든 아니면 검출부, 수신부 해서 듣는 그런 관찰자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파장의 변화, 진동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 식이에요. 지금 여기에 구급차군요. 구급차가 막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음원이 움직이는 거죠. 자, 듣는 사람. 관찰자 A는 이쪽에 있고요. 관찰자 B는 여기 있습니다. 관찰자 A한테는 구급차가 소리를 내면서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FA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이 구급차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보다 더큰 소리의 진동수를 듣게 됩니다. 그다음 이쪽은요. 여기는 멀어지잖아요. 그죠? 멀어지게 되고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를 FP라고 하면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원래 이 구급차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리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음원이 내는 소리니까 음속이죠. 음속. 음속을 V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음속을 대문자 V로 쓸 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스몰 V로 쓸게요. 그 다음 음속 V라고 쓰고 A 입장에서는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속력으로? 음원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VS로. 여기서 S는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소스. 그래서 소스가 움직인다. 소스 VS라고 쓰고 이렇게 다가올 때 분모에서 빼주게 됩니다. 원래 내는 소리의 진동수를 F0로 한다면 A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라는

그럼 여러분, 위아래 VV 있지만 분모에서 VS를 뺐으니 여기가 더 작죠. 그러면 이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FA는 F0보다 큰, 진동수가 큰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FB는 반대예요. 음속 있고요. 여기서 볼때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음원의 속력 VS를 분모에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진동수 F0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이건 1보다 작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원래 소리의 진동수보다 작은 그런 소리의 진동수다. 그러면 진동수 하면 보통 뭡니까? 그죠? 높이. 도레미파 이렇게 높이가 있어서 원래 내는 소리의 높이가 뭐 예를 들면 솔이라 한다면 이쪽에 있는 A는 라로 듣는 거고 여기 있는 B는 파 이렇게 듣는 거고 그렇게 듣는 소리의 진동수가 음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음원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짐에 따라 그렇게 듣게 되는 소리의 진동수도 그만큼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어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뺄 건지, 더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플러 효과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써요. 바로 이거 스피드건이에요. 자동차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는지, 그걸 뿅! 쏴가지고 속도 측정 장치잖아요. 그게 스피드건에도 쓰고, 또, 요거. 구름이 쫙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막 오고 있으면 그 구름이 오고 있을 때그 오는 구름에다가 뿅 하고 팔을 보내고 튕겨 나온 반사파를 볼때 온다면 그 보낼 때의 진동수와 받을 때의 진동수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아, 저 구름이 지금 오고 있구나. 그다음 언제쯤 올 거야라는 걸 가지고 기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대로 아, 몇 시쯤 우리 지역에 비가 올 거예요라는 걸 예보할 때도 저렇게 도플러 레이더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이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간섭과 도플러과 관련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세 문제를 뽑아왔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보이는 문제는 155쪽에 있는 3점 테스트 3번 문제인데 그냥 전형적이죠.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스크린. 근데 그 스크린에 보니까 P점이 있고 Q점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뭐 P점이 뭐첫 번째 어두운 문이다, Q점은 세 번째 밝은 문이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우리한테 이런 A랑 B라는 파의 파장을 구하게 하는 부분들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섭식을 쓰면 되죠.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델타는 L분의 T, X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걸 쓰든지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한 번은 요걸로, 한 번은 요걸로 한번 풀어보시고 잘안 풀리면 안 풀리겠죠. 처음에 연습하는데 처음부터 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면 위에 있는 코드 입력하셔가지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전형적인 간섭 실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실험을 세 번을 했대요. 근데 첫 번째 건다 줬어. 따라서 이게 기준이야. 저걸로 뭔가 기준을 딱 잡고, 여기는 요게 B였죠. 여기는 이게 B였죠. 그것들을 요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보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준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실험이 있다면, 맨 먼저 다준 실험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뭔가 기준을 잡아 나가려고 애를 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도플러 효과 문제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원이 있고요. 음원, 소리 내는 거죠. 여기도 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음파 측정기예요. 그 얘기는 음원이 막 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도 소리를 내고 있는 두 개의 음원이 있다는 얘기고 가운데 우리 관찰자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를 위치 0을 기준 잡았네? 바로 그게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8L이니까 18L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B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점 8L까지

0: 반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치. 파렐이니까 음파 측정기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0 있는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음파 측정기가 측정한 진동수, 소리의 진동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기울기가 달라요. 이때 오는 속력과 이때 가는 속력이 다릅니다. 그 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진동수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B의 경우는 처음에 18L 위치에 있다가 점점점점 15L 위치로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음파 측정기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3T0에서 다시 멀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때도 뭐 예를 들어서 V3, V4라고 하면 기울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플러 효과식 F는 음속 VV 마이너스 VS F0 이식을 쓰든지, 아니면 F는 V 플러스 VS V의 F0 이식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올 때, 갈 때,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죠.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면 수학적인 풀이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이런 풀이들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음들도 잘 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잘 해보시고, 잘안 풀어지는 경우에는 선생님 해설강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도 배웠어요. 복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복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릴게요.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늘 상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TV를 보다 우연히 했어요. 그러니까 TV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뭐 이 그 바베큐 고기로 되게 그 셰프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소풍을 가는데 바베큐 그릴을 가지고 갔었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소풍 간다 그러면 보통 모르겠어요. 저는 김밥 사가 아니면 뭐 다른 거 샌드위치를 사가든지 요즘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기 구워 먹는 불판을 가지고 가서 소풍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 아,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늘저 친구는 고기에 대해서 진심이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그쪽으로만 뭔가를 계속 생각하니까 나중엔 고기 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고 유명한 셰프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그리고 그런 입시에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걸까? 늘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 내가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맞나? 별의별 생각을 한번 다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도전해 나가신다면 그 목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목표가 아닐까. 하늘의 별을 따는 것도

또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라는 건 하늘의 별이 될 수는 없어. 그냥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더 남들하고 차이를 둘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늘 생각하고 그 목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냐.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별을 잡는 그 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차가 있었고 뭐 2차가 있었는데 이게 만나는 한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한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 요 접선의 방정식 찾아봐라. 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 상상을 하라는 거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접점이라는 것은 뭐 X좌표 그냥 X라고 놓지 뭐 X좌표 똑같이 그때 Y좌표 같아야 되고 이 함수에서도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다. 그냥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와 얘랑 같게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X 드려야 된다. 자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나와버리겠네요. 그러면 얘가 1, 2, 마이너스 7, 4가 될 거니까 이 계수의 합이 0이라는 거 알아? 그럼 1 들어가. 1, 1,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자, 인수분해해 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너 x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이퀄 제로.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 나오는데 왜두 개지? 하나여야 돼. 두 개에서도 만날 수 있다? 뭐 그런 게 돼. 얘가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 아니야. 느낌으론 이거지.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1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4겠네. 뭐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개념에서는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쟤를 미분했을 때 식, 3x제곱 플러스 2x와 그때 x 값 넣어주면 기울기가 되는 거고. 예. 여기도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너가 같아지는 그 x 값. 이걸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니까 얘는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이퀄 0. x, 3x, 1, 7.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퀄 0. 이런 모습이죠. 이해되시죠? 7,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러면 x는 1일 때랑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7일 때 기울기가 같아지는 건데, 공통적인 건딱 x는 1이라는 거 알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접점이라는 게 얼마야? 1, 뭐, 아무 데나 여기다 넣어줘도 되죠. 1 넣어주면 2가 될 거고, 1 넣어줬을 때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얼마 나오는 거야? 5 나오는 거 알았죠. 그래서 y는 5x. 1 넣어줬을 때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 b 값. 그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5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얻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납득되시죠? 이런 걸 우리가 선생님은 공통 접선 이런 설명을 했죠. 그게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개념은 함수값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분계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예. 31번이었고요.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 3차함수가 만나는 한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똑같죠? 근데 이제 식만 복잡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된다. 요런 식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고. 먼저, 요식 정리해 주시면, 2x세제곱 플러스 2,
뭐 그냥 적겠습니다. E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2 이퀄 제로라는 이런 식이 되네. 예.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또 이제 미분 계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예. 3X제곱 플러스 4X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6X제곱 예. 정리해준다면 EAX가 이제 넘어가면 6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을 알아낼 수가 있다. 네. 2로 나눠버리니까 여기가 3이 되고 2로 나누면 2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1이 되고. 그래서 너를 찾고 너를 찾아줘야 되는데 하이, 앞에 문제는요. 여기서 X값 나오고 여기서 X값 나와서 공통적인 X값이 바로 그거였어. 여기는 A가 있어서 X값이 구해지질 않네. 그러면 AX 대신에 넣어버리면 되잖아. 예. 그럼 여기 식을 보면 EX세제곱 플러스 EX제곱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AX 곱하기 X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 거기다 X를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3X세제곱 X만 곱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제로 이런 식이니까 얘 넘어오면 X세제곱 얘는 없어졌고요.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예. 일러주면 딱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 써볼까요? 1, 0, 1, 마이너스 2. 그래서 일러주니까 1, 1, 1, 1, 2, 2, 0.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판별식 써본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여기서는 허근 나와버려. 그럼 x값 얼마? 1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지. x값 1. x값 1 넣어줬을 때 값만 찾아주면 되니까 다시 이거 플러스로 복기시켜버릴까요? 예. 이렇게 해주면 x값 1 넣어주면 a는 1 넣어줄 거니까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해주면 얼마? A 값은 4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식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해지고 결국 연립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그런 게잘안 보일 수도 있고. 차이는 뭐 다른 어떤 이 문제에 뭔가 기가 막힌 뭐 그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두 곡선 이거가 만나는 점이다. 그럼 마이너스 1로 줬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줬을 때 마이너스 3 나온다 그러면 일단 A값 알아내고 BC는 관련된 식 하나 얻어내는 거지. 그리고 AS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것도 이용하는 거고. 그럼 ABC 다 구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마이너스 1로 줄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러면 A 값은 넘어가니까 2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1로 주면 1,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C가 4다라는 이런 식이 있는 거고. 예. 미분을 해줄 겁니다. 미분해주면 3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a가 2입니다. a가 2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주니까 5가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1로 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b 값은 얼마? 7이다라는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그 7에서 얼마 빼줘야지 4 되겠어요? C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값, B값, C값 다 나왔고 A, B, C 다 더해라.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12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34번 또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뭐 새로운 유형도 아니야. 3차함수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에 대해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아니, 접선한 다음에 X축, Y축 찾아보면, X절편, Y절편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x equal 2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와. 4, 6에 24 마이너스 20 플러스 1이니까 5가 기울기네. 그럼 y는 5x. 2 넣어줬을 때5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라는 점, 여기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요게 접선이야. 그래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1, 여기 5. 그래서 넓이는 얼마다? 2분의 5다라는 넓이를 잡아내 주실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접선을 구하고 나면, 아니, 접선 구했어. 앞에서 네 했던 게 이거잖아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냥 절편 구하면 끝나는 문제. 자, 35번. 이거에 접하고, 요거에 접하고,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 아, 법선 얘기하는 거네. 요거의 기울기를 보면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야.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2가 되겠죠. 2. 기울기가 2가 되겠지. 예. 네. 그러면 쟤를 미분해주면 2x-4인데 너가 2가 되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가 2가 되는 점. 맞아요? 이거에 접하고 얘한테 수직인. 예. 접하면서 얘한테는 수직이어야 된다. 예. 이차함수가 있으면 이런 거죠. 요 직선의 수직인. 요 직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너는 2. 아, 기울기가 2. 요 접선. 그러니까 접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요 접점의 좌표가 3, 저기다 3을 넣어줄 거니까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접선이 y는 2x 3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러면 되는 거죠. 이 직선 찾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y절편 7, x절편 2분의 7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4분의 7, 7에 49라는 최종적인 넓이를 구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런 게말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면 안 돼. 2차에 접하고 얘한테 수직인 직선. 그 수직인 직선이 접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한테 수직인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 정확하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이제 접선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차함수 위의 점 2,0을 지나고, 그러니까 제가 독해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2,0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근데 A가 아닌 점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 이걸 찾으란 얘기잖아. 근데 실제 이거를 보면, 얘를 보면, 얘 Y가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봐. 얘가 0이고, 여기가 2야. 여긴 지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되는 거지. 예.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요 점을 지나는 어떤 A, 이게 A점이잖아요. A. 얘를 지나고 얘가 아닌 점에서 곡선에 접한다 이거야. 곡선에 접하는 거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예. 이 점을 지나고 그래, 여기에서 선분해버리면 접선은 없어. 요 2,0에서의 접선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지나면서 곡선에 접하는 건딱 요거지. 네. 아이, 요 점에서는 접선 두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걷고, 요 점에서의 접선? 그럼 문맥에 맞지가 않잖아. 요 점을 지나고 A가 아닌 점에서 접한다며. 요 점. 요 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점 찾는 거? 예,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요게 점대칭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점대칭점. 점대칭점이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면 쟤를, 얘를 한번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됐던 거고. 또 한번 미분해서 점대칭점을 찾아. 그러면

요점의 좌표,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그렇게 구하는 게. 이게 저는 이렇게 구할 것 같아. 근데 이제 해설지는 그러면 2,0이라는 점은 곡선 밖의 점이었던 거예요. 그럼 곡선 밖의 점에서의 여기에 접점? 요거를 갖다 X좌표를 A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A, A세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A가 되는 거잖아. 그럼 너하고 너하고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일치한다.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사용하는 거지. 일단 원칙대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A-2. 여기 A세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Y좌표 빼준 거. 네. 그게 미분 해가지고 A 넣어준 거니까 3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예. 네. 그래서 A세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A가 3A세제곱이 될 거고요. 예. 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마이너스 14A제곱 이렇게 하면 4A, 이렇게 하면 16A, 그러니까 플러스 20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넘겨서 정리하면 2A세제곱 마이너스 10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A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2로 나누면 A세제곱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예. 그래서 조립제법 이용한다. 1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계수의 합이 0, 1 들어가.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4 이퀄 제로.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 여기 이, 요 계산을 해주면 얘가, 아, A-1에 A-2의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A값이 얼마 나온다라는 거야? A값이 1 또는 A값이 2 나온다라는 사실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2는 아니지. 2에서의 접선이 돼버리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A가 1일 때가 되는 거죠. 여기가 1이었던 거야. 1. 예.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찾을 거니까 얘가 1,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1 넣어주면 1 이렇게 되는 거고 기울기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접선이 마이너스 x 1 넣어줬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면 되겠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y절편 2, x절편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줄 거니까 최종적인 넓이는 얼마가 된다? 2가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계산 이만큼이었어. 잘 보세요.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인 걸 알아낸다면 제가 요 상황의 그래프는 그려줄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 점대칭점을 찾겠다라는 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그랬어. 그럼 6x-8. 너가 0이 되는 x 값은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야. 여기가 3분의 4야.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야? 3분의 2. 그러면 1 대 2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을 빼주니까 너는 1. 너가 1. 아, 그래서 1, 1 넣어줘서 1이었던 거고. 예. 네. 기울기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미분해주면 되니까 그냥 3x, 미분한 거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1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구나. x절편, y절편, 끝.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해결된 거네. 요거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야. 해설지의 방식일지 아니면 지금 선생님과 같은 방식인지. 3차 함수, 이런 비율관계, 접선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굴뚝같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형, 그 도함수 활용해서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한 게 이 36문항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많았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롤의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를 아는 거는 사실 함수의 증가 감소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리가 필요했던 거야.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킨 게 평균값의 정리. 그 평균값의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었던 거죠.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여기에서 튕겼고 이렇게 가는 함수야. 자, 그런데 닫힌 구간 1, 3에서 롤의 정리라는 거는 그럼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 너가 갖고 그래서 미분계수가 0 되는 그 C가 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이 3차 함수 이게 뻔해졌잖아. 얘가 2대 1이지. 2대 1이잖아. 그럼 4분점, 3분의 7. 이렇게 끝나는 거지. 예. 네. 산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푸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F1의 값 0, F3의 값 0이니까 쟤를 미분해. F'X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또 정리해야 돼.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아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 될 거고 x 3x 1 7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되는 거지. 얘가 제로가 되는 x값 그게 c잖아. 예. 그래서 c가 1 나오거나 또는 c가 3분의 7이 되는 건데 열린 구간에 있는 건 너잖아. 예. 이렇게 푸셨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대수적인 계산이었던 거고. 그 기하의 모습을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요런 3차 함수가 있어. 0과 3에서 롤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C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그냥 이런 경우는 물론 그림은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어. x-1, x-3, fx가 이렇게 돼. 그럼 얘는 0, 1, 2, 3 이렇게 갈 거고 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고 얘가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함수. 이런 함수야. 그래서 이 0부터 3까지 해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C다라는 거는 0부터 3까지니까 요게 미분계수가 0 되는 거잖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이거지. 요거 요거 이거잖아. 그 얘기가 뭐야? 얘를 그냥 미분한 거. F'X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예. 얘가 0이 되는 X값이 너요? 너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C가 될수 있는 거잖아. C1, C2. 그런 C의 합을 구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다? 3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해버릴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굳이 근의 공식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죠? 어차피 두개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롤의 정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양수 K와 3차 함수. 이것도 그림이 너무 완벽해. 얘 fx라는 게 보면 x로 일단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라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0, 2, 3, 4, 5 이렇게 될 거니까 아 여기에서 좀더 많이 올라갔고 조금 가는 점대칙점이 여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0부터 k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근데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너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니까 3 여기까지. 예.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지. 예. 그런데 그 함수값이 같은 게또 여기도 있잖아. 여기까지에서 0부터 5까지에서 그러면 미분계수가 0 되는 거두 개.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K가 될 수 있는 값은 뭐하고 뭐야? 3 또는 5. 그래서 이거나 이게 될수 있다. 그걸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죠? 예. 자, 40번 가봅니다. 예. 이제 이 롤의 정리 한 판 끝났고 평균값의 정리. 자, fx 3차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찾아봐라. 예. 뭐 이런 얘기지. 그러면 f-1의 값을 구해보면 f-1의 값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6이 나올 거고 f2의 값을 구해보면 8 마이너스 10 2 넣어주면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0이 되겠네요.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6이라는 점이 있고 2,0이라는 점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럼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는 예, 평균 변화율. 이거에서 이거 빼. 예. 3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 마이너스 6이 되는 미분 계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이 모양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 여기는 2,0. 그러면 얘가 요두 개의 평균 변화 기울기가 있을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적어도 하나 C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미분 계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예. 하나 존재하는 거 찾으려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미분해 줄 거니까 3C제곱 마이너스 5,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C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5 하면 3. 그러면 C제곱이 1이니까 C는 1이거나 또는 C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C는 너지. 열린 구간이니까. 예. 그래서 C값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평균 변화율. 그래서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얘랑 같게 되는 F 프라임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를 나타내 주는 거다. 네. 그래서 그냥 딱 개념만 정리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봐보세요. 2차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것도 그냥 이게 우리 해설지 있는 대로 가보자고. 해설지대로 가봅니다. 해설지대로. 그러면 a, a 넣어주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6. 그 다음 2, 2 넣어주면 4, 6 마이너스 6이니까 4가 된다.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a 마이너스 2.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2. 미분 계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3, ec 플러스 3. 얘가 된 a 값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때 c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2, a 마이너스 2랑 같은 거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거나 또는 a 값은 2가 될 건데, 마이너스 2, 1보다 작은 a여야 되니까, 너네. 이게 해설지입니다. 이게 해설지야. 자, 그런데, 저 2차 함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있대. 예. 그리고 x가 a일 때.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뭐 여기 있었다고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있었다라고 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 요 평균 변화율과 갖게 되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아니야. 아, 여기 a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그런데 너의 값이 얼마였어? 너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삼간격이니까 여기가 삼간격이려면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4. 끝난 거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참수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이 문제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었을 때 문제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때 문제 풀때 도움이 될 테니까 알고 계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지. 이 참수의 성질이 있었잖아. 평균 변화율이 있고 얘랑 갖게 되는 미분계수 요점이 있으면 제가 비율 관계 이거 설명하면서 이거 대 이거의 기울, 이 길이의 비가 1대1이 돼야 된다. 이게 이 참수의 성질이다. 네. 아니,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X값에서 여기서 만났어. 그럼 얘, 그럼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 얘 1대1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대칭축이잖아. 그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예. 네.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으면 문제 적용이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해설지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찾고 읽어내려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평균 변화율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f1이 0이고 1부터 5인 모든 x에 대해서 f'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예를 상황에서 물론 이게 여기가 평균값의 정리라는 파트니까 아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에 평균값의 정리가 이용된다라는 걸이 제목이 없더라도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얘는 1 넣어줬을 때0 나온다라는 건 1,0이라는 점이야. 근데 5일 때는 몰라. F5야. 그럼 이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보면 4분의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에서 이거 빼면 F5. 예. 이게 뭐가 되는? F'C인.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 아니야. 존재성. 그 C가.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너 포함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라는 거, 요 안에 들어가는 거지, 너도 그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f5라는 값은 4 곱해버리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 f5의 최소값이 얼마다라는 얘기야? 4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 얘가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 값의 정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목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 좀 이해해달라는 거야. 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해야 돼? 너를 만족해야 돼? 예. 네. 이런 상황이지.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걸린 적이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x 이퀄 1이고, 여기가 x 이퀄 5야. 그리고 이 값에서 이값갈 건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건, 요 기울기를 생각해 준다면, 요 기울기가 만약에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fx가 뭐,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얘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네. 만약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1보다 큰게 맞는데 요 순간 얘가 1보다 작아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실제 이런 개념도 평가원 시험에선 등장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이 점에 있는 모든 미분 계수들, 도함수들이 다 예, 미분 계수들이 모든 x에 대해서 1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고 있어라.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0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니야.
딱 여기에서 뭔가를 읽어낸다라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고수라면 읽어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롤의 정의의 일반화, 평균값의 정리, 그걸 활용해서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다음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감소할 때 B-A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근데 물론 이 그림도 얘도 완벽해 X로 묶어줘.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이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여기에서 튕기고 이렇게 가는 함수야. 그러면 우리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고 있다. 맞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고 있다. 맞잖아. 근데 그게 B-A의 최대값이라는 의미가 뭘 나타내는 거야? 이 B. B에서 A를 빼주는 거잖아. 이거에서, 요 값에서 요 값. 양수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게 답은 그냥 4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미분 안 했잖아요. 근데 원칙은 뭐야? 쟤를 미분해. 그럼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AB가 감소라는 건 AB가 여기 들어오는 거지. 그럼 최대로 가려면 AB가 여기에 걸쳐야지.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라. 아, 제가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4가 아니죠. 2죠. 예. 답을 잘못 적었어. 예. 2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거다. 제가 답을 잘못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 아, 여기 길이에서 여기 길이. 이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2.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분 안 하고선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파트다. 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예. 왜 4라고 했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2인데. 예. 그래서 43번이었고요. 다음 44번 가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여기에서 증가하도록. 근데 이런 거 봐야 돼. 간격이 얼마야? 간격이 3? 아니, 간격이라는 표현 그런가? 길이가 얼마? 길이가 3. A에서 A 플러스 3. 3이야. 예. 그러면 이 함수 역시 제가 미분을 안 하고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으로 묶어. x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 그림은 0과 여기 15가 있다면, 예, 여기에서 튕겨.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극대가 되는 얘는 2대 1이니까 여기 얼마야? 10이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증가하고 있는 거. 0부터 10까지잖아. 예. 그러면 제일 작은 A는 얼마일까? 0 아니겠어? 0부터 3까지 증가하고 있잖아. 뭐 A가 1이어도. 뭐 실수값이야. 그럼 최대가 되려면 A 플러스 3이 얼마일 때? 10일 때. 제일 작은 값은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a 플러스 3이 10이 되는 최대값 7. 그 다음에 최소값은 0.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7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미분 안 했잖아요. 왜안 하는 거야? 함수가 워낙 완벽하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x-a다, x-a의 제곱, 뭐 x-a의 세제곱 이런 형태 말씀드렸지. 여기가 a라면 얘의 모습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모습이고,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튕기거나 이렇게 튕기는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세제곱은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고. 원함수가 좋으면

미분 안 해도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비율 관계도 우리가 다뤄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평가원 요즘 시험을 보면 이런 비율 관계의 문제를 가급적 다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 예. 근데 어쩌다가 나오긴 나와. 정말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비율 관계 이런 거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잖아. 평가원 시험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데. 미분을 안할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일반 문제집을 풀어나가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평가원 시험만을 대비하는 건 아니잖아. 학교 시험도 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감소하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에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로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 아닙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다라는 거를 보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를 미분해주면 3X제곱 될 거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3인 거잖아. 3. 그리고 얘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널 전개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가 됐던 거고, 실제 재를 갖다가 미분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된 거니까 a 값은 얼마야? 6, b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5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46번 가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되는 3차 함수의 개형은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된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구별하라고 그랬잖아. 너는 극값을 갖는다. 너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뭐다? 예, 얘가 미분 계수가 0 되는 게두개 있다. 미분 계수가 0 되는 거 하나, 미분 계수가 0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됐을 때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너, 중근을 가지면 너, 허근을 가지면 너.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건이 형태다. 따라서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중근 또는 허근이죠. 네. 그래서 3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은 3분의 4다.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3차 함수 증가함수다. 극값을 증가함수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커진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자, 47번 가봅니다. 3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야. 그런데 X1, X2에 대해서 X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값이 작아진다. 감소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을 것이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것이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건데,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다. 미분 계수가 0 되는 게두개 나온다. 미분 계수가 0 되는 게 하나 있다. 미분 계수가 0 되는 건 없다. 따라서, 쟤를 미분한 함수, 3x제곱, 2ax 마이너스 3. 너 이퀄 0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a는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해를 얻어내 줄 수가 있는 거다. a의 최대값 3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를 잡았을 때 3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나 같다. a, 3a, 1, 1,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데 a는 양수여야 되니까 너는 아니고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최종적인 범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a의 최소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내 주실 수 있겠다.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뭐 적지 않은 문제 풀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계속 문제만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미리 좀 해보고 선생님하고 풀이도 비교해보고 여러분들 풀이, 제 풀이를 비교해보는 그런 방식의 공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9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이죠. 자, 수업 시간에 너무 졸리다면 귓바퀴를 잡고서 위아래로 당기거나 이렇게 접으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에는 온몸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자극만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개념으로 시작하고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이항분포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확률변수 X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내어질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독립시행이에요. 그런데 X라는 것이 뭐냐? X라는 것이 바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총 두 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N이 뭐예요? N번의 독립시행. 주사위를 6번 던지거나 동전을 10번 던지거나 그런 시행들이 다 독립시행이 되고요. P는 뭐예요?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지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되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여기 이제 추가로 확률변수 X가 들어가죠. X라는 것은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다뤘었던 20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정한 사건이 발생한 횟수, 성공 횟수죠. N번 시행했으니까 사건은 최대 몇 번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대 N번까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확률이 X번 발생할 때, 확률이 X번 발생할 때는 N번 시행에서 X번 사건이 발생했고요. 성공 확률의 X제곱, 그리고 Q라는 것은 뭐예요? 실패 확률이죠. 실패 확률의 N-X제곱. 여기서 포인트는 지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총 시도 횟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이 바로 이항분포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4번의 독립시행,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으로 정한 거죠. 그러면 한 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요.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P값이 3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항분포는 이렇게 쓰죠. B, 가로 열고, 자, 4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이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x라는 것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 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최대 몇 번까지 성공할 수 있다? 시행 횟수인 4번까지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어떤 경우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거나 한번 성공한 거죠.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죠. p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건 뭐냐? 4번 시도했는데 0번 성공했고요. 성공 확률의 0제곱, 그리고 여사건인 실패 확률의 나머지 4제곱을 몰아주면 되겠다. 자, 한 번만 성공한 것은 4, 11이고, 3분의 1제곱, 그리고 실패 확률의 나머지 3제곱을 하면 되겠다. 자, 잘 관찰하면 분모가 다 3의 5제곱으로 똑같아요. 3의 4제곱, 3의 0제곱, 3의 4제곱이니까 분모는 3의 4제곱 81. 여기도 분모가 81로 동일하죠. 그래서 분모는 81로 통일하고, 이 친구는 0, 0이죠. 2의 4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4 곱하기 1 곱하기 8이니까 32. 32. 그럼 81분의 48이에요. 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눴을 때 27분의, 그리고 16. 답은 27분의 16.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독립식 문제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항분포는 뭐냐? 자, 독립식이랑 똑같은데 추가로 확률 변수 x가 추가된 거고요. 그 확률 변수 x가 바로 뭐다? 사건이 발생한 횟수.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최대 시행 횟수인 n까지의 정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확률 변수 x가 되겠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자, 이것만 보고서 시행을 두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것 자체가 한 번의 시행이고요. 그걸 아홉 번 했다는 거잖아. 어쨌든 n은 9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냐? 일단 p라는 것은, 자, 동전을 두번 던졌기 때문에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각각의 동전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한 것이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다. 그리고 같은 면이 나온 거죠? 둘다 앞면이 나오거나, 그리고 둘다 뒷면이 나온 것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있는 거 아니야? 앞, 앞, 뒤, 뒤. 그래서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2니까, p는 뭐다? 2분의 1이다. np가 정의됐죠? 그러면 x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 몇 개까지? 9개까지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그 말은, x가 5일 때, 그리고 x가 6일 때부터, 자, 최대 성공 횟수가 9니까, x가 9일 때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다. 자, 지금 이거 개수가 몇 개야? 5개나 있네? 하지만 출제자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5번 성공했대. 그 말은, 9번 시도해서 5번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 실패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 똑같네? 그럼 2분의 1의 5제곱과 2분의 1의 4제곱을 곱하니까 한 번에 쓸수 있겠네. 2분의 1의 9제곱.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확률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9번 시도했는데 6번 성공했고요. 이때는 2분의 1의 6제곱과 2분의 1의 3제곱을 곱하니까 역시 2분의 1의 9제곱이 되겠다. 같은 방식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9, C, 9까지 갈수 있고요. 이때도 2분의 1의 9제곱은 동일하다. 그럼 공통 친구인 2분의 1의 9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 슬슬 이항정리의 느낌이 나죠? 자, 2분의 1의 9제곱, 이항 계수 느낌. 자, 묶어주면 9C5 플러스, 9C5 플러스 땡땡땡, 그리고 마지막은 9C9가 되죠. 자, 나중에 한번더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2의 9제곱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의 8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히 해보면 2분의 1의 9제곱은 2의 9제곱분의 1로 정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 친구는 2의 8제곱이니까 잘 곱하면 2분의 1.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 위해서 간단한 개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 NC 0부터 출발해서 이제 NC를 거쳐서 그렇게 NC n까지 갈수 있잖아요. 자, 이걸 잘 계산하면 뭐냐면 2의 n제곱이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n에 이제 홀수가 오는 거야. n에 홀수가 오면 이총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짝수개가 돼요. 왜냐면 0일 때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9를 한번 넣어볼게. 방금 전에 다뤘었던 9C0, 9C1 가다가 9C4를 거쳐서 9C5를 거쳐서 이제 98 그리고 99까지 갖다 치자고. 요 값이 뭐가 될까요? 지금 n이 9일 때니까 2의 9제곱이잖아요. 이렇게 9제곱.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공식 있지. ncr과 ncn-r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녀석이 합이 이렇게 n이 되면 같잖아요. 두 녀석이 같은 거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친구가 같고요. 이게 똑같이 짝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가다 보면 이두 녀석도 같다고요. 이걸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어때요? 똑같지. 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다고요. 자, 9C0 플러스 9C1 플러스 이렇게 9C4까지 더한 거랑 그 다음에 9C5에서 출발해서 9C9까지 더한 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둘이 반반씩 나눠 갔겠네. 2의 9제곱이 전체인데요. 이두 친구가 같으니까 전체를 절반으로 나눠 갖겠다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2의 9제곱을 2로 나눈 것이다 라고 썼던 겁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개념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이거 정리해서 반드시 잘 기억하자고. 그래서 이 문제는 확률 변수, 뭐 이항분포 문제지만 우리 앞에서 다뤘었던 이항계수 문제와 혼합이 돼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의 볼륨이 클 때는 출제자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것 같아. 그럼 어느 순간 간단히 할수 있는 모형이 딱 나타나거든요.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공이 3개가 있고요. 자, 그럼 1이 3개가 있는 거야? 1, 1, 1 이렇게. 2가 적힌 공은 2개가 있다. 2, 2. 자, 3이 적힌 공은 1개가 있대요. 이런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임의로 1개 공을 꺼내요. 여기까지가 한 번의 시행이죠. 자,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했대요. 그 말은, 아, 5번의 독립 시행, n의 값을 알려줬네. 1이 적힌 공을 꺼내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2가 적힌 공을 꺼내는 횟수를 확률 변수 y죠. 그러니까 x랑 y는 사건을 다르게 정의한 거죠. 따라서 각각의 변수에 대한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p가 다르겠다. 자, 써보면 지금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자, 둘다 독립 시행이 5번인 것은 동일한데 지금 얘는 1이 적힌 공을 꺼내는 것이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총 공이 몇개 있어요? 6개가 있잖아. 1은 몇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6개 중에서 1개를 꺼낼 건데 1이 적힌 공에서 1을 꺼내는 6분의 3. 그게 바로 확률 변수 x의 p가 되죠. 2분의 1. 간단히 할게요. 자, p가 2분의 1이면 너무나 좋죠. 왜냐면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이 똑같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확률 변수 y로 갈게요. 확률 변수 y도 독립시행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뭐 이때도 일단 n의 값은 5죠. 하지만 사건이 달라요. 이번에는 2가 적힌 공을 꺼내는 거야. 6개 중에 2개니까 p가 뭐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x와 y는 동일한 점이 5번의 독립시행이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6개가 있다. 자, y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원하는 게 뭐야? y는 4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4일 때와 5일 때를 얘기한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0일 때와 1일 때를 물어봤다.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네. 사실 약간 좀 치사한 문제다.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다.
자, 가볼게요.

자, 처음에는 뭘 구하자? y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4일 때와 5일 때 각각의 확률의 합이 된다. 오케이. 자, 4일 때 확률이 뭐냐? 자, 밑줄. 4일 때 확률은 5번 시행해서 4번 성공한 거야. 성공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의 4제곱. 실패 확률은 뭐예요? 여사건의 확률은 3분의 2. 5번 시도해서 4번 성공했으니까 1번 실패했다. 자, 5번 성공했대요. 훌륭하죠? 5번 시도해서 5번 성공했다. 성공을 5번 했고요.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확률이 되겠다. 자, 보아니까 두 친구의 분모는 똑같죠? 분모의 3이 4개 1개, 5개 0개. 그러니까 3이 5개나 들어있어요. 3의 5제곱이 뭘까? 자, 243이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2니까 여기는 10 플러스. 여기는 어때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1이야, 그냥? 1. 오케이. 그렇다면, 243분의 11이 바로 y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번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가볼까? 자, p,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언제냐?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를 더한 것이다, 확률을. 자, 먼저 x가 0일 때. 자, x가 0일 때는 초록색. 자, 5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 2분의 1의 0제곱, 그리고 여사건인 2분의 1의 5제곱. 어쨌든 p가 2분의 1이니까 한 번에 2분의 1의 5제곱으로 깔끔하게 쓸수 있다. 자, 그리고 x가 1일 때. 이때는 5번 시도해서 한번 성공했고요. 이때도 2분의 1의 5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자, 분모의 2가 5개나 들어있으니까 32분의.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5 곱하기 1이니까 그냥 5가 되겠네. 자, 그렇다면 32분의 6. 자, 더 간단히 할수 있죠. 분모 분자를 2로 나눴을 때 16분의 3. 이렇게 해서 각각을 구했네. 자, 첫 번째 확률, 그리고 두 번째 확률.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분의, 그리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자, y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뭐예요? 앞에서 구했었던 243분의 11이고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 있지만, 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분모를 잘 곱해주면 이때는 729. 자, 11 곱하기 12는 16은 176이 되죠.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p분의 q고, 자, 기하학분수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니까 요게 p고 요게 q예요. 다 끝났네. 자, p는 뭐냐? p는 729. 그다음 q는 뭐냐? 176. 그래서 p 플러스 q는 바로 905. 답은 905가 되잖아요. 자, 문제 정리할게요. 이 문제의 특징은 지금 주머니 상황이 딱 하나지만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바로 확률 변수 두 개가 탄생하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1의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2의 공이 나왔을 때. 당연히 시도 횟수는 똑같이 줬으니까 그대로 오지만 다른 점은 P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서 나누면 됐었던 그런 문제다. 그래서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할만하죠. 왜냐하면 독립시행의 어떤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건 없어요. 자, 개념 가볼게요. 이항분포의 평균분산 표준편차. 자,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는 우리가 기존에 다뤘었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보다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평균은 NP. 자, 시행의 횟수 곱하기 한 번에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이 되고요. 분산은 NPQ. 이때 Q라는 것은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1-P를 의미하죠.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NPQ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기존에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어요? 일단 여기

이항분포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사건이 발생한 횟수라고 하면 0부터 출발해서 N까지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을 구하려면 각각의 변수와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X의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어? X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했었잖아. 그래서 0 곱하기, 사건이 0번 발생한 거니까 뭐예요? NC0, P의 0제곱, 여사건의 N제곱. 1 곱하기 NC1, P1제곱, QN-1제곱. 그리고 2 곱하기 NC, P의 제곱, QN-2제곱, 점점점. NCN, PN제곱, Q의 0제곱. 이걸 싹다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이게 뭐다? X의 평균. 이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막 그리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항분포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구하냐? 놀랍게도 시행 횟수와 한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을 곱하면 되고요. 자, 분산은 NP1-P가 되고, 그리고 시그마 X는 루트 NP1-P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편리해. 근데 이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 공식대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이 공식의 편리함을 잘 몰라.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여태까지 X의 평균을 이런 방식으로 구했었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직면을 하지 않고 이제 개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잘 설명해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X제곱의 평균이 40일 때 X제곱의 평균이 나오니까 분산이 생각나야겠죠? 그리고 두 값을 통해서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도 구할 수 있겠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하던 대로 해보자.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라고요. 여기 N은 그냥 N으로 줬고요. P는 3분의 1이니까. 즉, 3분의 N이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 분산. 분산은 뭐야?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잖아요. 그래서 N 곱하기 P 곱하기. 자, Q는 뭐야? 여사건이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9분의 2의 N.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X의 평균. 이것이 바로 분산이 되죠. 그리고 X제곱의 평균 40으로 알려줬으니까 이세개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N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N의 값도 알 수가 있겠다. 자, 가볼게요. 자, 분산은 9분의 2N인데 뭐랑 똑같냐? X제곱의 평균에서 뺀 거죠? 뭐를? X의 평균의 제곱을. 그러니까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줬네. 자, 계속 정리해보면 9분의 2N은 40 마이너스 그리고 9분의 N의 제곱이다. 양변의 구를 곱해볼까? 양변의 구를 곱했을 때 식은 다음처럼 바뀌죠? 좌변은 2N, 우변은 360,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자, 모든 항을 왼쪽으로 몰아주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60은 0이고요. N 빼기 18과 N 플러스 20의 곱이다. 그렇다면 N은 뭐냐? 자, 이거 빼기 18이죠? 이렇게. N의 값은 18이거나 마이너스 20인데 N은 시행 횟수니까 자연수여서 우리는 18만 선택하면 된다. 자, 이제 표준편차로 갈 거야. 자, 표준편차는 뭐냐? 먼저 분산을 구해볼까?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였잖아. 그런데 N은 뭐였어요? 18이야. 자, P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줬잖아. 3분의 1. 그렇다면 여사건의 확률은 3분의 2. 자, 그리고 9니까 잘 나눠주면 2가 돼서 자, 분산의 값은 뭐예요? 4가 되죠. 그렇다면 시그마 X는 뭐예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답은 뭐다? 답은 2가 되잖아요. 정리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N에 대한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NP를 통해서 평균과 분

분산을 구했고요. X제곱 데이터를 통해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 어렵지도 않고 딱 좋죠. 개념을 막 배운 다음에 적용하기 적절하다. 짠. 자연수 n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n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0부터 n까지의 모든 정수를 갖는다. 이때 확률 질량 함수를 알려줬죠. 이걸 보고서 딱 p가 보여. 이 4분의 1이 뭐예요? 지금 사건이 x번 발생했는데 4분의 1의 x제곱이야. 4분의 1이 뭐다? p인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4분의 3은 1-p 여사건의 확률이죠. 모든 게 딱딱 들어맞잖아. 두 값을 이렇게 더했을 때 뭐가 돼요? 시행 횟수 n이 되죠. 이때 x의 평균이 27일 때 시그마 n분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는 p의 값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p는 일단 4분의 1. 이렇게. 자, 그리고 n의 값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n의 값은 몰라. 이렇게. 그런데 x의 평균을 알려줬네. 자, x의 평균은 n 곱하기 p니까 4분의 n인데 그 값이 27이래. 그렇다면 양변에 4를 곱했을 때 n의 값은 뭘까요? n의 값은 108. 자, 하나 얻었고요. 그럼 n도 알고 p도 알고 다네. 일단 분산을 구해볼까? 자, 표준 편차란 건 뭐냐?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은 뭐냐? n 곱하기 그리고 p 곱하기 1-p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지워지고 27이죠? 27. 곱하면 81이네. 따라서 루트 여기는 4분의 81. 그렇다면 2분의 9. 답이 2분의 9가 아니라 x의 표준 편차가 2분의 9야. 자, 문제에서 진짜 물어본 것은 시그마 n분의 x잖아요. 그런데 n이 뭐야? 아까 전에 구했었던 108이 되죠? x의 계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온다. 108분의 1 시그마 x가 되고요. 자, 시그마 x는 조금 전에 구했었던 2분의 9. 자, 계산이 좀 많네. 사라지고 지워져서 12. 자, 분모끼리 곱했을 때 24분의 1이죠? 답은 뭐다? 24분의 1이 이렇게 된다. 자, 답은 24분의 1. 자, 정리할게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자, n의 값이 미지수고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n의 값을 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NPQ, 분산 구하는 공식, x의 평균 구하는 공식들 통해서 잘풀수 있었다. 자, 수월하죠? 이 정도면. 아, 어쨌든 p 값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자,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자, 쉬어가는 문제죠? 그럼 요 문제에서 n 값이 뭐냐고. 자,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한 번의 시행이고요. 세 개를 던졌으니까 세 번의 독립 시행이다. 그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냐?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은 앞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개중 하나가 바로 p가 되고요. 이렇게. x의 평균. 자, 이거 좀 풀기가 좀 민망한데. 앞에 문제보다 더 쉽네. x의 평균 np니까. 자, 두 값을 잘 곱했을 때 2분의 3. 자, 그다음 분산. 분산은 뭐예요? n 곱하기 p 곱하기 1-p. 근데 n이 뭐예요? 3. p는 뭐예요? 2분의 1. 1-p도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 자, 그래서 x의 평균과 이렇게 분산을 구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의 평균과 분산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3과 4분의 3을 더할 건데, 분모를 4로 통분했을 때, 여기는 4분의
6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3이니까 답은 4분의 9. 답은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여기서 좀 어렵게 낼 문제는 없어요. 자, 과연 다음 문제는 어떨까?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자, 앞에서 다뤘었던 이산 확률 변수와 차이가 있잖아요. 이산 확률 변수는 X의 값이 띄엄띄엄 있었죠. 흩어져 있었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두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X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죠. 그래서 X축과 확률 밀도 함수로 쌓인 부분의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이제 X축이 있어요. 여기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정의된 구간. 보면 A부터 B까지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정의된 구간에서 X축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이 전체 넓이가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X는 A란 직선과 X는 B란 직선, 그리고 X축, FX 이네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언제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넓이는 1이 돼야 되고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 넓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서 물어보는 미정 계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문제. 짠.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자, 0부터 3까지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은 0부터 3까지가 전체죠. 이때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넓이가 뭐가 돼야 돼요? 이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돼. 1. 우리 예전에 전사건이라고 배웠었죠?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 그 사건의 확률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다리꼴 A와 B의 넓이를 더했을 때 1이 되고요. 아니면 큰 직사각형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뺐을 때 1이 됐다라고 풀어도 되고요. 자, 뭐 그림으로 풀어보면 여기 첫 번째 사다리꼴이 있고요. 이게 A야, 이렇게. 더하기. 그리고 자, 길쭉한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겠네. 자, 밑변의 길이가 뭐냐면 여기는 1. 여기는 2가 되죠. 이때 이 친구의 높이는 2a. 그래서 2a가 되고, 이 친구의 높이는 뭐예요? 1이잖아요? 1. 아, 정정. a. 여기도 a죠? 자, 이렇게 해서 a라고 하자. 여기 높이는 뭐가 될까요? 2a가 되죠? 이렇게 더했을 때 넓이가 1이 되죠. 자, 첫 번째 넓이.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리고 평행한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되잖아요. 더하면 뭐가 될까? 3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가 2니까 2 곱하기. 그리고 평행한 두 변의 길이 더했을 때 3a. 요 값이 1이 되죠. 자, 이걸 좀 갖고 와보면 첫 번째 결과는 2분의 3a. 자, 두 번째 결과는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3a가 되고 1이 돼서 잘 통분해 보면 2분의 9a는 1. 그러니까 a는 뭐다? 9분의 2.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문제죠.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35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자, 이번에도 뭐 전체 넓이가 1인 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미정계수도 있고,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절대값 X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 0으로 한번 나눠볼까?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밖으로 x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a, x 플러스 이 a분의 1.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2분의 ax 플러스 이 a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는 왼쪽식,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오른쪽식이 된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두 친구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동일하게 이 a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a분의 1이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음?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정의역에서 언제나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는 양수가 돼서 이 a분의 1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a는 0보다 크구나.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구나. 여긴 지우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a는 0보다 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어때요? 음수잖아요. 여기 있는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겠네. 이렇게 내려가겠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는 올라가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도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끝점의 함수 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끝점의 함수 값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끝점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여기 끝점은 1이죠? 그러니까 끝점의 함수 값은 엄밀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은 뭐냐? 자, 지금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뭐 2a분의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자, 아직 뭐 이걸 이용하는 뭐 흐름이 안 보이니까 일단 냅두고서 킵해 둘게요. 그럼 이와 같은 사다리꼴 두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두 친구의 넓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함수는 어때요? 기울기의 부호만 다르잖아요. 기울기의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1과 1도 좌우 대칭이잖아요. 따라서 두 친구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인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쪽의 넓이만 구해서 2분의 1이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금 전체 넓이는 이 a고요. 이거 1이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a의 넓이는 2분의 1이야. 우리는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y 값은 지금 2 a분의 1이었잖아. 이렇게. 그럼 요 점에 y 값이 중요하죠. 사다리꼴의 길이가 되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a분의 1. 그래서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a분의 1.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뭐다? 이렇게 1이 되겠다. 그 모든 정보가 다 갖춰졌네. a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사다리꼴이야.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리고 두 변의 길이. 이 a분의 1과 여기 있는 친구를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것이 바로 평행한 두 변의 길이 합이다. 근데 이 a분의 1이 두개 있잖아. 더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이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여주자. 여기서 이게 뭐가 된다?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요. 이 친구는 없어지지 않고 1이 되죠. 남는 친구를 잘 써보면 여기는 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a 이게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자, 눈치가 빠른 친구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것을 이미 알수 있잖아. 양변에 이 a를 곱해보자. 이 a를 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되고요. 이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이 a를 곱했을 때이 a가 되죠. 자, 우변으로 싹다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그리고 2a 마이너스 2.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의 도움을 받아볼까? 자, a를 잘 풀어보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3이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뭐였어요? a는 반드시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크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음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여기 바로 우리가 찾는 A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문제 정리하면요. 이 문제의 특징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차를 관찰했을 때 기울기만 다르잖아.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잖아요. 부분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좌우대칭인 것을 알수 있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다. 그래서 절반의 넓이가 2분의 1인 것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걸 통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35번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36번을 가볼게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고요. 상 문제인데 같이 하면 뭐할수 있어요.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예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0을 경계로 함수식이 바뀌잖아요. 아까처럼 좌우대칭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P분의 Q일 때, 기하학분수일 때 PQ의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의 포인트는 A 또는 B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순수한 A에 대한 식이나 순수한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체 넓이가 1인 것도 중요하고요. 정의역 안에서 f(x)가 0 이상인 것도 이용이 되는 문제예요. 직전에 풀었던 문제는 끝점의 함수값이 0 이상인 것이 사실 사용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하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둘다 x에 0을 대입했을 때 경계점이 0이죠. 함수값이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점의 함수값이 이렇게 정정 4분의 1 맞죠? 그런데 A와 B에 대한 부호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A는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좀 크게 그려볼까? 자, 0에서 이제 함수값이 4분의 1인 것은 정해진 사실인데 기울기의 부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양수기만 하면 나머지 점들이 양수인 것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F-2와 F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F-2가 뭐냐? 왼쪽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분의 1이고요. F3은 오른쪽 식에 대입하죠. 그러니까 3b 플러스 4분의 1인 거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되죠. 마이너스 2a를 넘기면 플러스 2a이고요. 양변 2로 나눴을 때 a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1 넘겼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양변을 3으로 나눴을 때 b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이렇게. b는 크거나 같다. 12분의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바로 전체 넓이죠? 전체 넓이 합이 1인 거야.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좌우대칭임을 보장할 수 없잖아. 실제로 두 값도 다르네. 각각을 구해야 돼. 여긴 A고요, 여긴 B야. 요만큼의 넓이는 4분의 1이니까 이제 이 선분의 길이가 중요한데, 길이가 바로 함수값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어떻게 돼요? 이때는 4분의 1 마이너스 2a. 이게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대입해봐요. x에다가. 그러면 3b 플러스 4분의 1 되죠? 이걸 가지고 a와 b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a 플러스 b는 1인데, a의 넓이 먼저 구해볼까? a는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이죠? 그 다음 b는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인데, 어쨌든 사다리꼴에는 2분의 1이 공통이니까, 2분의 1 밖으로 빼주고, A란 친구의 높이가 뭐냐면 2예요. 그리고 평행한 두 변의 길이를 더했을 때, 여기 평행한 길이의 두 변은 4분의 1 빼기 2A와 여기는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했을 때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2A가 되죠. 자, 두 번째 사다리꼴의 높이는 3이고요. 평행한 두 변의 길이를 더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3B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전체 넓이의 합이 1이니까 는 1. 자, 그러면 지금 식을 잘 정리해 보면

2분의 1 가로 열고, 자, 잘 곱해주면 1 빼기 4a. 자, 그리고 또 분배를 잘 해보면 9b 플러스 2분의 3. 오른쪽은 1이 되죠? 자, 2분의 1을 넘겨볼게요. 자, 2분의 1이 넘어갔을 때 2가 되겠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9b 그대로 써주시고, 자, 1과 2분의 3이 만났을 때 2분의 5가 되잖아요. 요게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9b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4랑 만났을 때 2분의 마이너스 1. 자, 이제 양변을, 자, 나누기 전에 9b를 좀 넘겨줄게요. 좌변에 마이너스 4이면 남겨주고 9b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9b 빼기 2분의 1.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a는 뭐다? 4분의 9b 플러스 그리고 8분의 1 되죠. 자, 앞에서 우리가 뭘 구했었냐면 a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게 a잖아요. 작거나 같아, 이렇게. 8분의 1보다. 그럼 사라지고 지워지면서 결국 4분의 9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어떤 걸또 구했었죠? b는 12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b의 값이 나오는 거야, 범위가. 12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범위 안에서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a가 뭐냐? a는 4분의 9b 플러스 8분의 1이고요. 여기다 b를 한번더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고 싶은 최대값은 4분의 13b 플러스 8분의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요. 한 번에 이 모양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각변에다가 4분의 13을 곱해볼까? 이렇게 곱하기 4분의 13. 좌변에 곱했을 때 뭐가 되냐면 48분의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자, 중간은 48분의, 자, 4분의 13b가 되고 우변엔 곱해봤자 0이 되죠.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각변에 8분의 1을 더해볼게요. 자, 8분의 1은 48분의 6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과 만나서 48분의 마이너스 7이 되죠. 자, 48분의 6이니까 여기는 4분의 13b 플러스 그리고 8분의 1. 여기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최대값.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전체 넓이가 1인 사실을 통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고, 자, 그걸 통해서 a 플러스 b를 순수한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b의 범위를 우리가 특정 짓는 거죠. 앞에서 b의 범위를 알려줬는데 동시에 a의 범위도 알려줬는데 A라는 것은 B에 관한 식이니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B에 대한 범위를 알려줘서 이 범위 안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다. 그래서 해보면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은, 자, 분모를 48로 통일할 수 있고요. 얘는 48분의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7인데 뺐을 때 플러스가 돼서 결국에는 48분의 13이 되고요. 48이 우리가 찾는 P, 13이 우리가 찾는 Q가 되니까 P 플러스 Q는 48 플러스 13, 그러니까 61. 이렇게 답은 61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자,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다른 점은 이 문제는 좌우대칭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다리꼴의 넓이를 각각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는 아니고 정의된 구간에서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요 점들의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나머지 점들의 함수 값이 양수인 것은 보장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A와 B의 범위를 구했죠. 그리고 전체 넓이가 1인 걸 통해서 AB의 관계식을 구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관계식을 통해서 A

0: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은 B에 대한 순수한 식으로 바꿨지만 A에 대한 순수한 식으로 바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문제에서는 뭐 B에 대한 범위를 줬잖아요. 그리고 A에 대한 범위도 줬는데 그 A에 대한 범위를 새로운 B에 대한 범위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했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의 1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속 확률 변수를 새롭게 배웠는데요. 어때요? 이산 확률 변수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너무나 많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를 좀 심화적으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은요, 수능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제 내용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성질 내용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성질은요,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주기가 다 2파이기 때문에 사인 2n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동일하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2n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동일합니다. 탄젠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탄젠트도 2n파이만큼 가도 되는데 탄젠트는 주기 자체가 파이이다 보니까 파이씩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n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라고 했는데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우리 이 사인 함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표기가 가능하고요. 코사인 함수의 경우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y축 대칭이면은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나 세타를 대입하나 똑같다 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탄젠트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 없이 올 텐데요. 이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우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사인 세타라는 함수를요, 세타 축에 대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 세타, 요 세타 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세타 축의 방향으로 세타 플러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만큼 밀었죠. 그럼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얘가 여기에 오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파이였으니까 파이가 0으로 오는 거여서 그래프

저는요,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라고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논리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걸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사인 함수, 사인 세타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세타 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근데 다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사인 세타. 그런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구해볼 거예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형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준 다음에 세타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여기에 있었던 파이 점이 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이 2파이 컴마 마이너스 1까지 평행 이동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세타 플러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파이만큼이니까 이 지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얘를 여기까지 민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네, 대칭으로만 바뀐 거죠. X축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봅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어차피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파이만큼 우측으로 이동을 한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점이 여기까지 와야 되죠.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그리면 또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아,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나, 코사인 마이너스 아,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동일하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차피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나누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다시 플러스가 될 거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라고 동일하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같고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지 봅시다. 지금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눠야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사인 나누기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2분의 3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한번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얘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 사인 함수 0부터 2파이까지 얘가 기본형인데요. 세타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밀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0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여서 얘가 여기 원점 지점에 있는 부분까지 밀어낼 거예요.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이건 무슨 함수의 그래프예요? 네, 얘는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를 묻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사인 이번에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보면 되는데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코사인 함수를 0부터 2파이만큼까지 세타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지점이 여기인데 얘를 플러스 2분의 3파이 지점이 여기인데 얘를 0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얘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아, 얘는 사인 세타랑 동일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얘는 사인 세타랑 동일하겠다. 그리고 코사인은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랑도 동일해요. 그럼 이번에는 얘를 기본형 코사인 그래프에서 세타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3파이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이 점이 요 점까지 이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동일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에서는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럼 탄젠트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탄젠트를 정리를 해보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탄젠트를 각각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동일한 각에 대해서 사인 나누기 코사인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눈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경우는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예,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예,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럼 나누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나누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번 쭉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단위원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단위원을 그린 다음에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간 것의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줄 때 이때 이 코사인의 값은요. 사인 세타의 값하고 동일하네요. 그죠? 사인 세타의 값하고 동일하다. 그 코사인의 값은. 아, 이거 플러스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코사인 세타인데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온 거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쪽에 있는 코사인 값을 읽어줘야 되는데 얘는 음수예요. 음수니까 사인 세타의 절대값만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네. 동일하게 얘도 탄젠트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실은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면 편한지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 박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2분의 n파이 꼴로 나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n이 짝수인 상황에서는요.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n이 홀수로 되어 있었던 2분의 3파이나 2분의 5파이 꼴에서는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의 형태로 가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바꿔놓고 각 세타를 예각으로 여길 때 처음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양수이면 플러스, 음수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요걸로 따져주시면은 기억하기가 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를 물어봤어요. 그럼 코사인 2분의 3파이 그러면 홀수죠. 홀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텐데

얘 부호를 봐야 돼요. 얘를 예각으로 놨을 때. 그러면은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예각만큼 더 갔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부호, 코사인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러면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갈 건데 얘 부호는요.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예각인 세타에 대해서 되돌아올 거잖아요. 그럼 이 구역에 있죠. 그럼 이때 x의 값이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네, 마이너스 210도, 3분의 5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의 값은 이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뭐만 보면 되냐면 주기를 보시면 돼요. 주기.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는 주기가 2파이, 즉 360도고요. 탄젠트는요, 주기가 파이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요, 360도만큼 더해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210도는 얘한테 360도 더하면 사인 150도랑 같아요. 근데 사인 함수는요,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냐면, x는 2분의 파이, 90도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인 30도랑 동일합니다. 사인 30도는 중학교 때 배웠죠? 2분의 1. 네, 바로 계산할 수 있고요. 코사인 3분의 5파이도 구해보자 하고 봤더니, 어차피 얘는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파이만큼 뺐어요. 즉, 3분의 6파이만큼 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면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함수가 y축 대칭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도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성질을 이용했고요. 그러면 코사인 60도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얘네들은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탄젠트.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파이예요. 파이만큼 더하든 빼든 괜찮은 거죠. 그럼 4분의 4파이만큼 더했어요.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를 이용한 거다? 각각의 주기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로 쓸수 있겠죠? 여기서 탄젠트는 뭐의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어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 즉,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랑 같죠.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값을 몽땅 다 더하면 정답은 얼마인가요? 네, 0이 되겠네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분면의 각에 대하여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한 게 2분의 3이 될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같다? 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하기 편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2분의 n파이 꼴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n은 뭐예요? 네, 홀수로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는 분명히 탄젠트 세타분의 1 역수꼴로 나올 건데 여기에 값이 원래께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그죠? 2분의 파이만큼이면 90도만큼 갔다가 예각인 세타만큼 되돌아올 거니까 여기에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양수. 그래서 얘는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표현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2분의 3이다 라고 쓸수 있고요. 탄젠트를 양변에 곱하고 2까지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2는 3 탄젠트 세타가 돼요. 한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2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3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2 탄젠트 세타 하고 탄젠트 세타라고 나누어서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서는 0. 해서 탄젠트 값은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지금 세타는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은 반드시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얼싸탕고에서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는 음수. 그래서 탄젠트 음수로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번에 해당하는 거는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변환한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5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52번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얘네들이 특수각이 아니니까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특징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90도. 요거 두 개를 더해도 9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방금 전에 써드렸던 개념에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nπ 꼴에서 n이 홀수였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예각 돌아오면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양수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탄젠트 1이면 1도이면 얘는 탄젠트 1도분의 1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는 탄젠트 1도 곱하기 89도라는 것은 여기 역수에다가 1,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냥 1이죠. 그래서 합쳐서 90이 되는 것들의 양극 길이는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네, 1이 나옵니다. 1은 곱해봤자 자기 자신으로 되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다. 탄젠트 45도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죠. 근데 탄젠트 45도는 얼마예요? 네, 1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합쳐서 90도인 것들끼리는 서로 역수관계를 이루니까 이거 양 끝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다 1씩 1씩 나와서 나중에 가운데 하나만 덩그러니 남겠다. 그 값이 탄젠트 45도. 그래서 걔만 계산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렵지만 요 내용을 알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죠. 자, 이제 52번 지나가서 53번 봅시다. 자, 53번.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엄청 많이 제가 적어줬었죠. 물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숫자들을 잘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먼저 봅시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지금 보시면은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뭐예요? 네, 홀수입니다. 홀수. 그러면 사인 대신에 코사인 세타로 바꿔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이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세타 예각만큼 되돌아오면은 사인 값이 음수를 띄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누구랑 같냐? 자, 이제 홀수잖아요, 얘도. 홀수면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사인. 근데 코사인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예각 플러스 세타만큼 추가가 되면 네,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양수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사인하고 코사인 곱한 것이 4분의 루트 2이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부터 플러스 2분의 루트 2까지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와 플러스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구나라는 정보. 자, 이제 내가 세 번째 정보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알아야 되죠. 자, 코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홀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사인 세타를 써줘야 될 거고요. 얘 부호는요, 2분의 3파이만큼 갔다가 예각인 세타만큼 되돌아오면 이 코사인 값은 음수를 가져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죠. 네. 얘도 지금 n자리에 해당하는 게 홀수.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로 들어와야 되는데 2분의 파이만큼 갔다 세타만큼 되돌아오면은 14분면에 있는 각이 되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사인은 양수.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제 얘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요. 아, 얘를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얘를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서는 얘네들 곱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즉,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한 것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뭔지 모르지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뭔지 몰라서 제곱을 하고 나면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얘는 나오는 정보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보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답이 현재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찾고 싶어서 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리해 주면은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요거를 만약에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답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아, 이두 식을 곱하면 두식을 곱하면 얘네 두개 곱한 것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내가 찾고 싶은 답의 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답의 제곱. 그것이 1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공식으로 이제 쓰면 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으로 가능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텐데, 얘 중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답이 될 거냐?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답에 대한 후보로는 2분의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데, 둘 중에 정답은 뭐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우선은 코사인을 봤더니, 코사인에서 얘는 제곱하게 되면은 2분의 1보다 작아져요.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아,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하고 더해서 1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보다는 커야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얘가 2분의 1보다는 큰 수고, 얘는 2분의 1보다는 작은 수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이 값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는 수인데 그 중에서 양수인 거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어려운 문제였죠? 네, 그래서

53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찾아야 되는 그 포인트들이 얘네들 하나하나 다 한각함수의 성질까지 이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크기 관계까지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3분의 1일 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라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각 A, 각 B, 각 C 몽땅 다 더하면 얼마다? 네, 180도 파이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덧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C를 먼저 볼 건데, 얘가 실은 주기가 파이잖아요.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C로 계산을 해도 되죠. 뭐 때문에? 탄젠트의 주기성 때문에. 그러면 탄젠트는 심지어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C라고 써도 될것 같아요. 그죠? 뭐 때문에 얘가 원점 대칭이어서. 그리고 얘는 다시 쓰면은 뭘로 또쓸수 있냐면은 탄젠트 자체가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잖아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사인 C, 그 다음 나누기 코사인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코사인 A 더하기 B를 찾아야 되는데 A 더하기 B는요, 이 내용에 의해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꿔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2분의 파이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짝수예요.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코사인은 이제 C로 봤을 때 이제 파이 마이너스 C에서 C가 예각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는 거죠. 그럼 파이 예각만큼 돌아왔어? 그러면 코사인은 그대로 음수를 가지고 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식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C 나누기 코사인 C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C 에서 얘네들이 정리돼서 서로 사라진다. 남는 것은 플러스 사인 C다. 예, 우리는 사인 C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3분의 1인데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앞에 붙어 있는 이 n에 해당하는 자리가 홀수예요. 그럼 얘는 사실은 뭘로 바뀌어요? 네,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 C를 써준 다음에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갔다가 예각만큼 더 갔다고 하면은 이때 사인 값은 뭐랑 같습니까? 예, 양수잖아요.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C가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은 코사인 C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 제곱 C 플러스 코사인 제곱 C는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제곱의 합은 1이니까 얘가 9분의 1이면 얘는 9분의 8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사인 C는요, 3분의 2 루트 2인데 걔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인 값은요,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삼각형에서 각각의 각은요, 합쳐서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사인 값은 어떤 각이든, 둔각이든 예각이든 늘 뭘로 나와야 되냐? 네,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해서 9분의 8인 것 중에서 사인 C의 값은 C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양수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답으로서는 3분의 플러스 2 루트 2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의 선택지를 보시면은
음수인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 중에서도 어차피 음수인 거는 나올 수가 없고, 예, 얘네들의 최종 결론 지은 답은 사인 값이기 때문에 사인은 삼각형의 내각의 각 중에 하나면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찍더라도 양수로 찍어주셔야 돼요. 3, 4, 5번 중에 찍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정답은 3분의 2 루트 2가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54번 지나가서 55번 봅시다. 55번. 이번에는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인데요. 이 문제들은 우리가 최대 최소를 요구를 했을 때 보통 55번, 56번, 얘네 두 개는요, 2차 식이에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했을 때 변수가 x에 대한 2차 식,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네. 한 종류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둘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종류로 정리를 먼저 하자. 네. 그러면 우리가 마침 사인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쓰자? 네. 같은 각에 대해서는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합친 거 당연히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k 더하기 1이 되겠죠. 지금 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을 넣어준 거니까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가 몇 차식?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코사인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k 더하기 5 해주면은 식이 그대로 유지되죠. 자, 이때 주의할 점. 코사인 값이든 사인 값이든 범위가 나와 있는데 얘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값이. 그럼 코사인 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범위인데 얘는 사실은 코사인 x에 대한 2차 함수로 봤을 때 대칭축 마이너스 2에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이지만 어디 범위에서만 봤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본다? 1까지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본다. 네.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구역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데 최소는 둘 중에 언제예요? 1일 때 최소죠. 그래서 최소값은 코사인 x가 1일 때, 즉 마이너스 9 더하기 k 더하기 5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 두개 합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k의 값이 나옵니다. k의 값이 얼마? 1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어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최대는 어디에 생겨요? 마이너스 1에서 생겨요. 즉,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 더하기 5 해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 문제의 유형부터는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꼴로 만들되, 이제 내가 치환하고자 하고 했던 그 식의 범위까지 생각해서 풀어줘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했던 문제 기억하시죠? 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5번 지나가서 56번을 볼 건데, 56번도 왠지 한 종류로 정리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얘는 이미 다 코사인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종류가 달라요, 지금. 하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고요. 다른 하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x입니다. 그러면 삼각함수의 성질. 우리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개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표기가 됐나? 라는 생각. 자, 우선 2분의 n파이 꼴에서 n은 현재 홀수입니다. 홀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놓습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앞에 부호는요, 얘를 예각으로 취급을 했을 때 원래 항 삼각함수의 값에 부호를 봐서 체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되돌아왔죠. 1사분면이네. 그럼 코사인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 한번 봅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홀수니까 얘도 사인 세타 써줄 거고요. 이 앞에 플러스가 붙는지 마이너스가 붙는지는 어떻게 따진다고요?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했을 때 2분의 파이만큼 가고 세타 예각만큼 더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코사인의 값이 2사분면이니까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얼싸 사인만 양수 코사인 음수.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삼각함수의 성질을 정리하고 나면은 여기에 세타 대신에 x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 x. 그것의 제곱. 그래서 y는 사인 제곱 x라고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서 세타를 x로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즉, 이 부분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2까지 곱해서 플러스 2 사인 x가 됩니다. 그럼 이제 최대 최소는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얘는 2차 함수가 돼버렸거든요. 뭐에 대한? 사인 x에 대한. 종류가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아, 얘는 사인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놓자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는 사인 x의 값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죠. 사인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범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상황에서 지금 대칭 축이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당연히 1일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댓값은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댓값은 사인 x가 1을 가질 때구나. 그러면 2, 2, 4. 1 빼면 3. 3 더하기 k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가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m들 곱한 것이 마이너스 4일 때, 즉3 더하기 k랑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한 게 4가 될때 k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까지 또 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었는데 4까지 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은 0. 이런 상황입니다. 맞나요? 계산이? 예, 마이너스 4네요. 4라고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4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예, 플러스 1은 0.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1의 제곱은 0. 따라서 상수 k의 값이 나옵니다. k 얼마?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지만 그걸 바꿔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성질 내용, 그 빨리 바꾸는 방법, 2분의 n파이에서 n이 홀수일 때는 바꾸고, 예, 짝수일 때는 안 바꾸고, 요 내용들을 좀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7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번 또이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개념. 사인. 얘는 범위가 이제 또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하고선 더하기 x 꼴이니까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랑은 좀 달라져 있는 형태예요. 네. 근데 저는 얘를 찾으려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사인 함수의 경우에는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x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 대칭으로 만들어 놓고 요 성질을 쓰려고 합니다. 네, 두번 거쳐야 되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